0: 친구들 안녕.
1: 나는
2: 이야.
3: 나는 준성이야.
1: 친구들 우리도 이랑 같이 재밌는 단어 공부해보자.
3: 다들 준비됐지?
0: 똥똥 선생님 알려주세요.
4: 안녕 여러분, 똥똥 선생님이에요. 오늘 배워볼 단어는 바로바로 끝말잇기.
1: 어, 끝말잇기나 아는데.
4: 끝말잇기가 무슨 뜻인지 아나요?
1: 단어를 얘기하고 단어 끝으로 시작하는 말을 부르면 그거랑 똑같이 반복하는 게임이에요.
5: 그러다가 마지막에 낱말이 낱말 앞에 들어간 게 없으면 지는 거예요, 그 사람.
4: 와, 우리 친구들 끝말잇기 해봤어요?
0: 네!
4: 그러니까 설명을 이렇게 잘하는구나. 끝말잇기의 정확한 뜻은 앞사람이 말한 낱말의 끝 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하면서 이어가는 놀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있다, 있다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5: 어떤 물건이 있다, 어디에 동물이 있다, 이런 말을 쓰여요.
4: 아, 정말 발음이 비슷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끝말잇기에서 있다라는 말은 끊어지지 않게 계속한다는 뜻이고, 한 가지 뜻이 더 있는데요. 어떤 두 물건의 끝을 붙이는 것도 있는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끝말잇기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끝말잇기를 한번 해볼까요?
0: 네! 네.
1: 선생님 먼저, 그 다음에 저, 그 다음에 오빠.
4: 좋아요. 그러면 선생님 먼저. 수학.
0: 학습.
1: 듣기.
4: 기온.
1: 온도.
5: 우라지.
4: 지식.
0: 식탁.
5: 탑.
1: 탁.
5: 탁. 탁 없는 것 같은데?
1: 탁구 있잖아.
5: 아, 탁구.
4: 오, 리아가 도와줘서 살렸네. 오케이. 구. 구.
1: 있잖아요. 구. 구구단.
5: 구구단. 구리.
4: 구구단.
1: 단계.
0: 계단.
4: 단. 정말 졌어. 어떻게 이렇게 잘하지? 자, 이렇게 재밌는 끝말잇기를 해봤어요. 끝말잇기 놀이를 하면 새로운 단어와 표현을 많이 많이 배울 수 있으니까 친구들이나 부모님이랑 끝말잇기 놀이를 꼭 해보세요. 그럼 끝말잇기에 어울리는 오늘의 짝꿍 단어 뭘지 한번 만나볼까요? 끝말잇기에 어울리는 짝꿍 단어는 바로 덧붙이다, 덧붙이다예요. 덧붙이다는 원래 있던 것에 다른 것을 더하다 라는 뜻이에요. 뜻을 보니까 끝말잇기랑 비슷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혀 다른 뜻이에요.
0: 네?
4: 이게 무슨 말인지 한 번에 이해할 수 있게 재미있는 덧붙이기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1: 네! 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규칙 알려주세요.
4: 우리가 시장에 가면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도 있고 아주 많은 물건들이 있죠. 시장에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더해가면서 우리가 놀이를 해보는 거예요. 시장에 가면 파전이 있고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그럼 리아는 선생님이 말한 파전에 더하기, 즉 덧붙여서 리아가 시장에서 봤던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5: 아,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해도 지겠네요? 까먹어가지고.
4: 네, 그렇습니다.
1: 영영이 좋아야 하는 게임이군.
4: 시장에 가면, 시장에 가면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시작!
0: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0: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파전도 있고
1: 시장에 가면 사과도 있고 파...
2: 결국 우리가 이겼네요.
3: 그래, 우리 준성에게 박수 한번 쳐주자. 괜찮아, 괜찮아.
2: 됐어, 저번이었다.
3: 얼굴이 사과처럼 빨개졌어요. 자, 이렇게 앞사람이 말한 것 위에 점점 더해가면서 덧붙이기 놀이를 해봤어요. 이제 덧붙이기가 뭔지 확실히 알겠죠? 너의 생각에 내 생각을 덧붙이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1: 우와!
3: 예쁜 종이꽃을 만들었는데 조금 부족해 보일 때 여기에 색종이를 덧붙여볼까?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끝말잇기와 덧붙이기 이 두 단어를 이용해서 글짓기를 한번 해볼까요? 노트를 꺼내고
4: 꺼내고
3: 펼쳐서
4: 펼쳐서
3: 글짓기를 해볼까요?
4: 네!
3: 시작! 끝말잇기 앞사람이 말한 낱말의 끝글자로 시작하는 낱말을 말하면서 이어가는 놀이 덧붙이다 원래 있던 것에 다른 것을 더하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쓴 문장을 살펴볼게요 우리 리아부터 먼저 읽어줄까요?
1: 나는 자동차 안에서 끝말잇기 하기를 좋아한다 색종이를 덧붙이다
3: 우리 리아가 쓴 끝말잇기 기를 보니까 많은 친구들이 이런 실수를 할 것 같아.
1: 어? 리아가 기억났다!
3: 기억났구나. 끝말잇기 할 때 시옷을 두 개를 썼는데 이제 하나를 써서 정확하게 잘 썼어요. 그럼 이제 우리 준성이의 글을 볼까요?
1: 끝말잇기는 어렵다. 덧붙이기 놀이는 재밌다.
3: 와, 우리 준성이는 끝말잇기는 어렵고 덧붙이기 놀이는 재밌구나. 문장을 아주 재밌게 잘 썼어요. 오늘 끝말잇기와 덧붙이기 이 두 단어를 배워보았어요. 친구들이 오늘 배운 단어를 잘 활용해보도록 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4: 안녕!
5: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6: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거기 있나요?
1: 오늘도 그림남매와 함께 재밌는 속담과 관용어를 배워봐요.
0: 오늘은 어떤 속담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1: 라라에게 물어보자.
2: 그래.
3: 라라야, 알려줘!
4: 똑똑, 그림남매 반가워.
3: 안녕.
4: 오늘의 속담은 바늘 도둑이 라 도둑 된다. 라에 들어갈 알맞은 단어는 무엇일까?
0: 바늘 도둑?
1: 바늘 몰라?
0: 아.

0: 그 바늘?
1: 깨매는 바늘.
0: 실?
1: 실 도둑? 어? 괜찮은데? 바늘을 쓰려면 실이 필요하잖아. 바늘은 작은 거니까 나중에는 더 대담해져서 큰 걸 훔치지 않을까?
0: 짐?
1: 그럴까? 돈보다는 집이 훨씬 크잖아.
0: 나는 돈 같은데.
1: 그래? 그럼 난 바늘 도둑이 집 도둑 된다.
0: 나는 바늘 도둑이 돈 도둑 된다.
2: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신나게 그려보자고요.
3: 좋아.
0: 나는 일단 동전을 먼저 그려볼 건데.
1: 나는 바늘부터 그려볼 거야. 바늘을.
2: 우준아.
1: 응?
2: 우준이는 왜 정답이 집이라고 생각했어?
1: 바늘은 집에 비해서 훨씬 작잖아. 바늘을 훔치다 보니까 뭐가 대담해진 거지. 그래서 이번엔 더 큰 것도 훔쳐보고 결국엔 집까지 훔치게 되는 거야. 작은 습관이라도 나쁜 습관이 되면 더 큰 습관이 되어 나중에 해를 끼칠 수 있다는 뜻?
2: 아, 나쁜 습관을 빨리 고치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나쁜 습관이 된다는 말이구나.
1: 맞아, 맞아.
2: 좋아. 그럼 윤슬이는 왜 답을 돈이라고 생각했어?
0: 바늘은 훔쳐도 별로 쓸데도 없고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 근데 돈은 엄청 많으면 여행도 갈 수 있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조그만 걸 훔치다가 다음부터는 더 자기가 욕심부리는 거야. 자기가 더 많은 걸 하고 싶고 더 부자가 되고 싶어서 나중에는 더 큰 욕심을 부리는 거지.
2: 작은 것을 욕심내다가 점점 더 욕심을 내서 큰 것을 욕심내는 거를 말하는 건 거구나.
0: 응, 맞아.
2: 좋아. 그럼 윤슬아.
0: 응.
2: 윤슬이는 바늘 도둑이 돈 도둑 되는 것만큼 욕심나는 물건이 있었어?
0: 나는 7살 때 많이 놀았는데 자꾸만 클수록 더 놀고 싶다고 그런단 말이야, 엄마한테. 엄마가 숙제 다 하고 나가라고 그러고 맨날 7살 때 많이 놀았다고 그만 놀라고 이런단 말이야.
2: 아, 놀수록 더 놀고 싶은 욕심이 생기는 거구나.
0: 응, 맞아.
1: 맞아, 맞아.
2: 좋아. 그럼 우준이부터 바늘 도둑이 집 도둑 된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친구에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1: 수업 시간에 존다던가 그런 습관을 가진 친구한테, 야, 너 그 습관 빨리 안 고치면 바늘 도둑이 집 도둑 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을 것 같아.
2: 그렇구나. 그럼 윤슬이는?
0: 만약에 엄마 아빠도 놀이 하는데 자기는 첫째로 엄청 많이 해봤는데 다른 친구들도 첫째를 하고 싶은데 자기가 첫째를 맨날 더 하고 싶어지는 거야. 그럴 때 친구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바늘 도둑하다가 너 욕심 그렇게 많이 부리면 갑자기 돈 도둑 된다? 그러면 더 욕심쟁이 되는 거야. 다음부터는 습관 고쳐야 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다음부터는 욕심을 더 부리지 말라고.
2: 좋아. 그럼 오늘도 한번 설명해 볼까요?
0: 좋아.
1: 나는 이렇게 그렸어. 처음엔 바늘을 훔치다가 나중에는 더 대담해져서 집까지 훔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바늘 도둑이 집 도둑 된다는 더 큰 습관이 된다는 뜻인 것 같아.
0: 나는 이렇게 그렸어. 첫 번째 그림 여기 아래는 바늘 있지? 근데 그 바늘은 너무 작고 쓸데가 없어서 더 욕심을 부린 거야. 그래서 나중에는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것까지 욕심을 부리는 거야, 돈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친구가 욕심을 많이 부릴 때 친구한테, 야, 너 욕심 조그만 거 부리다가 더 욕심 더 크게 부리면 너 나중에 욕심 너무 많이 부려서 친구들 없어질 수도 있어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2: 좋아, 잘 말해줬어. 그럼 오늘의 정답은 과연 무엇이었을지 라라가 알려줄게. 뾰로롱!
3: 뾰로롱!
2: 오늘의 속담은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야. 만약 어떤 아이가 바늘 같은 아주 작은 물건을 훔치며 물건이 작아서 보이지도 않고 잃어버린 사람도 신경 쓰지 않겠지? 라고 쉽게

0: 점점 더 심해지니 작은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는 속담이지. 만약 동생이 엄마의 저금통에서 몰래 동전을 꺼내 간식을 사 먹는 모습을 본다면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동생아, 아무리 작은 돈이라도 엄마의 돈에 손을 대면 안 돼.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는 거라고. 라고 말이야.
1: 소였구나.
2: 뜻은 비슷했지만 단어는 틀렸다.
3: 그러게, 우리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되지 않도록 나쁜 습관을 고쳐보자.
2: 그래, 다음부터는 조금은 나쁜 습관도 하지 않는 게 좋겠어.
3: 맞아, 맞아.
2: 오늘의 속담은
4: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3: 작은 나쁜 일도 자꾸만 하면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된다는 뜻.
2: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4: 안녕!
0: 재치와 유머가 담긴 속담과 관용어. 뜻을 정확히 알고 알맞은 상황에서 사용한다면 우린 모두 똑똑 문해력 박사! 뾰로롱!
5: 아, 불이 났어요.
6: 그랬대.
7: 무슨 소리지?
5: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끓여왔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7: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5: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7: 어디로 가야 하지?
5: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7: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8: 안 돼.
5: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7: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5: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7: 도와주세요!
5: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형제님, 이 은초대도 함께 갖고 가세요.
1: 레미제라블.
2: 레미제라블. 프랑스어로 비참한 사람들, 불쌍하고 처량한 사람들이라는 뜻이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장발장이 사는 세상은 아주 혼란스러웠는데 일거리가 없어서 매일 끼니를 해결하는 일조차 어려웠대. 우리 친구들이 이런 배경을 미리 알아두면 이야기를 좀 더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시작한다. 뿅뿅!
1: 뿅뿅! 1795년 프랑스.
0: 도둑이야! 도둑!
1: 장발장은 빵을 훔쳐 달아나다가 빵집 주인에게 잡혔어요.
0: 당장 경찰서로 가자! 어린 조카들이 배고파 울고 있어요. 제발 용서해주세요.
1: 빵을 훔치고 몇 번의 탈옥을 시도한 죄로 장발장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어요. 죄값을 치르고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장발장을 받아주

0: 주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1: 저 하룻밤 묵어가도 되겠습니까?
2: 어? 처음 보는 얼굴인데 통행증 좀 봅시다. 에? 감옥에서 나온 전과자잖아? 썩 꺼지지 못해?
0: 장발장이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주교의 집이었어요.
1: 나는 징역형을 산 최소울 씨다.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오. 이리 와 앉으시오. 마침 식사 중이었소.
0: 주교는 장발장에게 따뜻한 식사와 잠자리를 내주었어요. 그런데 장발장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반짝이는 은접시가 눈에 아른거렸죠.
1: 은접시를 팔면 큰 돈이 될 텐데.
0: 모두 잠든 새벽, 장발장은 은접시를 몰래 훔쳐 달아났어요. 다음 날 아침, 경찰 세 사람이 장발장을 끌고 주교의 집에 왔어요.
3: 주교님! 주교님의 은접시를 훔친 도둑을 잡았습니다.
0: 주교는 겁에 질린 장발장에게 다가왔어요.
3: 아니, 당신이로군. 다시 보게 되어 다행이요. 내가 촛대도 줬는데 그건 왜 가져가지 않은 거요? 아니, 이자의 말이 사실입니까? 주교님이 은접시를 선물로 줬다고 하던데. 물론이죠. 형제님, 이 은촛대도 함께 갖고 가세요.
0: 주교가 장발장에게 준 것은 난생 처음 받아본 사랑이요, 용서였어요. 장발장은 살아갈 용기가 생겼어요.
1: 이제부터 새 사람이 되어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겠어.
0: 장발장은 큰 불이나 목숨을 잃을 뻔한 아이를 구하고 짐마차에 깔린 노인의 목숨도 구했어요. 그리고 공장을 세워 돈을 벌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요. 그 중엔 공장 직원이었던 팡틴도 있었어요. 팡틴은 깊은 병에 걸려 있었죠.
4: 형편이 어려워서 어린 딸을 여관집 부부에게 맡겼어요. 코제트를 보고 싶어요.
1: 내가 코제트를 데려오겠소.
0: 죽음을 눈앞에 둔 팡틴은 자신의 딸 코제트를 장발장에게 부탁했어요. 장발장은 세상을 떠난 팡틴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길을 떠났어요.
2: 코제트, 빨리 가서 물기러 와, 빨리!
0: 여관집 테르나디의 부부는 어린 코제트를 하녀처럼 부렸어요.
3: 지금 당장 저 아이를 데려가겠소.
5: 공짜로요? 그건 곤란합니다, 손님.
0: 비참하게 살던 코제트는 장발장을 만나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어요.
6: 아저씨는 친절한 하느님 같아요. 아버지라고 불러도 될까요?
0: 코제트는 장발장에게 반짝이는 빛이자 사랑이었어요. 장발장은 남은 생을 코제트의 행복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지요. 하지만 장발장 주변엔 그를 수상히 여기고 뒤를 쫓는 자베르가 있었어요. 그는 오로지 법과 질서만이 중요하다고 믿는 경찰이었죠.
7: 나는 당신을 고발했습니다. 고발이라니? 난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0: 장발장과 장발장을 쫓는 경찰 자베르의 이야기. 레미제라블. 장발장과 자베르는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장발장과 코제트는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요?
8: 친구들, 장발장이 새로운 삶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다.
9: 처음엔 너무 불쌍했는데 뭔가 점점 뭔가 부자가 되잖아. 그래서 뭔가 다행이다라는 느낌도 들고 마지막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 같아.
10: 근데 또 다시 당해? 꿈? 약간 그렇게 나타났잖아. 그래서 겨우 행복해졌는데 왜 나타났냐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뒷이야기 너무 궁금해.
11: 처음 시작할땐 괜찮았거든. 근데 살짝 중간에 살짝 슬펐잖아. 그래서 내가 그때 살짝 눈물이 꼬여있었어.
8: 그럼 친구들, 가난한 장발장이 빵을 훔친 건 어떻게 생각해?
12: 조카들을...

0: 대단한 마음가짐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이어서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
1: 그렇구나. 신부님은 왜 장발장이 훔치지 않았다고 했을까?
0: 장발장이 오랫동안 배고프고 굶고 그런 걸 알고 있어서 이제 교훈을 얻으라고 그냥 주라는 것 같아. 이제 뭔가 훔치지 않고 교양 있게 돕고 살아라, 이런 교훈.
1: 근데 친구들, 장발장이 신부님에게 태어나서 처음으로 용서와 사랑을 받았잖아.
0: 응.
1: 내가 만약에 장발장이었다면 어땠을까?
2: 신부님께 너무 감사할 것 같고, 신부님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구나 나는 몰랐네 해가지고 나도 아픈 사람들이나 힘든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그런 느낌이 머릿속으로 맴도는 것 같아.
1: 와, 그렇구나. 우리도 신부님과 장발장처럼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해보자. 친구들, 오늘 우리가 나눈 생각들을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눠보자. 이야기도 배우고 생각도 나누는 시간 함께 해줘서 정말 고마워. 친구들은 오늘부터 똑똑 문해력 박사야. 안녕! 엘리베이터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4: 엘리베이터에 갇히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직접 문을 연다. 2번, 비상버튼을 눌러 구조 요청을 하고 기다린다. 정답은 2번. 직접 문을 열면 떨어질 위험이 있으니까 구조 요청을 하고 침착하게 기다려야 해요.
5: 엘리베이터 안에서 과격한 장난을 치면 멈출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해요.
3: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로보카.

0: 선크림 공주와
1: 선블록 왕자.
2: 쨍쨍. 쨍쨍.
3: 누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1: 벌써? 오늘도 엄청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3: 썼지.
1: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3: 챙겼지.
1: 오, 좋았어.
3: 그럼 이제 나가자.
1: 잠깐, 더우니까 물도
3: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나가자.
1: 챙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3: 가자.
1: 아, 잠깐.
3: 왜 또?
1: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3: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1: 아, 그래 맞아.
4: 오빠나 오빠가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1: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떡아,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누나는 선블록 발라야지.
3: 그럼 난 선크림 발라야지. 근데 누나, 선크림은 뭐고 선블록은 뭐야? 둘이 다른 거야? 왜 바르는 거야? 왜 발라야 되는 거냐고.
1: 모르겠는데.
5: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 차단제.
1: 자외선 차단제 딱지가 깜빡인다. 호떡아, 우리 가서 자외선 차단제를 왜 발라야 하는지

0: 아니지. 나도 모르겠어.
1: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0: 원샷!
1: 선블록을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녹여! 날려, 날려, 날려!

0: 그러니까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4: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어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 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4: 착착착착착착. 어!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0: 되겠구나.
1: 멜라린 셰프는 까맣게 변했어.
2: 주군께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에게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늙게 만들 것이옵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네?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3: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글이글 쨍쨍.
4: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5: 아니거든, 내 피부 같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 왔도다.
1: 빨개졌어.
4: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3: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0: 경마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6: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3: 이글이글 쨍쨍! 아!
7: 자외선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차! 차! 자외선 화살을 맞고 차! 날려버린다. 차!
8: 우와! 자외선 차단대 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7: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9: 자외선 차단 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3: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0: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쏘거라!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9: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5: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0: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9: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낼 수 있다.
3: 이글이글 쨍쨍!
7: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9: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5: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어?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응!
3: 이글이글 쨍쨍!
9: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10: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6: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3: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보지. 이글이글 쨍쨍!
7: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9: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11: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호떡아,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10: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0: 아,
10: 누나!
5: 또?
10: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5: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10: 어.
5: 응? 어, 근데 선크림 공주님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11: 선크림 충전! 포터가 고맙다!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쳐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6: 어? 어? 어? 뭐야? 어? 여기? 이게 뭐야? 뭐야?
11: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6: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0: 내 이럴 줄 알았다.
6: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네.

0: 포터가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1: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2: 하!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0: 나요, 나요!
3: 챙겨,
0: 챙겨! 나요, 나요!
4: 네! 선블록도,
5: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4: 오? 어, 선블록 최고 딱지다!
5: 오? 선크림 최고 딱지네!
4: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 자외선 차단!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행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건축물 붕괴 안전 우리 건물의 안전은 저 경비펭수가 지키겠습니다만 만약에 건축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과 같이 당기는 힘이 강한 벽체가 있는 곳으로 임시 대피해주세요. 대피 도중 낙하물이 떨어질 수 있으니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이동해야 합니다. 둘째, 비상구나 관광기가 설치된 장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찾아 조심조심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만약 건물 안에 갇혔다면 첫째, 입과 코를 가려 먼지 흡입을 최소화합니다. 둘째, 규칙적으로 벽과 파이프를 두드려 내 위치를 알리세요. 셋째, 휴대전화의 전파는 뇌물자 탐색에 도움된다는 점. 휴대폰 배터리 절약을 위해 일정 시간만 켜두기로 약속! 건물 밖에 있을 경우 건물과 멀리 떨어진 넓은 공간으로 대피해야 한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주세요. 불시에 찾아오는 건물 붕괴 사고. 저 경비펭수가 말씀드린 내용만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 지킬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그럼 안전!

0: 눈병 났네?
1: 눈병 났어.
0: 누나 눈 아파.
2: 누나
0: 아야야야야야야야.
1: 뭐?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0: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1: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아,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0: 어,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1: 아이고, 오잉? 호또가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0: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1: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0: 와,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0: 눈병.
1: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0: 여기는 눈마을이다. 어, 눈의 여왕님 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1: 성공자,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오. 절대로.
0: 눈새꾸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났는데 너도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 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0: 응? 손 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0: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0: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 집사입니다.
0: 어머나, 손 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0: 어머 어머 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5: 신의 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4: 라고 하시는데요?
1: 뭐야? 손 공작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0: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1: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0: 라고 하시는데요?
3: 네, 글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총총총총.
0: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눈의 여왕님 부러워요.
1: 어우야, 부럽긴. 어, 몰라 몰라 몰라.
0: 모르겠냐, 눈의 여왕님도 참.
2: 아, 모르는 넌 누구야?
6: 아,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2: 어머머머머머.
6: 나의 이름은 아데노.
2: 아, 아데노?
0: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여긴 어떻게 왔니?
6: 아, 손 따라왔습니다.
0: 여긴 왜 왔는데?
2: 어디에서 왔는데?
6: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1: 아, 수영장에서?
0: 뭐야? 수영장에서?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2: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6: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0: 아,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6: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

0: 이상 피해 이상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 누구냐 넌?
2: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없잖아.
3: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다. 파라파파파파파파.
2: 아아아 아.
3: 아 세다.

0: 이거 안 되겠군.
1: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 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2: 누나 여왕님,
3: 점액 세포 출동했습니다.
4: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3: 점액 발사, 점액 발사.
5: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계속사.
2: 어? 얘 뭐야?
4: 점액을 쏘는데 오히려 시원해 하잖아.
5: 어, 여기 또 어. 이쪽 이쪽.
2: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쏘아대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3: 점액 발사! 점액 발사!
5: 아, 시원하다.
6: 두뇌 형님, 저 녀석 이상합니다.
0: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꿈쩍을 안 해요.
5: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6: 저러다 백혈구님 쓰러지겠어요.
1: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2: 성공자님!
7: 오, 그래, 손집사. 어,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8: 전했지요.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7: 그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그, 아,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8: 네.
7: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8: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7: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1: 손공자, 부셔버릴 거야.
3: 점액 발!
7: 어? 어? 점액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5: 아, 그래? 오, 백혈구?
6: 백혈구님도 쓰러지겠다.
0: 점액 세포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6: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5: 넌 또 누구야?
6: 네가 그 아데노바이러스야?
5: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6: 네가 그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야!
5: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났나?
6: 소문 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5: 응.
6: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5: 어,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떡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잠방잠방. 그래서 호떡이 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9: 눈 가려.
5: 호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거야.
2: 뭐라고?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었다고요?
7: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손집사한테 시켜서 눈의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2: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의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7: 나 이제 어떡해. 눈의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8: 못 보는 거죠.
7: 응? 그럼 내 사랑은 끝난 거죠? 아, 망했네, 망했어. 아, 아데노바이러스. 아.
5: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6: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0: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전액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아우! 국내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아,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1: 잠깐! 목구멍은 왜?
0: 아,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1: 뭐? 그건 안 돼!
0: 아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1: 아우!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0: 안과? 병원은 안 돼. 안 돼!
1: 최고 터치다! 그래, 건강한 눈은 내가 지킬 거야! 두고 봐!

0: 비비면 안 돼.
1: 비비면 내가 들어온다.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2: 꼭

0: 옛날 옛날에 가난하지만 착한 뽀로로와 크롱이 살았어요.
1: 숲에서 길을 잃은 헨젤과 그레텔은 과자로 된 집을 발견했답니다.
2: 크롱! 크롱! 크롱!
1: 크롱! 배고파?
2: 크롱!
1: 잠깐 기다려봐.
2: 크롱!
1: 얼마 안 남았네. 자, 맛있게 먹어.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난 배 안 고파. 나중에 먹을게.
2: 크롱!
1: 크롱! 오늘은 숲에 가서 열매 찾아볼까?
2: 크랑크랑!
0: 뽀로로와 크롱이 숲으로 왔어요.
1: 열매가 어딨지? 어? 루피랑 패티네. 도와주자.
2: 크랑크랑!
1: 우리가 도와줄게.
3: 뽀로로, 크롱!
1: 다 왔다.
3: 고마워, 얘들아.
1: 뭘.
2: 크랑크랑.
1: 우린 이만 갈게.
2: 크랑크랑.
3: 잘 가. 뽀로로랑 크롱은 정말 착한 것 같아.
4: 맞아. 뭔가 보답해주고 싶은데. 아, 음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자.
3: 좋은 생각이야.
0: 뽀로로와 크롱은 열매를 찾기 위해 숲을 돌아다녔어요.
2: 크롱크롱.
1: 어디?
2: 크롱.
1: 내가 올라갈게.
2: 크롱.
3: 안 돼.
2: 크롱.
1: 안녕.
2: 안녕.
1: 왜 열매를 따면 안 돼?
2: 크롱크롱.
5: 이 나무는 에디 거야.
1: 에디한테 허락받으면 되는 거지?
5: 응. 따라와.
2: 좋아.
5: 다 왔어.
2: 잘 맛있다.
5: 에디.
1: 맛있겠다.
2: 무슨 일이야?
5: 얘들이 열매를 따고 싶대.
1: 응, 몇 개만 주면 안 될까?
2: 안 돼, 다 내 거야.
5: 에디, 열매 많잖아.
2: 그래도 안 돼.
1: 너무해.
2: 크롱. 하나라도 따가면 혼날 줄 알아.
1: 크롱, 가자.
2: 크롱. 흥, 감히 내 열매를.
1: 좀 쉬었다 갈까?
2: 크롱, 크롱. 크롱. 크롱.
1: 오, 크롱. 오, 아.
2: 크롱.
1: 여기 있다. 크롱 먹어.
2: 크롱.
1: 크롱.
2: 뽀요요 크롱 크롱.
1: 아니야, 난 괜찮아.
2: 크롱 크롱.
1: 너 뭐 그래도?
3: 안녕.
1: 안녕. 너희들 내 노래가 듣고 싶어서 온 거지?
2: 크롱.
1: 오, 아닌데.
3: 부끄러워하기는. 한번 불러주지 뭐. 개굴 개굴 개굴. 이 노래들은 돈.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모여서
2: 박수 좀 하여줘. 선생님 이르시
3: 듣는 사람 없어서 나이가 쪼로. 개굴 개굴 개굴이 노래 들은다. 개굴 개굴 개굴이 목청도 좋다.
1: 어때?
2: 잘한다.
1: 한 곡 더 들려줄까?
3: 아니야 괜찮아.
2: 크랑 크랑.
1: 자 그럼 시작한다. 범바라 범바라 범바라 뭐야 뭐야. 괜찮아?
3: 다리를 다친 것 같아.
1: 잠깐 기다려.
3: 자, 여기 있다.
1: 이거면 되겠지?
2: 크롱.
1: 우와, 이거 괜찮은데? 다행이다.
2: 크롱.
1: 왜 그래?
2: 크롱.
1: 노래를 해서 그런가 배가 고프네.
2: 크롱.
1: 이거 먹어.
2: 크롱.
1: 우와, 빵이다.
2: 크롱, 크롱.
1: 나는 괜찮아. 잘 먹었다. 아참, 줄 게 있어. 이게 뭐지? 너희 같은 착한 아이들한테 주는 선물이야. 먹을 거야?
2: 크롱, 크롱.
1: 그보다 훨씬 좋은 거야. 집에서 열어봐. 그럼 나 간다.
2: 크롱.
0: 뽀로로와 크롱이 집으로 돌아왔어요.
2: 크롱, 크롱.
1: 아!
2: 크롱.
1: 이거 열어볼까, 크롱?
2: 크롱, 크롱.
6: 크롱. 안녕, 난 소원의 요정, 허디야.
1: 소원의 요정?
2: 크롱.
6: 응, 뭐든지 말해봐.
1: 정말?
2: 크롱, 크롱.
1: 그래, 맛있는. 맛있는 거 먹고 싶어.
6: 그 정도야 쉽지. 어? 버비비 퍼펌펌 얍.
1: 어?

0: 다른 소원은 없어?
1: 멋진 집을 만들어줘.
0: 멋진 집 좋아. 퍼비비 퍼펌펌 얍.
1: 정말 고마워.
2: 크랑크랑.
0: 너희들이 착해서 주는 선물이야.
1: 착하긴 뭘.
0: 그럼 행복하게 잘 살아. 나 갈게.
2: 크랑.
3: 에헴, 그 녀석들이 열매를 가져가진 않았겠지.
4: 에디, 저기 좀 봐.
3: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4: 저기.
3: 어디? 저기 저렇게 큰 집이 있었나? 가보자.
1: 한 번 더 탈까?
2: 크랑크랑.
3: 우리 집보다 크잖아.
4: 놀이터도 있어.
3: 먹을 것도 없는 애들이었는데.
5: 크랑이 좋아할까?
3: 숨자.
6: 저건 뽀로로 집이 아닌데.
7: 그렇네.
2: 우와! 크랑!
6: 뽀로로!
2: 안녕!
6: 크랑! 어떻게 된 거야?
7: 집이 커졌네.
6: 놀이터도 생겼고.
7: 숲에서 다친 새를 도와줬더니 요정이 소원을 들어줬어.
2: 크랑크랑.
6: 요정?
7: 응, 맛있는 것도 많이 줬어.
2: 크랑크랑.
6: 잘됐다.
7: 응, 정말.
6: 그럼 이제 배 안 고프겠네.
7: 우리도 음식을 가져왔는데.
2: 또 먹을 수 있어.
7: 그치, 그럼?
2: 크랑크랑.
6: 정말?
7: 응, 들어가서 같이 먹자.
2: 좋아.
3: 크랑. 진세를 도와주면 선물을 줘. 로디, 당장 수프를 가져.
4: 알았어.
3: 빨리 새를 찾아봐, 로디.
4: 응, 찾고 있어.
3: 에이, 대체 어디 있는 거야?
2: 랄랄랄랄라!
3: 무슨 소리지?
4: 저기.
3: 어?
2: 여기 있어!
3: 찾았어!
2: 우와!
3: 선물이다, 선물!
2: 랄랄랄랄라!
3: 그게...
6: 아, 너희도 내 노래 듣고 싶어서 왔구나.
3: 아닌데.
4: 아니야.
6: 아우, 바쁜데 정말. 아휴, 한번 불러주지 뭘.
2: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노래를 해줘. 아니, 소장이 우리
3: 그만.
2: 가수도록 가려줘.
3: 그만하라니까.
6: 다른 노래 불러줘.
3: 아니, 안 들을 거야. 너 노래도 못하잖아.
2: 뭐, 노래를 못해.
3: 그게 아니라.
2: 됐어.
7: 잘 알지도 못하면서.
3: 안 돼. 선물을 받아야 하는데. 떨어뜨려버려.
4: 그건 나쁜 짓이야.
3: 로디, 그냥 해.
4: 알았어.
7: 내가 노래를 못 불려.
2: 범벌이, 범벌이, 범벌이, 범벌이.
7: 이렇게 잘 부르는데.
3: 이런 다리를 다쳤구나.
7: 내가 고쳐줄게.
2: 너희들 날 일부러 떨어뜨린 거지?
4: 맞아, 미안.
3: 아니야. 아이, 그럴 리가. 저기 다리 고쳐졌는데 선물 같은 건 없어?
2: 자.
3: 나도 선물 받았다.
4: 축하해.
3: 어디 한번 열어볼까?
8: 안녕, 나는 통통이 요정이야.
3: 요정? 그럼 소원 들어주는 거야?
8: 응, 뭐든지 말해봐.
3: 맛있는 음식을 잔뜩 먹고 싶어.
8: 알았어. 꾸리꾸리 통통통. 얍!
3: 우와! 이게 다 뭐야? 다 샀잖아.
8: 그래도 맛은 좋을 거야.
3: 로디, 먼저 먹어봐.
4: 난 로봇이라 못 먹어.
3: 아이, 참.
8: 어이, 알았어. 꾸리꾸리 통통통.
3: 어떻게 된 거야?
8: 물 달라고 했잖아. 다른 소원은 없어?
3: 다른 소원? 그럼 집을 더 크고 멋지게 만들어줘.
8: 좋아. 꾸리꾸리 통통통. 얍! 왜 이러지? 얍! 얍!

0: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
1: 아, 아, 아이고, 이거 큰일이네. 얘들아, 피해.
0: 어디가?
2: 괜찮아.
0: 괜찮게 뭐가 괜찮아? 어? 안 돼, 되지.
2: 힘내, 에디.
1: 다 됐지? 그럼 난 이만.
3: 다음부터는 욕심 부리지 말아요, 에디.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 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보여줄게. 이걸 여기에 놓고. 에디가 최고지.
1: 뭐 하는 거야?
0: 잘 봐. 뽀롱뽀롱 마을에서 누가 제일 똑똑해? 에디가 최고지.
2: 우와, 대단하다.
1: 나도 해봐도 돼?
0: 그럼. 자.
1: 당연히 루피지. 인형아, 우리 친구 중에 누가 제일 착하니?
3: 당연히 루피지.
1: 어머, 정말? 고마워.
4: 나도 해볼래.
1: 그래.
4: 크랑, 크랑. 크랑. 누가 멋져, 크랑. 크랑. 크랑, 멋져, 크랑.
5: 이제 나 줘, 크롱.
4: 크랑. 크랑.
5: 인형아, 최고의 방귀쟁이는 누구니?
4: 크랑!
5: 아하, 역시 크롱이었구나!
4: 크랑, 크랑!
5: 싫은데!
4: 크랑, 크랑!
5: 최고의 오줌싸개는 누구야?
4: 크랑!
5: 맞아, 맞아!
4: 크랑, 크랑! 크랑!
6: 얘들아,
1: 내 인형.
0: 에휴, 저럴 줄 알았어.
5: 미안해, 인형은 내가 고쳐줄게.
4: 크랑, 크랑.
5: 어디 보자. 이거면 되겠지? 크롱, 뭐해?
4: 크랑, 크랑.
5: 으악! 뭐야, 더 엉망이 됐잖아.
4: 크랑, 크랑.
5: 이리 줘. 잘하지도 못하면서.
4: 크랑.
5: 내가 고칠 거야.
4: 크랑, 크랑.
5: 이것 좀 봐.
4: 크랑. 크랑.
5: 뭐? 아까보다 훨씬 낫거든.
4: 크랑, 크랑.
5: 잘 알지도 못하면서. 크랑, 크랑.
7: 아침이 됐어요.
4: 크랑. 크랑. 크랑. 뭐야야?
5: 어? 으잇! 크롱 일어났어.
4: 크랑.
5: 일찍 일어났네.
4: 크랑, 크랑.
5: 아무것도 아니야? 난 크롱.

0: 취했어. 크랑 크랑. 저기 크롬.
1: 크롱?
0: 비밀로 해주면 안 돼?
1: 크롱.
0: 내가 쉬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1: 크롱. 크롱 크롱.
0: 아휴, 고마워.
2: 뽀로로와 크롱이 루핀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0: 안녕.
1: 크롱.
3: 안녕.
0: 루핀, 인형 고쳐왔어.
4: 와, 정말? 고마워. 너희도 같이 먹을래?
0: 응, 좋아.
1: 크랑.
0: 정말 맛있다.
1: 크랑.
0: 응? 크랑.
4: 이거?

0: 시한 거 말이야. 비밀로 해줘.
1: 어?
2: 으아! 뽀로로, 오줌 싼 거야?
1: 아, 그게...
3: 어제 크롱한테 오줌 싸게라고 하더니...
1: 그러게...
2: 크롱, 비밀로 해준다며!
3: 크롱, 가!
1: 나 갈래!
4: 크랑 크랑 어 크랑 크랑 크랑
1: 흥
4: 크랑
1: 놀이터나 가야겠다.
4: 크랑
3: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아야야
0: 안녕
1: 안녕
5: 보라랑도 안녕.
6: 우리 뭐하고 놀까?
1: 숨바꼭질 어때?
3: 크랑크랑
5: 좋아.
1: 아홉 열 찾는다. 어?
3: 크랑 크랑 크랑 크랑
1: 아무도 없네.
3: 크랑
7: 아, 배고파.
6: 들어가서 간식 먹자. 쿠키를 구워놨어.
1: 우와!
3: 빠야야, 크랑크랑.
1: 호비, 자리 좀 바꿔줄래?
3: 크랑.
6: 오, 알았어.
1: 고마워. 난 이제 가볼게.
2: 벌써 가려고?
1: 응, 난 다 먹었어.
3: 크랑
1: 안녕.
3: 크랑 크랑
4: 크랑
3: 크랑.
8: 아, 이렇게 하면 어때? 그러면 화해할 수 있을 거야.
5: 좋아.
3: 크랑 크랑. 자, 이제 시작하자. 크랑 크랑.
9: 이건 여기.
1: 뽀로로다. 얘들아, 뽀로로가 오고 있어.
3: 빨리 나가자.
1: 응, 그럼 힘내.

0: 먼저 놀려서 미안해. 어?
1: 보여요!
0: 그럼 거기 있었어?
1: 보여요, 미안해.
0: 나도 미안해. 우리 이제 싸우지 말자.
1: 그래, 그래.
2: 정말 다행이야.
3: 뽀로로, 그럼 화해해서 다행이에요. 앞으로 사이좋게 지내세요.

0: 와일드카드 무슨 또 뭐래?
1: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2: 내가 말했잖아, 녀석들하고 공존 따위 무리라고.
3: 자동차의
4: 주민 여러분 위험합니다. 모두 집으로 돌아가세요. 솔레이온.
5: 경남님, 제가 가볼게요.
4: 솔레이온 뭘 하려고?
2: 너인 어느 쪽이야? 메탈 카드봇이야 와일드 카드봇이야?
6: 와일드 카드봇이다.
1: 그럼 너희도 저 위에 있는 녀석들이랑 같은 편이야?
0: 우리 마을을 떠나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1: 우리... 제가 가겠다고 했잖아.
5: 펜타몬의 날 옥상으로.
7: 좋았어.
5: 블레이온 세다.
2: 붉은 메탈 카드봇, 아니 와일드 카드봇일까요? 옥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4: 블레이온,
8: 이 녀석이군.
9: 뭐하러 온 거지? 이 행성의 인간들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왔다.
8: 어디 보이네? 우린 소인들의 족장을 인정으로. 그럼 어디 갔어?
5: 어서 도망가세요.
4: 저는
5: 얘기는 나중에요. 얼른.
8: 넌 와일드 카드봇의 수치다.
5: 시장님을 피난시켰어.
8: 저기 맞자. 넌 용암 배한다 새끼 사자에 불과하다.
2: 여러분, 시청 옥상에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0: 빨리 끝을 가동!
1: 우린 절대로 메플 발사에 꼭 그러시게 되지 않을 거다! 솔레이유, 꽉 잡아!
0: 블레이온, 너를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내게는 없었어. 메탈 브리스로 구속할 권리도 말이야. 만들어준 기계의 주제.
2: 그딴 거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식으로 생각한 적 없어.
1: 라운드.
0: 미안해.

0: 출력함 제노! 솔레이오! 괜찮아?
1: 지은, 다행이다.
2: 너희들!
3: 괜찮으셔들?
4: 아주 차례차례 왔군.
1: 어째서 이런 무모한 짓을 하는 거야?
0: 사람을 구하는데 굳이 이유가 필요해?
1: 난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만든 인형이라고. 목숨을 내던지면서까지 구할 가치는 없어.
0: 솔레이유, 사람이든 안드로이드든 마키나 행성에서 왔든 다 상관없어. 우린 친구야. 안 그래?
2: 이 느낌은 뭐지?
4: 저 빛은 오랜만이군.
1: 솔레이온!
2: 솔레이온!
4: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2: 오릴사, 지금은 이 힘의 모든 걸 맡기는 수밖에.
0: 해보자, 솔레이온!
1: 뭘?
0: 외치는 거야. 마음속에 떠오른 그 말을!
1: 알겠어.
0: 블루캅 블레이온!
5: 슈페리얼 유나이트!

0: 아니,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1: 저건 데우스 마키나의 보물의 힘이다.
2: 어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내 상상을 훨씬 뛰어넘었어. 마치 태양 같아.
3: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하나가 됐어.
0: 바로 끊어줘. 새끼 서자가 하나로 합쳐봤자 뭐가 달라지나? 솔레이와 준의 마음, 우린 하나로 만들어준 건가?
4: 선택받은 이 둘을 통해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함께하는 날이 온다는 데우스 마키나의 뜻일지도 몰라.
2: 좀 뛰어.
5: 저런데 같이 있으면 마음껏 못 싸울 거 아냐?
2: 솔레이유, 준, 가자. 그냥 블루룬.
6: 시장님, 괜찮으십니까?
7: 시민들부터 대피시키게 교통통제 즉시 시행하고 저들이 마음껏 싸울 수 있도록.

0: 유학원!
1: 조건 그때!
2: 이번엔 괜찮을 거야.
1: 당연하지! 얘들아!
0: 그래! 헤비 드래곤!
1: 알파 오메가!

0: 이건 이제 너뿐이다, 코뿔아!
1: 이제 우리와 함께하는 건 어떠신지?
2: 이 녀석들, 부끄러워라! 아이야, 브레이크! 나의 트라클스는!
3: 네가 화나는 건 이해해, 솔리드온! 고향을 잃고 동료를 잃은 그 기분, 상상조차 할 수 없겠지.
4: 함께 힘을 합치자. 우리가 도와줄게.
2: 그딴 염려 필요 없다. 모두 사라졌어. 여기도 똑같이 모든 걸 구성하겠다. 속이 풀릴 때까지.
5: 분노로 이성을 잃었고 우리가 잠재울 수밖에.

0: 그렇지. 나도 따라가겠다.
1: 지훈이야, 괜찮아.

0: 해냈다.
1: 대단하신 구경 좀 했군.
2: 건물은 무너지면 다시 지으면 돼요. 시민들은 안전합니까? 안나!
3: 정말 다행이에요.
4: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아쉬워라, 더 빨리 달릴 순 없었니?
5: 어머니,
6: 너희 덕에 나의 한계를 더 알고 싶어졌다.
7: 솔레이유 덕분에 무법자들을 막아냈어. 넌 이 마을을 구한 영웅이야.
8: 저는 딱히 영웅이 되고 싶었던 건.
7: 게다가 그 솔리도 오늘 봉인했잖니? 역시 우리 딸.
8: 어머니, 저...
7: 나중에 꼭 메탈 브레스 보여줘. 솔리도 오니 어째서 3등분 되었는지 알아보고 싶거든.
8: 안 돼요! 오! 죄송해요.
7: 예! 솔레이유.
9: 시청을 공격한 자들은 또 다른 기계 생명체, 와일드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이 모우타운을 폭력으로 지배하려 했죠. 인간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든든한 동료가 있습니다. 바로 메탈 카드 보십니다. 그들은 모우타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고 있죠. 그들이 있는 한 이 도시의 평안 유지될 것입니다.
10: 시장님도 참, 메탈카드 봇은 지구의 평화를 지키는 히어로 같은 게 아니라고. 고향을 잃고 살 곳을 찾는 것뿐인데.
11: 와일드카드 봇을 죄다 악당 취급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어.
12: 그 점은 나도 동의해.
11: 웬일로 마음이 맞아대?
12: 우리처럼 메탈브레스의 주인과 맹세를 하는가 하면 새로운 힘 앞에 눈이 먼 자도 있으시지. 같은 취급이라니 정말 유감이셔.
8: 미안해.
10: 왜 사과를 하고 그래?
8: 우리 아빠 요즘 좀 이상해. 다른 사람 기분 같은 건 안중에도 없나 봐. 머릿속에 지지율 생각뿐이신 것 같아. 원래는 훨씬 다정하시다고.
13: 안나, 어? 어제 기자회견 때 이런 일이 있었어.
14: 곧 촬영 재개하겠습니다.
13: 시장님, 괜찮으세요?
2: 블루카, 와일드카드봇이 덮쳐온 순간 이제 다신 사랑하는 딸을 볼 수 없겠구나. 눈앞이 캄캄해져서.
14: 이제 나오셔야 합니다.
2: 가지, 블루카.
13: 네. 하지만 시장님은 이를 악물고 일어나 회견을 이어가셨어. 너희 아버진 이 마을에서 제일 훌륭한 분이야, 안나.
10: 나 다음으로 훌륭하신 거지. 마을을 지킨 1등 공신은 나니까.
13: 이상하네. 내 음성 입력 장치가 안 좋은 것 같은데.
10: 이 녀석이
8: 귀에 오일 찍고개가 꼈나?
10: 이리 와, 블루카. 귀 파줄게.
13: 사용할게, 준.
8: 고마워, 얘들아.
7: 솔레이유, 밥 먹어야지.
8: 필요 없어요.
7: 이곳이 사춘기.
5: 미움받으신 것 같네요. 어머니는 엄마니까 좀 더 상냥하게 대해주세요.
8: 다들 나한테 왜 그래?
15: 무슨 일 있어?
8: 어머니 때문에 조금.
15: 난 네가 마음을 열어준 덕분에 그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8: 난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야. 마음 같은 게 있을 리 없잖아.
15: 넌 나한테 사과했어. 안드로이드인 자신이 친구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고 했지. 지금 느끼고 있는 가슴의 아픔이야말로 너에게 마음이 있다는 증거 아닐까?
8: 고마워, 블레이유.
15: 뭐라고? 안 들려?
8: 고마워.
15: 별 말씀을.
8: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응? 왜 그래?
16: 아무것도 아니야.
17: 그 안드로이드는 음식을 어떻게 소화하나 싶어서.
8: 바이오 퓨전 시스템 덕에 먹은 건 100% 에탄올로 변환돼서 배출도 안 해.
10: 그렇다는 건 화장실에 안 가.
8: 처음 들었을 땐 진짜 놀랐어.
7: 내 딸 솔레이유는 실은 안드로이드랍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8: 미안해. 아예 사과할 일은 아니지.
10: 솔레이유도 자기가 인간이 아닌 걸 몰랐잖아.
8: 애초에 메탈 카드 보시니 와일드 카드 보시니 하는 애들이 돌아다니는 이 동네에서 안드로이드 정도야 뉴스거리도 아니지. 왜? 고마워. 너를 친구라고 불러도 돼? 아니 뭐 부르고 싶으면 맘대로 부르던가.
16: 나도 친구지.
17: 반스 뻔뻔하긴.
16: 뭐라냐?
12: 이 땅의 인간은 관용을 베풀 줄 아신달까, 포용력이 있으시달까.
11: 무슨 말이 하고 싶은겨?
18: 알기 쉽게 좀 말해.
12: 우리나 솔레이유 같은 자신들과는 다른 종족도 받아들일 줄 아는 너그러움이 있으시다는 거지.
11: 너 같은 날라리를 받아준 게 끝인 거지.
18: 맞지 맞지.
12: 이건 피차 일반이셔.
13: 네 말이 맞아, 나이트 그리폰. 처음에 친구라고 불러준 건 준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모두와 잘 지내게 됐으니까.
19: 하지만 아직 마음을 열지 않는 녀석도 있지.
8: 솔리돈, 나와. 안 나와?
20: 사춘기냐?
10: 모노온족의 족장이라며 정신 차려야지.
11: 네가 뭐하라?
8: 나왔다.
13: 솔리돈, 넌 잘 싸웠지만 우리의 고향 마키나 행성은 이미 사라졌어.
19: 더 이상의 싸움은 의미 없어. 이곳 사람들과 함께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자고.
11: 웃기지만 나
0: 나는 데우스 마키나의 고문을 지닌 자의 명령 따위 절대 따르지 않아. 절대!
21: 메탈브레스에 있는 봉인한 상대를 복종시키는 기능이 있어.
22: 야, 너!
21: 네가 이곳 사람들과 잘 지내준다면 나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않을 거고 메탈브레스로부터 해방시켜도 좋다고 생각해.
0: 그 말에 거짓은 없겠지.
21: 난 거짓말 못해. 안드로이드니까.
0: 그럼 날 내보내.
21: 좋아.
0: 물론 야생이 힘든 말이야.
22: 하지만 그건...
0: 어서!
21: 준. 솔리드온 셋업.

0: 피나크러쉬의 처참한 모습을. 이 녀석을 거쳐봐. 그럼 너희와 동료가 되어주지.
1: 그게 조건이야?
2: 어, 웹폰카드는 봉이 나면 저절로 복원되는 줄 알았는데.
3: 에드 아저씨, 음? 예전에 몇 번 고쳐줬잖아요.
4: 그건 네 메탈브레스 덕에 어느 정도 복원된 걸 보기 좋게 만져준 수준이라.
1: 우리 어머

0: 아이에게도 보여주자.
1: 마키나시움과 크롬몰리브덴 합동당이네.
2: 고칠 수 있어요? 못해. 지구의 기술로는 복원이 불가능하거든.
3: 가능하니가 없지. 이 녀석은 모아의 돼지의 가호를 받은 웨폰 카드이다.
4: 모아의 돼지?
3: 돼지?
5: 모아의 돼지, 마키나 행성을 말하시는 거야?
6: 우리는 고향을 그렇게 불렀지.
3: 안타깝게도 너희 똥자루들과 동료가 되긴 어렵겠군.
7: 잠깐 기다려봐.
8: 왜 그래, 플레이어?
7: 예전에 들은 전설이 생각났거든. 녹슨 날은 태양에 던져넣어라. 불길 속에서 날붙이는 그 가치를 되찾는다.
9: 태양?
10: 말도 안 되지. 태양의 중력은 지구의 28배라고.
0: 던져넣었다간 두 번 다시 꺼낼 수 없어.
7: 전설이니까 아마도 비유일 거야.
5: 태양과 같이 장렬하는 부스터 엔진이시라던가.
6: 태양과 같은 나이트 크롤러의 눈동자.
10: 그래.
4: 아니, 난 알겠어.
11: 너 엉뚱한 생각하지.
4: 그래도 내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 솔레이유, 나랑 같이 가자.
0: 어디를?
4: 짐은 다 쌌어? 어? 온다!
0: 야. 왜 그래?
3: 아, 야야, 잘못 봐.
12: 아하, 포르타카임 특급 열차, 포르타카임 특급 열차.
13: 승객분들께서 탑승하시기 바랍니다.
4: 고마워, 블레스트레인. 포르카카 다녀온 지 얼마 안 됐을 텐데.
13: 이 정도쯤은 산책이죠. 오, 이쪽은 새로운 고객이신 솔레유님. 목적지까지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0: 잘 부탁해.
14: 지은, 나 직접 바다를 건너보고 싶어.
4: 그럴래?
11: 페루루한테 안부 전해줘.
10: 우린 아무래도 학교는 가야 하니까.
6: 어휴, 학생이 학교를 자꾸 빠지면.
4: 모두의 공존을 위한 중요한 일인걸요.
13: 자, 시간도 있습니다. 출발하실까요?
0: 포르카카, 4000년 전 메타카드보시 지구에 처음으로 도착한 곳. 나도 궁금했었어.
4: 다시 깨어난 곳은 우리 동네였지만 지금은 고향에 사는 셈이지.
3: 일찌감치 모아의 대지를 버린 녀석들을 만나서 뭘 어쩔 셈이지?
4: 두고 보자고. 그리고 포르카카는 석유가 풍부하다던데.
3: 그리없다. 그럼 나도.
15: 준과 새로운 손님들,
4: 시에로
15: 포르카카의 온걸 환영해.
6: 저기 보이는구만.
16: 옆에 저 따랑이 같은 녀석은 뭐지?
17: 깜빡, 무섭게 생겼어?
6: 아유, 이 덜렁이들아, 얘기했잖아.
11: 준의 새로운 친구래.
12: 포르카카, 포르카카.
16: 어, 아주 탑승인 것이군.
4: 얘들아!
8: 안녕?
16: 야, 드론, 드론!
8: 오늘은 고생 많았어.
4: 준! 베루루!
11: 니가 그 애구나.
4: 이쪽은 솔레이유. 크리스트의 여동생이야.
0: 안녕하세요.
11: 아, 나는 페루루. 잘 부탁해.
4: 근데 너희 여기가 더 좋나 봐.
6: 모험의 냄새에 이끌려서 그만.
10: 나도 여기가 조용해서 좋더라고.
4: 벡토와 비트는?
11: 수련인가 뭔가 한다고 멀리 갔어. 백신 접종하러 온 메가엠블러도 쫓아갔는데 아직 못 찾았나 봐.
8: 오랜만이군, 친구들.
4: 기간트렉스! 잘 있었어?
8: 덕분에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 너는 아닌 것 같지만.
4: 뭐, 곧 해결될 건데 그러려면 네 도움이 필요해.
8: 네 부탁이라면 뭐든지 들어주지.
18: 우와. 여기가 바로 그...
11: 응? 무카라가 만든 신전이야.
4: 저거 너야?
18: 멋진데?
19: 무카라가 후세 우리를 강력하게 기억시키고 싶어 해서.
16: 아무리 봐도 내 머리가 너무 커.
6: 설계가 고창해서 말렸는데 무카라가 말을 안 듣더라고.
7: 고대의 인간들이 이렇게까지 메탈 카드봇을 기억하려고.
0: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정. 내 고민이 하찮게 느껴져.
20: 우리도 더 노력해야겠네.
8: 태양의 불꽃이라.
0: 솔리드온의 웹폰 카드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필요해.
16: 그건 와일드 카드봇의 전설이잖아. 아무쪽에 알턱이 있냐?
19: 하지만 대장은 그 녀석들과 싸운 적이 있을 텐데.
16: 그래? 근데 왜 난 와일드 카드봇을 별로 본 적이 없지?
19: 우리는 우리 쪽 구역에서만 지냈으니까. 머스라이드는 전선 한복판에 있었던 적 있지?
16: 그것도 처음 듣는데?
6: 말 안 했었나? 내가 아직 신참 종군 기자로 일했던 때였어. 와일드 카드봇과 왜 싸우게 됐는지 관심이 많았거든. 어떤 녀석은 비스트 바이러스에 감염돼 목숨을 잃었고 나도 그렇게 될 뻔했지. 다행히 나는 바이러스를 억누를 수 있었는데 이 뿔은 그때 생긴 거야.
8: 너도 감염됐었구나, 머슬하이드.
19: 그것 때문인가 가끔 오락가락하게 된 거지.
16: 그럼 시에로가 저 모양인 것도 감염이 나야.
0: 그래서 뭔가 알아냈어? 싸우는 이유를?
6: 아니, 빈손이었어. 그러고 보니 스타가디언이었던 블루캅은 뭔가 알고 있을 것 같은데.
8: 적의 습격으로부터 방어한다는 의무밖에는 몰라. 메탈 카드봇도 와이드 카드봇도 상관없었어. 어쨌든 둘 사이의 싸움은 수천 년 이상 이어지고 있다.
16: 그렇게 옛날부터?
8: 싸우는 이유 같은 건 잊었을지도 모르지. 너는 알고 있나?
7: 수많은 전설들이 있지만 어디까지가 진실인지는 아무도 몰라.

0: 우린 그저 생존 본능을 따를 뿐이야. 뭐 이 녀석들 만나고 나선 옛날과 달라졌지만.
1: 우리처럼 변화를 받아들이고 있고.
2: 기간 트렉스, 당신은 우리 부족들 사이에서 가장 용맹한 메탈 카드봇으로 유명했어. 불을 내뿜는 그 용의 왼팔. 당신 혹시
1: 베르로?
3: 응. 기간 트렉스 세던.
1: 이건 너희 동족들과의 전투로 얻게 된 거다. 본래 모습을 잃은 건 외풍 카드로 그쳤지만 또 모르지. 내 안에 야생의 피가 흐르고 있을지.
2: 와일드 카드봇을 원망하나?
1: 그럴 리가. 다 옛날 얘기일 뿐. 오히려 이 녀석 덕을 많이 봤지.
4: 힘이 합쳐진 내 싸우는 이유니 변하이.
5: 어? 나왔다.
4: 말이 많다. 그래서 내 테라크루시를 어떻게 할 건데?
6: 아, 급하기는. 실은 우린 기간 트렉스의 힘을 빌리려고 여기까지 온 거야. 렉스 인페르노로 테라크러셔를 다시 단련해 주었으면 해. 와일드 카드봇과 메탈 카드봇의 힘이 합쳐져 있잖아.
4: 어? 보자 그거였나? 만약 실패하면 널 땅에 비류가 될 만큼 팔받을 테니 각오해라.
6: 괜찮다니까 그러네. 함 해보자고.
4: 어떻게 되나 보자고.
1: 베테랑을 너무 얕보는군 젊은 친구.
6: 좋아. 그럼 부탁할게.
3: 응. 기간 트렉스 렉스 인페르노.
4: 렉스 인페르노.
7: 표면 온도 750도 돌파.
8: 그걸 어떻게 알아?
7: 난 안드로이드거든.
8: 그렇구나.
6: 아, 말하는 걸 깜빡했네.
8: 어떻게 그런 중요한 일을 깜빡할 수가 있지?
7: 내부의 마키나시움이 녹기 시작했어.
6: 아직 멀었어. 활약을 더 높여. 바람을 날릴 차례야. 부탁해.
9: 오케이.
10: 맡겨줘.
9: 준, 마구째 칠슬 한 개야?
1: 아니, 아직 괜찮다.
11: 힘내, 기간 트렉스.
2: 솔레이, 나도.
7: 블레이온, 세다.
2: 기간 트렉스, 우리 손으로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다.
1: 좋은 태동은.
12: 보이지? 메탈 카드봇과 와일드 카드봇이 힘을 합치는 필사적인 모습이. 한때는 서로 총과 발톱을 겨눴지만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 거야.
7: 표면 온도 최고 지점에 도달.
6: 마무리하자. 기간 트렉스.
3: 세하이드.
6: 갈건. 세로.
4: 멈춰. 스트라이크. 그라울. 넥스토스.
11: 산산조각난 파편들 하나가 됐어.
1: 불가능한 게 아니지.
2: 하나가 된다 해도 말이야.
4: 그런 것 같고.
6: 예! 자, 약속 지켜줄 거지?
4: 족장은 한 입으로 도망 안 한다.
7: 우리 친구잖아.
4: 아직 그 정도는.
6: 쭈! 어, 저기 봐봐, 솔리드온.
1: 출근! 팝!
8: 너 공인되고 나서 굶었다면서?
13: 아무리 그래도 밥은 챙겨 먹어야지, 그치?
1: 자, 어젯밤의 성공을 축하해야지.
13: 새로운 동료를 위하여!
4: 잘 먹겠습니다!
1: 작은 적장들,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다. 내가 트리온 감옥에서 탈출하기 직전 마키아 행성에서 거대한 용이 날아오르는 걸 봤어.
13: 용이라고?
1: 너는 지금 대우주의 행성들을 다뤄준 이 지구에 접근해 오고 있다.

짧은 시간 많은 양의 비로 피해를 야기하는 집중호우. 집중호우, 이렇게 대비하세요. 호우특보가 예보되면 외출을 자제하고 TV, 라디오,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실내에서는 문과 창문을 닫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전등과 식수 등 비상물품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외에 있을 경우 공사장, 해안가, 계곡과 같은 위험지역은 피하고 농촌에서는 논둑이나 물고점검을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저지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대피로 및 대피장소, 비상

연락 방법을 알아두고 수도와 밸브, 전기를 차단한 후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운전 중 호우가 쏟아질 때에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하고 침수된 도로, 지하차도 등은 진입하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타이어의 3분의 2 높이까지 차량이 침수되었다면 즉시 시동을 끈 후 차량 밖으로 대피하고 침수로 차량 문이 열리지 않을 때에는 가슴 높이로 물이 차오를 때까지 기다렸다가 문을 열고 대피합니다. 집중호우 시 지켜야 할 5가지 행동요령, 철저한 대비만이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0: 블루이와 빙고의 꿈의 집입니다. 무슨 일이시죠?
1: 제 이름은 반즐리예요. 새 집사를 구한다고 해서요.
0: 네, 반즐리 반가워요. 제 이름은 몬티예요. 여기 수석 집사죠. 들어오세요. 네, 조심해야 돼요. 아이들이 함정을 파놨죠. 부모님들이 잠을 자라고 할까 봐요. 그럼 가볼까요? 여기는 현관이에요.
2: 블루이가 최고야.
3: 빙고가 최고야.
0: 멋진 곳이죠.
1: 파란색 버튼은 다 뭐예요?
0: 그건 버블티 자판기가 4미터마다 설치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언제든 버튼을 누르면 버블티를 마실 수 있답니다.
1: 재밌네요.
0: 꿈의 집에 있는 모든 발명품들은 과학자 집사 제리 리가 만들어요.
1: 지금 뭘 만드는 거죠?
0: 아이들의 드레스에서 반짝이가 카펫에 많이 떨어지는데 제리 리가 그걸 줍는 로봇을 만들었어요. 반짝이 집사 프레드가 떨어진 걸 다시 붙여요. 할로예요. 주방 집사죠.
1: 안녕하세요.
0: 잠깐, 할로가 꿈의 집에서 제일 바쁘기 때문에 절대 방해하면 안 돼요.
4: 어떡해.
0: 저 벨소리는 아이들이 음식을 주문한 소리죠.
5: 좋아. 블루이가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를 주문했는데 오렌지 가루는 빼고 소시지는 잘라야 하고 케첩은 무설탕 말고 일반 케첩으로 뿌려달라는 건. 좋아. 만들 수 있어. 이건 뭐야? 주문 음식을 바꿨네. 요정빵 소시지 샌드위치 주문은 취소하겠다고? 좋아. 이제 원하는 건 상큼한 라임 아이스크림인데 손가락으로 구멍을 파서 터널을 많이 만들어야 하고 터널 안으로 얼음 초콜릿을 넣어야 하고 그대로 얼려달라는 거네. 아이스크림 위에 이름까지 새겨달라고 하는데 이름과 성 그리고 가운데 이름까지 모두 다 쓴 다음에 그 글자 위에는 반짝이로 장식까지 해달라는 거야? 정말 아빠 따라서 은행원이나 할걸.
0: 주방 집사는 되도록 피하시는 게 좋아요. 화장실 집사도 마찬가지죠. 꿈의 집에는 50개의 화장실이 있는데 모두 냄새가 고약해요. 그렇죠, 젠킨스?
6: 또 지워야 돼.
0: 아이들은 항상 물 내리는 걸 까먹어요.
1: 그럼 저는 어떤 일을 하는 집사죠?
0: 목욕탕 집사를 하시면 돼요. 탕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일인데 탕 안에 끼어있는 장난감을 꺼내주시면 돼요.
1: 그렇군요. 나쁘지 않은데요.
0: 네. 간단한 일이 맞기는 한데.
7: 집사, 지금 찰리의 꿈의 집으로 가고 싶어.
0: 꿈의 집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행모드로 변환합니다. 잘해봐요. 금요일 저녁에 집사 휴게실에서 다시 만나요.

0: 더 이상 두렵지 않아.
1: 도대체 어떻게 된 거니? 좀 자세히 얘기해봐.
2: 별일 아니에요.
1: 아니, 이건 심각한 문제야. 경우에 따라서 더 이상 파이어 로보를 못하게 될 수도 있어.
2: 네.
3: 세나야, 많은 소방관들이 정신적인 문제를 겪고 있단다. 알다시피 소방관은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영웅들이지만 또 그만큼 충격적인 사건들도 많이 겪게 된단다.
1: 그래서 간혹 정신적인 고통으로 힘겨워하기도 해. 그걸 바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줄여서 PTSD라고 하지. PTSD를 인정하지 않으면 점점 더 안 좋아질 수도 있어. 그러니 한번 얘기해보렴.
2: 자꾸만 떠올라요. 어릴 적 이 안에 아버지가 절 구해주시던 기억이. 그런데 엄마! 아빠! 세나야, 어딨니? 대답해봐! 세나야! 엄마! 나 여기!
4: 안 돼! 세나야! 거기서 나오지 마! 아빠가 그쪽으로 갈게! 그만!
2: 너무 무서워요. 아무도 절 구하러 오지 않아요.
3: 건강이 우선이니까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하자.
5: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6: 메가 등대에 화재가 발생했어요.
7: 세나를 제외하고 지금 즉시 출동해라.
5: 네! 네.
7: 세나야, 너는...
2: 저도 갈게요.
7: 세나야!

0: 뭐야? 뭐야?
1: 다리가 완전히 끊어졌어.
2: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1: 타이탄은 더 이상 못 갈 것 같은데.
2: 우리끼리라도 가자.
3: 응? 피닉스 액션! 이카로스 액션!

0: 나는 위에서부터 사람이 있는지 확인할게.
1: 주변 탐색은 나한테 맡겨.
0: 어? 위험해요. 난간을 꽉 잡으세요.
2: 파이어 로봇.
0: 안 돼.
2: 발전실에 한 명이 더 있어요.
0: 발전실이요? 사라!
1: 확인해 볼게. 찾았어. 내가 들어갈게. 여긴가? 아! 이게 뭐야? 문 주변에 고압 전류가 흐르고 있어.
3: 다리는 끊어져 있고 문은 막혀 있다. 너 1리터의 함정인가?
4: 얘들아, 뭔가 수상해. 구조를 서둘러야겠어.
1: 문 옆에 벽을 뚫을게요.

0: 맙소사, 얘들아, 폭탄이 있어.
1: 으아! 뭐지? 웬 폭발?
0: 모두 괜찮니?
2: 발전실에도 폭탄이 설치돼 있으니 모두 조심해라.
3: 알겠어요.
0: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어떡하죠? 반응이 없어요. 혹시 PTSD가 온 거 아닐까요?

0: 제가 돕죠.
1: 자네, 여긴 어떻게?
0: 이 안에게 세나의 상태에 대해 들었습니다. 세나야, 들리니? 세나야, 아저씨야. 두려워하지 마. 아저씨가 있잖아. 네가 위험하면 지금 바로 구하러 갈 거야.
2: 다치지 않았니?
3: 아저씨? 고마워요, 아저씨.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야! 찾았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0: 이런 건 미리 좀 말하라고.
1: 에휴, 우리 사이에 뭘.
2: 잘도 빠져나왔군요. 이건 어떨까요?
3: 괜찮아?
4: 자, 이제 내 차례야.

날지도 못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죠? 라이트닝 스트라이크! 꼭 하늘을 날아야만 하나! 나는 날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

0: 그만! 이것도 피하나 볼까?
1: 이칸.
0: 저는 다음에 계속하죠. 그럼 이만. 타이탄 슈터 성공.
2: 늘 두려웠어요. 만약 그때 아저씨가 절 못 찾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3: 그럴 수 있어. 당연한 거지. 하지만 또 그런 상황이 닥치면 아저씨를 떠올려봐. 그러면 언제든지 이 아저씨가 구하러 갈 테니 말이야.
2: 아저씨, 고맙습니다.
4: 오늘의 안전 교육.
5: 오늘은 세나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었지. 그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어떤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
4: 주로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뒤에 나타나는 정신적 문제인데 어른이나 아이들 모두 겪을 수 있어요.
2: 떠올리기 싫어도 계속 떠올라서 잠도 못 자고 너무 우울해져요. 자더라도 꿈에서 계속 나온다거나 그 사건을 흉내내면서 놀게 되기도 해요.
5: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까?
6: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곧바로 엄마, 아빠 같은 어른들에게 도움을 청해요.
5: 물론 부모님들 역시 아이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해요. 그럼 다음 임무까지
7: 안전!

0: 다람쥐 상수리로 10-15. 이 집이군.
1: 할머니, 여기 다음 달 월주차비요.
2: 아이고, 성금해도 되는데.
0: 마당에 벽을 헐어서 주차 공간을 만들었군. 다달이 월주차 임대 수익을 얻고 있어.
2: 2층 202호 총각이지요. 보일러 고장난 거 고치줄락 하는데.
0: 2층엔 두 집에 세를 줬다는 소리군. 벽을 쳐서 두 각으로 나눈 거야.
3: 오길 씨, 잡숫고 해요.
2: 들어가요, 모건 씨.
4: 쌤은 돈 욕심으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세요.
0: 욕심이 없는데 이렇게 능숙할 리가요, 오소은 씨.
5: 깨진 시계는 노란 상자, 고장난 워크맨도 노란 상자, 이것도 노란 상자, 그리고 이건...
2: 그게 와, 그거 있노? 분명 장롱에 넣어뒀는데.
5: 부군 얼굴을 처음 뵙는군요. 오길 씨와 함께한 분이니 좋은 분이셨겠죠?
2: 좋은 사람이었지요. 집에서 정해준 결혼이었지만 내한테 참 잘해줬어요.
6: 이게 뭔데요?
7: 제가 그 말 주변에 없어가 편지를 써봤는데 가방끈이 짧아가 뭐 어설플 낍니다. 보고 엉망이 뭐 버리피도 되고.
6: 나중에 읽어볼게요.
7: 그럴래요?
8: 주문하시겠어요?
6: 그냥 아무거나요. 여기서 제일 많이 팔리는

0: 아이고, 오케이 씨.
1: 타일 기술도 남편한테 배웠지요. 맨날 실수하면서 자존심은 하늘 꼭대기에 있는 내한테 면박 한 번 안 주고 참 차근차근 잘 가르쳐줬지. 차장암 걸리가 하늘나라 가기 전까지 둘이서 전국에 집을 몇백 개는 지었다인교. 우리 센터 1층 어린이집 안 있어요. 거기 꽃무늬 벽타일도 우리 둘이서 한기라. 그게라 그만이라 아무도 없다.
2: 사별한 남편과의 추억이 있는 장소라 집착하는 건가? 유독 도토리 문화센터에만...
1: 모건씨 센터 좀 다녀올게요.
2: 오늘은 수업이 없는 날일 텐데 또 무슨 일로... 도대체 도토리 문화센터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 겁니까?
3: 성님 얼른 가셔.
1: 무슨 놓치 빼는 줄 알았다.
2: 꿀밤 문화센터 개관한 지 1년 차에 지하 3층, 지상 5층 규모 복합문화센터. 연면적은 도토리 문화센터의 3배 이상, 전면 통유리층으로 둘러싸인 수영장과 멀티플렉스 영화관까지. 확실히 도토리 문화센터에 비해 시설도 쾌적하고 강좌 구성도 트렌디해. 하지만 비싸다. 이런 강좌 우리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우리라니, 나 참... 저기 있었군, 지옥길 씨. 근데 저 가방은 뭐지?
3: 아, VIP 멤버십 전용 스위밍백 말씀이시죠? 저희 수영장 1년 회원권 구매하시면...
2: 아, 괜찮습니다. 수영장은 5층이죠?
3: 네.
2: 지옥길 선생, 가면 팔수록 황당한 게 튀어나오는군.
1: 꿀밤 문화센터, 여 얍실한 놈들을 봤나? 동네 문화센터가 무슨 청사를 쳐알라두노?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은 우리 도토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아이가? 불매! 불매! 불매!
2: 여기서 더 파버리면 소은씨가 필요하겠어. 지옥길씨가 꿀밤문화센터 VIP라는 걸 알게 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군.
4: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2: 이상하네. 사무실에 있을 시간인데.
1: 먹고? 응. 어디서 많이 보던?
5: 아따 성님 아는 아가씨요?
1: 아, 아니 그게 그러니까. 네, 처음에는 구경만 하락했어요. 자꾸 회원들이 꿀밤으로 갚으니까 보고 좋은 건 좀 배울라 했는데.
6: 채광이 정말 멋지죠. 우리 꿀밤 수영장의 하이라이트. 관절염 있으신 분들께 강력 추천하는 운동이에요.
1: 도토리 문화센터에 수영장만 있었어도 내 여기 안 왔다. 믿어주이소, 둘이 회원님. 진짜로 내한테는 도토리 문화센터밖에 없다.
2: 어, 예.
1: 그래서 말인데, 고두리 회원님.
2: 알겠습니다. 비밀 지켜드리죠.
1: 예?
7: 또다, 또! 저번에 온 신입 홀랑 꿀밤으로 갚았단다. 도토리 그만두고 어머, 꿀밤이 특별 할인을 해준다니까나. 뭐고? 언니야는 화도 안 나나?
1: 어? 어? 화나지 그러면 그 꿀밤이 나쁜 것들 에라이 홀랑 망했비라.
7: 아니 소은 총각은 와 안 왔노?
2: 적반 하장도 유분수지. 뭘 잘했다고 도망쳐.
1: 아니다, 소은 총각 몸이 아파가 이번 주 못 온다고 내한테 전화 왔다.
2: 수혜 교실엔 전화까지 해놓고 상사인 나한테 사직서만 덜렁 던져도.
1: 우리 회원님 하늘 무라지겠네.
2: 아예
7: 오야 추석에 못 온다고
8: 많이 바쁘나? 그럼 네 좋아하는 잡채 좀 애가 보내줄까?
9: 됐어요. 저 사무실 들어가 봐야 해요.
8: 야야. 에이, 정 없는 가스나. 아니야, 시작됐다.
1: 아이고, 보청기 깨지겠다, 가스나야. 뭐가 시작됐는데?
8: 오늘도 시작했다고.
1: 설마 모기 특공대 뭐지?
10: 모기 특공대?
1: 모기 방역하는 주민 참여 활동이 따위요. 이게 은근 꿀알방기라.
10: 돈도 주나요?
1: 하모. 아침에 딱 3시간만 약 뿌리고 댕기면은 인당 2만 원.
11: 아쌤, 그게 무슨 꿀알바예요? 최저시급도 안 되는데.
1: 아이고, 봉사인데 돈도 주면 꿀알바 아이가. 내랑 정순이랑 같이 갈 사람 두 명한테만 기회 있대. 아침에 가면은 크림빵이랑 커피도 준다.
8: 언니야, 모기특공대 맹예훈장 주는 건 와 빼는데.
12: 명예모기특공대 자원해주신 주민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해충방제 활동 운영을 맡게 된 소스코의 김매미 팀장입니다.
1: 둘이 회원님 같이 해주가 땡큐예요. 저번부터 내가 신세를 많이 지네.
2: 아닙니다.
10: 지옥길에 대한 모든 것을 낱낱이 알아내.
2: 저도 용돈도 벌고 운동도

0: 되고 좋습니다.
1: 그자 꿀알 말하니까. 게다가 진짜 재밌어요, 두리 회원님.
0: 재미 회원님?
1: 오길 언니가 나 불러준 거 처음이잖아. 완전 감동.
2: 부를 사람이 통 없어가.
3: 작년 여러분들의 열정적인 방제 활동에 토리구에서 들어온 모기 민원이 20%나 감소했답니다. 그래서 올해는 특별히 활동비를 3만 원으로 초청했습니다. 자, 그럼 구호 시작.
4: 우리는 용감한 모기 특공대.
2: 너희 매너 가지고
1: 우리 회원님 힘들면 천천히 와요.
0: 괜찮습니다. 아이고, 무슨 노인네들이 지치질 않아. 이게 무슨 꿀알바야. 알량한 크림빵이랑 3만 원으로 노동력 자처하는 거지. 오소은 지옥길은 자기한테 맡겨두라더니 튀지만 않았어도 내가 이 고생을.
5: 저기요, 제가 이 근처 어린이집 원장인데요. 아이들이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했거든요. 모기 특공대가 와주시면서 몇 년 사이에 모기가 많이 줄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6: 감사합니다.
1: 아이고, 너무 귀엽대.
6: 오리 띵띵
1: 자, 이쯤에서 구호 한번 갈기고 가야겠지.
4: 우리는 용감한 모기 특공대. 우리의 목표는.
7: 어떻게 저 없이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건데요, 부장님?
1: 자, 먹자.
8: 역시 우리 언니 김치 지짐이가 최고다.
0: 맛있습니다, 선생님.
1: 그렇지. 날도 꾸물이 한 개 비도 올 것 같고 딱 좋다. 그러고 보이 인자 세미 니도 금방 70이네. 니도 운동 좀 해야 된대.
8: 아유, 난 언니처럼은 못 살아. 하루에 스케줄이 몇 개야?
1: 야, MZ세대가 내같이 사는 걸 뭐라 카니지 니 아나? 갓생 산다 칸다. 야, G.O.D.
8: 남들보다 빨리 갓 만나러 간다고. 갓생 아니고
1: 뭐라 카니 가수나가.
0: 독립해서 각자 삶을 잘 꾸리고 있는 자식들, 가까운 친구들, 새로운 연애, 고정 수입과 나이에 비해 건강한 몸까지. 어쩌면 유니버스가 제시한 거액의 돈을 거부한 건 지금의 안락함이 현실의 눈을 가리고 있어서인지도.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걸 살짝 일깨워주면.
1: 수지는 잘 살더나?
8: 그럼요. 어? 이제 유니버스에 땅도 팔고 노후 걱정도 없지 뭐.
1: 유니버스?
8: 어, 유마트 만든 회사.
0: 잠깐요.
8: 그래서 언니 땅에도 관심 있잖아요. 벌써 사분자기실 노라 회원님, 갱년기기실 몸이란 회원님이랑 수지까지 전부 거기에 땅 넘겼어.
5: 그만, 제발 그만해.
8: 내가 듣기로 그러니까 얼마나 기업 정신이 좋으면 다들 믿고 땅을 넘겼겠어. 유니버스가 아주 괜찮은 기업이더라고. 도토리 문화센터 없애는 일 절대 없다고 계약서에 딱 명시를 해줬다니까. 그러니까 언니도
1: 이 그 회사에서 뭐 받아먹었나? 대기업 놈들이 바보도 아니고 돈 쓰면서 내 좋은 일을 와 해주겠노?
8: 언니, 세상에 나쁜 회사들만 있다는 것도 편견이야, 언니. 안 그래요, 두리 회원님?
0: 이윤과 함께 공공이익을 추구하려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선생님.
9: 맞다, 언니야. 쌤이 말 들으니까 괴하는 것 같구만. 연락 오면 한 만나나 봐라.
10: 아, 여보세요.
0: 역시 방심할 수가 없군, 남샘씨.
9: 네,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가! 날 더운데 땀 뻘뻘 흘리가며 네 좋아하는 잡채 비비가 보냈는데 뭐 누가 보내달랬냐고. 이 못된 가수나. 내가 네한테 뭐 잘못했다고 맨날 엄마한테 툴툴거리노.
11: 엄마는 진짜 하나도 기억 못하는구나.
9: 뭐?
11: 나 잡채 좋아한 적 없어.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7화 암흑보석과 가짜 번개맨.
1: 자, 우리 딸들이 좋아하는 에그마요 샌드위치 짜자잔.
2: 잘 먹겠습니다.
1: 많이 먹어.
3: 딸 둘이 아니라 큰딸이 좋아하는 거겠죠. 나는 햄치즈가도 좋거든.
4: 얘는 그럼 오늘부터 에그마요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5: 아, 참, 사랑아. 너 방 정리했어? 요즘 아주 지저분해. 여기 봐봐, 주름 봐봐. 긁는 거 보여? 안 보여?
3: 아니, 내가 치우려고 했는데.
4: 청소 좀 스스로 해. 저게 사람 방이야? 돼지 우리 집.
3: 흥!
5: 아이고, 우리 희망이처럼 스스로 청소하면 아빠가 잔소리도 안 하죠. 희망아, 많이 먹어? 아빠가 아직 됐을까 봐.
3: 나도 방 정리하면 되잖아. 야!
5: 아이고, 사랑이 가방 안 챙겨왔네. 사랑이 가방이 어디 있을까요? 어이, 깜짝이야! 야, 이게 뭐야? 왜 이래? 뭐나?
3: 뭐긴, 내가 치운다 했잖아.
4: 헐, 이상한데? 이거 네가 한 거 맞아?
3: 그럼 내가 하지. 돼지가 있게. 아빠 천천히 늘고 닦고 열심히 정리했어요.
1: 사랑이 최고다. 아이고 이뻐 우리 딸.
6: 네가 아빠한테 칭찬을 다 받네. 암흑보석 최고야.
7: 사랑이는 암흑보석이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악당이 오기 전에 반드시 받아내야 해.
3: 안녕하세요.
7: 어, 사랑 친구 안녕. 저, 있잖아.
3: 네?
7: 선생님이 할 얘기가 좀 있는데.
6: 설마 암흑보석 얘기?
8: 안녕하세요. 사랑아 안녕. 어.
7: 지구 하늘이 안녕.
8: 한문교 쌤, 오늘 간식 키위예요?
7: 키위? 오, 아닌데.
8: 키위를 먹어요. 키 위로 끊는데.
7: 오?
3: 어, 얘들아 같이 가.
7: 어, 사랑.
3: 키위 먹고 싶다.
4: 아침부터 왜 키위 타령이야?
8: 우리가 어제 키우나 언니 영상을 봤는데.

0: 시로나 언니가 그렇게 말했어.
1: 그치.
0: 응. 이따 우리 집에서 키위 먹으면서 키로나 영상 볼래?
1: 좋아.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0: 뭐야? 질투나게?
1: 하늘아, 키위.
2: 우와, 이거 어디서 났어?
1: 나도 먹어도 돼?
0: 당연하지. 우리 다 친구잖아.
1: 고마워.
0: 먹어, 먹어.
2: 오래 죽겠다.
0: 니들은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피자나 치킨. 어때?
3: 없어서 못 먹지.
0: 있기는.
2: 이거 웬일이야? 우리 생각할 애가 아닌데?
0: 아니긴, 내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3: 사랑아, 나도 너 너무 좋아.
0: 나도, 나도.
1: 사랑해.
4: 사랑해.
5: 사랑해.
6: 사랑해.
7: 뭐야? 친구들이 사랑받는 거 정말 쉽잖아?
8: 너 사랑, 또 암흑보석으로 장난해?
9: 며칠만 굶겨서 살을 쫙 빼면 번개맨이랑 똑같아질 것 같거든요. 제가 기가 막힌 작전이 하나 있는데.
10: 굶어? 내가 왜 굶어? 안 돼. 난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9: 야, 마라탕도 먹어야 되고. 이거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10: 아니.
9: 머리 맞추지 마!
11: 니들은 AI도 모르냐?
10: LI요?
11: 요즘은 AI로 얼굴, 심지어 목소리까지 똑같은 가짜를 만들 수 있지.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악당이라고.
0: 또 배 아파.
1: 나도.
3: 널 키위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12: 키위 말고 다른 걸 먹은 거 같은데?
13: 여러분, 원장쌤이 방금 그 키로나 영상 봤는데 그거 다 가짜예요.
2: 가짜요?
13: 저는 밥을 많이 먹었을 뿐입니다. 가짜 AI 영상에 속지 마세요. 요즘은 정보를 그대로 믿으면 절대 안 돼요. 꼭 진짜인지 확인하고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1: 그럴게요.
0: 또 화장실.
1: 나도.
13: 왜? 왜 달래? 냄새.
0: 괜히 키위 만들어줬나.
8: 사랑아, 우리 이야기 좀 할까?
0: 네? 무슨 얘기요?
8: 사랑이도 알 것 같은데, 그치?
0: 저 몰라.

0: 사랑아, 너 사랑. 야, 너 진짜. 너 사랑아, 얘기 좀 하자니까.
1: 빨리 한국에서 와라. 더 빨리.
0: 어? 야. 사랑아, 암흑보석 이리 줘. 어서.
1: 왜요?
0: 악당들이 찾으러 올 거야.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1: 아니요, 암흑보석이 잘 지켜줄 거예요.
0: 그게 널 언제나 지켜주지 않아. 얼마 전 보석 때문에 할머니 된 거 벌써 잊은 거야?
2: 나 어떡해.
0: 암흑보석은 변덕스러워서 함부로 쓰면 안 돼. 나한테 맡겨.
1: 쉬어요.
0: 너
1: 이건 절대 안 줄 거예요. 얍.
0: 어, 사랑아, 그거 아니야.
1: 얍.
0: 사랑아, 그만해! 아, 어디라. 그렇게 쓰면 안 된다고! 암흑보석, 어서 줘.
1: 번개매 것도 아니면서!
0: 이게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1: 어떻게 믿어? 절대 안 믿겨.
0: 암흑포! 사랑아, 이제 그만해.
1: 번개포, 진짜 짜증나. 존스러운 뾰족머리도 진짜 싫어.
0: 사랑아, 얘 괜찮나? 너 사랑! 아, 대체 어디로 간 거야?
1: 야!
0: 설마? 어? 어? 사랑아! 사랑이 너?
1: 야! 으악!

0: 머리? 무슨
1: 어머나 이게 뭐야?
0: 사랑 너 정말 봐, 암흑 에너지는 변덕스럽다고 했지. 어, 잠깐만.
1: 그럼 내 머리도 계속. 너 진짜.
0: 좋아. 네가 먼저 주기 전까지 내가 억지로 뺏지 않을게. 하긴 나 암흑 보석이 왜 그렇게 갖고 싶은 거야?
2: 마법이 재밌기도 하고 또. 이게 있으면 아빠랑 친구들이 다 나를 좋아해요.
3: 아이고 이뻐 우리 딸.
4: 나도
5: 사랑해.
6: 사랑해.
2: 사랑해 준다고요. 그래서 꼭 필요해요. 아무 보석이 없으면 다 나를 싫어하니까.
0: 아니야 그렇지 않아. 친구들도 가족들도 모두 널.
2: 아니요. 아빠는 언니만 좋아해요.

0: 이제 내 맘을 어떻게 알겠어. 모두가 좋아해 주는데.
1: 그래, 나도 잘 몰라. 가족들끼리 아웅다웅하는 기분. 어릴 적에 아버지가 사라지셨거든. 근데 사랑아, 지금은 눈에 안 보여도 나중에 느껴지는 사랑도 있다. 나도 아버지 사랑을 이제야 느끼거든. 사랑해도 분명 사랑을 느낄 날이 올 거야. 두고 봐. 아, 그나저나 이 마법 언제 풀리니?
2: 아유, 막 가려워 이제.
0: 마법 풀리면 암호 보석 번개면 드릴게요.
1: 그래, 기다릴게.
3: 우와, 내가 작아지니까 진짜 영화관 같네. 후! 번개맨이랑 핑키?
4: 하마터면 노사랑이 이 번개맨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을 뻔했지 뭐야.
3: 뭐야?
4: 이제 암흑보석만 빼앗으면 노사랑은 아무것도 못하지. 그저 모두가 싫어하는 어린이일 뿐이라고.
0: 번개맨, 나쁜 거짓말쟁이.
3: 죽어봐. 나도 모두가 번개맨을 싫어하게 만들 거니까.
5: 이야, 진짜 대박이지. 번개맨 아빠가 봐도 진짜 번개맨이지.
6: 그러니 사랑이가 가짜 영상에 속을 수밖에.
7: 더 이상일 건 나빠지는 암흑보석을 되찾는 건 시간 문제지.

0: 가득한 포키.
1: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0: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1: 야호! 내가 리더다!
0: 뭐? 포키가 리더라고?
2: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1: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4: 포키, 정말.

0: 오늘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1: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2: 우후! 임무 호출이다!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1: 아,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2: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1: 당연하지. 출동하자.
3: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1: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2: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1: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2: 정말? 이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1: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2: 고마워.
3: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1: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죽 먹기야.
0: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3: 한번 해보는 거야.
1: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3: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1: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3: 난 수학 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1: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0: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자,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그리고 난 하늘을 아는 스타스키!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4: 기다리다 출동!
1: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아찔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3: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1: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5: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1: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0: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5: 그래 뭐.
3: 그럴까? 하지만 이거...
1: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3: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0: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포키!
4: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5: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포키?
5: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0: 포키!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5: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5: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5: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

0: 너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인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1: 복귀!
0: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2: 좋아! 네 마음대로 해!
3: 루루 언니가!
0: 우리도 같이 갈래!
1: 복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0: 복귀, 너 괜찮아?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2: 복희,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0: 정말 그럴까?
2: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0: 그래, 더 이상 고집 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4: 우리는 포모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2: 포모와 두더지들이잖아?
3: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4: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0: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기가봇 변신!
2: 뭐야!
0: 으아! 턱 잡았다!
2: 안 돼!
4: 누가 좀 도와줘!
0: 와줬구나, 기가빌더.
2: 당연하지,
5: 우리가 누군데. 마이트봇 변신 완료.
6: 레이봇 변신 완료.
7: 스킬봇 변신 완료.
5: 하, 잡았다. 스릴러 드릴러 낚시 성공.
3: 야!
4: 이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8: 위험해.
4: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지어. 자, 가자, 두더지들아.
0: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2: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0: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8: 그래, 좋아, 복귀!
0: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5: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3: 평평하게 만들고
0: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3: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0: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빌더, 건설해볼까?
8: 이야! 임무 완성!
3: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0: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3: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널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5: 다신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이들은 바다의 왕인 범고래죠. 이런 희이한 행동은 과거에는 거의 관찰된 적이 없던 모습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영상은 일본의 시레토쿠 반도에서 촬영됐습니다. 이곳은 놀라운 생물들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서식지 중 하나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팀에 합류해 그들의 오랜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이 신비로운 모습 뒤에 있는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죠. 우리와 함께 미지의 범고래 세계를 탐험하러 떠나봅시다. 촬영팀은 일본 북부의 시레토쿠 반도에 있는 라오스에 도착했습니다. 얼음이 녹는 봄과 여름이 되면 이 바다에 다양한 포유류가 찾아옵니다. 여기엔 거대한 범고래도 포함되어 있죠. 이 고래는 길이가 10m에 이르고 몸무게도 10톤이나 됩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거대한 크기가 드러나죠. 범고래들은 해양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으며 의심할 여지 없이 바다의 왕입니다.

그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자신의 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범고래는 약 10마리가 한 무리를 구성하죠.

시레토포 바다는 범고래가 새끼를 기르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우린 어미의 복부를 계속 푹푹 찌르는 새끼를 발견했죠. 범고래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포유류입니다. 새끼는 젖을 먹으려는 거죠. 어미와 새끼는 늘 함께 다닙니다. 새끼는 다양한 행동을 배우고 흉내도 내죠.

0: 스파이 호핑도 포함됩니다. 새끼 범고래는 빠르고 열심히 배웁니다. 시레토코에서는 주로 4월과 6월 사이에 범고래가 관찰되죠. 이곳의 범고래 개체수는 세계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는 거의 볼 수 없는 신비로운 행동도 이 바다에서는 종종 목격되죠. 바로 최대 100마리의 범고래가 모여서 만드는 대단위 무리의 집결, 슈퍼포드입니다. 이 슈퍼포드의 대형은 일렬로 늘어선 것처럼 보일 때도 있죠. 왜 이렇게 많은 범고래가 시레토코에 모일까요? 그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다섯 개의 대학 연구팀이 2012년 이후부터 조사하고 있습니다.
1: 分かっていないということが多いと、ほとんど何も分かってないというところも研究所の魅力ではありますね。
0: 우리 제작진은 이 연구팀과 2년 동안 함께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위해 주로 사진을 찍었는데 이 사진으로 몸에 있는 무늬와 지느러미 모양을 통해 각 범고래를 구별했죠. 연구원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시레토코에 400마리 이상의 범고래가 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하지만 범고래는 수면에선 긴 시간을 보내지 않죠. 배에서의 조사만으로는 범고래의 생활을 완전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홋카이도 대학의 미타니 요코 교수는 이 포착하기 어려운 포유동물을 추적하고 있죠. 그녀는 작은 위성 송신기를 준비했습니다. 이것을 범고래의 등지느러미에 부착해서 그들의 행동을 추적할 계획이죠. 송신기는 고래의 위치뿐만 아니라 수심까지 알려줄 겁니다. 이 장치는 한 달 정도 지나면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죠. 범고래들은 온종일 무엇을 할까요? 송신기의 데이터는 곧 놀라운 걸 보여주었습니다. 흰색 표시는 범고래가 이동한 수심의 범위죠. 얼마나 깊이 들어갔는지 보세요. 최근까지 범고래가 도달할 수 있는 최대 깊이는 약 260m였습니다. 하지만 시레토코의 범고래는 그것을 초과했죠. 놀랍게도 가장 깊게 잠수한 깊이는 736m나 됐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0: 상식을 넘어선 행동을 보게 됐죠. 시레토코에 있는 범고래의 생활 방식은 전문가들도 놀랄 만큼 독특했습니다.
1: 想像を超えてました。シャチってこういうもんだよねっていうような、そういう概念をもしかしたら崩せる新しいシャチのタイプかもしれないですし、それは面白いかなと思います。
0: 깊은 바다는 무엇이 그렇게 매력적일까요? 연구팀은 그것을 알아보기로 했죠. 비디오 로거라는 영상 기록 장치를 사용할 겁니다. 내부에는 소형 카메라와 움직임 추적기가 있죠.
2: 안녕하세요.
0: 급착판으로 장치를 부착해서 바다 깊은 곳까지 추적해 볼 계획입니다. 시작됐군요.
2: 맞았다! 맞았다!
0: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했죠.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성공했죠. 영상 기록 장치는 자동으로 꺼질 때까지 3시간 동안 영상을 계속 녹화합니다.
2: 맞아요.
0: 연구팀은 장치를 회수했죠. 이제 진실을 확인할 순간입니다. 이 영상은 처음에 찍힌 것이죠. 두 범고래가 접근합니다. 낯선 물체에 흥미를 느끼는 것 같군요. 다행히 장치에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곧 세 마리가 모두 이동하죠. 숨을 쉬려고 수면으로 올라왔다가 잠수합니다. 더 깊은 곳으로 가려는 걸까요? 하지만 영상 기록 장치는 범고래가 헤엄치는 모습만 포착했죠. 범고래가 심해로 향하는 이유는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임을 분석하는 센서는 매우 흥미로운 데이터를 기록했죠. 맨 위에 있는 파란 선은 움직임의 강도를 나타냅니다. 노란색 선은 깊이를 나타내죠. 범고래의 움직임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더 강렬해졌는데 연구팀은 이것이 먹잇감을 쫓을 때일 가능성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범고래는 심해에서 무엇을 먹을까요? 연구팀은 또 다른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범고래들이 도달하는 깊이까지 수중 카메라를 잠수시켜 그곳에 있는 걸 보려는 거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빨리 감기를 했고 이제 약 300m까지 내려왔죠. 수많은 작은 생물들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크릴이라 불리는 갑각류물이죠.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오징어죠. 오징어는 범고래의 주요 먹잇감입니다. 물고기들도 있군요. 연구원들의 추측대로 범고래는 먹이를 찾아 심해로 내려간 겁니다. 연구팀의 꾸준한 노력으로 범고래의 중요한 서식지인 시레토코를 둘러싼 많은 수수께끼를 밝혀냈죠. 하지만 이곳에 먹이가 풍부한 이유는 뭘까요? 겨울이면 시레토코 근처에 유빙이 형성되는 걸 아시나요? 유빙은 육지에서 풍부한 영양분을 가져옵니다.

봄이 오고 얼음이 녹을 때 그 영양소들이 바다로 방출돼 엄청난 양의 크릴새우가 생겨나죠. 이것은 결국 오징어나 물고기 같은 다른 포식자들을 끌어들이니 봄부터 여름까지 해양생물의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겁니다. 거대한 범고래도 마찬가지죠. 지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이곳은 시레토코 반도의 라오스 앞바다 해저입니다. 북쪽 면의 수심은 2,400m지만 남쪽 면은 수십 미터 정도로 꽤 얕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절벽과 같다는 거죠. 이 막다른 길에 부딪힌 물고기와 오징어가 이곳에 점점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시레토코의 심해에서 범고래의 먹이가 엄청나게 발견되는 거죠. 이 바다의 왕에겐 이곳이 무제한 뷔페 같은 겁니다. 시레토코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해양 동물들도 있죠. 푹신한 털이 특징인 북방물개입니다. 몇몇은 2m까지 자라기도 하죠. 이 무렵 물개는 이들의 번식지인 러시아로 향합니다. 아마 이 물개는 풍요로운 시레토코 바다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을 테죠. 다음은 거대한 해양동물입니다. 멸종 위기 등급 취약종으로 분류돼 몸 길이가 20m인 참고래죠. 대왕고래 다음으로 지구상에서 두 번째로 큰 생물입니다. 다른 종의 생물도 만나볼까요? 애조 불곰은 먹이를 찾아 물가로 내려왔습니다. 이번엔 운이 좋았죠. 고래 사체는 흔치 않은 맛있는 먹잇감입니다. 시레토코의 풍요로운 바다는 육지의 생명체도 살아가게 해주죠. 시레토코의 바다에는 범고래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런데 가장 의문스러운 건 슈퍼포드입니다. 이곳에선 범고래가 100마리까지 모여있는 것도 볼 수 있다고 했죠. 범고래들이 언제 나타날지는 예측할 수도 없고 나타나더라도 잠깐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목격자들의 증언 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었죠. 연구팀이 할 수 있는 건 계속해서 그들을 찾고 나타날 순간을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우린 현지 선박으로부터 많은 범고래가 나타났다는 소식을 들었죠. 급히 현장으로 갔습니다. 멀리 수많은 둥지드러미가 보였습니다. 여러 마리가 함께 온 것 같죠. 연구팀은 한꺼번에 이렇게 많은 범고래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기다려왔던 순간인지도 모르죠. 두 개의 다른 무리가 보입니다. 확실히 두 무리가 서로 가까워지고 있죠. 그리고 하나의 큰 떼를 형성했습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 30마리에 육박했죠.

일반적인 우리의 소보다 훨씬 많은 수입니다. 범고래들은 매혹적인 대형을 유지하며 계속해서 헤엄치고 있죠. 이 특별한 행동이 이렇게 뚜렷하게 공중에서 촬영된 건 최초입니다.

0: 뭐죠? 대형이 깨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하나의 집단이 되어 움직이고 있죠. 범고래들은 서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몇몇은 실제로 서로의 배를 비비고 있는데 이건 문지르기라고 알려진 행동이죠. 자세히 보면 다른 범고래들도 같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범고래가 친밀감을 표현하는 방법이죠. 몇 분 뒤 범고래들이 다시 한번 대형을 만듭니다. 이들은 반복적으로 대형을 깨뜨렸다가 새로운 대형을 만들었죠. 약 1시간 동안 이 수수께끼 같은 행동을 반복한 거대한 범고래 떼가 흩어졌습니다. 대체 왜 이런 행동을 한 걸까요? 우린 연구팀장인 오히즈미 히로시 교수에게 이 영상 분석을 부탁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400마리 이상의 범고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죠. 그리고 유사점을 찾았습니다. 히로시 교수는 이 범고래 떼 중 11마리가 한 무리고 나머지는 또 다른 무리라고 결론지었죠. 두 무리가 함께 모인 이유를 설명하자면
1: 婚活 파티みたいなとこじゃないでしょうかね
0: 연구에 따르면 범고래 무리는 서로 떨어져 지내며 개체가 성숙해진 후에도 다른 무리와 거의 만나지 않는다고 하죠. 가장 연장자인 암컷을 우두머리로 하는 가족이 한 무리를 구성합니다. 수컷과 암컷 모두 같은 무리 내에서 평생을 함께 지내죠. 그러니 짝을 찾을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무리를 만났을 때 이들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짝을 찾는 거죠. 이렇게 모이는 건 온 가족이 참여하는 중매 파티와 같습니다. 때론 이 슈퍼코디에 100마리의 범고래가 모이기도 하죠. 그리고 시레토코의 환경이 이러한 행동을 할 수 있게 이바지합니다.
1: 라오스の海が非常に豊かな海であるということが一つの第一の条件だとは思いますけれども、そこに鮭が集まることによって繁殖相手を探すのにもちょうど好都合な場所になりやすいわけですね。
0: 슈퍼포드를 근접한 거리에서 보려면 하루를 더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범고래들의 신비한 행동을 직접 엿볼 수 있었죠. 시레토코의 풍요로운 바다는 이 장엄한 해양 포유류들이 만나는 매우 중요한 장소로 밝혀졌습니다. 나란히 줄을 서는 것은 짝을 찾기에 효과적일 것 같진 않죠. 그런데 범고래의 눈은 머리의 측면에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나란히 줄을 서 있을 땐 자신의 옆에 있는 범고래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범고래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대형을 깨뜨렸다는 걸 기억하실 겁니다. 전문가들은

범고래들이 잠재적인 짝을 많이 만나볼 수 있도록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하죠. 결국 여러분의 이상적인 짝을 찾는 최고의 방법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만나보는 것이 아닐까요? 연구팀과 2년 동안 지내면서 시레토코에 있는 범고래의 삶을 더 잘 이해하게 됐습니다. 놀랍게도 새끼 범고래도 발견했는데 무리의 구성원들은 새끼 범고래를 가운데에 두고 헤엄쳤죠. 아직 1년밖에 안 된 범고래입니다. 아마도 이 새끼 범고래는 언젠가 이곳에서 짝을 찾게 되겠죠. 여름이 오면 이 범고래 떼는 시레토코를 떠날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는 아무도 모르지. 연구가 끝나려면 아직도 멀었습니다. 아직 밝혀내지 못한 것이 많으니까요. 시레토코의 바다에는 바다의 왕인 거대한 범고래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더 많이 할수록 지구뿐만 아니라 바다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죠. 이곳에서 범고래가 대규모로 모이는 것, 이곳이 풍요로운 바다라는 증거입니다.

0: 중학생 때 나는 어떤 학생이었다?
1: 반에서 가장 가난했던 학생.
0: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은?
1: 지우개 있었어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아버지 보러 갔던 거? 난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는데 어딘가에 계시더라고요.
0: 내가 들었던 기억에 남는 말은?
1: 넌 절대 성공 못할 거야.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1: 진짜 무지 고생했다. 두 번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지만 잘 버텼다. 안녕하세요.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 여모형입니다.
0: 중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1: 겨울 나그네라는 그 성악곡이 있어요. 제가 길을 이렇게 가다가 그 어느 가게에서 그 지금같이 엄청 추운 계절이었는데 그런 콘서트 같은 거를 하는 게 영상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 TV 방송을 보고 그냥 성악이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은 내가 가지지 못한 모든 것이 거기에 있었으니까 성악가가 되고 싶다. 이게 막무가내의 그저 꿈이었죠.
0: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1: 군대 있을 때 나오면 할게 없잖아요. 가진 것도 없고 못 얻고 아무것도 없고 내 몸만 있으니까 좋아. 몸만 있는 사람의 가장 장점이 무엇이냐? 자유롭다는 거지. 한국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고 해외에 나가서 아르바이트를 해도 최저임금이다. 그럼 어디 가서 할래? 당연히 해외 나가야지. 해서 일본어 공부를 열심히 시작을 해서 이제 전역을 하고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가서 거기서 사진을 시작을 했죠.
0: 반려동물 사진을 전문으로 하는 포토그래퍼가 된 이유가 있나요?
1: 그러면서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가 로마라는 이제 지금의 강아지를 만났죠. 근데 문 열린 틈 사이로 강아지가 도망간 거예요. 로마가. 야, 이렇게 강아지를 잃어버리는 건가 했는데 유기견 보호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보호비를 내고 아이를 데리고서 왔죠. 근데 이제 제가 유기견 보호소에 갈 때 웨딩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도 카메라를 갖고 왔지만 언제나 카메라를 갖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 카메라로 이제 아이들을 이렇게 대충 찍어줬어요. 며칠 뒤에 소장님에게 연락이 와서 혹시 사진 한번 더 찍어줄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0: 시인이 그때 찍은 사진을 보고 해외에서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 마리가 있었는데 제가 몇 마리밖에 안 찍었거든요. 걔네가 그 다음날 안락사였는데 해외 입양이 돼가지고 인천공항 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는 거죠. 당신 사진 한 장이 생명을 하나 구했어요. 나는 오래된 폴더폰으로 사진을 아무리 찍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렇게 해외에다 보내봤자 잘 안 보이니까 다들 관심이 없는데 당신이 찍은 고화질의 사진 그거는 다른 사람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와서 몇 번만 더 찍어주실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고서 이제 유기견 보호소를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1: 일반적인 포토그래퍼와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의 차이점은 뭔가요?
0: 예를 들어서 일반 사진작가가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는 그걸 전문으로 촬영하는 사진작가가 있으면 당연히 바디 프로필에 대해서 헬스라든지 뭐 승모근, 뭐 척추 기립근, 뭐 삼각근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겠죠. 그것처럼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도 반려동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겠죠. 그 아이들의 뼈, 근육, 생김새, 견종, 역사,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거의 해부 스케치까지도 그림을 그리는 편이라.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마음가짐이 있을까요?
0: 많은 분들이 와보셔서 왜 여기는 와서 2시간씩 걸려요? 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강아지들이 이제 그냥 들고 앉혀서 찍고 끝났습니다. 30분에 딱 끝나는 그런 곳에 가면 많이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개가 돼야 아이들이 불안하지 않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쟤는 사람인데 개처럼 굴러다니네. 제가 바닥에서 거의 이렇게 노니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반려견 전문 포토그래퍼를 하고 싶다. 피사체의 시선으로 생각을 할 줄을 알아야 될것 같아요. 강아지의 시선으로. 강아지의 마음으로.
1: 반려동물 전문 포토그래퍼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0: 사진작가가 개가 돼야 된다. 소년이여 개가 되어라. 개 같은 그런 직업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인생에는 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고 정말 뻔한 얘기 같지만 포기하지 마라. 그 언젠가 기회가 올 것이고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 잡으려면 어떻게? 맨정신, 정신을 잘 차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까.
2: Today, we're gonna see a lot of musical instruments. There may be instruments you strum like a guitar. Or bang on like a drum. Or blow like a tuba. You're never too small to play a musical instrument. So come on, let's see and hear instruments today on Sesame Street. Yeah.

0: 계곡에서 안전하게 놀아요.
1: 계곡 오니까 좋다. 이제 놀아볼까?
2: 잠깐만.
0: 밥을 먹은 후엔 쉬고, 물에 들어가기 전엔 준비 운동하기. 가슴에서 먼 손발부터 물을 적셔줘요.
2: 아, 답답해.
1: 안 돼!
0: 신발 벗지 않기. 이끼에 미끄러지거나 뾰족한 물체에 찔려 다칠 수 있어요.
1: 다이빙 해볼까? 토끼야, 안 돼!
0: 뛰어들지 않기. 보이는 것보다 물이 얕아 다칠 수 있어요. 반대로 물이 깊어 물에 빠질 수도 있으니 조심 또 조심.
1: 여기 재밌겠는데?
0: 폭포 주변에서는 놀지 않기. 회전하는 물에 빨려 들어갈 수 있어요.
2: 토끼야, 추워?
0: 추우면 물 밖에서 쉬기. 30분에서 1시간에 한 번씩 쉬다가 다시 놀아요.

0: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고풍스런 한옥에서 울리는 아름답고 부드러운 가야금 선율입니다. 바로 국악신동 박고은 양의 가야금 연주였는데요. 자, 그럼 이 소리의 주인공을 찾아서 가볼까요?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도시 수원, 그 전통의 향기를 따라 도착한 곳에서 뭔가로 분주한 고은 양 가족을 만났습니다.
1: 너무 높아, 이거 내 겸.
2: 잠깐만.
3: 65부터.
0: 마이크 등등 음향 세트를 갖추고 가야금 음을 맞추는데요. 오, 왠지 전문가 보스가 풀풀 풍기죠?
1: 유튜브 녹음해야 돼서 지금 한번 다시 조율하고 있어요.
0: SNS에서 꽤 인기를 끌고 있는 고은 양입니다. 1년 전 가야금을 알리기 위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건데요. 지금은 다양한 장르의 곡을 연주하고 있죠. 오늘은 어떤 곡을 골랐을까요?
4: 반주를 먼저 밑에 깔고
1: 틀어줘봐, 아빠. 옛말 반주 들어보고
2: 한번 들어봐, 소리 크게.
0: 뮤직비디오 40억 뷰를 기록한 세계적인 히트곡 에드 시런의 Shape of You. 유명한 곡인 만큼 더 좋은 연주를 위해 부모님도 집중합니다.
1: 엄마는 그 PD 같은 역할이고 아빠는 기계를 잘 다루셔서 엔지니어 같은 역할을 해주시고 계세요. 저는 음악을 연주하는 예술인이에요.
5: 녹음해.
2: 녹음할까?
5: 녹음할 거야.
2: 시작.
0: 작업은 먼저 소리 녹음으로 시작합니다.
1: 중간 중심 반주 깔 거야.
0: 베이스부터 차례로 화음을 넣어 풍성한 소리를 만들고 이어 곡의 주요 멜로디 라인을 연주하는데요. 오늘은 어째 쉽게

0: 진행되질 않습니다.
1: 다시 해. 지워봐.
2: 요번 거?
1: 다 지워봐. 아, 다시 해. 아, 잘 못한 건 아닌데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서요.
2: 네, 좀 바꿔보려고?
0: 원곡을 조금 바꿔 연주하는데요.
3: 거기 중간에 긁으면 안 됐어?
1: 다시 해.
0: 완벽한 연주를 위해 예민하게 녹음을 이어나가는데요. 이번엔 성공할까요?
2: 어때, 마지막 개나?
1: 마지막 걸로.
3: 됐지?
0: 마침내 초긴장 상태도 해제됩니다.
2: 좀 좋은 음악을 만들어서 그 고은이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분들한테 뭐 좋은 음악에 좋은 영상을 만들려면은 하다 보면은 신경을 쓰게 되고 집중하게 되고 특히 고은이가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든요. 저는 중간에서 가만히 있어요.
3: 안 그러고 넘어가면 정말 처음부터 다 찍어놓은 걸 다 이렇게 버릴 때도 있었거든요.
1: 잘 못했을 때는 진짜 4시간도 해보고 5시간도 해봤고 지금 빨리빨리 다시 하고 고쳐나가야지 나중에 더 좋은 음악을 완성시킬 수 있어요.
0: 녹음이 끝나고 이어 이번엔 연주하는 모습을 촬영합니다. 함께 감상해 보시죠.

0: 멋져요. 일명 가야금 소녀로도 불리는 고은 양. 역시 가야금 소녀, 방부터 다릅니다. 한쪽 벽면에 마치 병풍같이 가야금들이 세워져 있는데요. 용도에 따라 쓰임이 다 다르답니다.
1: 집에 가야금 몇달 정도 있어요?
2: 하나, 둘, 셋, 넷. 14, 15개. 15개 맞네요. 15개예요. 언니랑 같이 가야금을 시작해서 언니 가야금도 있고 제 가야금도 있고 해서 이렇게 많아 보이기도 하고 이 가야금이 또세 종류잖아요.
0: 12줄의 가야금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현악기로 크게 정악, 산조, 계량 가야금으로 나뉩니다.
2: 이 정악 가야금은 옛날에 궁중에서 많이 사용했던 악기예요. 행차하거나 아니면은 그런 연회를 열 때도 많이 사용했던 악기예요. 이 가야금은 12연 가야금 3조라는 가야금이고, 3조라는 장르 음악을 연주할 때 독주로 연주하는 악기예요.
0: 저마다 음색도 다른데요. 몸통이 크고 줄이 굵은 정악 가야금은 낮은 음역대. 크기가 작고 줄 사이 간격도 좁은 산조 가야금은 소리도 높고 맑죠. 또한 계량 가야금은 줄 수를 늘려 음계와 음색에 변화를 줬습니다.
2: 요즘 들어서 만들어진 개량된 악기이고 클래식 기타 같다는 느낌도 있고 살짝 서양 음악 쪽 느낌이 많이 나는 악기예요.
0: 그런데 가야금은 소리의 핵심인 줄 관리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명주실로 만들어져 여름에 많이 끊어지곤 하는데 그줄 교체를 직접 한다네요.
2: 적당히 이렇게 줄이 팽팽하고 그러면 잘 이어진 거예요. 가야금을 오래 하고 가야금이 많다 보니까 하나하나 선생님한테 갖다 드려서 부탁하기가 죄송스러워서 제가 직접 배워가지고 왔어요, 선생님한테.
0: 7살 때 언니를 따라가 우연히 가야금을 배우게 된 고은 양. 하지만 곧 여러 대회에서 입상을 하며 영재, 신동이란 수식어와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는데요. 최근엔 독주회를 갖는 등 각종 연주회에서 가야금 연주를 선보이고 있죠. 어릴 때부터 영재라 불렸던 고은 양. 과연 그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3: 고은이가
2: 네.
3: 그 첨음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2: 네.
3: 약간 테스트를 하고 싶거든?
0: 최신곡을 듣고 바로 악보 없이 이 음을 따라할 수 있을까요? 그게 되네요. 들은 대로 그대로 가야금으로 연주하는데요.
2: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따려면은 1시간, 2시간, 2시간 정도?
0: 정말 대단하네요. 내친 김에 새로운 연주법도 선보입니다. 두 손으로 두 대의 가야금을 자유자재로 연주.
2: 원래는 없는 주법인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0: 거기에 속주까지 휘무리장단에 맞춰 빠르고 정확하게 음을 냅니다. 이렇게 하기까지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요?
2: 옛날에는 손도 많이 까졌고 피도 나고 물집도 나고 그랬었어요.
0: 피나는 연습 후 훈장같이 생긴 굳은 살. 하지만 아직도 부족하다는데요.
2: 국악을 들으면 새로운 멜로디도 많고, 그리고 더 흥나고, 국악이 한국인의 그런 좀 마음을 담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음악으로 공감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이 재밌고 신기한 것 같아요. 저는 가야금을 세계에 많이 알리고 전파하면서 케이팝 듣는 것처럼 아니면 그냥 팝송을 듣는 것처럼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음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0: 가야금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든 즐겁다는 고은 양.
2: 안녕하세요.
4: 아, 어서 오너라.
0: 바로 이곳에서 고은이가 가야금을 처음 만나 배우고 연주했었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고은 양을 쭉 지켜본 안호성 선생님.
4: 자, 해봅시다. 시작. 이 짚을 때 고은아 이거를 이렇게 짚으면 느려서 안 되잖아. 짚는 박자가 빠른 박자니까. 그렇지. 이거는 자꾸 말을 허게 하지 말고 네가 스스로 고쳐야 되는 거지.
0: 때문에 누구보다 고은이의 장단점을 잘 알고 또 그를 지적해 줍니다.
4: 옳지. 잘했어요.
0: 오늘은 농현이라는 가야금 연주법을 다듬는 시간. 왼손으로 줄을 흔들어 떠는 소리를 내는 건데요.
4: 이거를 슬프게 내려면은 길게 음을 잡아주란 말이지. 이거는 꼭좀 달라는 얘기지. 네?
0: 이어진 연주 연습.
4: 잘했어. 내가 가야금 가르친 지가 벌써 한 50년이 좀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처음 봤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연주하는 기법, 수법을 가지고 따라서 음을 내는 그 일곱, 여덟 살짜리가 없어요. 아마 지금도 없을 거예요.
5: 처음에 고은이를 가르칠 때는 너무 재밌더라고요. 늘어가는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이쁘고 재밌는 거예요. 돈이 레슨비로 좀 많이 드는 편이에요. 우선은 아이가 음악적인 거로 재능을 보이고 또 재밌어하고 하기 때문에 엄마 입장에서는 아이가 하고 싶어 하는 거를 안 가르쳐 줄 수도 없고 저축은 정말 못 하고 있고요. 그냥 아이를 잘 키워 놓는 거가 연금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0: 그날 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책상 앞에 앉은 고은 양. 국악을 하더라도 학과 공부를 게을리할 수 없답니다. 사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대신 홈스쿨링을 선택. 엄마와 많은 상의 끝에 결정한 건데요.
2: 가야금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작업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끔씩 잡히는 공연들도 있고, 이것저것 더 많은 공부하려고 강정고시 시작했어요. 가야금만 잘하면 안 되니까, 공부도 잘해서 열심히 친구들 따라가고 싶어요.
0: 특히 다음 달에 중학교 졸업 검정고시를 앞두고 있어 더 열심히 공부한답니다.
5: 홈스쿨링을 자신 있게는 이제 하자고 결정을 내렸는데,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고 다 학교를 가는 순간부터 다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낮에는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음악 공부와 밤에는 쪼개서 학과 공부하는 고은이 모습 보면서 저도 기특하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0: 다음 날, 이른 아침이지만 벌써부터 자리를 깔고 앉은 고은 양과 엄마.
1: 정말 정말 재밌게
0: 그런데 악보를 직접 그리고 있네요.
1: 괜찮은데?
0: 최근 작사 작곡에 도전한 고은이 이미 창작곡으로 무대에 선 적도 있다고 합니다.
2: 제가 원하는 음악이 아니라 이제 만들어진 음악을 가지고 제가 거기서 어떻게 더 표현하냐 여기에 딸린 문제였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창작을 해보고 싶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6: 미션 하나 줘도 돼?
2: 미션이요? 어떤 거예요?
0: 오늘의 미션, EBS 로고송 만들기.
7: EBS 로고송이요? 한번 해볼게요.
2: EBS가 들어가야 돼. 어, EBS 좀 띄워줘야죠.
5: 원활해서
8: 할 수 있는 거.
0: 작업은 신속하게 곧바로 작사 작곡을 시작.
7: 됐어요. 들리들리 얘기가 떨리네. 1, 2, 3, 4.

0: 완벽하게 미션 성공.
1: 어머니도 혹시 한번 불러주실 수 있어요?
2: 내가 가야겠어. 반대해줄게.
0: 엄마도 미션을 성공할까요?
3: 뭐? 할 수 있어요. 함께하면 알 수 있어요. 다 가면
1: 모두 왜 나도
2: 다 가면 엄마
0: 그래도 즐겁게 마무리. 오전 내내 창작곡을 만들었던 고은 양이 또 이번엔 어딘가로 향합니다. 바로 병창을 배우기 위해서인데요.
2: 어제 난 울고 있는
4: 개방해서 시성은
2: 대천의 미우 소로이기
4: 지칠 줄 몰라요. 뭐든지 하고 싶어하고 소화가 되고 또 기대가 되는 꼬맹이 제자죠.
0: 병창 수업이 끝나자마자
2: 안녕하세요.
0: 다시 창작곡 연주에 특화된 25현 계량 가야금을 배웁니다. 집에 와서도 이어지는 가야금 연습. 거의 하루를 온전히 국악에 매진합니다.
1: 표현할 거고 할 거를 음을 다 건너뛰고 가면 안 되잖아. 화초도 많고 많다 8월 부용해.
0: 어휴, 우리 고은 양 많이 피곤하겠다. 하지만 다시 연습을 시작합니다.
2: 가야금 연습을 하고 더 시간이 부족했을 때 제가 많이 못 놀았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많이 놀리기도 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막 놀이터에서 놀고 있다는 걸 막 보여주기도 하고.

0: 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되게 힘들고 막 너무 놀고 싶기도 하고, 아 그냥 다 그만두고 나가서 친구들이랑 놀까라는 생각도 해봤었는데, 내가 더 열심히 해서 너네보다 더큰 사람이 될 거야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가야금 연습을 하고.
1: 아이의 연습량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가 분명히 힘들 텐데. 잠깐만요. 나 눈물이 나지?
2: 딸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면서도 연습을 시킬 수밖에 없었던 엄마.
1: 정말 정말 잘한다는 거를 이제 다 주위에서 이제 구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안단 말이에요. 그 최고를 내려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게 가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이거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거를 이제 밟고 가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애는 지금 어리고 그거를 끌고 나간다는 거가 지금 되게 좀 힘든 게 있어요. 힘들어요.
2: 엄마의 부담감을 아직은 모를 14살 고은 양. 사실 하고 싶은 것도 많답니다. 방문을 꽉 닫고 뭔가 비밀스러운 일을 하는 듯 했는데요. 뮤지컬 음악을 듣는 거였네요.
3: 제가 이제 오전에는 가야금이랑 국악 쪽 공부를 많이 하니까, 그래도 집에 오면은 오후에는 제가 하고 싶은 뮤지컬 노래도 듣고 그래요.
2: 요즘 한창 뮤지컬에 심취해 있다는 고은 양.
3: 엄마가 친척들을
2: 노래와 함께 뮤지컬 배우가 돼봅니다.
3: 아빠와 함께 못 가죠. 외줄타기 하는 것도 이집트? 스페인?
1: 아구나, 너뭐 했어?
3: 아무것도 안 했어.
1: 너뭐 했어?
3: 아,
1: 아이고,
3: 아니, 아무것도 안 했어.
1: 소리 했어? 다 들렸는데, 너뭐 했어?
2: 당황한 기색의 고은이.
1: 홍보가 있지? 뭐 했어?
2: 엄마에게 딱 들켰습니다.
1: 아니, 고은아.
3: 아,
1: 너
3: 이것만
1: 초코바로
3: 하고.
1: 좋아가지고 또 뮤지컬을
3: 아, 이것만
1: 했어.
3: 하고 소리 연습하려고 그랬어.
1: 그랬어? 지금 소리도 이렇게 너가 깊이 빠져서 하지도 않는데, 이것 조금 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3: 부각만 하다가 가끔씩 뮤지컬 노래 한 번씩 부르고 하는 건데, 뮤지컬은 나중에만 하라고 그러면은.
2: 엄만 뮤지컬과 판소리의 발성이 달라 걱정하는 거죠.
0: 엄마가 이해를 잘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국악을 하면서 제가 다른 장르의 음악들을 접하는 게 국악에 방해가 되지 않고, 국악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걸더잘 표현할 수 있게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좀 속상하고 그런 거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2: 다양한 장르 음악에도 관심이 많은 고은 양. 그래서 제작진이 그 고민을 해결해 줄 특급 만남을 준비했는데요.
0: 안녕하세요.
2: 크로스오버 국악 가수로 활동 중인 권미희 씨입니다. SNS를 통해 국악의 대중화에 힘쓰고 있죠.
4: 네. 안 힘들었어?
0: 아, 네. 선생님 유튜브에서 많이
4: 아,
0: 봤어요.
4: 진짜
0: 네.
4: 나를? 예전부터 보고
0: 아,
4: 있었거든.
0: 정말요?
4: 팝송 한 것도 올린 것도 봤고,
0: 네.
4: 뮤지컬, 곡한 것도
0: 아,
4: 봤어.
0: 이제 제 뮤지컬에도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뮤지컬도 하고 싶고, 가야금도 하고 싶고, 국악도 하고 싶은데, 국악 창법인 판소리랑 병창이랑 뮤지컬이랑 그렇게 같이 하게 되면은 좀 어떻게 헷갈리거나 좀 방해가 되지 않는지 그런 게 궁금해요.
4: 나도 9살 때 처음에
0: 네.
4: 국악을 시작을 했어. 그랬는데
0: 네.
4: 이것만 끝난 게 아니고 나는 성악도 따로 배웠어. 사실은 동시에 이 성악을 내는 발성과 우리 국악을 내는 발성

0: 다르잖아.
1: 네.
0: 그때 굉장히 혼란이 왔어. 그 우리 국악 창법을 조금 더 단단하게 어느 경지까지는 공부를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뮤지컬 발성을 그때 시작해도 늦지는 않다고 생각해.
2: 자신의 경험을 살려 진솔한 이야기를 해준 권미희 씨. 깜짝 선물도 있지 않았는데요.
3: 집에서 꼭 들어볼게요.
2: 이 만남 이렇게 짧게 끝나긴 아쉽죠?
0: 그러면
3: 네.
0: 우리가 이렇게 크리에이터로서
3: 네.
0: 만났잖아.
3: 네네.
0: 그러면 콜라보로 영상을
3: 네네.
0: 하나, 재밌는 영상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게 어때? 어때?
3: 너무 좋아요.
0: 그러면
3: 네.
0: 했던 곡 말고
3: 네,
0: 우리
3: 새로운 곡으로.
0: 새로운 곡.
3: 계절에 맞는 노래 같은 걸로 메들리 해보는 것도
0: 계절. 여름에 관련된 곡을
3: 네.
0: 짧게 짧게 메들리로 만들어서
3: 네.
0: 우리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3: 네네. 좋아요. 네.
2: 와, 너무너무 기대되는데요?
3: 네. 화이팅!
2: 며칠 뒤, 고은 양은 권미희 씨와의 공동 작업을 한창 준비 중입니다. 그동안 배운 화성학과 편곡 지식을 총동원해 노래를 만들고 있는데요. 엄청 열심히 하는 걸 보니 기대가 더

0: 이곳은 바로 고은이와 권미인 씨가 콜라보를 선보일 무대.
1: 아, 이렇게 넘어갈까요?
2: 고은아 연습 좀 했어?
1: 아, 네, 어젯밤에 열심히 해갖고 왔어요.
2: 아, 진짜?
1: 왔어요.
2: 어젯밤에?
1: 네. 외롭다.
0: 이들이 부를 여름꽃 메들리는 어떨까요?
1: 하늘 아래로 가야금이 좀.
2: 어? 대성공할게.
1: 아, 오케이, 오케이.
2: 100만 가자.
0: 드디어 연주가 시작됩니다.

0: 더위를 날릴 여름날의 메들리 제작 성공!
1: 되게 야물고 그리고 기초가 탄탄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이대로 쭉 계속 앞으로 간다면 우리나라의 가야금의 최고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슬럼프가 찾아오고 힘들 때가 올 거예요. 네, 그럴 때 지금 이 음악이 너무 좋고 재밌고 사랑하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끝까지 쭉 갔으면 좋겠습니다.
2: 여름곡으로 메들리를 해봤는데 나중에 이렇게 계절별로 메들리를 해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랑 이것저것 콜라보도 더 많이 해보고 싶고, 궁금한 거 있으면 선생님한테 많이 물어볼 예정이에요.
0: 살갗으로 소리를 느끼는 악기 가야금. 그로부터 시작된 고은 양의 국악 사랑은 오늘도 식을 줄 모릅니다.
2: 저는 그냥 국악인이랑 음악인이 아니라 나중에 커서 더 많은 음악을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 깊숙이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예술인이 되고 싶어요.
0: 우리 국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고은 양. 앞으로의 멋진 성장 우리도 기대하며 지켜볼게요.

0: 뜨거운 물을 들던 루시.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 폴리 안전스쿨.
2: 화상을 입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힌다. 2번, 물집이 생기면 터뜨린다. 정답은 1번. 찬물이나 식염수로 열기를 식히고 깨끗한 거즈로 상처 부위를 감싸줘요.
0: 불 근처에선 뛰지 말고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먹어야 해요.
1: 로보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그럼 오늘의 캐스트는 폭발 실험을 이용해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1: 아니지, 이거. 아, 찌그러졌어. 앞에. 어이구야.
0: 오늘은 또 어떤 캐스트를 한번 해볼까?
2: 아, 그러게요.
0: 나는 그게 좋았어. 그 드라이 아이스를 좀 이용해가지고 거품 이렇게 해서 우리 매직쇼에 있었잖아.
2: 임팩트가 있어야 돼.
0: 그래, 한번. 그렇지. 임팩트가 중요하단 말이지. 그렇지. 임팩트 있는 게 뭐가 있을까?
2: 뭐가 있을까?
0: 깜짝 놀랄 수 있는 거 있지.
2: 깜짝 놀라는 뭔가 폭발 이런 거.
3: 아, 그런 거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폭발? 콜라에 넣고 터지는 거.
0: 그러면은 폭발쇼, 폭발쇼 이런 거 괜찮은 것 같은데?
2: 폭발쇼 좋은 것 같지. 아, 근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폭발은 재밌긴 하지만 또 그만큼 많이 이제 했단 말이죠.
0: 그치.
2: 뭔가 저희만의 차별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3: 폭발하면 생각나는 게 약간 좀 영화에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영화, 전쟁 영화라든지.
0: 전쟁 영화.
3: 약간 영화 같은 거를 패러디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0: 패러디? 네.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뭐, 무슨 뭐 그런 거를 재현하고, 우리 거기서 뭔가 이렇게 되게 비장한 표정으로 탁 하는 그거를 딱 찍어서 포스터를 만드는 거지.
2: 좋다.
0: 괜찮지? 대박. 그럼 오늘의 캐스트는 폭발 실험을 이용해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오, 괜찮다. 좋아.
4: 사이버스타 큐!
0: 네, 오늘의 게스트, 폭발 실험으로 영화 포스터를 만들어라! 와.
5: 자, 여러분, 폭발 실험인 만큼 안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0: 그렇죠.
5: 네, 저희 지금 보이시나요? 우비도 갖춰있고, 지금 장갑도 꼈어요. 이렇게 안전 장비와 그 다음에 보호자와 함께 실험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3: 이번 실험은 어떤 영화, 어떤 과학 실험이 들어있는지 SNS 영상의 중점입니다.
0: 실제 영화보다 더 재밌고 신기한 저희의 영상 기대해주세요.
5: 첫 번째 실험은 바로 콜라랑 이 민트 사탕을 이용한
0: 그렇죠
5: 폭발 실험입니다.
0: 자, 한번
3: 넣어보면 돼요?
0: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 나
0: 뭐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쏙 올라오는 거야?
6: 그건 콜라 속에 들어있는 탄산염이 사탕에 들어있는 아라비아 고무 성분과 반응해서 순식간에 엄청난 양의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에요. 또 사탕을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구멍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이 구멍들이 이산화탄소가 빨리 빠져나가도록 도와주죠. 이렇게 순식간에 생긴 이산화탄소가 그

0: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콜라병의 좁은 주둥이로 뿜어져 나오면서 분수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1: 뭔가 이거 이용해서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어떤 영화의 장면을 좀 이렇게 연출을 해야 되잖아.
2: 뭐가 있어요?
1: 로켓 어때, 로켓?
2: 이렇게 거꾸로 했나요?
1: 거꾸로 하면 얘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냥 다섯 개를 한꺼번에 확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빡 뿜지 않을까?
2: 저는 한꺼번에 저거 따자마자 한꺼번에 다섯 개를 팍
1: 한꺼번에
2: 깊숙지 깊숙게 넣고 뒤집어야 될 것 같은데?
1: 넣을 수 있지거나.
2: 네, 이걸 먼저 생각
1: 조심해.
2: 지금 끊었어. 오케이.
1: 자, 아니 거꾸로 넣어야 되지 않을까?
2: 먼저 하고
1: 거꾸로 이렇게 잡고 있다가?
2: 거꾸로 잡아요? 그러면 이제 소스를 어떻게 넣어?
1: 콜라 어떻게 넣어야 되지? 잠깐만.
2: 소스를 집어넣고 뒤집어야죠.
1: 근데 집어넣는 순간 얘가 이렇게 확 나오죠?
2: 그 막고 있다가는 안 됐어. 아, 그러자.
1: 그러면은 넣으면서 막는 게 낫지 않아? 그거나?
2: 그치.
1: 잠깐만. 넣으면서 막는 게 낫지 않아? 그거나?
2: 그치.
1: 잠깐만. 잠깐만!
2: 자, 여기.
1: 자.
2: 뒤집으면 돼요, 지금.
1: 잠깐만, 나 손이 지금 뚫릴 것 같아.
2: 뒤집어.
1: 가만있어! 잠깐만, 저기.
2: 와.
1: 오, 끝났는데?
2: 오, 되는 거야? 장난 아니다. 오, 되는 거야? 장난 아니다.
1: 싫어. 콜라가 잠깐만. 아, 이게 바로 되네.
2: 머리를 써봅시다.
1: 순간적으로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2: 방금 그 막았던 상태에서 뒤집어서 손을 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뚜껑에다가 소스를 넣고 넣다가 넣고.
1: 아, 뚜껑을 닫자고?
2: 좋은 아이디어긴 하다. 그러면은 테이프 같은 걸로 하면 되지 않을까?
1: 자, 준비.
2: 좀 눈 낮게 해서 그 확실히 여기에만 튀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어? 뭐야? 안 되네.
1: 아니면 다른 거 한번 해보자. 차라리 드라이 아이스로 하는 게 어때? 드라이 아이스가 더 잘 되지 않을까?
2: 이게 콜라에 드라이 아이스. 추진력이 좋을 것 같아.
1: 이제 드라이 아이스를 여러분 만지실 때는 꼭 손으로 만지시면 안 돼요.
2: 손 잠시 와봐.
1: 오, 타다.
2: 아까 그
1: 넣고 여기다가 제가 특별히 잘 빠지는 뚜껑을 했습니다. 아니지.
2: 우리 뚜껑이 날아가 버렸어.
1: 오, 시커멓게.
2: 나 지금 뚜껑 날아간 거 본 사람 있어요?
1: 안 보였어.
2: 그죠, 안 보였죠.
1: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되게 흥미진진하면서도 무섭다.
2: 그러니까요. 우리 우비가 아니라 방탄복을 입고 왔어야 되나?
1: 빨리.

0: 성공.
1: 드라이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압축하고 냉각해서 만든 거예요. 공기 중에서는 승화하여 다시 기체가 되는데요. 병 속에 드라이아이스를 넣으면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변하면서 병 속의 압력이 커지거든요. 그 압력으로 마개를 밀어내면서 반작용으로 로켓이 발사되는 것이죠.
0: 근데 다행히도 이게 딜레이가 있어가지고 좀 세팅을 재빨리 해놓고 도망가면 되니까.
2: 아, 물이랑 드라이아이스 많이 안 넣어도 되니.
0: 그러면 이따가는 이거 좀 더 큰 페트병 있잖아요. 그런 거에다가 야외

0: 이제 이걸 넣습니까?
1: 다섯 스푼까지. 과연? 과연? 들라! 우와! 들라! 우와!
2: 오. 진짜 화장 같아.
0: 이게 되는 게 맞아요?
1: 아, 된 거예요?
0: 맞아, 맞아. 아, 우와.
3: 순식간에 이렇게 많은 거품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과산화수소는 물과 산소로 분해돼요. 그런데 여기에 아이오딘 화칼륨을 넣으면 촉매 역할을 해서 반응을 급속하게 일어나게 하죠. 그럼 많은 양의 산소가 발생되는데 이 산소가 세제와 만나 거품을 만드는 것이죠.
1: 왜 제가 알던 코끼리 치약과 다르죠?
0: 왜?
1: 원래 이렇게 코끼리 코처럼 나와가지고 찌르찌르찌르찌르 하는 건데.
2: 근데 그렇긴 하다. 나도 약간 알고 있던 게 좀 뭔가 고체스럽게 그거 말하는 거지.
1: 저희는 화상 폭발을 하는 거니까 이게 더 이상해요.
2: 우리는 이걸 하는 화상 같아.
0: 와, 성공. 성공. 네. 우리가 이걸 좀 비주얼적으로 이렇게 뭔가 물에도 이렇게 숨겨가지고 하면은 딱 예. 될 것 같아. 아, 저희가 이제 사전 실험은 다 성공했고요. 네. 우리가 진짜 이제 영화의 장면을 그렇죠. 진짜 재현을 해봐야 되니까 네. 이걸 치우고 한번 의논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뭔가 영화를 좀 보면서 우리가 어떤 장면들을 좀 이렇게 재현할지를 한번 찾아보자. 한번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자.
2: 아, 네. 일단.
0: 첫 번째 영화는 마션.
2: 둘 다 그 맷 데이먼이 나와가지고.
0: 그치. 맷 땡이요?
2: 맷 데이먼이라고.
0: 맷? 누구야, 맷 땡이? 맷 데이먼.
2: 웃겼다.
0: 됐다.
2: 오! 아, 이거. 아. 어? 드디어 로켓 발사 장면이다.
0: 좋았다. 그러면은 다른 거. 좋았다. 또 다른 게 뭐가 있을까?
2: 인터스텔라.
0: 어? 대박.
2: 뭐죠? 아.
0: 우와.
2: 이건 완전 로켓이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네.
0: 그니까.
2: 어떻게 찍었어? 그쵸? 궁금하네. 우와.
0: 그럼 우주복 이런 것도 괜찮겠다. 우주복을 좀 빌려가지고 우주복을 입고 네. 우리 로켓 아까 했잖아. 그거를 옆에서 이렇게 쏘는 거야. 그러면서 우주 뭔가.
2: 저 우주복 진짜 입어보고 싶었어요.
0: 우주복?
1: 진짜 그럼 형이 하는 걸로.
2: 그냥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희 프로의 어떤 정체성을 좀 반영하면 좋으니까
0: 사이언스타 큐를
2: 사이언스타로 해서 이제 여기 얘가 딱 새로운 별을 발견한 거죠. 근데 그 별 이름이 이제 사이언스타인 거지.
0: 아니면은 수가. 사이언스타로 갔는데 네. 그러니까 사이언스타로 이 우주인이 로켓을 타고 갔어. 그럼 우리가 딱 있는 거야. 조금만 이렇게 어때? 괜찮지 않아? 그럼 사이언스타로로
4: 확정? 네.
0: 전박이?
2: 아, 화산 폭발도 해야 되니까 그 공룡 나오는 전박이.
0: 우와. 공룡이 사는 거야. 그냥 공룡이 살던 그 완전 옛날 이럴 때로 가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도망가는 거야.
2: 그래서 그때 이제 인간이 공룡 등에 탔는데 공룡이 그것도 그냥 신경 안 쓰고 막 달리는 거야. 그래서 제목은 공룡 타고 3만 리.
0: 한 명이 공룡 분장을 아예 하자.
2: 그럼 이거 다들 하기 싫은 눈치인데 게임 같은 걸로
0: 게임으로 정하는 거. 그거 하자. 드라이 아이스 페트병에다 넣고 풍선을 위에다가 씌운 다음에 그게 100% 오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끝말잇기를 해서 그거를 터지는 사람이
1: 끝말잇기. 좋아요.
0: 괜찮다. 이렇게 끝말잇기. 자. 남자 아이돌 그룹 이름 대기.
2: 아, 네네. 오케이.
0: 준비. 시작! EXO. EXO 방탄소년단.
2: 동방신기.
0: 빅톤. 자바. 와, 빅톤. 임팩트.
2: 빅뱅.
1: 바이칼.
0: 바이칼이 뭐. 바이칼이 뭐. 우와! 이슬아!
2: 오!
0: 이슬아!

0: 세상에서 제일 컸어.
1: 와,
0: 심장 멈춘 줄 알았어.
1: 와, 진짜.
0: 내가 태어나서 이렇게 놀래본 적 없잖아. 그러면은 형이 공룡을 할게. 한 명 더.
2: 건이.
0: 건이?
3: 제가 하겠습니다.
0: 그래, 그러면은 영준이가 우주선. 아, 우주선이. 지금 정신이 제정신이 아니에요.
2: 우주인.
0: 그럼 영준이가 우주. 아, 우주. 우주.
2: 자, 제가 우주인, 그 다음에 둘이 공룡. 그래서 그 우주인 할 때는 이제 형이 로켓을 날리고, 건이가 연출을 하고, 그 다음에 공룡 할 때는 제가 연출을 할게요.
0: 여기 가자. 와, 근데 여기서 하면은.
3: 풀토핀데요?
0: 진짜 뭔가 그런 느낌 나긴 하겠다. 그, 막 공룡들 막 나올 것 같고. 자, 이제 촬영 준비는 끝났고요. 자, 옷을 이제 좀 입힐까, 우리가?
3: 네, 입혀주세요.
0: 자, 옷 입어주세요. 와우. 이 장화도.
3: 근데 이거 됐다고.
4: 오, 너무 완벽한 거 아니야?
0: 어, 이거 잠깐만. 이거 내가 어제 많이 봤는데 그 김치 있잖아. 김치 공장 가면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야. 그런 느낌인데?
3: 네, 예,
0: 어, 됐다, 오. 우와, 진짜 우주복 같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찍어봐야 되는데 어떤 포즈를 할지 한번 봐봐. 해봐. 사이언스타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가 저쪽에 있으니까 저쪽을 바라보면서
3: 한번 바라봅시다.
0: 내가 가야겠다 막 이런.
2: 그러면 제가 이제
3: 걸로 꽤 바로.
0: 어, 오케이. 이 상태로 고정을 해줘야 돼. 표정 완전 진짜 가고 싶다라는 그런 표정 알지? 오케이.
2: 네.
0: 자, 그러면은
3: 일단 드라이 아이스 하고
0: 바로 물을 이 정도만 넣으면 돼.
3: 네, 그럼 일단 바로 할까요?
0: 어디다가 하지?
3: 여기다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그러면은 여기? 영둥이가 그 포즈 계속 하고 있어. 잘 잡고 있어야 돼.
2: 그러면은
0: 뒤에서 쏘는 게 낫지 않을까? 영둥이가 앞에 있고.
2: 네, 그러네. 네.
0: 그럼 살짝 이쪽에서 이쪽.
2: 그리고 뭔가 제가 좀 더 왼쪽에 있는 게 안 나나?
0: 그럴래? 그러면은
2: 그쯤에서.
0: 자, 준비됐지?
3: 형, 물 조절로. 와게로 바로 닫을게요. 넣자마자.
0: 그러면은 닫고서는 딱 꽂아야 돼. 할게!
2: 옙. 이러고 있다가
0: 으아!

0: 아, 너무 낮다.
1: 잠깐만, 근데.
0: 너무 낮았잖아. 네.
1: 여기. 여기 앞에가 충분했었구나.
2: 괜찮아요.
0: 여기 좀 살려야 될 것 같아.
1: 이렇게, 이렇게. 자, 한 번 다시 해보자. 형, 물을 넣어주세요. 자.
2: 진짜 형 마음 잡고 이제 제일 잽싸게.
1: 잽싸게?
2: 진짜 잽싸게. 하나, 둘, 셋.
1: 안 돼! 안 찌그러졌어! 앞에! 어. 안 돼! 안 찌그러졌어! 앞에! 어, 이거 뭐야! 다시. 자, 준비!

0: 데뷔! 데뷔! 됐나? 확인해보자!
1: 야!
2: 확인해보자.
0: 준비!
3: 잡아?
0: 하나, 둘, 셋!
3: 오!
0: 와! 성공!
1: 성공! 성공!
4: 예스!

0: 이만큼의 높이를 다 쌓아야 돼, 흙으로.
1: 대충 허리 높이 정도?
0: 그렇지.
1: 오케이.
0: 그러면은 우리가 이 삽으로
1: 삽질을 해야겠네.
0: 삽질을 해야 돼요. 일단 삽질을 합시다.
1: 위에서부터.

0: 아, 그래도 거의 다 쌌네.
1: 자, 다 된 것 같아. 와, 드디어 다 쌌어.
0: 이 정도면 됐다.
2: 이 정도 된 거예요.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진짜 산 같아. 와, 화산이야, 화산. 이거 완전 딱.
0: 여기다가
1: 여기다 넣고.
0: 하고. 그럼 제가 그거 하고 있을 테니까 두 분은 그 공룡 옷을 입고 오세요.
2: 네.
1: 자,
0: 네, 해볼까요?
1: 어, 부끄러워라. 아우, 부끄러워라. 그러면 이제 바람 낼까요?
2: 네, 하나, 자. 둘, 셋.
1: 나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제 우리 이제 짤로 이거 돌아다니면은. 제가 여기 사이언스타에 와가지고 새로운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갑니다.
2: 저도요.
1: 점점 이해가 되고.
0: 와, 오, 모양이 완전 이제 중요하네.

0: 과산화수 성소 1kg랑 세제 1kg 정도를 섞어 놨어요. 과산화수 성소 35%짜리를 이용해서 했는데 아까보다 농도가 높은 걸 쓴 이유가
1: 뛰어가네요.
0: 아, 요란스러웠고. 아까는 너무 쉽게 흘러내려가지고 점성을 위해서 35%짜리를 썼어요. 오, 그게 그렇게 해야겠다.
2: 어, 이게 다리야.
1: 쇼다리야, 쇼다리.
2: 뽀뽀. 뭐 먹어. 먹어.
0: 왜? 우주인이 나왔어.
1: 고기 없나, 고기? 고기 없어요, 고기?
0: 이제 폭파합니다.
1: 자, 준비하시고!
2: 오, 된다.
1: 우와!
2: 좀 더 넓어.
1: 우와, 오!
0: 근데 쫄로 나오니. 잠시만, 잠시만. 이거 안 되는, 안 돼, 안 돼. 아, 이게.
1: 이게 앞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치?
0: 이게 딱 이렇게 됐으면 대박인데. 이게 이 정도면 그래도 앞으로도 좀. 이게 이번에 꼭 성공을 해야 됩니다. 아이고.
1: 오! 오!
0: 아이고.
1: 오!
0: 오!
1: 우와.
2: 잠깐 이쪽으로 온다는 것 같기도.
1: 괜찮아. 많이만 그냥 쏟아지면 돼요.
0: 아니, 계속 일로만 쏟아지는데? 일로 좀 쏟아지렴. 오, 이제 놔주면 되겠다. 놔주면 되겠다.
2: 나와보면
0: 오케이. 되겠다.
1: 저희... 이쪽으로 많이 흘렀으니까 우리가 살짝만 틀어가지고 이렇게 찍자.
0: 저거 아예 180도 돌아서
1: 우리 드라이어에서 더 여기 심어놓을까?
0: 오, 오
1: 진짜 들잖아. 우와 이거 뭐? 우와 더 잘 돼. 우와 대박. 오 진짜 같아 완전. 가자 권아. 네? 살짝 앞에서.
0: 자, 화산 가리게 말고 달리면서
1: 쇼다리
0: 정면 보면서 겁에 질린 표정 해주세요.
1: 스탑.

0: 퀘스트 폭발 실험으로 영화 포스터 만들어라 대성공!
1: 네, 저희의 포스터와 메이킹 필름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구독도 많이 해주시고
0: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2: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0: 네, 지금까지 사연스타 큐! 다음 시간에 만나요.
3: 안녕. 이거 내가 어제 많이 봤는데 그 김치 있잖아. 김치 공장 가면은 어머님들께서 이렇게 입고 있단 말이야.
0: 데뷔!
2: 어! 어, 이거 뭐야?
1: 자, 왜 해볼까요?
2: 어우, 부끄러워라.
3: 아우, 부끄러워라. 뭐 먹어. 먹어.
1: 아! 우주인이 나왔어.
3: 고기 없나, 고기?

0: 극한호우 발생 건수는 연평균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1: 오늘은 계곡이나 하천에 찾아오는 위험한 불청객,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해당 지역에 비 예보가 없는지 날씨와 강수량 정보를 확인합니다. 기습적인 집중호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수시로 날씨를 확인하고 대피 방송을 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텐트는 물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대피 통로가 있는 곳에 설치합니다.
3: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2: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물건을 챙기지 말고 최대한 높은 곳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낙뢰 위험이 있으니 우산 사용은 금합니다. 구조 신호를 보낼 때는 여럿이 함께 외쳐 도움을 요청합니다.
1: 올여름 무더위, 계곡에서 안전하게 이겨내세요!

0: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1: 나 초콜릿도 왔는데 엄청 재밌어. 롤러코스터 세 번이나 탔다. 부럽지?
2: 우와, 밥에 초콜릿 들어갔구나. 부럽다.
1: 초콜릿 퍼레이드 완전 환상이야. 너도 보고 싶지?
2: 우와, 퍼레이드 멋지다.
3: 바비가 초콜릿에서 찍은 사진 계속 보내네?
2: 그러게.
1: 응? 또 왔어. 초콜릿가 얼마나 재밌냐면 완전 진짜 엄청 재밌어. 부럽지?
2: 알겠다고. 그만 좀 하라고.
3: 바비의 자랑 좀 심한데?
2: 그치? 추수님,
0: 어?
2: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친구가 자랑이 너무 심해서 짜증날 때요.
0: 그야 뭐. 야,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얼마든지 하라고 해. 난 부럽지가 않아.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나에겐 이 핫초코가 있으니까.
2: 난 부럽다고요.
3: 나도.
4: 곰통경기.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자랑에는 자랑.
2: 자랑?
4: 예. 바비는 놀이공원에 갔으니 여러분은 동물원에 간 걸 자랑하면 되겠네요. 예.
2: 근데 우리는 동물원에 안 갔는데요?
4: 예. 어때요? 우린 지금 동물원에 와 있는 겁니다.
3: 이건 그냥 우리 집 그림이잖아요.
2: 그리고 실제 동물도 없고.
4: 그렇게 말하면 저 동물 친구가 섭섭하죠.
3: 냉무새 인형?
4: 자, 여기는 바로

0: 동물원. 수아는 지금 앵무새에게 모이주기 체험을 하고 있어요. 아, 좋습니다. 예, 예. 아이고, 재밌다. 아이고, 좋아요. 자, 여기 보시고. 좋아요, 좋아. 예.
1: 근데 이게 무슨 동물원?
2: 그러게.
1: 응? 생각보다 진짜 같은데?
0: 그쵸.
3: 그러게, 바비한테 보내야겠다.
2: 우리 지금 코코동물원에 와 있어. 앵무새 모이주기 체험도 했다. 부럽지?
3: 웃기다.
0: 이게 바로 자랑에는 자랑 수법이죠.
3: 동생님 최고! 예!
2: 아기 호랑이 엄청 귀여워.
3: 우리 코코동물원에서 뱀이랑 사진도 찍었다. 기린이 당근을 아주 잘 먹더라.
2: 부럽지? 근데 바비가 우리 사진 보고 진짜 동물원 왔다고 믿을까?
3: 그러게, 궁금하네.
2: 응? 바비다.
4: 코코동물원 갔구나. 거기 나무 위에 사는 오랑우탄 있잖아. 그 오랑우탄 사진도 좀 보내줘.
3: 오랑우탄?
2: 오랑우탄 여기 있어.
3: 근데 얘가 나무 위에 산다잖아.
2: 아,
3: 우리 밖에 나가서 진짜 나무 위에 있는 것처럼 사진 찍자.
2: 그래, 공통령님.
3: 안 되겠네. 우리끼리 살짝 갔다 오자.
0: 아유, 나 왜 불러요? 어?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야? 다들 어디 갔지? 에차. 밖에 나갔나? 저기 있네. 곰초이, 수아, 나만 두고 어디 가냐고. 곰초이, 수아, 어디 가요? 곰초이.
3: 잠깐만, 누가 우리를 부른 것 같은데?
2: 뭐야, 가자.
3: 뭔가.
0: 살려주세요! 살려줘요! 어? 이 소리는? 이 소리는? 살려줘! 제발! 안 돼! 곰통령님이 위험해! 더는 못 버티겠어! 한낱 곰 인형으로 태어나 곰통령으로 후회 없이 살았습니다. 나 이제 한 줌의 솜뭉치로 돌아가려 합니다. 모두 안녕히. 여긴 천국인가요?
5: 제품이 천국 같다면야 천국이겠죠.

0: 검철씨님!
1: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어쩌다 베란다에서 떨어지신 겁니까?
0: 그게 곰초이랑 수아를 부르다가 그 친구들이 저만 놔두고 어딜 갔거든요.
1: 뭐? 어딜?
2: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안 돼? 잠깐만, 될 것 같았는데.

0: 조수님.
1: 아, 사진을 찍겠다고 이렇게 높은 데 올라갔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있나?
0: 얼마나 많은데요?
1: 수백 명이다, 수백 명.
0: 그렇게 많이?
1: 그러니 앞으로는 높은 곳에 절대 올라가지 말도록. 오케이? 오케이?
0: 오케이.
2: 아휴, 우리 모두 오늘 큰일 날 뻔했군요.
0: 그러게요. 밥은 자랑하러 갔구만.
3: 여기 너희 없으니까 좀 심심해. 너희는 아직도 같이 노는 중? 부럽다.
4: 우리도 너 없어서 심심해. 빨리 와 바비야, 얼른 같이 놀자.
3: 알았어, 기다려.
2: 안녕하세요, DJ 동영입니다. 오늘 아주 무서운 추락사고가 날 뻔했는데요. 이런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번 보시죠. 먼저 어른들께서는 베란다 창문 근처에 가구를 두지 마세요. 어린이들이 밟고 올라섰다가 창밖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어린이들은 절대 베란다 창밖으로 머리를 내밀지 마세요.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려 밖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며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아래로 떨어지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높은 곳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자, 모두 오늘 배운 내용들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게 지내기로 약속해요. DJ 동영 물러갑니다. 야, 야.
5: 가정 내 어린이 낙상 사고 예방법.
6: 아들!
7: 위험해.
5: 아이들이 딛고 올라갈 수 있는 침대 및 가구는 창문에서 멀리 설치해 주세요. 창문에는 낙상 방지용 난간이나 안전바를 설치해 주세요. 가구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모서리에는 보호캡을 붙여주세요.
8: 아빠, 우리 손 씻고 간식 먹자. 간식, 가자.
6: 잠깐만!
5: 미끄럼 방지를 위해 목욕용품은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주세요.

0: 등의 장소에선 미끄럼 방지 타일을 사용하거나 매트, 스티커를 부착해 주세요.
1: 엄마!
2: 괜찮아?
1: 응, 괜찮아.
3: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캠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변신괴물 나이가 만살?
1: 토토깨깨!
2: 코끼!
0: 아이, 무슨 일이야?
1: 너 변신괴물 알지?
0: 변신괴물! 알지? 무엇으로든 변하는 변신괴물은 꽃가루로 변신해 재채기가 나게 하거나 껌으로 변신해 사람들을 골탕 먹이잖아.
1: 닮았어. 그래 맞아. 그 변신 괴물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야. 오늘이 변신 괴물 생일이래.
0: 어허. 그렇다면 변신 괴물이 생일 파티를 하겠구만.
2: 그렇지. 그런데 누구나 시트에서 오늘이 생일인 사람은 모두 3명. 보라, 연두, 하늘. 이 중 나이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바로 변신 괴물이야.
0: 오케이. 그렇다면 셋 중 누구의 나이가 가장 많은지 알아내 녀석을 잡겠다. 곰끼 출동! 하!
2: 수고해 곰끼.
0: 여기가 보라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이구만. 보라님의 나이는 24. 아, 근데 24가 얼마나 큰 수지? 2, 4, 2, 4, 2, 4. 아.
1: 곰끼, 24가 얼마나 큰 수인지 감이 잘 안 오는구나.
2: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 24는 20의 4가 더해진 수.
1: 10, 7. 10이 두 개면 20. 여기에 4를 더하면 24.
0: 아하, 감잡았어. 보라님의 나이는 20보다 4 큰 수. 24.

0: 이곳은 연두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는 곳.
1: 됐다. 우리 이제 떡 사러 가자.
2: 그래. 떡을 몇 개 사면 되지?
1: 연두님 나이가 50이니까.
2: 아, 떡도 50개 사면 되겠다.
1: 빙고, 가자.
2: 그래.
0: 오호, 연두님 나이는 50.
3: 10. 10이 두 개면 20. 10이 세 개면 30. 10이 네 개면 40. 10이 다섯 개면 50.
0: 연두님의 나이는 50. 채. 이곳에 오늘 생일을 맞은 하늘님이 있다고 했는데
4: 이걸로 주세요.
0: 아, 저분이다.
1: 총은 몇 개 드릴까요?
4: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찾았다, 변신괴물. 야!
4: 에이, 뭐야? 아니, 왜 이래, 나한테?
0: 나이가 만 3이라며! 만 원은 만! 엄청 큰 수지! 그러니 당신이 변신괴물!
4: 아니! 만 3이 아니고, 43!
0: 에? 마흔이요?
4: 아니, 근데. 우주 최고의 유언 곰끼 아니에요? 아, 곰끼가 마흔을 모르나?
0: 잘못 보셨어요? 저는 곰끼가 아니라 곰끼예요? 창피해! 근데 토토끼께 마흔이 뭐야?
5: 우리 곰끼 마흔을 몰라서 당황했구나.
6: 괜찮아, 지금부터 배우면 되지. 20, 30, 40, 50을 다르게도 말할 수 있거든.
5: 바로 이렇게. 헤이 헤이 헤이 헤이
7: 헤이 헤이 헤이. 12 둘이면 20. 또 다른 말로 스물. 12 셋이면 30. 또 다른 말로 서른. 12 넷이면 40. 또 다른 말로 마흔. 12 다섯이면 50.

0: 이제 알겠지? 20은?
1: 스물.
2: 30은?
1: 서른.
0: 40은?
1: 마흔.
2: 50은?
1: 쉰.
0: 그렇다면 하늘님의 나이는?
3: 제가 나이가 43이라서 거기에 맞춰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1: 43. 43.
4: 아하, 좋았어. 그럼 셋 중 누구 나이가 가장 많은지 비교해볼까? 보라님은 24, 24살, 연두님은 50, 50살, 하늘님은 43, 43살. 이 중 10개 묶음이 가장 많은 수가 가장 큰 수야. 셋 중 누가 가장 나이가 많지?
1: 연두!
4: 자, 이렇게도 비교해보자. 보라님, 출발!
5: 24.
4: 연두님, 출발!
5: 50.
4: 하늘님, 출발!
5: 43.
4: 자, 나이가 가장

0: 사람은
1: 연두.
2: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3: 얍! 변신괴물 쳐준 걸 축하합니다. 얍!
4: 어머머, 왜 이래? 토끼가 사람 잡네.
3: 사람 잡긴 변신괴물 잡았지. 얍!
5: 진짜 변신괴물이잖아. 공기 최고. 와!
3: 네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았나 친구들, 이 공기처럼 두 자릿수를 잘 세면 누구나 연이 될 수 있다. 누 그 나.
6: 수학을 사랑하는 마음을 파괴해 우주를 지배하려는 악당 슈퍼맨.
7: 그에 맞서 우주 평화를 지킬 수 있는 건
6: 오직 공기와 요원들 뿐. 공기와 슈퍼맨.
8: 나 슈퍼맨, 오늘도 우주 정복을 꿈꾸지.
3: 수학을 사랑하는 이 곰기가 있는 한 슈퍼맨의 세상은 없다.
8: 수학을 사랑한다고? 그래, 어디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볼까? 슈퍼 슈퍼 문제. 네가 수학을 사랑한다면 저 빈칸에 들어갈 수를 한번 맞춰보시지.
3: 아, 어떡해, 어떡해. 너무너무 쉽네.
8: 쉬워?
3: 자, 15, 16, 그 다음은 17. 보았느냐, 슈퍼맨. 내가 바로 뽑기, 예.
8: 이걸 맞추다니. 좋다. 다음엔 더 무시무시한 문제를 공격해주지. 슈퍼 슈퍼 문제. 어떠냐, 이번에는 빈칸이 무려 3개다. 3개.
3: 좋았어. 이건 우리 요원들과 함께 풀면 되지. 첫 번째 빈칸 24, 25. 그 다음은 뭐지, 요원들?
1: 26.
3: 좋았어. 두 번째 빈칸 31, 32. 그 다음은
1: 34.
8: 이럴 수가. 세 번째는 못 맞힐걸.
3: 세 번째 빈칸 48, 49. 그 다음을 힘차게 외쳐볼까, 요원들?
1: 50!
3: 잘했어, 요원들! 최고! 어떠냐, 우리 요원들의 실력에!
8: 이걸 맞추다니, 곱게! 다음에는 진짜 무시무시한 문제로 돌아오마! 슈퍼, 슈퍼! 뿅!
3: 잘 가라, 슈퍼맨!

0: 공기 공기 공기
1: 우와 우와
0: 우주 최고 요원
2: 공기
1: 렛고
2: 1, 2, 3, 4, 5, 6, 7, 8, 9, 10
1: 오케이
2: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면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1: 곱기
2: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0: 우주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3: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횡단 중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사고 원인은 대부분 운전자 부주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반드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해야 합니다. 폭이 좁은 이면도로일수록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금지입니다. 아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3초 이상 정지 후 출발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통학버스 승하차 시 바로 옆 차로의 운전자는 일시정지 후 서행해야 하고 편도 1차로인 도로에서는 반대 방향 운전자도 일시정지해 안전을 확인해야 합니다. 속도를 늦추고 바라보면 많은 것들이 보입니다.

0: 너의 고민이 들려.
1: 무슨 걱정이라도 있나요, 토니?
2: 사서 선생님, 여기 꽂혀있는 마법서들엔 전부 마법이 적혀있겠죠?
1: 그럼요. 멜리나님께서 직접 정리하신 마법서들이지요.
2: 세상에 이렇게나 많은 마법이 있는데 제가 아는 마법은 네 개뿐이네요.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1: 유치원에서는 원래 마법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준이와 토니는 특별하니까 벌써부터 네 개나 쓸 수 있는 것이요.
2: 정말 그럴까요?
1: 마법 유치원을 졸업하고 마법 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수많은 마법을 제대로 배우게 될 거예요. 잠깐 따라와 보세요.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니지만 이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좀 편해질 겁니다.
2: 너의 고민이 들려?
1: 신기한 책 제목이죠. 그리고 신비한 책이랍니다. 자, 이렇게 손을 올리고 책을 고르고 마음속 고민들을 말해봐요.
2: 책을 어떻게 불러요?
1: 너구들님이라 불러보세요. 딱 맞는 해결법 알려주지요.
2: 너구들님, 제가 진짜 마법사가 될 수 있을까요? 어?
3: 얄리 얄리 얄라 숑얄라리 얄라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
2: 우와! 네, 알겠습니다. 야호! 노력은 배신하지 않아.
0: 토니, 무슨 좋은 일 있어?
2: 어? 아니야, 아니야. 점심이 너무 맛있잖아.
0: 그래, 스파게티는 항상 맛있지. 응? 베리, 어디 아파? 왜 밥을 안 먹어?
4: 아니, 살찐 것 같아.

0: 다이어트 해야 하나 고민이라.
1: 고민? 너구들님이라면 해결해 줄 텐데.
0: 고민을 해결해 준다고?
2: 너 어디 누구야? 그게 내 고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야?
0: 나도 고민 있다, 킹!
3: 고민을 해결해 주는 마법이라도 배웠어?
1: 아, 그게 아이들이 보는 책은 아닌데.
0: 토니의 말대로라면 멜리나 도서관에 고민을 해결해주는 너구들이란 책이 있어. 우리가 몰래 들어가서 너구들을 가져오는 거야.
4: 몰래? 그건 나쁜 짓이야.
2: 잠깐, 사서 선생님은 어떻게 하지?
0: 베리, 슈리, 너희가 도와줘야 해. 우리? 사서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불러내야 해.
5: 선생님! 슈리가 읽고 싶은 책이 있대요.
6: 오, 역시 책을 사랑하는 슈리. 그런데 무슨 책이지요?
5: 동물이 많이... 그러니까... 이것저것 잔뜩...
6: 동물이 많은 동물사전! 이쪽이에요!
0: 알바! 이거 제일 중요해!
4: 뭐? 왜?
0: 혹시 도서관에 오실지 모르는...
4: 러블리! 러블리!
0: 러블리를 막아줘야 해!
7: 알바, 무슨 일인가요?
4: 장난감이 고장이 났어요!
7: 걱정 말아요. 금방 고쳐줄 테니 친구들하고 놀고 있어요.
0: 그 사이에 우리가 책을 몰래 가져오는 거야.
8: 모두들 정말 잘했어.
0: 그럼 누구부터 고민을 말해볼까?
5: 나부터, 핑!
9: 너구들님, 내일 점심에 맛없는 게 나올까봐 고민이다, 핑!
10: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모르는 게 답이다.
5: 설마, 내일 고기 없는 날이냐, 핑!
0: 아, 맞아! 내일 고기 반찬 없는 채소 냠냠데이야!
2: 알면 실망할 테니 모르는 게 약이네.
9: 너구들님,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10: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시간 낭비하지 마라.
9: 시간 낭비? 역시 난 지금도 예쁜 거였어.
4: 얘들아, 이러다 들키면 큰일이라고.
0: 정말 대단한 책이야.
4: 너희들 내 말 듣고 있는 거야.
0: 자, 마지막 슈리 차례.
9: 너구들님, 전 너무 소심해서 고민이에요.
10: 얄리얄리얄라, 숑얄라리얄라.
11: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유지하거라.
0: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2: 아, 슈리가 몸이 차가워서 소심하다는 뜻이야.
0: 몸을 따뜻하게 하면 소심한 게 사라질 거야.
2: 그렇다면 달리기가 최고지.
0: 어때? 소심한 게 사라지는 것 같아?
2: 더 따뜻하게 해야 하나 봐. 장애물 코스 추가.
4: 좋아. 안 돼, 위험하다. 이제 그만. 슈리가 다치고 꽃병도 깨졌잖아. 다들 대체 어쩔 거야?
9: 나는 괜찮은데.
0: 어쩌지? 고민되네. 너구들님, 저희가 병을 깨뜨렸는데 어떡하면 좋죠?
12: 너구들님!
10: 야리야리야라, 숑얄라리야라, 작은 잘못은 잊고 큰일에 도전하거라.
0: 그래! 작은 꽃병은 잊어버리고 큰 꽃병을 가져오란 뜻이야.

0: 그래, 진짜 문제는 꽃병인데 꽃이 없는 거라고!
1: 아니라니까!
2: 걱정 마라! 어?
1: 꼭 가져왔다, 핀!
3: 해바라기가 있었나?
1: 놀이터에 많이 있다, 핀!
3: 놀이터에?

0: 너구들님, 이제 저흰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잠시 멈춰! 뒤를 돌아봐야 할 때.
2: 그래,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한 잘못을 돌아봐야 해.
3: 준이?
2: 에?
3: 아니, 그렇게 멈추라는 게 아니고!
2: 에휴, 됐어! 나 혼자 해결할 거야!
3: 뒤를 돌아볼 거야!
4: 핀핀, 어떡하려고?
5: 꽃을 다시 심어줄 거다, 핀.
2: 그래.
3: 뭐라고? 아예!
1: 뭐야, 불이 다 꺼져버렸잖아.
0: 너구들님이, 너구들님이 어디 갔지?
2: 너구들님은 잊어. 우린 마법사라고.
0: 하지만...
2: 마법사는 마법으로 노력하는 거야. 노력은 배신하지 않으니까.
0: 아, 찾았다!
2: 에너지를 넣는 주문! 준이, 마법을 쓸 시간이야!
0: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데...
6: 준이! 도니! 마법의 히어로! 주피 주피 주피 주! 준이! 도니! 변신!
2: 주문은 다 외웠지, 준이?
0: 뭐 그런 것 같아...
6: 주피 주피 주피 주!
2: 아클라타의 에너지로
6: 수사라 힘이야! 크게 크게 마구마구 수사해라!
3: 준이, 뒤에 그런 말은 없는데.
0: 뭐?
5: 실패했나 봐.
2: 이상한 일이 안 일어나서 다행이.
7: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인가요?
8: 이 책은 그냥 재미로 봐야죠. 맨 뒤에 써 있어요. 뭐든지 스스로 이겨내는 것이 진짜 고민 해결이다.
1: 얄리얄리얄라 샹얄라리얄라 스스로 이겨낸 것이 마법 같은 진짜 고민 해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 나 자신을 믿으면 돼. 실수하고 틀리면 뭐 어때.

0: 너구 들림이 또 필요한가요?
1: 괜찮아요. 그렇지?
2: 로블리, 죄송해요.
0: 자, 늦었네요. 모두 잘 시간이 지난 거 알고 있겠지요? 그런데 이건 누가 다 치우냐고!

0: 우리는 마법 장난감.
1: 내벌레 칼로 다 막아주겠다.
2: 우리 애기 엄마가 예쁘게

0: 쪼쪼. 예쁘지? 마음에 들지?
1: 그게
0: 뭐 싫어? 그럼 까까 가져다 줄게.
2: 역시 경찰차가 제일 빠르지.
3: 덤피는 느려서 안 되죠.
0: 내 덤피가 덤피 파워.
3: 그런 게 어딨어.
0: 내 덤피는 날 수 있어.
2: 네가 난 거잖아. 진짜 나는 건 이런 거지.
4: 놀이 시간은 그만. 이제부턴 4대4 피구 시간.
1: 싫다 싫어.
5: 폭풍 같은 한 시간이었어.
6: 여기 애벌레 데려왔어.
1: 나 눈에. 누가 그런 거야? 쿤타야?
7: 응.
1: 이번엔 또 뭐야?
7: 코 딱지야.
1: 도저히 못 참겠어.
8: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던지고 부수고 더럽히고 소중함을 모르네. 이젠 더 이상

0: 좋은 방법이 있는 마법 장난감은 말했죠?
1: 같이 안 놀아주면 어떨까?
2: 맞아! 시키는 일도 하지 않는 거야!
3: 혼내주자, 따끔하게!
0: 진짜 말도 안 되는 생각이네! 등장하자! 장난감들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자고! 자, 다들 모여봐!
4: 시작! 받아라! 알파슈리 아웃!
5: 로플리츠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4: 네, 다음 공격에 늦지 않게 빨리 다녀오세요.
5: 아, 무서웠어. 잠깐 여기 있다가. 어? 고실에 누가 있나?
2: 지뢰 대포까지 위아래로 쾅!
1: 그 전에 끈끈이 괴물부터 맛봐야 해.
3: 우리 폭탄도 있어.
5: 설마 우리를
0: 제대로 혼쭐을 내주는.
6: 뭐? 마법 장난감이 우리에게 화가 난다고?
5: 잘은 못 들었지만 우리가 마법 장난감들을 얕잡아 본데.
0: 내 이 녀석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7: 잠깐, 쿤타, 우리가 잘못해서잖아.
0: 그럼 어떻게 하려고?

0: 얘들아, 빨리 움직여! 봉이와 알파는 상장을 만들어주고,
1: 응?
2: 대리는 나랑 꽃다발을 만들자.
3: 나처럼 예쁜 꽃다발을 만들어야지.

0: 체포와 지뢰가 설치되어 있다고.
1: 나 깜빡했어.
0: 조심조심 들어와야 해. 트롯맨? 무슨 일이야? 아이들이잖아. 그런데 왜 안 들어오는 거야? 어쩌지? 아이들을 안으로 들어오게 해야 하는데.
2: 우리가 꿰어내자.
0: 혼내주기에 꿰어내기까지? 그래, 할 수 있는 나쁜 일들은 모두 다 해버리겠어. 나를 따르라.
3: 얘들아, 마법 장난감들이야.
0: 어? 우리 기다렸어?
1: 설마 우리 들킨 거야?

0: 마법 장난감 시상식?
1: 우리에게 고맙다고?
2: 응? 마법 장난감 첫 번째 상은 언제든 태워줘 상 경주차!
3: 축하 축하해!
2: 경주차는 우리와 놀아줄 뿐만 아니라 멀리 가야 할 땐 언제든 태워다 준 고마운 장난감입니다. 지금까지 가족이 소중해 상의 양가족들, 둘이서 한 소리 상의 나라와 칼스, 마구 때려 미안해 상의 드럼맨, 참아줘서 고마워 상의 애벌레, 무거워도 가져왔죠 상의 덤피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상만 남아있는데요.
4: 세상에, 이런 상이 있었네요.
2: 아틀라타의 단 하나뿐인 상일 것 같아요. 너의 모든 걸 축하해 상 케이크맨입니다. 케이크맨은 언제 어느 때나 친구들을 칭찬해주고 사소한 일에도 축하해주면서 마법 유치원 친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1: 우린 그런 줄도 모르고.
5: 근데 뭐가 빠진 느낌인데?
4: 파티 더핑!
5: 어? 그래, 파티! 시상식 뒤엔 과자 파티지!
4: 별별 맛이 나는 별 맛나 과자 파티!
5: 다 같이 교실로 가자고!
6: 역시 아이들이야!
7: 교실?
6: 교실로 간다고? 상을 주었는데
8: 안 돼.
2: 얘들아, 간식 먹기 전에 손 씻어야지.
4: 우리가 과자 가지고 올게.
6: 1등으로 손 씻고 1등으로 먹어야지.
1: 안 돼. 화장실에는 물폭탄이 있어.
9: 뭐지? 뿌리 새나?
6: 몸에 꿀을 발라놨어. 아우, 달다 달아.
4: 과자 파티는 내가 1등.
2: 내가 1등이거든.
6: 교실 안에는 대포와 지뢰가 있는데 덤피, 아이들을 구해.
4: 준비한 거야?
2: 우리 감동했어. 다 같이 파티하자, 파티.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고기와 골든보이 힘을 합치다.
1: 네, 그건 내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0: 잠깐.
2: 얘들아, 저쪽으로.
1: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3: 경찰 방패. 마을의 공공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순 없지. 안 그래, 허기?
0: 봉반장! 네 말이 맞아. 슈퍼잉스가 나서야 해.
1: 물러서! 뭐지? 왜 부서지지 않는 거야?
3: 경찰 테이프, 발사!
1: 이건 뭐야?
4: 슈퍼잉스는 언제나 이겨!
2: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1: 난 그냥 호기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해도 맨날 치기만 하잖아. 호기한텐 전 세계에 슈퍼윙스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난 뭐야? 하나뿐인 파트너 꽁지마저 날 떠났다고.
4: 골든보이, 꼭 호기를 이겨야 해? 그냥 친구가 되면 되잖아.
5: 맞아. 넌 주먹도 세고 멋지니까 훌륭한 슈퍼윙스가 될 수 있을걸?
1: 정말? 나도 슈퍼윙스가 될 수 있어?
0: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게.
3: 그 말 진심이야? 골든보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0: 괜찮아, 봉반장.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3: 다신 말썽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특별히 풀어줄게.
1: 말썽 안 피울게.
0: 여기 골든보이, 네가 직접 배달해봐. 이제 우린 친구니까.
1: 우와, 진짜 내가 배달해도 돼? 고마워, 호기.
0: 어서 골든보이, 주리한테 선물을 전해줘.
1: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널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4: 플라밍고 튜브잖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골든.

0: 여기 사바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단다. 코끼리랑 기린, 하마도 있지. 하지만 주리는 예쁜 플라밍고를 제일 좋아해.
1: 호기랑 골든보이도 친구가 됐으니까 다 같이 물놀이하러 가면 좋겠다.
2: 그래도 돼요?
0: 물론이지. 슈퍼윙스와 함께라면 엄만 안심이야. 게다가 오늘은 든든한 골든보이도 있으니까.
1: 야호!
3: 나만 믿어.
1: 어서 가자.
2: 내 거로 출발.
1: 저기 냇물이 있어.
4: 물이 하나도 없잖아.
2: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거든. 냇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1: 그럼 내 새 튜브는 써볼 수 없는 거야?
5: 걱정 마.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설 시간이니까. 봉반장, 물이 흐르게 만들자.
3: 진짜 영웅이라고? 호기, 봉반장, 너희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2: 너 혼자?
3: 당연하지. 다크 골든 주먹 가라.
1: 우와, 물이다.
3: 하하, 역시 난 대단해.
5: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1: 드디어 새 튜브를 쓸 수 있겠다. 골든보이, 넌 진정한 슈자야.
3: 슈자?
2: 그래, 스와일리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야.
3: 아하.
1: 와!
3: 진정한 슈자라고?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쁘지 않은데?
5: 정말 잘했어, 골든보이.
4: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볼까?
3: 좋지! 어서 가자!
1: 오빠, 오빠! 저기 좀 봐!
2: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이야. 잠깐만. 물이 다시 흐르는 걸 보고 달려오나 봐.
4: 얘들아, 물 끌어, 빨리, 빨리. 잡았다.
5: 아, 다들 괜찮아?
2: 어, 우린 괜찮아. 근데 동물들이.
1: 동물들이 물이 나오는 곳을 막았어.
5: 저런! 동물들이 위험해!
3: 다크 골든 주먹! 가라!
1: 슈퍼윙스랑 골든보이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
2: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러다 마을이 다 잠기겠어.
4: 어, 이러. 저 물을 막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
5: 크고 무거운 거? 아, 잠깐! 딱 맞는 게 있잖아. 네 거대한 주먹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골든보이?
3: 당연하지. 나 같은 영웅은 못하는 게 없다고.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자!
5: 우와! 골든보이 대단해!
3: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라니까. 어? 와! 내 주먹!
5: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4: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어디서 구하지? 아, 저기! 저 바위산이면 되겠어.
5: 가지러 가자! 어서! 어?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
4: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0: 경찰봉 확대 액션.
1: 오, 지렛대 원리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꿈쩍도 안 하네.
2: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내가 본 슈퍼윙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0: 골든보이, 뭐 좋은 생각 없어?
2: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호기의 엄청난 스피드와 내 강력한 골든 주먹을 합쳐보자.
3: 잠깐, 합치다니 어떻게?
2: 바로 이렇게 다크 골든 주먹 로켓 모드 작동!
3: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추진력이 생겼어! 좋아! 이제 간다! 됐어! 우와! 호기랑 골든보이의 멋진 합동 작전이네!
4: 정말 멋지다!
3: 호기! 골든 로켓 스피드!
4: 하! 우와! 저기 봐! 바위가 날아오고 있어!
3: 어? 슈퍼윙스가 해냈어!
4: 최고야! 골든보이!
5: 거기서!
6: 고마워, 골든보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4: 호기! 벨벨은 잘 끝나...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2: 오늘은 내가 슈퍼윙스를 엄청 도와줬거든.
6: 괜찮아, 아리. 골든보이는 이제 친구야.
5: 뭐? 진짜로?
6: 물론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서... 골든보이, 널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2: 뭐?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5: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지.
6: 여기 받아, 골든보이. 네가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2: 우와. 내가 진짜 슈퍼윙스 홍보 대사가 된 거야! 야호!
7: 어? 얘들아, 본부로 돌아올 시간이야. 월드 우주 본부를 재가동할 준비가 끝났어.
4: 그게 정말이야?
2: 어?
6: 골든보이, 슈퍼윙스가 되다!
2: 우와! 내가 월드 우주본부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6: 넌 이제 슈퍼윙스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왔어.
4: 아, 드디어 왔구나.
5: 수고했어.
2: 안녕.
3: 골든보이?
5: 어? 네가 여길 왜 와? 또 무슨 속셈인 건데?
2: 워워, 진정해. 나도 여기 올 자격 충분히 있거든.
6: 그래, 맞아. 골든보이는 변했어. 케냐에서 정말 대단했지.
4: 믿기 어렵겠지만 호기 말이 맞아.
2: 들었지? 난 이제 진정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라고.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 봐.
6: 우와, 진짜 슈퍼윙스 볼이잖아.
5: 그래도 아직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어. 계속 지켜볼 거야.
4: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지만 먼저 우주본부를 다시 가동시켜야 해.
8: 옳은 말이야. 그리고 재가동시키기 전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4: 여기 점검용 태블릿이야. 아리, 넌 색별이를 도와줘. 꽁지는 에너지 수신기를 확인해주고, 호기는 골든보이랑 같이 내부를 점검해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
9: 알았어!
6: 골든보이, 점검하면서 본부 안내도 해줄게. 가자!
2: 재밌겠다!
10: 아직도 정리할 게 한참 남았네!
6: 도니!

0: 안녕, 호기. 마침 잘 왔어. 어, 너도 왔구나. 얘긴 들었는데.
1: 소문이 참 빨라, 그렇지? 근데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0: 본부가 멈출 때 충격으로 물건이 다 어질러져 버렸어. 아직 정리를 다 못했고.
2: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끝도 없겠는데?
1: 이 정도쯤이야. 나만 믿어. 어? 다크 골든 주먹!
0: 너 아주 훌륭한 주먹을 갖고 있구나.
1: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2: 여기가 슈퍼인치들의 방이야.
1: 우와, 각자 쓰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좋은데?
2: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1: 우와,
2: 골든보이,
1: 응?
2: 이것 좀 봐.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이건 호주에서 앤디랑 찍은 거고, 이건 한국에서 채아랑 찍은 거.
1: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많네.
2: 다 소중한 추억이지.
1: 나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사진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이건 뭐야?
2: 아, 네팔에서 예티들이랑 만났던 날 사진이야. 아리!
1: 뭐야? 우와, 안 돼! 맞아, 그때 슈퍼윙스 때문에 꽤 고생했었지.
2: 자, 그럼 다음 장소는...
3: 대체 무슨 일이지?
4: 거기!
2: 티키, 타키, 무슨 일이야?
4: 중력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 같아.
3: 저기 좀 봐.
2: 응? 이런, 우주본부가 멈출 때 오류가 생겼었나 본데.
3: 우주형을 부를까?
1: 그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보통 주변에 비상용 수동 제어 장치가 있거든.
2: 경납고 이상 없음.
4: 호기, 점검 다 끝난 거지? 재가동을 시작하자. 보관실에 있는 스타코어를 외부의 에너지 수신기로 옮겨줘.
2: 알았어, 누나. 이쪽이야, 골든보이. 여기가 스타코어를 보관 중인 곳이야. 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글을 꼭 써야 해. 받아.
1: 고글이라고? 왜?
2: 코어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거든. 신비한 힘이 가득하니까.
1: 우와, 정말 놀라워.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보다 무슨 신비한 힘이 가득하다는 거야?
2: 스타코어와 접촉한 공룡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었어.
1: 정말이야?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2: 그렇다니까. 꽁지한테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5: 주인님, 어디 계세요? 당장 스타코어를 되찾아야 합니다.
1: 나 지금 슈퍼윙스 본부에 와 있어.
5: 거기서 뭐 하세요? 오우, 스타코어를 되찾으러 가셨군요.
1: 뭐, 그렇지.
5: 그럴 줄 알았어요. 어서 찾아서 돌아오세요.
1: 맞아.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야. 스타코어를 가질 자격이 있는 건 바로 나라고.
2: 다 됐어.
1: 어?
2: 이제 가자.
3: 아무 문제 없네.
4: 꽁지야, 그쪽은 다 끝났어?
3: 그럼. 저기 온다.
2: 공지야! 스타코어 가져왔어!
1: 나도 한몫했지!
2: 좋았어! 이제 스타코어를 에너지 수신기에 장착해야 해!

0: 이제 꽁지머리에 있는 조각만 합치면 돼.
1: 아, 그럼 난 다시 평범한 꽁지로 돌아가게 되겠지.
2: 괜찮아, 꽁지야.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넌 여전히 최고의 친구니까.
1: 응.

0: 굉장해.
1: 다 됐어. 이제 다 같이 본부로 돌아가자. 골든보이, 물러서. 너무 위험해.
0: 이 엄청나고 강력한 에너지를 우주본부를 재가동하는 데에만 쓴다고? 나라면 다르게 쓰겠어.
2: 안돼!
0: 덕분에 슈퍼윙스 놀이 완전 재밌었어.
1: 공지야, 본부로 가서 알려줘.
3: 공간 이동 액션!

0: 돈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야, 골든보이!
1: 함부로라니, 그럴 리가. 제대로 쓰는 거지.
0: 안 돼! 그만둬!
1: 시야! 우후! 이거 완전 최고잖아! 좋아! 스타코어를 돌려받고 싶으면 내 주먹부터 이겨봐!
0: 조심해! 각자 흩어지자! 포기! 섀도우 스피드!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름철

0: 사람살 말라리아 감염 예방법 알려드립니다. 말라리아는 국내에서도 발병할 수 있습니다. 주요 발생 지역인 인천, 경기 북부, 강원 북부 지역에서는 더더욱 주의하세요. 말라리아 주요 발생 지역으로 여행을 간다면 방문 전 미리 예방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국립의료원, 대학병원 등에 방문해 진료 후 처방받으세요. 말라리아를 감염시키는 모기의 주요 활동 시간인 저녁부터 새벽까지는 풀숲, 물가, 산 등 모기 서식지 근처 방문을 자제하세요. 어두운 색의 옷은 모기를 유인할 수 있습니다. 긴 소매에 밝은 옷을 착용해 주세요. 모기는 땀 냄새에 다가오니 야외 활동 후 꼭 샤워를 해주세요. 말라리아 예방법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1: 내가 다닌 중학교는
2: 군남중학교.
1: 가장 기억에 남는 선생님은
2: 강숙현 과학선생님.
1: 가장 망친 시험 점수는
2: 음악 70점.
1: 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2: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단어는 없다.
1: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2: 악기를 배워라. 안녕하세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발사체 엔진 개발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명민입니다.
1: 학생 때 꿈은 뭐였나요?
2: 학생 때는 로봇이나 비행기를 만든 과학자가 우선 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야구를 좋아해서 야구 선수도 되고 싶다 얘기도 했었고 의사도 되고 싶다 이런 꿈을 가졌습니다.
1: 과학의 여러 분야 중에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2: 고등학교 때 제가 그 무인 가로등 제어라는 거를 하게 됐거든요. 밤에 이제 햇빛이 없어지면 자동으로 이제 가로등이 켜지는 그런 걸 했는데 그때 보면서 제가 이런 공학에 의해서 그 어떤 만들어진 기계 장치들이 사람을 되게 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한테 공학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1: 과학자가 갖춰야 할 덕목이 있다면 뭘까요?
2: 우선 전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겠고 두 번째가 끈기 그리고 성실성.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2: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하늘을 나는 항공기나 드론, 그다음에 우주에서 작동하고 있는 인공위성이나 그다음에 달 탐사사 같은 우주선, 그다음에 이런 그 인공위성이나 탐사선을 우주로 보내는 우주 발사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1: 현재 하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뭔가요?
2: 가족과 떨어져 있는 게 가장 힘든 거고요. 두 번째는 우주발사체가 가격이 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시험을 해야 되는데 잘못 시험하면 폭발을 하면 그렇게 손상을 입으니까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단점이고요. 장점으로는 공학에 다 하다 보니까 내가 설계한 게 제작하고 나면 제가 내 손에 들어와 있고 보여요. 그러면 내가 생각했던 게 바로 눈앞에 나타난다. 두 번째로는 엔진 시험이나 발사 성공했을 때 정말 가슴 속에서 이만큼 뜨거운 어떤 그런 벅찬 감동이 올라오거든요. 그거를 자주 이제 제가 접할 수 있어서 그게 제 직업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1: 지금까지 했던 일 중에 가장 뿌듯했던 성과는 뭔가요?
2: 누리호에 들어갔던 75톤 엔진 개발을 했던 게 가장 뿌듯한 거고요. 그걸 가지고 지난 6월 달에 누리호 발사 성공한 것이 더 뿌듯한 일인 것 같습니다.
1: 누리호 발사를 성공시키는데 가장 힘들었던 점은 뭐예요?
2: 시험 설비든 어떤 기술적 문제를 해결할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데 이 사람들 간의 의견이 달라서 많이 충돌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사람들 사이에서 좀 어떤 문제를 생겼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1: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한마디로 정의해주세요.
2: 우주 발사체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1: 10년, 20년 후의 미래는 어떨까요?
2: 우주 분야로 보면 앞으로 2030년대에는 아마 달에 사람이 가서 상주도 하고 달에 이제 눈하게 들어서 이런 그 우주 정거장 달 기지를 만들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우주 발사체로 달 착륙선을 보내서 달을 탐사할 거예요. 30년 내에는. 40년 내에는 더 발전해서 우주 선진국이 화성에 사람을 보내서 화성 탐사를 하게 될 거고 우리나라도 달 화성 어떤 탐사선을 보내는 그런 발전을 하게 될 겁니다. 그 컴퓨터와 그 다음에 인터넷이 보급된 지 지금 3, 40년 됐는데 세계가 급변하겠잖아요. 앞으로 10년, 20년 되면 더 많이 급변할 거고 여러분이 아시는 4차 산업의 인공지능이나 그 다음에 자율주행, 3D 프린팅 이게 되면 아마 10년

0: 20년은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는데 우주도 굉장히 급격하게 변하거든요. 아마도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게 될 것 같습니다.
1: 미래의 과학자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0: 우선 제가 우주 마사지를 하다 보니까 우주에 관심을 가지고 좀 이쪽으로 많이 오시면 저희는 우주 영토라고 그러는데 정말 할 일이 되게 많거든요. 우주 자원이나 우주 관광이나 또 어떤 우주라는 거는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인간 호기심을 작용하잖아요. 그런 호기심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주로 많이 와서 우주에 대한 어떤 그런 걸 많이 하면 좋겠는데 먼저 자기가 좋아하고 관심이 있는 어떤 분야에 대한 어떤 그 생각들을 또 꾸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많이 꾸며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런 꿈만 꾸는 게 아니라 뭐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거는 뭐 캠프나 그런 과학관들이 많이 가서 그걸 접해봐야 되잖아요. 그냥 꿈을 실현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동이나 실천을 따라야 생각합니다. 불가능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어제의 꿈은 오늘의 희망이고 내일의 현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고 도전하세요.
2: 남동생 조지고요. 이분은 제 엄마예요. 그리고 제 아빠고요. 페파 피그. 장난감 수납장.
3: 페파랑 조지가 잘 시간이 됐어요.
4: 어머나 얘들 좀 봐. 장난감을 왜 다 침대에 올려놨니?
2: 여기가 얘들 집이에요.
5: 이 녀석 장난치지 말고 얼른 장난감 상자에 담아.
2: 장난감 상자는 꽉 찼는데요?
4: 아 정말 꽉 찼구나. 장난감 수납장 하나 사주자니까요.
5: 알았어. 내가 내일 만들어주면 되잖아.
4: 당신이 전에 만든 선반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요?
5: 저 정도면 잘 만들었지 뭘.
2: 근데요 아빠 이거 막 흔들려요. 그래서 우린 미끄럼틀로 써요. 곰돌이나 공룡 미끄럼틀이야.
5: 알았어. 아빠가 장난감 수납장 사줄게.
4: 지금 바로 살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2: 야호!
3: 파파 엄마가 컴퓨터로 장난감 수납장을 고릅니다.
4: 아하! 얘들아, 이 중에 어떤 걸로 살까?
2: 이거 예쁘다. 이거 사주세요.
4: 그래, 페파. 딱 좋네.
3: 엄마가 장난감 수납장을 주문합니다.
6: 선택하신 장난감 수납장 주문이 완료됐습니다.
2: 와, 좋아라!
3: 다음 날 아침, 우체부 아저씨가 빠른 택배를 배달하러 오셨죠.
2: 편지다!
7: 우체국 빠른 택배입니다. 페파랑 조지 어린이 앞으로 이게 왔군요.
4: 이게 뭔데요?
7: 장난감 수납장인데요.
2: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납작해요?
7: 그럴 수밖에. 직접 조립하는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페파. 엄마 아빠한테 부탁하면 금방 조립해 주실 텐데 뭐. 갈게요.
8: 안녕히 가세요.
2: 네. 이제 이거 어떻게 해요?
4: 어쩌긴. 우리가 조립해 주면 되지.
2: 맞지?
5: 참 이상하네. 조립 설명서 한 장 없더니.
4: 조립하는 게 너무 쉬우니까 설명서를 따로 안 넣었나 보죠, 뭐.
2: 엄마, 도와드릴까요?
4: 좋지. 그럼 선반 하나만 찾아올래?
2: 여기 녹색 선반이요.
4: 고마워, 페파. 다음은 다리 네 개만 찾아줄래?
2: 하나, 둘, 셋, 넷. 여기 파란 다리 네 개요.
4: 우와, 이대로만 하면 금방 다 하겠는걸?
5: 여기 빨간 문도 있어요, 여보.
4: 네, 여보 고마워요. 짠, 다 됐다.
5: 우와, 정말 금방 했는걸?
2: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이래서 어떻게 우리 장난감 다 넣어요?
4: 그러게, 좀 작은 것 같네.
2: 조지가 가져온 이 판은 뭐죠?
4: 여분으로 들어있는 선반 아닐까?
2: 이 판들이 다 남은 거예요, 엄마?
3: 저런. 수납장이 왜 작은가 했더니 엄마가 판을 다 조립하지 않았네요.
4: 분해해서 처음부터 다시 다 조립해야겠는데?
5: 아이고, 머리 아파. 설명서만 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누가 또 왔지?
7: 아, 글쎄, 제가 화물칸에 이걸 떨어뜨렸지 뭐예요.
5: 어쩐지 설명서가 없을 리 없지. 이거 보고 금방 조립해줄게.

0: 얘들아.
1: 그런데 조립 설명서는 너무 복잡했어요.
0: 이거 여분, 뭘 어쩌라는 소린지?
2: 저 보세요. 제가 해줄게요, 페파 아빠. 이런 거 조립하는 게 원래 제 취미거든요.
0: 정말이요? 저희는 뭘 도와주면 되는데요?
2: 정, 그럼 물좀 끓여주세요. 따뜻한 차한잔 마시게요. 설탕은 6숟가락이요.
1: 온 가족이 얼룩말 아저씨의 차와 과자를 준비했죠.
3: 차 드세요, 아저씨. 와!
1: 아저씨가 그새 수납장을 다 조립했군요.
0: 아니, 벌써 조립을 다 한 거예요?
2: 당연하죠. 벌써 애들 장난감도 이 안에 다 넣어놨는걸요.
3: 우와! 아저씨, 감사합니다.
2: 근데 얘들은 들어갈 데가 없어서 못 넣었어.
3: 곰돌이랑 공룡만 쫓겨났네. 얘들은 어디에 살아요?
2: 이렇게 금방 조립하는 수납장을 더 주문해서 넣어주든가.
0: 그건 안 돼!
4: 엄마가 방금 더 좋은 생각이 났는데, 곰돌이랑 공룡은 너희 침대에 살라고 하자.
3: 뭐예요? 여긴 원래 얘들이 살던 데잖아요.
4: 그러니까 얘들은 여기에 쭉 살라고 하면 되지?
3: 즐거운 야영.
1: 유치원 친구들과 야영하는 날입니다.
5: 선생님, 저요 속이 안 좋은데 어떡하죠? 버스가 너무 덜컹대는 것 같아요.
1: 저런, 페드로가 차멀미를 하나 봅니다.
6: 많이 안 좋으니 페드로, 그럼 이리 와서 선생님 옆에 앉을래? 이제 좀 괜찮니, 페드로?
5: 네, 괜찮아요.
3: 선생님, 저요.
6: 조이, 너도 속이 안 좋은 거니?
3: 지금은 아닌데 이따 안 좋을까 봐요. 저도 미리 앞에 앉으면 안 될까요?
7: 저도 앞에 앉아도 돼요, 선생님?
8: 저도요!
6: 미안하지만 그건 안 되겠는데, 여러분이 다 앉을 자리는 없거든요.
4: 실망할 거 없어. 야영장에 다 왔으니까. 갈게, 얘들아. 야영 잘해라.
8: 안녕히 가세요.
6: 오늘은 여기서 텐트 치고 하루 잘 거예요. 숲이라 공기가 아주 좋죠? 여러분도 한번 마셔봐요. 네, 모두 아주 잘했어요. 자, 이제 텐트를 쳐보도록 할까요?
1: 페퍼랑 친구들이 텐트를 칩니다.
6: 여러분, 오늘 밤 같은 텐트에서 잘 친구를 한 명씩 정해보세요.
3: 수지, 넌 나랑 같이 자자.
9: 네.
3: 난 조이랑 같이 자려고 했는데.
10: 미안한데 수지, 난 레베카랑 같이 자려고 했거든.
3: 레베카, 넌 나랑 자는 거 아니었어?
11: 응, 맞아.
9: 네.
3: 에밀리, 넌 누구랑 같이 자고 싶은데?
12: 나는 조이.
10: 그래, 에밀리.
3: 어때? 이제 나랑 같이 잘래, 수지? 그래?
6: 자, 슬슬 나뭇가지를 주워올까? 그래야 모닥불을 피우죠.
10: 저희가 할게요, 선생님.
13: 페드로랑 저도 나뭇가지 줍고 싶은데요.
6: 싸우지 말고 전부 다 주워오면 되죠.
1: 모두 모닥불 피울 나뭇가지를 주웠어요.
6: 좋아요.
1: 밤이 됐습니다. 팔팔한 친구들은 모닥불 주위에 둘러앉았죠.
6: 자, 여러분, 다 같이 노래 한 곡 할까요?
8: 예!
13: 우리 빙봉 노래해요.
6: 아우,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8: 선생님, 우리 그거예요. 빙봉 노래예요.
6: 알았어요.

0: 여러분, 이제 그만 잘까요? 얘들아, 모두 잘 자라.
1: 선생님도 안녕히 주무세요.
2: 파파랑 수지는 침낭에 들어갔죠.
3: 나 손전등 있다. 나도 있지.
0: 여러분, 지금 뭐 하는 거죠? 그만 웃고 어서 자도록 하세요.

0: 근데 이상한 소린 뭐지?
1: 나도 모르지, 수지. 지금 또 났어. 수지, 자다 말고 어디 가노?
2: 선생님, 저요. 무서워서 잠이 안 와요.
3: 그럼 여기서 잘래?
2: 네, 선생님.
1: 선생님, 저요. 저도 무서워서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저도 들어가면 안 돼요?
3: 그래, 들어와요.
2: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은데요?
4: 저도 좀 이따 무서워질 것 같아요.
5: 저도요!
3: 알았어요, 다 들어와요.
1: 우리 빙봉 노래 또 하면 안 돼요, 선생님?
3: 알았어요. 아, 연주해, 오, 노래해. 하나의 빙, 둘의 봉, 다시 빙.
1: 아빠는 선장님.
6: 팔팔 가족이 할아버지 배를 빌려 타기로 했습니다.
7: 아범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손잡이를 앞으로 밀어야 배가 앞으로 전진을 하는 거다.
8: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이럼 전진.
7: 뒤로 후진할 때는 뒤로 당기고.
8: 이럼 후진. 쉽네요, 뭐.
7: 그리고 웬만하면 긁히지 않게 조심해 줄래? 페인트 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3: 아유, 또 그러네. 잔소리 좀 그만할 수 없어요.
8: 준비됐으면 가도 되지?
5: 네, 선장님, 가세요.
8: 좋아, 그럼 출발한다.
6: 그런데 왜 배가 뒤로 가죠?
7: 야, 내 돛대 다리에 부딪힐라.
8: 히크.
7: 아유, 간 떨어질 뻔했네.
3: 갔다 와라.
5: 네, 할머니.
3: 즐거운 여행하렴.
7: 저러다 내 배 어디가 부서져서 오는 건 아니겠지?
3: 별일 없을 테니 걱정 붙들어 매요.
8: 배빠, 종을 치도록.
1: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좀 배고파요.
8: 아빠도 그런데.
9: 할아버지가 먹을 거 챙겨놨대, 취사실에.
1: 그게 뭔데요, 아빠?
8: 취사실은 배 아래 있는 작은 주방이야. 보여줄게, 와봐.
6: 팔팔한 조지는 배 안으로 들어갔죠.
8: 와! 와, 주방은 엄청 작다.
1: 먹을 건 어디 있어요?
8: 그야 당연히 이 안에 있지 않을까.
1: 아, 먹는 거 아니잖아요.
8: 그럼 보나마나 여기.
1: 에이, 저것도 먹는 거 아닌데.
8: 이 주방은 왜 이렇게 다 이상한 데 들어있어.
1: 우와, TV도 있네.
6: 아무리 봐도 먹을 건 없었죠.
8: 이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다.
1: 만일 여기가 내 주방이면 난 먹을 걸 어디에 둘까? 여기.
8: 우리 딸 최고네.
6: 팔팔가 먹을 걸 찾았군요.
8: 맛있다.
1: 오리들이다. 안녕, 오리들아. 너희도 이 빵 좀 줄까?
6: 파파랑 조지는 오리들한테 빵 주는 걸 좋아해요.
9: 조심해요. 앞에 갈대밭이 있어요.
8: 걱정할 거 없어. 이 정도 갈대밭은 금방 지나갈 테니까.
9: 왜요? 안 나가요?
8: 괜찮아. 뒤로 나가면 되지.
9: 뒤로도 못 가네요?
8: 그러네.
6: 어떡하죠? 갈대밭에 걸려서 꼼짝도 못하네요.
8: 내가 물에 들어가서 좀 밀어야겠군.
9: 그래도 안 되면 어떡하죠?
8: 내가 알아서 할 테니 걱정 마. 그리고 가라고 하면 배에 시동이나 걸어.
5: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8: 지금!
6: 팔팔빠가 갈대밭에서 배를 밀어냈죠.
5: 만세!
1: 뭐하세요, 아빠? 얼른 타요, 배 떠나요!
6: 어떡하죠? 아빠만 보고 배가 떠나고 있어요.
1: 빨리 와요, 아빠! 빨리요, 빨리!
8: 배 시동 좀 꺼!
9: 아빠가 지금 뭐래?
8: 배 시동 좀 꺼!
1: 아빠 말이요, 엄마! 배 시동 좀 끄래요!
9: 어머나, 여보, 괜찮아요?
8: 다음 나야 괜찮지. 근데 오늘은 이만 집에 가면 안 될까? 모험은 다른 날 또 하고.
5: 네, 선장님, 알겠습니다.
7: 아, 얘들이 왜 여태 올 생각을 안 하지? 내 배는 무사한지 영 불안하군.
3: 저기요, 저기 오잖아요.
5: 저기 왔어요.
7: 어서들 오렴.
8: 배 좀 주차하고 갈게요.
7: 배가 찬가 주차를 하게. 배는 정박을 한다고 하는 거야. 기다려봐라, 내가 해줄게.
6: 할아버지가 배를

0: 정박해 주신대요.
1: 정박을 하는데도 요령이 있거든. 이렇게 살살 다뤄야 해.
2: 다리 조심해, 아버지. 어?
3: 뒤에 다리 있잖아요. 아!
1: 이렇게 정박을 하려던 게 아닌데.
4: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배를 부셨네.
5: 괜찮아요. 고치면 되죠. 당신은 원래 뭐든지 잘 고치잖아요.
1: 그건 그래. 원래 뭘 고치는 게 내 취미니까.
4: 저도 배 고치는 거 도와드릴까요?
1: 허허, 도와주면 나야 좋지. 그러렴 배파.
4: 정정이 됐어요.
0: 저녁 무렵 페퍼랑 조지는 거실에서 신나는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페퍼반 현관문 앞을 청소하고 있고요. 페퍼 엄만 서재에서 컴퓨터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었죠.
6: 아우!
4: 오!
2: 오!
4: 엄마, 아빠, 왜 불이 다 나갔어요? 음악도 갑자기 그치고요.
2: 아빠도 청소기 다 못 돌렸는데.
6: 엄마도 컴퓨터 쓰다가 꺼졌어.
4: 오!
0: 엄마가 전등 스위치를 켜봤지만 불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6: 보안이 정전이 됐나 보네.
4: 정전이 뭐예요?
6: 정전은 전기가 흐르다 끊겨서 안 들어오는 거야.
4: 전기는 또 뭐예요?
2: 전기가 아니라 전기란다. 이게 없으면 집안이 제대로 안 돌아가지, 페파.
4: 그 전기 다시 들어오긴 해요?
2: 그럼. 근데 그동안 어두우니까 손전등이 있어야겠지.
6: 지하실에서 손전등을 본 것 같아요.
2: 알았어. 내가 가서 가져올게.
6: 혼자 가도 괜찮겠어요?
2: 별 걱정을 다 하는군. 내가 방문이 얼마나 밝은데 이쯤이야. 이게 왜 여기 있지?
6: 어우.
4: 아빠! 정말 괜찮은 거예요?
2: 그럼! 내려오니까 좀 어두워서 그런 거야.
6: 어우, 방금 생각났는데 주방에도 손전등이 있었지 참. 아하!
0: 엄마가 손전등을 찾았습니다.
4: 저도 한번 들어봐도 돼요?
6: 그럼!
4: 조지, 나 어때? 웃기지?
0: 파파가 이상한 표정을 지었어요.
6: 괜찮아, 조지. 누난데 왜 울어? 아우, 손전등 찾았다고 아빠한테 말을 안 했네.
0: 아빠는 아직도 지하실에서 손전등을 찾습니다.
2: 근데 이 손전등은 어디에 있는 거야?
4: 엄마가 주방에 늘 놔뒀는데 깜빡하셨대요.
2: 그것도 모르고 괜히 고생했네.
6: 이제 전기가 다시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되겠지, 얘들아?
4: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다시 들어와요?
2: 내 생각엔 전기가 다시 들어오려면 한참 걸릴걸?
4: 아, 조지랑 전 지금 춤추고 싶은데. 아! 좋은 수가 있다! TV를 켜면 음악이 나오잖아! 어? 이거 왜 안 되지?
2: TV도 전기가 들어와야 켜지는 거야.
4: 이것도요?
2: 그럼!
4: 그럼 우리 그동안 뭐 해요?
6: 옛날에 엄마 아빠는 놀이를 직접 만들어서 놀았단다. TV 없이도 말이야.
4: 안 버린 거 있죠?
0: 파파가 뭘 하려는 걸까요?
4: 엄마, 이 상자에 네모난 구멍 하나 내주세요.
6: 구멍은 왜?
4: 보면 알아요.
0: 엄마가 상자에 구멍을 내줬습니다.
6: 이 정도면 됐지?
4: 네, 엄마. 이제 전부 다 저쪽에 가서 앉으세요. 조지, 너는 여기서 손전등으로 나 좀 비춰줘. 안녕하세요. 페파 뉴스입니다. 앵커는 바로 저, 페파고요.
0: 페파가 텔레비전 놀이를 만들어냈군요.
4: 오늘 저녁, 전 세계적인 정전으로 모든 일이 멈췄습니다. 전기가 실종됐기 때문입니다.
6: 우리 딸 진짜 앵커 같은데?
4: 아빠 말씀이 전기가 다시 들어오려면 한참 걸린다고 합니다.
0: 오! 전기가 다시 들어왔네요.
3: 만세!
4: 뭐예요? 내 뉴스 아직 안 끝났는데. 얼른 불 꺼요, 아빠.
2: 알았다, 페파.
4: 됐다. 에헴, 방금 중요한 소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과학자들.

0: 다시 잡았죠.
1: 줘봐, 이런 거 나도 하거든. 부!
0: 팔팔은 공을 놓쳤어요.
1: 난 이 놀이 재미없어.
0: 팔팔의 단짝 친구 소지가 테니스 라켓 두 개를 들고 왔습니다.
2: 안녕, 페파.
1: 안녕, 수지.
2: 우리 이걸로 공 치고 놀래?
1: 그래, 이게 훨씬 더 재밌겠다. 간다, 수지.
0: 어우. 수지가 공을 놓쳤네요. 이번엔 팔팔이 놓쳤고요. 누나들이 자기들끼리만 테니스를 쳐서 혼자 남은 조지는 심통이 났죠.
1: 어, 미안해서 어쩌니? 테니스 라켓이 두 개뿐이라 넌 같이 못하겠다.
2: 아, 맞다. 조지는 공 주워오는 뽈뽈이 시키자.
1: 그래, 이거 되게 중요한 일이야, 조지.
0: 조지는 볼보이를 맡았어요. 누나들이 친 공이 멀리 가면 주워오는 거죠.
1: 간다, 수지.
2: 아우, 빗나갔네.
1: 볼보이.
2: 수고했어, 볼보이.
1: 오, 볼보이. 수고했어, 볼보이. 볼보이.
0: 아, 어떡하죠? 조지가 하기 싫은가 봐요. 댄이랑 파드로, 판디, 레베카, 리처드가 왔네요.
1: 안녕, 얘들아.
3: 안녕.
1: 우리 지금 테니스 친다.
4: 재밌겠다. 우리도 하자.
2: 라켓이 모자라서 안 되는데.
1: 그럼 우리 다른 거 하자.
4: 오랜만에 축구나 할까?
3: 그래, 축구하자.
1: 여자 대 남자로 하는 거다.
4: 골키퍼 할 친구는 손 들어주세요.
5: 저요, 저요.
6: 저요, 저요.
0: 카드로랑 레베카가 양팀의 골키퍼가 됐죠.
4: 우리 먼저 찬다.
0: 리처드가 한 골 먼저 넣었네요.
4: 남자팀이 먼저 넣었지.
1: 지금 이거 무효야. 준비도 안 했는데 차냐.
4: 뭐야, 그건 반칙이잖아. 손으로 공을 잡으면 어떡해.
1: 반칙 아니거든. 난 골키퍼잖아, 데니.
3: 잘한다, 레베카.
1: 골인.
3: 만세.
4: 방금 이건 반칙이라 무효야.
3: 왜, 넣었잖아.
4: 아니거든.
3: 넣었다니까.
7: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럽니?
1: 아빠, 남자애들이 억지 부려요.
4: 억지는 니들이 먼저 부렸지.
7: 이렇게 싸우지 말고 얘들아, 심판을 두면 되지.
1: 심판이 뭔데요, 아빠?
7: 서로 반칙은 안 하는지 중간에서 감시하는 거란다.
3: 제가 심판할게요.
7: 그만, 그만. 심판은 공평하게 내가 할게. 지금부터 먼저 한 골 넣는 팀이 이기는 거다.
1: 근데 공은 어딨어?
4: 잘한다! 얼른 한 골 넣어!
1: 쟤들 막아!
7: 골인! 리처드 선수 먼저 한 골 넣었네요.
3: 만세!
4: 우리가 이겼지?
1: 축구처럼 재미없는 거 처음 봐.
7: 근데 이것도 뭐지? 남자애들이 자기들 골대에 골을 넣었구나. 그러니까 여자팀 승리.
2: 진짜요?
3: 맞아!
1: 축구처럼 재밌는 거 처음.

0: 첫째, 침수 피해 복구 시 물에 젖지 않은 고무장화를 착용하여 감전사고를 예방합니다. 둘째, 전기가 통하지 않는 고무장갑, 플라스틱 자 등을 이용해 누전 차단기를 내립니다. 셋째, 물이 빠진 후 바로 누전 차단기를 올리지 않고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전기를 사용합니다. 넷째, 침수된 전기기기는 반드시 해당 제품의 AS센터나 전기공사 등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네 가지 예방 요령으로 감전사고로부터 가족을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전기로 인한 감전사고는 고온다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합니다.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와 함께 감전사고 발생률도 높아져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침수 피해 복구 시 우리의 안전을 지키는 가정 내 감전사고 예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0: 소방서의 소방관.
1: 우와, 왔구나. 어서 들어와.
2: 오늘은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지 잘 들어볼 거야. 다 같이 불 끌어갈 준비를 할 거거든.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소방관 모자 같지 않아? 뚝뚝. 왜냐하면 오늘 할 건 바로바로 바로

도망서에 갈 거야. 나하고 같이 소방관 놀이 할래? 너희 어때? 우와, 좋다고? 우리 소방대원이 돼서 물 끌어 가보자. 같이 말이야.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똑똑. 자, 이제 소방차 사이렌 소리 내볼까? 삐뽀 삐뽀. 너희도 소방차 소리 내볼래? 삐뽀 삐뽀.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소방관 놀이. 자, 그럼 소방서로 출발.

0: 두더지, 두더지, 두더지. 딜런! 두더지, 두더지, 딜런. 어? 안녕!
1: 안녕, 데이지. 안녕, 오지. 안녕, 비씨. 우리 소방서에서 소방관 놀이 할 건데 너희도 같이 소방대원 할래?
0: 좋아! 난 소방관이야, 대박. 나도 소방관 할래. 그리고 또 소개할게 있지. 훈련 정보, 훈련 정보. 사실 나야.
1: 좋아, 불이 나면 출동해야 하니까 다 같이 훈련해보자.
0: 이 소리가 들리면 바로 훈련 시작이란 뜻이야.
1: 알겠어. 소방관 모자 착용. 똑똑.
2: 헬멧이 없으면 어떡해?
1: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2: 헬멧, 헬멧.
0: 찾았다. 똑똑. 딱 좋아. 헬멧.
1: 소방관 모자 썼으니까 이제 소방서 탐험하자.
0: 여긴 우리가 잠자는 곳.
2: 소방관들이 여기서 자기도 해?
1: 응, 불은 언제든지 날 수 있거든. 심지어 한밤중에도.
0: 여긴 내 침대.
1: 난 여기.

0: 얘들아 좋은 거.
1: 소방관들 헬멧 쓰고 미끄럼봉 타고 소방차에 가서 타자.
2: 이게 아니었네.
1: 헬멧 가자 가자 가자.
3: 우린 소방관 출동 준비 훈련해요.
1: 딜런 왔고 오지 왔고 데이지 왔고 비씨 왔고. 어떻게 비씨가 안 보여?
2: 비씨가 없다고? 어디 갔지? 비씨? 비씨 너 어디 있어?
1: 어디? 난 안 보이는데. 소방관 친구들 손상 안경 준비. 비씨가 어디 있는지 보이니? 저기 있어.
4: 이건 긴급 상황이야. 짐 챙길 시간 없어.
1: 그래, 안전이 우선이야.

0: 있으면 될 거야. 다들 한쪽씩 잡아봐.
1: 좋아.

0: 다음에 경보가 울리면 짐 싸느라 늦으면 안 돼. 이제 줄 서서 물통을 옆으로 넘겨주자. 저 소화전을 쓰면 돼. 봐!
1: 여기에 담으면 되겠다. 깃, 깃, 깃, 깃. 미안해, 딜런.
2: 물이 왜 이렇게 무거워?
0: 오, 다시 연습해야 할 것 같은데?
2: 훈련 시작! 훈련 시작!
0: 소방관들, 헬멧 쓰고 미끄럼봉 타고 소방차에 타도록!
1: 우와, 내 헬멧!
0: 헬멧 썼고, 이제 미끄럼봉! 으악! 이씨 짐이잖아!
3: 이제 훈련 끝난 거야.
2: 훈련 종료.
0: 다음부턴 걷자. 급하게 뛰지 말고.
2: 아침 먹기 훈련. 아침 먹기 훈련.
1: 우와, 난 그 훈련이 좋더라.
3: 어?
1: 같이 가. 너희 그렇게 배고팠어?
2: 난 죽 끓일게.
1: 난 주스 따를래.
0: 나도 먹기 담당할래. 난 죽이 제일 좋아. 아, 너무너무 맛있는 냄새야.
2: 맛있는 냄새?
1: 연기 냄새 같지?
0: 밥에 불이 붙었어.
3: 그럼 잘 가라, 보라.
1: 불이 안 꺼졌네.
0: 소방관들, 연습한 대로 하면 돼. 이제 실전이야.
4: 헬멧! 미끄럼봉! 야호! 소방차로! 띠뽕, 띠뽕, 띠뽕.
0: 너희 사이렌 소리는 어때? 우와, 멋지다! 계속해!
4: 띠뽕, 띠뽕, 띠뽕, 띠뽕.
0: 물 뿌리자. 하나, 둘,

하나, 둘, 또 100개! 박물관 직원! 또 왔구나! 어서 들어와! 오늘은 큰 건물에서 일할 거야. 오래된 게 가득한 곳. 그리고 필요한 건 이거야. 지도인데 이걸 보면 전시관을 찾을 수 있어. 여긴 공룡 전시관, 여긴 그림 전시관, 여긴 기념품 가게. 왜냐하면 오늘 난 바로 박물관 직원이거든. 너희도 박물관 직원 놀이 할래? 같이 할 거지? 우와, 좋다고? 그럼 같이 새로운 전시관을 꾸며보자. 아, 이런 게 없어도 괜찮아. 아무거나 써도 돼. 박물관에서 어디가 제일 좋아? 우와, 나도야. 가자. 이제 밖에 나가서 해볼까? 박물관 직원 놀이! 자, 박물관으로 출발!

0: 너무 높아. 이건 도저히 못 올리겠어.
1: 얘들아 안녕. 박물관 직원 놀이하는데 같이 할래?
2: 좋아.
3: 난 박물관 보안요원 할래. 전시물을 지킬 거야. 근데 뭘 지켜야 하지?
0: 나! 내가 전시물이야. 날 지켜줘.
3: 아 그렇지. 기념품 가게도 내가 지킬게.
1: 좋아. 또 다른 전시관도 꾸미자. 봐, 여긴 세계나무 전시관.
3: 우와, 진짜 푸릇푸릇해.
1: 또 여긴 티라노사우루스 전시관. 우와.
3: 근데 티라노가 고기 먹는 거 알아? 사냥 엄청 잘해.
1: 설마 박물관 직원은 안 먹겠지?
3: 이 친구 계속 지켜봐야겠는걸.
1: 또 여긴 오래된 그림들이 있는 전시관. 이건 새로 전시한 거야. 아무도 본 적 없는 거지.
3: 근데 이게 대체 뭘까?
4: 거기 버튼 눌러봐.
3: 오, 나 버튼 누르는 거 좋아. 꾹.
4: 재밌는 사실. 난 얼음 속에 갇힌 빙하시대 나무늘보예요. 빙하시대 나무늘보는 풀만 먹어요. 추운 곳에 사는 걸 좋아하고 나뭇잎을 먹죠. 그리고 겁이 나면 숨어요.
1: 우와 진짜 재밌는데? 빨리 다들 전시 보러 왔으면 좋겠다. 봐!

0: 돌아갈 시간이야. 빨리 승차를 맞아 돌아야 해. 근데 남은 데가 어디지? 기념품 가게! 예! 예!
1: 우와, 다 녹았잖아!
0: 아, 아니.

0: 기념품 가게 직원님, 박물관 보안 요원이에요. 내 배지 멋지죠? 으아! 내 배지가 없어! 아무거나 써도 돼. 어? 보안 요원 배지, 보안 요원 배지. 우와, 찾았다! 딱 좋아.
1: 빙하시대 나무늘보 기념품 있니?
0: 어, 나무늘보 귀엽다.
1: 맛있겠다. 빙하시대 아이스크림 하나요?
0: 난 가면서 먹을게요.
1: 빙하시대 진짜 춥다.
0: 우와!
1: 뭐지? 너 어딨어?
0: 세계나무 전시관이야.
1: 세계나무 전시관? 아! 오지, 내가 갈게. 오지, 무슨 일이야? 뭐야, 나뭇잎이 다 사라졌네.
0: 너희 엄청 춥겠다.
1: 빙하시대 얼음이 녹았어. 그리고 그 나무늘보도 사라졌고.
0: 우와, 박물관이 위험해. 보안 요원 좀 불러줘.
2: 어, 참, 그게 나였지. 삐삐삐삐삐.
0: 여보세요, 보안팀.
2: 네?
0: 전시물이 망가지고 사라졌어요.
2: 뭐라고요?
1: 잠깐, 근데 나무늘보가 좋아하는 게 뭐였지?
0: 아, 나뭇잎.
1: 그럼 나무늘보가 녹아서 나무 전시관의 나뭇잎을 다 먹어버린 거야?
0: 그럼 나무늘보를 먹은 건 뭐지? 티라노사우루스!
2: 저 공룡 처음부터 수상했어. 다시 만났군요, 공룡씨. 혹시 봤어요? 빙하시대 나무늘보.
0: 그림 한번 해볼래요? 나무늘보 냄새 나는지 보게요. 나무늘보 냄새 안 나는데.

박물관 열기 전에 그 나무놀보를 꼭 찾아야 해. 대체 어디 숨은 거지? 세계나무 전시관도 봤고 공룡 전시관도 봤고 여긴 그림 전시관이니까 그럼 이제 남은 곳은 기념품 가게! 미씨! 무슨 일이야? 가게 아이스크림이 사라졌어! 또 내 건도! 안 돼! 박물관 직원들! 손상안경 준비! BC 가게 아이스크림이 보이니? 저기야! 아이스크림이 녹기 전에 냉동고 안에 넣어야 해! 받아!

0: 쉬, 공명 조심.
1: 어? 쟨 무서우면 숨는 댔어. 또 추운 곳을 좋아하고 햇볕 때문에 얼음집이 녹으니까 직접 아이스크림 요새를 만든 거구나.
0: 응, 맞아. 바로 그거야.
1: 새로운 얼음 전시관을 만들어보자. 그래야 빙하시대 나무늘보가 다시 얼어붙지.
2: 좋아.
1: 자, 이건 여기, 또 이건 여기.
2: 그리고 마지막은 너도 여기 놔줄게.
1: 됐다. 마음에 들어?
0: 여기 딱 좋아. 고마워.

0: 빙하시대 데이지나무늘보 전시관 진짜 멋지다.
1: 전시 멋지다고? 우리가 해냈어.

0: 재밌는 사실. 박물관 직원은 아이스크림 좋아해.
1: 빙하시대 나무늘 보도.
0: 고마워 모두 즐거운 오늘 신나게 놀았죠. 또 놀아요 함께 신나게. 그럼 또 만나. 난 민트 초콜릿 맛 사석 아이스크림.

0: 빗물로 인해 아스팔트에 균열이 생기며 발생하는 도로파임 현상, 일명 포트홀. 도로파임 현상은 비가 많이 내리는 장마철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도로파임 사고, 주의사항을 함께 알아볼까요? 첫째, 도로파임이 많은 차로는 되도록 주행하지 않습니다. 둘째, 도로파임 발견 시 차량 손상 방지를 위해 반드시 서행 운전합니다. 셋째,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급제동이나 급격한 핸들 조작은 자제합니다. 넷째, 도로파임으로 차량에 충격이 가해졌을 경우 비상등을 켜고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차량의 타이어, 휠 등 차량을 꼼꼼히 점검합니다. 다섯째, 도로파임 발견 시 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담당처에 적극 신고합니다. 도로 위의 지뢰, 도로파임 사고, 다섯 가지 주의사항을 지켜 여름철 안전운전하세요.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남녀 불문, 현대인의 말 못할 고민, 탈모.
1: 문자 없이는 어디 외치를 못해요.
0: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다발 디자이너.
2: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흰머리 심어야 돼.
0: 자연스러운 가발 제작을 위해 새치머리를 심는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2: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얘면 연결이 안 되니까.
0: 세차가 필요한 중장비와 대형 차량을 찾아 전국 어디든 출동하는 사람들.

0: 200도 정도 올라가요. 기어버리에 사람이.
1: 묵은 먼지와 윤활유를 때리는 고온 고압의 스팀 작업은 필수. 한여름 찌는 더위와 200도가 넘는 스팀의 고온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작업 현장입니다.
2: 이게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3: 여름 최고 싫어요.
1: 도구의 도움은 받지만 모든 과정은 사람 손으로 섬세하게 하는 숫작업.
0: 사람들이 그러지, 물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
1: 인테리어나 이사를 위해 집을 말끔히 단장해주는 입주 청소.
4: 아주 깜짝깜짝 빛이 날 거예요.
5: 도배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1: 숨은 오염까지 없애기 위한 작업자들의 고군분투.
4: 끝났습니다.
1: 과연 청소를 마친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이를 찾아 대전광역시로 갔습니다. 오래된 쇼핑센터에 위치한 이곳.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혹시 미용학원일까요?
6: 여기는 미용학원은 아니고요. 가발샵입니다.
7: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가발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민아입니다. 여기가 저희 샵인데요. 이렇게 방마다 가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놓고 고객님들이 착용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지 보실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 부원장님입니다.
8: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 저기 일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 친언니예요.
9: 안녕하세요.
7: 제가 원래는 네 아이를 키우던 전업주부였는데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발 일에 뛰어들어서 창업한 지는 14년째이고요. 창업 전에 제가 백화점 가발 매장에서 2년 반 일을 했습니다.
1: 이곳의 하루는 택배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상자마다 모두 가발들이 들어있는데요.
6: 이건 이제 손님이 착용하시다가 택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세척 클리닝을 해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드려요.
1: 전국 각지에서 오는 택배만 매일 수십 건. 사용자들이 한 달 정도 착용한 가발을 보내오는 건데요. 그 가발을 세척하고 관리합니다.
6: 잇모 세척하는 거예요.
10: 쉽게 말해 머리 감기고 있는 거예요.
6: 예, 머리 감기고.
1: 가발은 인조모와 사람의 모발을 쓰는 잇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잇모로 만든 가발의 관리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잇모는 샴푸와 린스를 한 후 한 가지를 더 사용해 관리해야 하는데요.
6: 저희가 만든 유연제예요. 가발이 쉽게 엉킬 수가 있어요. 쓰던 거는. 그래서 저희가 엉키지 않게 유연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루 방치.
1: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쉽게 엉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제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척부터 유연제 작업까지 이틀이 걸리는 작업으로 꽤나 손이 많이 갑니다.
6: 이게 어제 들어온 제품들이거든요. 어제 제품들이 이제 다 세척이 되고 유연 처리해서 말려놓은 거예요.
1: 스타일링까지 해야 하니 가발 하나를 세척하고 관리하는데 꼬박 3일은 걸립니다.
6: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손님이 없어도 저희는 하루 종일 일이 있어요.
11: 이게 김희경이.
12: 아, 네, 안녕하세요.
11: 안녕하세요.
12: 네, 네. 11시에 가셨어요. 네.
6: 얼마 전에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조금 많이 망설이시다가 다시 또 재예약을 하고 오셨어요.
13: 모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집에서는 괜찮지만.
1: 고민하고 망설이다 가발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고객. 탈모가 얼마나 심한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아이고 이런.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13: 갱년기 후서부터

0: 조금씩 쭈쭈쭈쭈쭈 빠지더니 이제 걸어가면은 내 자리가 머리카락이었어요.
1: 집에서요?
0: 집에서 예, 거실 같은 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내 걷는 대로 머리가 이게 떨어진 거야.
1: 이
0: 그래요.
1: 정도면 스트레스도 받았을 것 같은데.
0: 진짜 두피 관리 다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도 효과를 못 봤어요.
1: 이제 그럼 어떤 작업 들어가요?
0: 아, 이제 두상 본을 뜰 거예요. 사이즈가 작은
2: 개인에 딱 맞는 맞춤 가발 제작을 위한 첫 단계는 두상 본뜨기.
1: 이거는 뭐예요? 특수 비닐이에요?
0: 아니요, 그냥 랩인데 사실 이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저는 직접 두상에 이렇게 테이프로 캡을 만드는 본을 뜨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자, 우린 잠시만 잡아주세요. 팔 아프셔서 조금만
3: 네.
0: 잡아주세요.
2: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 정교하게 작업합니다.
0: 기계로 이렇게 딱 해버리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기는 하나, 일단 고객님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방법을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어요. 마카 좀 주세요.
2: 본을 다 떴으면 이후 잘라낼 부분과 가발을 고정해 줄 핀의 위치까지 두상의 모양을 보며 표시해 줍니다.
0: 이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이런 거좀 잡아서 보내야지. 조금만
3: 네.
0: 기다리세요. 네.
3: 아이고, 시원하네.
2: 본을 뜨고 나면 이제부터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골라야 하는데요.
0: 일단 예전에 파마도 많이 하셨죠?
3: 했죠.
0: 그루프도 마르셨어요?
3: 그루프도 말고
0: 네.
3: 다 이렇게 식어놨어요.
0: 그리고 이제 그루프 만거 같은 머리 한번 착용해
3: 예.
0: 볼게요. 네.
2: 과연 잘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이야, 가발 하나로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1: 너무 인상이 확 달라지셨는데.
3: 우아하니 숱도 많고
0: 그리고 조금 밝은 컬러도 한번 해볼게요.
2: 이번에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머리카락의 색이 밝으니 또 달라 보입니다.
3: 숱도 많고
0: 갑자기 숱이 많아지면 안 되니까
3: 남들이 알아보겠어요.
0: 네.
3: 숱만 많다고 저 머리 심었네. 깜짝
0: 그렇죠.
3: 놀래겠어요.
0: 갑자기 이렇게 숱이 많아지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3: 예,
0: 그리고 뭐내 머리 그냥 그루프 마른
3: 그렇죠.
0: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한번더 해보시고 싶으세요? 파마 좀 강하게
3: 좀
0: 나온 거.
3: 강하게.
0: 아, 파마가 포모머리가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3: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글보글.
2: 머리숱이 줄기 전에 잘하고 다녔던 파마 스타일로 결정. 참 자연스럽네요.
0: 이렇게 중년 여성들은 정말 머리가 생명이라 그 머리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모자보다 가벼울
3: 많이
0: 거예요.
3: 가벼워요.
0: 모자가 82.
2: 가발의 무게는 48g. 모자의 절반가량.
0: 고객님, 오늘은 모자 벗으시고 요거 착용하시고 가세요.
3: 예.
0: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친구 만나시고 들어가세요.
3: 맛있는 거 먹고 들어가야겠어요.
0: 자, 가발 거치대 좀 챙겨드릴게요. 집에서 가발 벗으셔서 여기다 올려놓으시고요.
2: 맞춤 가발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기성 가발까지 구매를 했네요.
3: 감사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2: 모자로 가렸던 머리를 환하게 드러내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0: 저렇게 잘 어울리시고 또 본인이 만족스러워 하시니까 그 마음까지 치유해드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 맛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2: 맞춤 가발을 위한 두상 본은 불필요한 부분을 재단한 후 가발 제작 공장으로 보냈는데요. 이때 필요한 작업 지시서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0: 맞춤 가발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100%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나오면은 제가 또 2차 작업을 해야 돼요. 그분 이미지에 맞게 뭐 커트하고 펌, 염색 같은 걸 통해서 내 머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2: 공장에서

0: 가발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1: 네, 맞춤 가발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캡하고 이렇게 두피 연출되게 가르마죠. 이렇게 해서 모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주문을 해요. 뭐 50% 60% 심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모량에 맞게 이제 기술자들이 심어가지고 오면 저희가 여기서 2차 제조를 하는 거예요.
0: 완성된 가발이 오면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손질. 이 모든 것이 가발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2: 우리 사장님 머리는 본인 머리세요?
1: 저도 가발이에요.
2: 가발이라고요?
1: 네네. 이렇게 쓴 건데 머리수는 제가 있는 편인데 파마하고 염색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두피 안에 막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파마를 지금 한 15년 가까이 안 한 것 같아요.
0: 정수리용 부분 가발을 쓴 건데요. 이렇게 직접 쓰면서 착용감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탈모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1: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2: 아,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네,
1: 너무 이제 오래 쓰시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가발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오늘 떠서 맞춰놓은 거를 오늘 찾으러 오셨거든요.
2: 선생님, 이 가발 얼마나 쓰신 거예요?
3: 한 2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2: 2년이요?
3: 네네.
0: 사용하던 가발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새로 가발을 맞췄는데요.
3: EBS 나온다고?
1: 응, EBS. 네.
3: 좀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마스크.
2: 이미 다 찍었는데.
3: 대표세요, 그냥 뭐.
0: 공장에서 보내온 가발은 1차로 손질한 후 손님 머리에 씌워봅니다.
1: 자, 지금은 이제 완성이 안 됐고요. 여기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
0: 가발 주인의 머리카락 상태 그리고 모습을 고려해서 2차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2: 탈모가 언제부터 진행되셨어요?
3: 탈모가 40대 초반부터.
2: 되게 일찍.
3: 예, 예.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는 너무 심해져서.
2: 아, 나이가 드니까 더 심해졌어요.
3: 예, 예. 60대 되니까 너무 이제 흉해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그때.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니까 젊어진 기분도 들고 또 일단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2: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1: 아, 앞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앞을 살짝 가볍게 했어요.
0: 손질한 가발은 다시 한번 착용시킨 후 확인합니다.
1: 이제 쓰고 다시 커트.
0: 마지막으로 원래 머리카락과 가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커트를 하는데요.
2: 가발 처음 했을 때 가족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3: 매일 뭐 속이 빈 것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좀 어색해했는데 지금은 잘했다 그러네요.
1: 가발을 좀 이제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눈 나쁘면 이렇게 안경 쓰듯이 머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0: 이야, 자연스럽게 정리 잘 됐네요.
3: 이뻐졌네요.
0: 가발을 다루려면 미용 기술은 필수. 어쩌다 일반 미용이 아닌 가발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군요.
1: 처음부터 가발을 하려고 미용을 배운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이들이 넷인데 그중에 셋이 딸이에요. 그래서 애들 머리를 미용해주는 비용이 너무 또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가게 비용을 좀 줄이려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4: 흰머리가.
1: 아, 흰머리 심어야 돼.
4: 아, 진짜?
0: 주문자가 새치가 있으면 자연스러움을 위해 가발에도 흰 머리카락을 넣는데요. 기계로는 불가. 작업자가 한 가닥씩 심어야 합니다.
1: 본인들 머리가 흰머리 나오면 서로 좀 가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얗면 연결이 안 되니까 조금 몇 가닥만 심어서 이렇게 연결되게. 이거 흰머리는 다 인모가 아니에요. 인조모. 사람 흰머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가발 만들기 어려워요.
0: 흰머리를 심는 일은 이 일을 한 지 4년 차인 작업자의 언니가 맡아 하는데요. 한 올 한 올 심어야 하는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1: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 하루요?
1: 네.
2: 그럼 앉아서 계속 흰머리만 심고 있는 거예요?
1: 네, 그렇죠.
2: 보통 사람들은 흰머리 뽑고 있는데
1: 네.
2: 흰머리 심고 있는 있어요. 거예요.
1: 선생님, 커트해주세요.
0: 보통 가발 손질은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에 씌워서 하는데요. 때문에 이름만 보고도 가발 주인의 두상 모양, 스타일까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이름만 보면 다 알아요?
1: 네, 거의 알아요. 고객님들은 한 번 오신 분은 하여튼 다 거의 기억하는 편이에요.
0: 정말 기억을 하고 있는지 검증에 들어가 봅니다.
2: 뒤돌아 보시면 안 돼요.
1: 네.
2: 양님 헤어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1: 양님은 이마 살짝 나오게 해서 흰머리 색이 살짝 들어간 제품이에요.
2: 머리 색깔은요?
1: 머리 색깔이 약간 갈색.
2: 박님은요?
1: 박님은 여자 머리처럼 약간 웨이브가 있으시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2: 그럼 이번에는 여자분 걸 한번 해볼게요.
1: 님은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셔서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전체 가발이세요. 커트머리.
2: 김님이요.
1: 김님은 머리 생머리고 노란색 머리.
2: 갈색인데요?
1: 네, 그러니까 갈색. 노랑에 가까운 갈색. 완전히 노란색은 없고요. 밝은 갈색이라는 거예요.
0: 마치 보는 것처럼 손님의 스타일을 정확히 기억해내네요.
1: 저는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기억을 하는 건데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5: 안녕하세요.
1: 아이고 오랜만에 오시네.
0: 왁자하게 등장한 이분들은 이곳의 단골이라는데요.
1: 이제 머리가 머리숱이 그렇게 없진 않은데 힘이 없어.
5: 힘이 없어.
1: 요거를 오늘 찾을 거.
0: 택배 대신 방문에 기존 가발은 맡기고 새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5: 근데 얼굴은 안 예쁜데 나가면 다니면은 다 예쁘대. 이 머리가 탈모 이런 거 없어요. 멋으로 하는 거지. 얼마나 편한가 몰라.
1: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탈모이신 분들이 한 30%, 머리 간편하게 그냥 머리 안 만지려고 쓰신 분들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 뭐 그 밖에 뭐 자가 면역 질환 뭐 이런 분들이 한 10%.
5: 색깔이 옛날에는
0: 요즘은 멋도 멋이지만 가발의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5: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머리 가발서 화장실에서 이거 숨겨놨다가 안 볼 때 살짝 쓰고서 이제는 드라이에 헤쳐가고서 니날로 하면서 막 자요 나와요. 그러면 어머 너는 머리도 참 삽시간에 잘 돈다. 난 솜씨가 있어서 그러지 뭐 그런 거야.
0: 손님들 응대하랴 가발을 손질하고 관리하랴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2: 계속 방문하신 분 손님들이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지금?
1: 제가 이제 감사 문자라든지 저희 휴가 때 이럴 때 문자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0: 아이들을 위해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가발 디자이너가 된 이민아 씨. 인생 2막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주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1: 돈을 벌려고 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명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지금은. 근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업보다는 진짜 꼭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명감 없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0: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세차 중에서도 특별한 분야만 공략하고 있다는 이곳.
6: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대형 출장 세차를 운영하고 있는 44살 이용성이라고 합니다. 중장비, 그다음에 건설 장비, 여러 가지 농기에까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대형 세차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포터 차량 두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차량들은 고압수 300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스팀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청소기 두 발짜리 스팀 건식 다 되는 거, 콤프레셔, 발전기가 다 내장되어 있어서 정...

0: 우선은 포크레인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구리스가 묶어 그래서
1: 하루 입은 거는 폐기 처분하는 거예요?
0: 네, 생활 폐기로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1: 일회용 작업복인 거예요?
0: 네, 일회용 작업복입니다.
2: 폐기물 봉투하고 그런 거 싹 가져가야 되고.
3: 승용차가 아닌 중장비 세차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더욱 많은데요. 오늘은 굴착기 한 대와 대형 트럭 두 대 세차를 진행. 하루 안에 끝내야 해서 서둘러 움직입니다.
4: 운 좋으면 1시간 걸리는데 웬만하면 5시간 걸리.
3: 대형 화물 트럭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승용차처럼 세차장이 따로 없어서 장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데요.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5: 여기다 세팅해드릴까? 네. 아니면 여기다 해드릴까?
2: 네, 이렇게 분때만 이렇게 그냥 아예 펴주시면. 네.
3: 첫 번째 작업할 차량은 굴착기입니다.
7: 깨끗해 보이는데요?
5: 아, 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지나 기름이 붙어있으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7: 안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5: 네, 왜냐하면 제 재산이잖아요. 이 장비가 거의 2억 들어가는데 화재 위험이면 내 재산을 지키는 거고 자동차도 세차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장비도.
3: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를 그대로 방치하면 작동 문제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세차를 통해 관리하는 건데요. 세차를 위해 넓은 공간으로 굴착기를 이동 후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세차가 가능합니다.
4: 자기가 자세를 다 잡아달라고 해 오면 이렇게
2: 이런 걸 다 손으로 닦아야 되니까 이게 스팀으로.
3: 세차는 개인의 사유지나 마땅한 곳이 없을 때는 공간을 빌려 진행하는데요.
2: 포대 먼저 깔아야 돼. 포대 먼저 깔아야 돼요.
3: 작업할 굴착기 주변에 넓게 방수포부터 깔아주는 작업자들. 폐수가 땅으로 흐르지 않게 조치하는 건데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이불까지 깔아줍니다. 임시 세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8: 이걸 닦으다 보면 구리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여기 떨어진 걸 여기다 이불에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아,
7: 흡수하는 용이에요?
8: 네, 네. 그래서 폐기물 처리.
7: 이불은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8: 집에서 뭐 쓰던 거 가지고 나오는 것도 뭐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불을. 그런 것들, 얻어오는 것들이에요.
3: 세차장에서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출장을 다니다 보니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임시 세차장이 완성됐으니 장비를 세팅. 본격적인 세차에 나섰는데요.
2: 구리수가 너무 많아서 스팅기 하나 더 피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쏠려고 하는 것 같아요. 200도 정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기어버려요, 사람이.
3: 굴착기 곳곳에 찐득하게 붙어있는 윤활유를 떼기 위해서 고온 고압의 스팀기는 필수. 이걸로 굴착기의 팔 부분부터 세척합니다. 스팀기로 기름도 녹이고 때도 굴려주는 건데요. 스팀의 분사량을 조절해가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9: 어느 부분은 잘 닦이는데요. 어느 부분은 계속 여러 번 같은 곳을 닦아야 되는데.
4: 몇 번을 닦아야 몇 번을 지워질 때까지.
3: 굴착기는 최소 3명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한데요.
8: 스팀기가 열기가 장난이 아니고 허벅지던 팔바 이런 데서 막 지고 막.
4: 엄청 덥습니다.
3: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고온의 스팀 열기까지 더해져 습하고 뜨거운 야외 작업장. 무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4: 볼트까지 싹 깨끗해 처음 샀던 그대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차하시.
3: 굴착기 팔에 붙은 더러웠던 기름때가 모두 닦일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온몸은 이미 땀 범벅인데요.
2: 음료수 마시자, 음료수.
3: 중장비 세차를 배우는 중이라는 작업자. 첫여름이라 더욱 고됩니다.
7: 원래 땀이 많으세요?
9: 네, 땀이 많기도 한데요. 와, 이게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8: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름 최고 싫어요.
3: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혀보는데요.
7: 물 맛이 어때요?
8: 꿀맛이에요, 꿀맛.
3: 1차로 스팀을 사용해 찌든 때를 불리고 뺐다면 이제 구석구석 남은 오염물들을 닦아냅니다.
8: 닦아줘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하는지. 뭐 이거 구리수 제거하는 게 늘 작업이니까 제일 힘들죠.
3: 때를 벗겨내고 닦는 건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작업.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는 일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도 고된데요. 4시간을 꼬박 매달려서 굴착기 팔 부분 작업을 겨우 마쳤습니다.

0: 힘들진 않으세요?
1: 많이 힘듭니다.
0: 포기하고 싶을 때 없어요?
2: 욕 먹을 때 포기하고 싶어요. 욕 먹을 때.
0: 언제 욕하세요?
2: 왜냐면 진짜 진도가 너무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저도 힘드니까. 근데 이분들도 힘든데 진짜 진도가 너무 많이 안 나가면 힘들죠.
3: 곧바로 운전석 세차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0: 이 실내 청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려요?
2: 빨리하면 2시간이요.
0: 이 조그만 데가요?
2: 네. 타보세요. 다 먼지잖아요.
3: 공사장을 돌아다니는 중장비 차량이라 운전석도 켜켜이 쌓인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2: 쑤보니까 닦을 수도 없고 저희 몸이 들어가는데 한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3: 운전석 청소는 천장부터 시작하는데요. 고온 고압의 스팀을 다루는 일이라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스팀 분사 후 전용 세제로 꼼꼼하게 닦아냈는데요. 그런 다음 흡입기를 이용 묵은 때와 세제까지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2: 팀장님.
4: 네.
2: 이 실내 저거 이제 싹 저거 해가 세척해버리는데.
4: 네.
3: 천장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 교체.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지는데요.
4: 실내 세정제 하고요, 코팅제 하고. 이제 사이사이 닦아야 되니까 뭐 솔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3: 실내 청소는 경력 5년 차의 작업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4: 제가 몸이 작다 보니까요, 구석구석 들어가기가 편해요.
3: 운전석에 자리를 잡고 솔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는 작업자. 거친 부분은 큰 솔을 사용. 예민한 부분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합니다.
4: 승용차는 그냥 닦아도 되는데 중장비는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솔로 닦아도 더 깨끗해져요.
3: 안쪽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세차를 진행하는데요.
4: 이제 밥 먹고 해야죠.
3: 그런데 식사 장소가 작업 현장.
0: 새벽에 나오시는데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5: 아니요, 못 먹고 나왔습니다.
0: 배가 엄청 고프시겠네요.
5: 네, 엄청 고픕니다.
3: 식당에 가는 대신 챙겨온 음식들로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4: 해가 좋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먹는 게 낫지. 옷도 더럽고 신발도 더럽고 그러는데 가면 괜히 눈치 보여요.
2: 찬밥만 있고 그냥 고기 하나만 있으면은 김치만 있으면 먹을만해요. 그냥 빨리 먹기에는.
3: 그런데 의자가 안 보입니다.
2: 저희 서서 먹어요 항상. 그거 어떻게 의자까지 챙겨요.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빨리 먹고 또 일해야 되는데.
3: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끼니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경력 8년 차의 이용성 씨는 중장비 세차를 하기 전 일반 차량 세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장비나 대형 차량 세차로 눈을 돌린 건데요.
2: 원래 그 자가용 세차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그러니까 나의 노동력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고.
0: 그냥 승용차 세차랑은 어떤 점이 달라요?
2: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대가 쓰고 있는데 승용차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 같은 거야. 단가도 너무 다르고.
3: 경쟁력이 있다 싶어 중장비 세차로 전향. 차량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필요한 장비도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데요.
0: 정말로 몸 큰 사람은 청소 못하겠어요.
4: 네. 저는 등치 작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죠. 등치 큰 사람도 못 봐요.
2: 사람들이 그러더니 뭘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 돈을 내고 하는데 어떻게 대충 해줘.
3: 내부 세차 작업은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원칙. 그래서 바닥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가장 지저분한 곳이라 강도가 센 전동솔로 곳곳에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지저분한 뗏물을 빼내는 바닥 정리 완료.
2: 네, 걸레에서 오늘 마무리 쳐줘. 걸레를 싹 뒀다가.
3: 세척이 끝나면 마무리는 의자나 팔걸이에 코팅을 한번 입혀주는 건데요.
2: 지금 이건 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코팅제를 입히면은, 고무 코팅제를 높이면은 원래 색깔이 돌아와요.
0: 아, 원래 출고했을 때 그 까만 색깔이 돌아와요?
2: 그거가 더 돌아오죠.
3: 실내 작업이 끝나고 유리창까지 닦으면 마무리. 장작 7시간의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0: 이제 포크레인 한 대 끝난 거예요.
1: 기름과 먼지, 책가루가 범벅돼 새까만 때가 찌들었던 외부가 이제 막 출고된 듯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작업 현장에 모래와 먼지로 가득했던 운전석.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요런 모습 보는 맛에 세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업자 3명의 땀과 노력으로 세차 완료입니다.
2: 엄청 고생들 하시는데 더 날도 더운데 새거가 돼버렸어요 차가.
3: 고생하셨습니다.
2: 고생하셨습니다.
1: 과연 불잡기 한 대 세차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아니 이거 금액이 잘못 찍힌 건 아니죠?
4: 포크레인 한 장인데 200만 원인가요?
5: 네, 부가세는 별도세요.
4: 와, 그러면 승용차 막 10대, 20대 하는 것보다 낫겠네요?
5: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만큼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일도 있진 않아요. 생각해도 왜냐면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뽑으신 지 좀 한 1년 좀 넘으셨으니까는 한번 큰 맘 먹고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진 않아요, 수요가. 요즘에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1: 숨 돌릴 틈도 없이 세차할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옵니다. 어? 어? 이 차 생김새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4: 사장님, 세차하러 오신 거예요?
6: 네.
4: 차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6: 예, 이거 49년생이에요.
4: 차가요?
6: 예.
4: 차장님은 몇 년생이세요?
6: 저는 56년생.
4: 선생님보다 차가 더 늙었어요?
6: 예, 제가 모시고 댕겨요. 벌목 가는 데 쓰는 차죠.
1: 무려 77년이나 된 트럭. 벌목 현장에서 무거운 나무를 싣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용도입니다.
6: 이런 차는 세차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세차를 해준다 그래서 끌고 와봤어요.
1: 경력 5년 차 작업자 눈에도 신기한가 봅니다.
7: 지금 처음 봐가지고 사진으로 기록해보려고요.
5: 뉴스나 그런 데 좀 봤죠. 막 유튜브나 뉴스에서나 그런 거는 봤죠.
4: 실제로 처음 보신 거예요? 이렇게?
5: 실제로 처음 보죠.
4: 와.
5: 볼 일이 없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1: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실내. 핸들부터 계기판까지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5: 다른 데서 잘 안 해주셔가지고 세차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유리창 같은 것도 이제 다 닦으셔야 되죠.
4: 외부는요?
5: 외부는 그냥 물만 살짝 싸드릴 겁니다.
1: 처음 다루는 차량인 만큼 세차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요. 실내는 먼지와 쓰레기부터 제거한 후 스팀의 압력을 낮춰서 살살 쏘아가며 때를 벗겨냅니다.
8: 세차장비들 있잖아요.
9: 네네.
8: 있는데 스팀이 싸도 괜찮은 거예요?
9: 아무래도 스팀이다 보니까 안쪽 깊숙이 들어가진 않고요. 그 바깥에서 때만 벗기고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5: 그만 싸야 되고 예민한 차야. 그래서 수급이 더 나오면 큰일 나고 조심히 싸야 돼.
1: 결국 스팀 작업도 최소화. 손으로 하나하나 닦는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 사이 외부에서는 고압수를 이용 바퀴 사이사이에 오염물을 벗겨냅니다.
4: 이거는 수압이 어느 정도 돼요?
5: 300바. 그러니까 일반 세차장의 두세 배.
1: 차량 외부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압의 노즐을 사용하는데요. 압력이 워낙 세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5: 사람한테 말씀을 돼요.
9: 여기다가 여기다가.
5: 여기 가서 우리한테 쓰고 안 돼요.
4: 엄청 센데요, 이거?
1: 장비에 붙은 콘크리트도 떼어낼 만큼 강력한 수압. 건장한 성인 남자도 휘청일 정도입니다.
5: 일반 차들은 못 쓸 거예요. 전부 장비들이나 그런 게 쓰는 거예요.
1: 77년이나 된 오래된 차. 잘못 건드렸다가 고장이 날까 봐 시원하게 작업을 못하니 작업자들도 답답한데요.
7: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닦이지도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닦고 싶은데 닦을 수가 없어요.
4: 선생님, 이 정도면 세차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6: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해본 중에 최고 잘 됐어요.
5: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사장님. 아무 이상 없나, 차. 오, 걸리네.
4: 안심하셨어요?
5: 아무 이상 없네. 잘 들어가네.
1: 2시간 만에 작업 완료. 안전하게 떠나는 걸 확인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4: 어디 가시는 거예요?
7: 이제 저희는 퇴근합니다.
4: 벌써요?
7: 네. 저희 저는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3시에 일어나서 가게 매장에 4시에 도착해가지고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온 거거든요.
4: 그럼 지금 12시간이 넘은 거예요?
7: 네.
1: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아직 의뢰가 한 건 남은 상황. 마무리를 하러 경기도 양주로 이동합니다.
4: 아, 직원들은 근무 시간 때문에 일찍 보내는 거예요?
0: 근무 시간도 있고 다 가정이 있어서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 돌아가야 돼요. 가서 또 뒷정리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뒷정리만 2시간 걸려요.
1: 오늘 마지막 의뢰는 25톤짜리 대형 트럭의 내부 세차. 혼자 하기에는 힘에 부치지만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5: 예약을 우선 해놓으신 분들은 다음날 일정 때문에 아니면 또 밀려버리고 그러니까 약속을 웬만하면 지킬까 오늘 어쩐 분들은 좀 밤을 새더라도 할 수 없겠냐 그런 모습입니다.
1: 세차 시장의 틈새를 찾아 시작한 중장비 출장 세차. 차량이 크니 일도 고되고 매일 전국을 누비는 것도 쉽지는 않은데요.
5: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좀 안 좋은 차들이 제가 하나씩 닦을 때마다 변하는 모습 보면은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1: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해 애쓰는 일을 찾아 충청북도 청주시로 왔습니다.
3: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무실을 두고 청소업체를 하는 손정식입니다. 보시면 사무실에 전부 청소용품이 이렇게 널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매직, 고무장갑, 기역자 헤라락으로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용품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거죠. 걸레. 국세서 걸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장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인데요. 유리창 세제, 락스, 다용도 세제 주로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소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항공사 기장으로 34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서 청소업체 1년 7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인생 2막의 직업으로 전혀 다른 분야인 청소 전문가를 선택한 건데요.
10: 저희 센터장이십니다. 아직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청소 업무 진행을 전담하고 계세요.
1: 오늘 청소하러 가는 곳은 청주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의 강동구 지역입니다. 의뢰한 곳은 복층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도배부터 화장실, 싱크대까지 부분 인테리어를 마친 뒤 입주 전 청소를 의뢰했습니다.
11: 우선은 확인 먼저 해야 돼서.
1: 청소 전 집안 곳곳을 살피는 작업은 필수.
11: 진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바닥에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자 체크 먼저 진행을 해요. 이거.
1: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기록도 꼼꼼하게 해둡니다.
12: 벽지 하단부하고 다 받아가고 스캔하고 있어요 지금. 렌트카 빌라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흠집 있나 다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동영상이 화질이 좋아요 이제는.
1: 기록해둔 것들은 의뢰인에게 공유해 상황을 알리는데요. 이런 과정이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청소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청소기로 바닥부터 싹 치워주는데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흠집이 생길 수 있어 바닥 청소부터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 둘 옮기는데요.
4: 웬 양말이에요?
10: 아무래도 딱딱한 플라스틱이 흠집 내기 좋거든요. 이거는 일반 야외에서나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실내에서는 저기 바닥 손상 안 입히려고 이렇게 양말을 씌우고 있습니다.
12: 자, 갑시다.
13: 파이팅!
12: 파이팅!
1: 각자 파트를 나눠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단단히 들러붙은 때는 한 번에 제거는 불가. 붓으로 중성 세제를 구석구석 발라 먼저 불려주는데요.
14: 이렇게 1차 작업을 해놔야 이따가 닦기가 조금 수월해요.

0: 창틀에 때를 불리는 사이 유리창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전용 세제로 꼼꼼히 닦은 후 물기 제거용 밀대로 단숨에 닦아내리는 것이 포인트. 한 번에 세제와 이 물질을 걷어낸 다음 극세사 수건으로 닦아 마무리합니다. 이제 불려둔 창틀의 때를 닦아낼 차례인데요.
1: 아주 깜짝깜짝 빛이 날 거예요.
0: 작업자의 손길이 닿을수록 지저분했던 창틀이 깨끗하게 변신하는데요. 이야,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2: 혹시 본인 집에서도 이렇게 창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요?
1: 아... 죄송합니다.
0: 입주 청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바로 창문과 세시.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3: 창문만 끝나면 다른 데 금방이에요.
4: 창문이 꽤 오래 걸려요?
0: 작업자들의 창문과 씨름하는 사이 현관은 청소업체 대표인 손정식 씨가 맡아 하는데요.
5: 대표님 제일 쉬운 작업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6: 아직 경력이 저분들이 많이 경력이 있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 쪽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7: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주방 좀 배워서 하려고 하고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창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화장실도 배우고 할 줄은 아는데 좀 더 경험자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0: 퇴직 후 입주 청소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 경험자들과 팀을 꾸려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있습니다. 창문 청소가 끝나면 곧바로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1: 하수구 열어서 막힘 있는지 뭐 이물질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환풍기 뜯을 거예요. 사장님!
8: 네?
1: 빵 안 뜯어져.
0: 청소를 위해 환풍기를 열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파손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6: 이거 좀 센데.
9: 팀장님. 네. 화장실 청소 많이 했잖아요.
10: 네.
9: 우리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거 지금 분해가 되는지 한 번만 해볼까? 너무 해라 되면 좀 힘드니까 손으로 일단 맞아.
10: 될까요?
9: 야, 이거 화장실 청소 많이 한 사람 틀려.
10: 아, 진짜 이게 뭐야 우리 둘은.
2: 어떻게 뜯으셨대요?
3: 힘으로요.
2: 힘으로요.
10: 힘은 아닌 것 같고 기술이야. 과학이야, 과학.
0: 청소업에 뛰어들었을 때 경력자들을 팀원으로 영입한 것도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2: 화장실은 좀 물 청소로 하는 거예요?
1: 네. 물 청소를 해야 해요.
0: 싱크대 청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바닥 부분인데요. 바퀴벌레가 숨기 좋은 곳이라 가림막을 드러내고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곳곳에 도배에 사용된 풀이 남아있는지도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2: 너무 오염도가 심해서 작업이 너무 많아지겠다 싶을 때는 뭐 추가 요금을 받나요?
10: 좀 그런 것 같아요. 제주도 바람 많이 불 때 예보를 보고 승객들한테 승객 여러분 현재 제주도에 악기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때 착륙하려고 그러면 많은 수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다 만 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0: 어느덧 청소를 시작한 지 7시간 경과. 바닥 청소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2: 이제 끝이에요?
1: 네. 끝났습니다.
0: 묵은 때를 벗고 새것 같아진 창틀. 곰팡이 생긴 타일도 깨끗이 닦아냈고 코팅까지 입혀 반짝이는 바닥까지 새 집처럼 변신했습니다.
7: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하고 이제 후기로 남겼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후기를 보고 나서 이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민요한 셰프의 레시피 하나면 오늘 하루가 특별해진다. 집에서는 팬으로, 야외에서는 석쇠로 삼겹살 맛있게 굽는 비법 대공개. 된장으로 양념해 짭조름하고 구수한 맛이 일품인 된장 삼겹살 구이부터

0: 푹 찌는 폭염을 이기는 방법은 냉채 하나로 해결. 코끝이 찡해지는 알싸한 겨자 소스를 곁들인 닭가슴살 냉채까지. 반찬계의 스타 셰프, 민요한 셰프의 인기 만점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매력둥이 광이고요.
2: 안녕하세요. 민요한입니다.
1: 네. 셰프님, 오늘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고기죠. 이 삼겹살 요리를 준비하셨는데요. 이 고추장 삼겹살은 많이 들어봤어도 된장 삼겹살은 좀 생소하거든요. 일단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2: 네, 이제 오늘 준비한 재료는 예. 두꺼운 삼겹살 하나하고 예? 좀 얇게 썬 삼겹살 두 가지를 제가 준비했고요.
1: 일단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요. 네. 이따가 본 요리 들어갈 때 이유를 여쭤볼게요.
2: 네. 그리고 이제 된장 소스를 제가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예. 된장, 이제 뭐 맛술, 네? 뭐 참기름, 마늘 등 여러 가지 또 재료를 같이 섞어서 예. 이제 양념을 만들 예정입니다.
1: 자, 된장 삼겹살 구이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구수하고 고소한 맛이 일품인 된장 삼겹살 구이.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된장 삼겹살 구이. 일단 고기가 두 가지라서 네. 아니 처음에 이제 올 때 재료가 올 때 잘못 썰려 왔나 싶기도 한데 일부러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준비하신 거예요?
2: 네, 맞습니다. 좀 얇게 썬 제가 삼겹살 같은 경우는 집에서 간단하게 해 드실 수 있도록 예? 이제 얇은 삼겹살을 준비했고요. 네. 한 개는 이제 석쇠에서 구워서 예. 밖에 캠핑이나 야외에서 좀 즐기실 수 있도록 예? 제가 석쇠 된장 삼겹살 구이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1: 아, 요즘에는 또 야외에서 캠핑 즐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2: 맞아요, 네.
1: 된장 삼겹살 구이를 집에서도 먹을 수 있고 또 석쇠에서 불맛을 내면서 먹을 수 있게끔 두 가지로 준비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일단 고기는 준비가 됐고 이미 다 손질도 됐고 했기 때문에 이제 양념을 만들어서
2: 매우 간단합니다.
1: 예. 네. 자, 진행을 해야 될 텐데 어떤 것부터 하면 될까요, 이제?
2: 이제 오늘은 된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맛술이고요.
1: 맛술, 아무래도 고기가 네. 들어가니까.
2: 네. 그리고 참기름.
1: 참기름.
2: 다진 마늘.
1: 예, 다진 마늘.
2: 그리고 설탕. 그리고 후추하고 네. 통깨 준비했습니다.
1: 근데 셰프님, 제가 언제 셰프님 만난다고 해서 조금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선도들의 요리 중에 이 돼지고기를 된장 양념에 재워서 이 구운 요리가 맥적이라고
2: 네, 맞습니다.
1: 들었어요.
2: 네.
1: 맥적 맞나요?
2: 네, 맥적 맞습니다.
1: 네. 근데... 자, 오늘 그래서 만드는 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이 맥적하고 비슷한 느낌인지.
2: 네, 저희가 이제 사실 된장으로는 잘 해드시지 않고 고추장이라든지 일반 그냥 삼겹살 구이로만 많이 드시는데
1: 네네.
2: 된장으로도 또 하시면 구수한 맛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잘 어울리다 보니까
1: 네.
2: 오늘 간단한 또 방법으로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1: 근데 맥적은 보통 이게 돼지 목살로 한다고 들었는데 오늘 또 삼겹살이에요.
2: 네, 그래도 이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예. 고기가 삼겹살이다 보니까 삼겹살로 오늘 한번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1: 자, 이렇게 양념이 준비가 됐는데 네. 이 양념을 한번 재운다고 했잖아요.
2: 네, 맞습니다.
1: 자, 그럼 삼겹살 한번 재워볼까요?
2: 네. 이제 얇게 썬 돼지고기
1: 예.
2: 삼겹살이고요. 양념을 한 스푼 정도 넣고
1: 네.
2: 그다음에 살짝 한번 묻혀서 이것도 간이 어느 정도 잘 배야 되기 때문에 한 이 상태에서 한 2, 30분 정도
1: 20,
2: 더 재워주시면 조금 더 맛이 깊게 배는 삼겹살 요리 드실 수 있습니다.
1: 이 고기는 뭐 바로 구워 먹어도 맛있지만 확실히 재운 고기는 정말 맛있더라고요.
2: 맞습니다.
1: 한 시간 정도 재워주면 되나요?
2: 네,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만 재워주시면 됩니다.
1: 네. 자, 그래서 셰프님께서 또 이렇게 한 시간 동안 아주 맛있게 재워놓은 삼겹살이 있는데 살짝 갈라요.
2: 네.
1: 지금 훨씬 더 이제 고기가 투명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2: 네, 고기 색깔도 네. 투명해졌고 이 된장 안에도 염분이 또 있으면서 사실 또 기름이라든지 또 그런 육즙들이 좀 더 나왔거든요.
1: 예, 예.
2: 간도 좀 더 잘 배어 있고
1: 예?
2: 이 상태로 이제 구우시면 됩니다.
1: 자, 근데 제가 걱정했던 이 된장이 너무 쿰쿰한 그런 향은 안 나는 것 같아요.
2: 네, 맞습니다.
1: 자, 셰프님, 이제 이렇게 준비가 됐어요. 이거는 이제 집에서 먹을 때, 이건 야외 나가서 석쇠에 구울 때.
2: 네.
1: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구워볼까요?
2: 네, 일단 후라이팬으로 요리하는 방법 먼저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2: 일단은 팬을 좀 달궈주실 때 좀 강불로 가다가
1: 예.
2: 저희 된장으로 한번 묻혔기 때문에 금방 또 타거든요.
1: 네.
2: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조금 약불에다가 천천히 한번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지금 센 불에 올린 후에 양념에 재워뒀던 삼겹살 올려볼게요.
2: 네. 이제 기름은 따로 두르실 필요는 없는 게 삼겹살 자체에서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다 보니까
1: 예.
2: 이제 기름은 두르실 필요 없고 이제 처음에 강불로 가셨다면

0: 중약불 정도로 줄이신 다음에 네. 천천히 익혀주셔야지 겉에 묻어있는 된장이 타질 않습니다.
1: 아, 천천히? 네. 저도 이제 어떤 기름을 두르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됐어요. 센 불로 유지가 됐다가는 다 탈 것 같은데.
0: 맞습니다.
1: 다 타면 녹화를 다시 해야 되거든요. 네.
0: 그래서 이제 집에서 네. 또 하실 때는 사실 삼겹살 기름이 굉장히 많이 타거든요.
1: 어, 예?
0: 그래서 이제 호일 같은 경우도, 호일 같은 걸로 살짝 접어주신 다음에 위에만 살짝만 덮어줘도 기름이 사실 튀지 않거든요.
1: 아. 네.
0: 이렇게 하면 천천히 약불로 어차피 굽는 거기 때문에 예. 천천히 이렇게 조리를 하셔도 또 기름 안 튀고 깔끔하게.
1: 예.
0: 요리하실 수 있습니다.
1: 그리고 약간 올라오는 그 스팀이 잘 익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0: 네, 맞습니다.
1: 예. 중약불인가요, 이게?
0: 중약불로 되어 있습니다.
1: 한번 이쪽에도 보여주실래요? 카메라가 보실 수 있게? 예, 살짝 이렇게 네. 되고 있습니다.
0: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뒤집어서 예. 계속 뒤집으면서 와. 양념이 타지 않게끔 노릇노릇 구워주시면 예. 됩니다.
1: 계속해서 삼겹살에서 기름이 나오기 때문에 타지 않네요.
0: 네, 맞습니다. 이렇게 한 번 더 덮어주시고 천천히 또 약불로 익혀주시고 어. 이렇게 해서 계속 노릇노릇하게 천천히 구워주시면 됩니다.
1: 네. 야, 셰프님. 굉장히 또 구수하고 고소한 향이 나요. 그리고 옆에서만 봐도 아주 잘 익은. 와. 네. 확실히 다 익었네요. 네.
0: 이렇게 이제 약불로 계속 구워주셔야지 예. 타지 않고 노릇노릇하게 구우실 수 있습니다.
1: 아까 저희가 만들어줬던 그 맛있는 된장 양념이 아주 잘 스며어요. 촉촉하게.
0: 네, 맞습니다. 또 집에서 만약에 또 이렇게 구우시는 게 싫으시면 예. 에어프라이기에도 돌리셔도 괜찮고. 아.
1: 네, 확실히 이렇게 호일을 덮고 하니까 네. 촉촉하게 구워진 것 같아요.
0: 네, 네, 맞습니다.
1: 우와. 자, 셰프님, 집에서 후라이팬을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이제 이게 완성이 됐으니까 예. 바로 이제 석쇠에다 굽는 방법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자, 다른 분위기일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 양념, 된장 양념 반 남겨뒀고요. 네. 요거 좀 도톰해요.
0: 네, 이건 도톰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석쇠나 이제 불에다가 직화로 구울 경우는 이제 된장이 금방 탈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된장 소스를 조금 더 묽게 한 다음에 굽다가 추후에 이제 브러쉬로 살짝 아~ 제가 묻히면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러면 뭐 전문용어로 초벌을 한번 한 후에?
0: 네, 맞습니다. 초벌을 예. 한 다음에 구울 소스를 묻힐 거고요.
1: 예.
0: 소스는 지금 사실 이제 붓으로 예. 묻히기 조금 많이 된 상태라서 네. 물을 조금만 더 넣고 좀 더 묽게 한 다음에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1: 이렇게 해서 된장 양념을 준비해 주시고
0: 네.
1: 이 두꺼운 삼겹살은 초벌을 한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밖에서 사실 다른 고기들을 구우실 때는
1: 네.
0: 이제 사실 여기 기름을 조금 두르신 다음에 코팅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1: 네.
0: 삼겹살 같은 경우는 기름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1: 맞아요.
0: 초벌 필요 없이 그냥 바로 구우셔도 되거든요.
1: 예. 이 석쇠만 봐도 벌써 이제 밖에 나와 있는 그런 분위기 아니에요? 야외에
0: 네,
1: 나와 있는.
0: 맞습니다. 그리고 좀 불순물 같은 것도 좀 미리 날린 다음에 그 다음에 고기를 올리시면 좋습니다.
1: 네. 아, 이 석쇠만 봐도 벌써 우리가 뭔가 캠핑 온 것 같은 사실 한 가지 레시피인데 이 고기 두께 그 다음에 스타일에 따라서 이렇게 또 다른 요리가 나와요.
0: 맞습니다.
1: 자, 이렇게 한번 그러면 초벌을 해볼까요?
0: 네. 이제 저는 처음에 이제 좀 달라붙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올려줬고요.
1: 예.
0: 이제 여기서 바로 뒤집으실 때는 바로 돌린 다음에
1: 네.
0: 바로 뒷면으로 구워주시면
1: 뒷면 볼까요? 됩니다. 와, 너무 먹음직스럽게.
0: 네, 지금 이제 그릴 자국도 천천히 나고 이제 기름도 많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1: 예. 네, 이런 식으로 초벌을 하는 건데 초벌의 기준은 어느 정도까지 해준 게 초벌인가요?
0: 이제 속은 한 많이 익지 않고 50% 정도 내외로만 진행이 되고 사실 이제 겉표면 정도만 어느 정도 코팅이 돼도
1: 예.
0: 바로 진행하셔도 됩니다.
1: 자, 그럼 1차 초벌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맛있게 지금 초벌이 됐어요.
0: 네, 이제 앞뒤로 노릇노릇하게 많이 잘 구워진 상태입니다.
1: 예, 앞뒤는 정말 색은 났지만 안쪽은 아직 100% 된 건 아닌 거죠?
0: 네, 아직 다 익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1: 예.
0: 이쯤 되면 네? 이제 된장 소스를 계속 묻혀줘서 나머지 이제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요 위에 바로 묻히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1: 자,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 저희가 이제 캠핑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집에서도 이렇게 석쇠에서 먹어도 되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이제 집에서 하실 때 기름이 많이 튀다 보니까
1: 예.
0: 주변에 호일 잘 까시고
1: 예.
0: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0: 이제 조금 전에 물을 섞어놨기 때문에 소스가 굉장히 좀 바르기 용이한 그런 농도로 됐고요.
1: 네.
0: 이제 이 상태로 된장 소스를 천천히 발라가면서 계속해서 발라가면서 제가 구워주도록 하겠습니다.
1: 맞아. 사실 이제 꼬치집이나 이제 구이집 가면 이렇게 이제 붓을 활용해서 양념을 발라주세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럼 뭔가가 이 양념, 같은 양념인데도 뭔가 다르게 조금 맛이.
0: 맞아요. 예. 계속 층층이 양념이 쌓이다 보니까
1: 예, 예.

0: 또 맛도 계속 좋아지고.
1: 진해지는 것 같아요.
0: 네. 그리고 이제 한번 돌려서.
1: 예.
0: 뒷면도 이제 맞아.
1: 달라집니다. 이따 중간중간 구우면서도 또 이렇게 조금씩 더 발라줘도 되는 건가요?
0: 네, 맞아요. 소스가 한번 또 마르기 때문에. 예. 마를 때 한번 더 계속 발라주시면 됩니다.
1: 그 마르는 과정에서 이 소스가 농축되면서 고기에 스며드는 것 같아요. 그쵸?
0: 네, 그렇게도 되고 또 수분이 또 증발하면서. 예. 소스도 굉장히 진해지거든요.
1: 이때는 좀 주의할 점 있나요? 이제 양념 바로 나서?
0: 이제 소스를 저희가 지금 묻혔기 때문에 최대한. 예. 불하고 좀 떨어진 다음에 천천히 구워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1: 아, 근데 지금도 저 요리를 하는 과정 중에서도 이게 된장 양념이라는 생각이 좀 안 들어요.
0: 맞아요. 간장 같은 색이. 예. 많이 있다 보니까.
1: 향도 구수해서.
0: 안에도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익은 것 같아서.
1: 예?
0: 이제 좀 빼고 나머지 잔열로 이제 조금 더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 그럴까요? 자,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0: 네, 이제 바로 한번 접시에 한번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이거는 석쇠에서 구운 거.
0: 네.
1: 네, 우리 후라이팬에서 구운 것도 있죠?
0: 네. 이건 이제 팬에서. 예. 구운 삼겹살입니다.
1: 이야,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그쵸?
0: 네.
1: 팬에서 구운 거 촉촉하고, 석쇠에서 구운 거 약간의 이제 구운 느낌, 그쵸?
0: 맞습니다.
1: 직화 석쇠, 느낌.
0: 직화. 예. 느낌.
1: 자, 이것도 이제 맛있게 썰어서 플레이팅을 해야 될 텐데.
0: 일단은 팬에 구운 삼겹살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1: 예. 정말 촉촉해 보여요. 이야, 기존에 먹던 삼겹살이랑 조금 느낌 달라요. 굉장히 촉촉해요.
0: 그래서 이거를.
1: 예? 어떤 거랑 할까요? 청경채랑?
0: 청경채 위에다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1: 네. 팬에서 구운 거 청경채랑. 이야. 자, 그리고
0: 이거는 이제 석쇠에다 구운. 예. 삼겹살입니다. 두툼하게 한번 썰어보겠습니다.
1: 우와, 너무나 먹음직스럽게. 우와.
0: 이거는 여기 위에.
1: 주위에. 야, 정말 분위기 있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된장 삼겹살 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된장, 맛술, 참기름, 다진 마늘, 설탕, 후춧가루, 통깨를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삼겹살에 양념 절반을 넣어 버무린 뒤 1시간 정도 재워줍니다. 팬에 삼겹살을 올리고 포일을 덮어 앞뒤로 약불에 구워주세요. 이렇게 포일을 덮어 구우면 기름도 안 튀고 골고루 잘 익어요. 그런 다음 남은 양념에 물을 섞어줍니다. 석쇠를 달군 뒤 통삼겹살을 올려 뒤집어가며 초벌구이 해주세요. 통삼겹살에 양념을 발라가며 석쇠 위에서 천천히 구워줍니다. 팬에 구운 삼겹살을 썰고 그릇에 담아주세요. 마지막으로 석쇠에 구운 삼겹살을 썰고 그릇에 담으면 된장 삼겹살 구이가 완성됩니다.
1: 셰프님, 이 건강을 챙기고 싶을 때 찾는 게 이 닭고기인데요. 셰프님께서 여름에 맞는 이 닭가슴살 냉채를 준비하셨어요.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0: 네, 이제 오늘은 닭가슴살하고. 네. 양파, 파프리카. 네. 오이, 그리고 맛살. 그리고 또 양념은 이제 겨자하고 식초를 또 베이스로 한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를 했습니다.
1: 사실 이 냉채에 톡 쏘는 맛은 겨자가 들어가야겠죠.
0: 네.
1: 자, 시원함이 입안 한가득 퍼지는 닭가슴살 냉채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굉장히 또 우리가 좋아하는 또 여름에 잘 어울리는, 그렇죠? 재료들 준비가 돼 있는데 어떤 것부터 해볼까요? 손질을.
0: 일단 시간이 오래 걸리는 닭가슴살부터 먼저 한번 데쳐주고.
1: 네.
0: 그다음에 나머지 채소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그럼 닭가슴살 데치러 한번 가볼까요? 야, 정말 닭가슴살 하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일상생활을 함께하고 있는.
0: 그렇죠.
1: 특히나 이 여름에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요. 오늘은 이 통 닭가슴살을 사용했지만 이제 요즘에는 닭가슴살이 익혀진 게 잘 나오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그걸 사용하셔도 되는. 네. 거죠?
0: 양념이 크게 된 것만 아니면 사실 간단하게. 예. 이용하셔도 되고 또 손쉽게도 준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렇게 한 12분 정도.
0: 네.
1: 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셰프님. 12분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안에까지 다 익은 것 같아요. 색깔이 하얗게 바뀌었어요.
0: 네, 이제 닭가슴살이 다 익었고.
1: 예.
0: 이제 바로

0: 차가운 물에 넣고 좀 더 식혀주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자, 크기가 조금 줄었네요.
0: 네, 많이 줄었습니다.
1: 예. 자, 이렇게 닭가슴살 준비가 됐고요.
0: 이제 닭가슴살이 준비가 됐으니 예. 이제 나머지 채소 손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1: 자, 가볼까요? 이렇게 잠깐 두고요. 자, 다른 채소 손질해 볼게요.
0: 이제 오늘 채소는 파프리카 두 개하고 양파는 얇게 썰어줄 거고 오이는 조금 반달 모양으로 제가 같이 썰도록 하겠습니다.
1: 아무래도 이 냉채에 파프리카 들어가면 식감도 좋고 맛도 좋고
0: 예 맞습니다.
1: 이 맛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0: 조금씩 다 다릅니다.
1: 색깔별로
0: 파프리카하고 네.
1: 양파도 늘 있는 재료니까
0: 양파
1: 예 체험이 하면서 정말 양파 없이 요리한 날 거의 없는 것 같아요.
0: 양파하고 예. 그리고 오이는 이제 저는 안에 가운데 씨를 또 빼주기로 했습니다.
1: 네. 씨는 웬만해서는 그렇죠. 네. 요리할 때는 셰프님도 이렇게 뭐 음식 많이 해 드시지만 어떨 때는 뭔가 샐러드처럼 닭가슴살로 간단하게 이렇게 해서 드실 때가 있잖아요.
0: 그렇죠. 네. 닭가슴살도 이제 사실 물리고 하니까
1: 예. 고를 때 이 냉채가 좋을 것 같은데요.
0: 이제는 닭가슴살하고 예. 맛살만 찢어주면 됩니다.
1: 자, 찢어볼까요?
0: 네. 닭가슴살은 바로 물기를 좀 털어서 네. 결대로 같이 한번 찢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늘 이렇게 닭가슴살 냉채로 해서 먹으면
0: 맞아요. 네.
1: 물리지 않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0: 이제 닭가슴살도 이제 찢으실 때 예. 좀 바로바로 찢으면 사실 좀 부셔질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결대로 조금 누르고 예. 그렇게 결대로 이제 벌어졌거든요.
1: 그러면
0: 이 상태로 살짝만 만지시면
1: 이런 식감보다 더 좋아요.
0: 네, 맞습니다. 길게 예. 결대로 찢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 저희가 이제 삶는 과정에서 이제 닭에 나는 비린내 같은 것들 확실히 날아갔네요.
0: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닭가슴살은 지방이 또 매우 적다 보니까 예. 또 그런 잡내라든지 그런 것도 사실 굉장히 적습니다.
1: 네. 자, 이렇게 닭가슴살을 네, 찢어주고 있고요.
0: 이제 여기에 이제 맛살 예. 같이 준비했는데 혹시 이런 맛살 말고 일반 꽃맛살 같은 것도 사용하셔도 괜찮고
1: 예. 확실히 이게 들어가면 이 맛을 더 풍성하게 해주는 것 같아요.
0: 맞습니다. 또 색깔도 또 여러 가지가 또 생기고.
1: 예. 칼로리도 낮고, 그쵸?
0: 네.
1: 자, 그러면 냉채에 들어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0: 네. 이제 소스가 좀 더 간단하기 때문에 네. 소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1: 그럼 소스를 만들어 볼게요.
0: 네. 이제 소스는 네. 이 물엿 먼저 같이 들어가고요.
1: 물엿 들어가고요.
0: 그리고 식초.
1: 식초. 새콤하게.
0: 네. 그리고 설탕.
1: 네.
0: 그리고 소금.
1: 소금 조금 들어가고.
0: 네. 그리고 이제 간장.
1: 예, 간장.
0: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연겨자 같이 들어갑니다.
1: 저 연겨자 정말 좋아해요.
0: 네, 이제 연겨자는 저희는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희가 구매를 했고 만약 가루형으로 구매를 하신다고 했을 때
1: 네.
0: 무라고 한 2대 1 정도로 하신다면 10분 정도 두시면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1: 네.
0: 그렇게 바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검은 깨도 그냥 바로 같이 넣고
1: 네.
0: 묻히겠습니다.
1: 자, 이렇게 만들면 그 냉채 먹을 때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0: 네, 맞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실 또 아니면 와사비 같은 것도 조금 더 넣으셔도 괜찮고
1: 예.
0: 아니면 여기 해파리 또 넣으면 또 해파리 냉채도 드실 수 있고
1: 예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날씨가 뜨겁고 더울 때는 냉채만한 게 없어요. 시원하게 해서 그렇죠?
0: 네, 이렇게 하고
1: 네.
0: 저는 이제 나머지 재료를 한번
1: 넣어볼게요. 네.
0: 재료 한 번에 다 넣고
1: 네.
0: 이제 소스를 한 번에 다 부어주시면 됩니다.
1: 한 번에요?
0: 네.
1: 자, 제가 잘 풀었는데요. 넣어보겠습니다. 아, 확실히 검은깨가 들어가서 또 분위기가 있는데요?
0: 네, 맞습니다. 검은깨도 뭐 넣으셔도 되고
1: 예.
0: 아니면 뭐 깨를 조금 더 간 거를 추가하셔도 좀 더 고소한 맛이 좋거든요.
1: 예. 아니, 닭가슴살로 왜 냉채를 만들어 먹을 생각을 못했는지 저도 이제 여름에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리고 식단 관리하겠다고 닭가슴살 굉장히 많이 사놨거든요.
0: 네.
1: 근데 아무리 뭐 닭가슴살에 양념이 잘 이렇게 배어서 나와도 이렇게 따로 추가하지 않으면
0: 맞아요. 네,
1: 손이 많이 안 가더라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맛있게 닭가슴살 냉채를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에도 좋고
0: 네.
1: 맛도 좋고 일단 단백질이 풍성하니까
0: 맞습니다. 그리고 또 야채도 같이 먹을 수 있어서
1: 예.
0: 이렇게 하고 또 양념이 조금 더 잘 스며들게 한 5분 정도 후에 또 냉장고에 좀 더 차갑게 넣고 네. 드셔도 좋습니다.

0: 진짜. 확실히 여러 가지 색깔을 써서 그런지 예. 예쁘네요.
1: 네, 이렇게 하고 또 야채 같은 경우도 또 집에 있는 걸로도 그냥 막 넣으셔도 괜찮고.
0: 예, 집에 있는 채소들 넣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울 때 정말 딱이에요. 닭가슴살도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데요.
1: 네, 이제 양념이 잘 묻어 있어서.
0: 예. 오, 향도 너무 좋아요. 새콤하고 톡 쏘는 향도 납니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럽고 시원한 닭가슴살 냉채가 완성됐습니다.
2: 닭가슴살 냉채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선 끓는 물에 소금을 넣은 뒤 닭가슴살을 넣어 12분 정도 익히고 찬물에 담가 식혀줍니다. 빨강 파프리카, 노랑 파프리카, 양파는 얇게 채 썰고 오이는 실을 제거한 뒤 반달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식힌 닭가슴살을 결대로 찢고 맛살을 찢어 넣어줍니다. 이때 닭가슴살은 꾹 눌러 찢어주면 결대로 잘 찢겨요. 물엿, 식초, 설탕, 소금, 진간장, 연겨자, 검은깨를 섞어 냉채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닭가슴살에 손질한 채소, 냉채 소스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닭가슴살 냉채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구수한 손맛을 자랑하는 임미자 요리연구가의 시원한 황태 비지찌개부터 오독오독 궁채볶음까지 정성이 가득 느껴지는 최고의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All things have already been ordained. Oh God, have mercy on them.

0: 바로 레이.
1: 아, 이번 감기는 진짜 독하네.
2: 여러분 보시다시피 테라시티에 지독한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시장님도 걸리셨어요.
3: 모든 테라시티 시민 여러분, 몸 따뜻하게 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4: 아참! 시장님 괜찮으세요? 쉬셔야 할 것 같아요.
3: 지금 중요한 건 시민들에게 감기의 위험성을 알리는 거야.
2: 국물에 기침까지. 난 절대 감기에 걸리지 않을 거야.
0: 테라시티에 있는 임시병원은 너무 작아서 모든 감기 환자를 다 받아줄 수 없나 봐.
2: 정말 어떡해. 다들 감기 때문에 고생할 것 같은데 걱정이야.
5: 테라시티에 더 큰 병원을 지어보면 어떨까?
3: 아, 좋은 생각이야. 그럼 시민들도 더 건강히 지낼 수 있을 거야.
0: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감기도 곧 사라질 거예요.
6: 좋아 얘들아, 기가 빌더 출동.
7: 그래 알았어.
6: 땅파기 대전 쿠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학 천재 루루.
0: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6: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블록쌓기 챔피언 마이티.
5: 자, 쌍콩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6: 그리고 하늘을 나는 스타 스키.
0: 몸집은 작아도 큰일을 해내지.
7: 기가 빌더 출동.
6: 이번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최첨단 병원을 지어보자. 병원에선 감기와 다양한 병을 치료해줄 거야. 그럼 건설 시작!
7: 그래, 좋아!

0: 마침내 지긋지긋한 감기가 싹 낫겠어.
1: 한번 볼게요. 열이 아주 높은데요. 게다가 콧물과 가래도 많고, 얼음팩과 감기약을 처방해 줄게요.
2: 감사해요, 의사 선생님.
1: 식사 잘하고 약 먹고 푹 쉬어요. 푹 쉬면서 따뜻한 꿀물을 계속 마시면 한결 나아질 거예요.
3: 다들 감기가 빨리 나으면 좋겠다.
2: 아쭈! 레이, 괜찮아?
4: 레이, 설마 너도 감기 걸린 거야?
5: 자, 그럼 주사 하나 드릴게요. 살짝 따끔할 거예요. 따끔.
2: 감기? 무슨 소리야? 그냥 재채기 한 거야. 아쭈! 나 갑자기 급한 일이 좀 생겼어. 먼저 갈게.
3: 레이, 레이 어디 가는데?
2: 어떡해, 나 감기 걸렸나 봐. 나도 그 무시무시한 주사 맞아야 해. 안돼.
6: 레이, 얼굴이 왜 그렇게 빨개?
2: 왜? 그러니까 왜냐고. 왜긴 왜겠어, 더워. 날씨가 너무 더워.

0: 레이, 왜 그렇게 꼭 껴입은 거야?
1: 아, 그냥 뭐 새로운 패션 트렌드를 따라해봤어.
2: 레이, 정말 괜찮은 거 맞아? 걱정돼서 그래.
1: 그럼 난 100% 멀쩡하다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어.
3: 아이고, 목이야.
4: 뭐? 병원 가라고? 병원 가면 주사를 맞아야 하잖아. 주사는 너무 무섭다니 아니라 기관 녀석들이 지은 저렇게 한심한 병원엔 가기 싫어. 어디 보자. 감기엔 따뜻한 꿀물이 좋죠. 꿀이라? 그래, 기가 빌더가 지은 벌집엔 꿀이 잔뜩 있었지. 집잽접. 어서 출발하라고.
2: 시장님, 무슨 일이세요? 감기는 다 나으셨어요?
5: 그럼, 주사 맞고 약을 먹었더니 다시 쌩쌩해졌단다.
2: 다행이네요.
5: 자, 오늘은 왜 연락했느냐 하면 식물원에 있는 벌집을 수리해야 해. 로봇 꿀벌이 꿀을 너무 많이 모아서 다 무너져버렸어.
2: 어머, 정말요? 당장 출동할게요.
5: 그래, 너희만 믿을게.
2: 기가빌더, 출동 준비하자.
6: 알았어, 아밍.
0: 알았어.
1: 벌집이 원래 있던 자리에서 한 10m 정도 이동했잖아. 떨어지면서 굴러왔나 봐.
2: 리, 불도저의 벌집을 실어서 원래 자리로 옮겨줄 수 있을까?
0: 그럼, 물론이지.

0: 괜찮아?
1: 걱정 마. 고치면 돼. 자, 다 고쳤다. 완벽해.
0: 미안해.
2: 무슨 일이지?
0: 땅이 흔들린다.
2: 설마 화성 지진?
0: 뭐?
1: 여기서 뭐 하는 거지?
3: 완벽해. 내가 가져가기 좋게 딱 준비해놨군.
2: 얘들아, 기가봇이 나설 차례야. 기가봇 출동!
4: 알았어, 아민!
2: 포키봇 변신 완료!
5: 마이티봇 변신 완료!
2: 레이봇 변신 완료! 스케이봇 변신 완료! 왜 저러지?
0: 나 때문에 공사가 잘 안 됐는데 실수한 걸 만회해야 해. 이번엔 내가 해결하겠어.
3: 이거라 받아라, 고양이 털뭉치야.
2: 루루, 방패를 발사해줘.
1: 그래, 방패 준비 완료!

0: 에너지 방패 작동!
1: 끝! 뭐야? 앞이 전혀 안 보이잖아.
0: 우리한테 맞다.

0: 얘들아 고마워. 아쭈! 나 감기 걸렸나 봐.
1: 레이 왜 얘기 안 했어? 아프면 병원에 가야 하잖아.
0: 하지만 난 주사기가 너무 무서워.
1: 아무리 주사기가 무서워도 주사를 맞아야 낫지.
2: 유루말이 맞아. 좋아 얘들아, 이번에 우리가 맡을 임무는 레이 병원 보내기 작전.
3: 좋아.
4: 아니 왜? 난 저 고양이랑 다르거든? 난 주사 따윈 안 무서워. 뭐하는 거야? 저리 펴!
5: 자, 다음 환자분 주사 맞을게요. 자, 따끔할 거예요. 다 됐어요.
0: 뭐야, 별로 안 아프네?
1: 잠깐 따끔할 뿐이잖아. 야호! 더 이상 주사 안 무서워.
4: 안 돼! 난 병원이라면 칠색이란 말이야!
6: 리더가 된 포키!
0: 우와, 하빈! 휴가 갈 준비 다 했네?
2: 응!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호텔에서 특별 디너 요리도 먹을 거야!
1: 하빈! 네가 잠깐 쉬는 건 좋지만 갑자기 뭐라도 지어야 하면 어떡해.
2: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없을 동안 팀을 이끌 임시 리더를 정하자.
3: 뭐? 임시 리더?
2: 응, 공평하게 돌림판을 돌려서 결정하자. 돌림판의 화살표가 가리키는 사람이 임시 리더가 되는 거야.
7: 야호! 내가 리더다!
1: 뭐? 포키가 리더라고?
2: 너만 믿을게, 포키. 그럼 다녀올게.
7: 그래, 푹 쉬고 잘 놀다가 와.
0: 포키, 정말 팬케이크 안 먹을 거야?
7: 좀 이따가 먹을게. 왜 아무런 임무도 없지?
8: 우후! 임무 호출이다!
9: 안녕, 기가빌더. 지금 엄마랑 같이 토마토 농장에 가고 있는데 차가 너무 막혀서 꼼짝 못하고 있어.
0: 아휴, 꽉 막힌 도로는 진짜 싫어.
9: 저 협곡을 통과하면 더 빨리 갈 텐데 그러려면 다리가 필요해. 기가빌더, 너희가 다리를 지어줄 수 있어?
7: 당연하지, 출동하자.
1: 뭐? 포키, 그렇게 막무가내로 출동하겠다고 하면 안 돼.
7: 아빈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도와야 해.
9: 뭐? 아빈은 어디 갔는데?
7: 아빈은 휴가 갔어. 그래서 누가 임시 리더가 될게. 나야!
9: 정말? 중요한 날을 놓칠 순 없지. 네가 임무를 수행하는 걸 촬영해도 돼?
7: 물론이지. 지금 바로 출동할게.
9: 고마워.
1: 어떡해. 결국 진짜 출동하게 됐잖아.
7: 걱정 마. 우린 그냥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식은죽 먹기야.
0: 루루, 우린 제이와 시민들을 돕긴 해야 하잖아. 우리 한 번만 포키를 믿어보자.
1: 한번 해보는 거야.
0: 그래, 어디 한번 해보지 뭐.
1: 알았어. 포키, 최선을 다해야 해.
7: 나만 믿으라니까. 자, 그럼 기가빌더 출동! 땅파기 대장 포키!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1: 난 수학천재 루루! 수학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7: 눈부신 아티스트 레이!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10: 블록사키 챔피언 마이티! 자, 쌍코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1: 그리고 난 하늘을 나는 스타스키! 목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3: 기다리다 출동!
7: 자, 여러분 모두 집중! 제이가 촬영 중이니까 우리가 멋지게 활약하는 걸 보여주는 거야. 이번엔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다리를 지어보자. 멋진 파티 풍선을 달고 시끌시끌한 음악에 빙글빙글 도는 구간을 거쳐

0: 불안한 경사를 내려오게 하는 거야.
1: 아, 이걸 짓겠다고? 너무 고불고불하고 복잡해. 이건 비효율적이야.
0: 루루, 이건 평범한 다리가 아니야. 테라시티의 자랑이 될 거라고. 너희 생각은 어때?
2: 그게 새롭고 멋지긴 한데 안전한 거야?
0: 당연하지. 설계도상엔 아무 문제도 없어. 왜 그래? 새로운 도전이잖아. 재밌을 거야. 한번 만들어보자.
3: 그래도 시도나 해볼까?
2: 그래 뭐.
1: 그럴까? 하지만 이거...
0: 좋았어! 얼른 다리를 지어보자. 내가 설계한 대로!

0: 경사가 너무 가파른 것 같아. 일반 다리보다 사고가 날 확률이 30%나 높아.
1: 루루, 경사가 엄청 가파른데 도로가 짧아.
2: 다리가 너무 가파르고 높아.
0: 기둥도 너무 높아서 자칫하면 무너지겠어. 그래, 이런 다리를 사람들이 쓰게 할 순 없어. 너무 늦기 전에 빨리 고쳐야 해. 토끼!
3: 우와, 이런 다리는 처음 봤어요.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죠?
4: 그야, 뭐, 당연히 저죠. 이 다리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건축물이 될 거예요.
2: 복희?
4: 아우, 얘들아, 지금은 제이랑 인터뷰 중이거든. 나중에 얘기하면 안 돼.
0: 복희! 지금은 인터뷰할 때가 아니야. 다리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4: 뭐? 다시 지어? 그게 무슨 소리야?
0: 설계도상으론 괜찮을지 몰라도 사람들이 사용했을 땐 위험할 수도 있어.
2: 어? 어떻게 위험한데?
4: 아니, 잠깐만.
0: 도로가 막힌다거나 사고가 날 수 있고 심지어 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어. 어서 빨리 설계를 바꿔야 해.
4: 루루, 왜 자꾸 내 계획에 반대하는 건데?
0: 자꾸 반대하는 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그래.
4: 리더는 나니까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흰 설계도대로 짓기나 해.
2: 복희.
4: 아니, 난 그런 뜻이 아니라.
0: 좋아, 네 마음대로 해.
5: 루루 언니가.
4: 우리도 같이 갈래.
2: 복희,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6: 복희, 너 괜찮아?
4: 난 그냥 멋진 리더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는데 내가 다 망쳐놨어. 이제 친구들이 날 쳐다보기도 싫어해.
3: 복희, 네가 용기 내서 먼저 사과한다면 친구들도 다 이해해줄 거야.
4: 정말 그럴까?
3: 당연하지. 친구들이랑 오해를 풀고 다리도 더 멋지게 완성하는 거야.
4: 그래, 더 이상 고집부리지 않을 거야. 당장 친구들에게 사과해야겠어.
7: 우리는 부부와 두더지들.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그만해. 카페 갈 테니까 조용히 좀 하란 말이야. 뭐야, 새로운 다리가 생겼잖아. 두더지들아, 한번 가보자. 아니, 이게 대체 뭐야?
3: 후보와 두더지들이잖아?
5: 안 돼! 아직 완성된 게 아니야!
7: 뭐야, 다리가 끊겼잖아? 누가 좀 도와줘!
4: 어떡해! 빨리 구해줘야 해! 이가 곧 변신!

0: 완료! 레이브 변신 완료! 스키브 변신 완료! 하! 잡았다! 스릴러 드릴러 낚시 성공!
1: 와!
2: 이 한심한 기가 녀석들아, 다리를 왜 짓담한 거야? 위험한 사고라도 터지길 바란 거야? 너희들이 책임질 수 있냐고?
3: 위험해.
2: 제발 다음엔 말이야, 제대로 치어. 자, 가자, 뜯어지더라.
4: 얘들아, 날 구해줘서 고마워. 그리고 아까 이런 말이야.
5: 복희, 또 다른 사고가 터지기 전에 다리부터 다 짓는 건 어때?
6: 좋아! 이번엔 제대로 지어볼까?
3: 그래, 좋아, 복희!
6: 주변에 차가 막히지 않게 해줄 튼튼한 다리를 지어야 해. 그럼 어떤 다리를 지어야 할까?
7: 다리가 안전할 수 있게 최대한
5: 평평하게 만들고
6: 예술적 감각이 돋보이는 난간을 설치하는 거야. 보기도 좋고 사고도 막을 수 있게.
5: 다리 위아래에 뼈대를 설치하면 무게가 분산돼 훨씬 강한 다리가 될 거야.
6: 모두 좋은 생각이야. 기가 밀려 건설해 볼까?
3: 임무 완수!
5: 드디어 다리가 완성됐어!
6: 봤지? 효율적이고 균형이 딱 맞았어. 작품이 따로 없어.
4: 얘들아, 아까는 고집 피워서 미안해. 이제부턴 너희 의견에 귀 기울일게.
5: 괜찮아, 포키. 나도 미안해. 너를 혼자 두고 가는 게 아니었어.
7: 다시 너 혼자 내버려 두지 않을게.

0: 중학생 때 좋아했던 과목은?
1: 영어.
0: 가장 낮게 받은 시험 점수는?
1: 17점 수학.
0: 좋아했던 책의 제목은?
1: 책. 책은 안 읽어가지고.
0: 가장 기억에 남는 하루는?
1: 러브장 썼다가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아빠한테 머리끄댕이 잡혔었대.
0: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해주고 싶은 말은 없고 안아주고 싶어요. 그냥 말 없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대모사 진짜 잘하는 성우 김보민입니다.
0: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1: 빨리 어른이 되고 싶다. 너무 어리니까 제가 제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서 전 좀 빨리 성인이 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제 뜻대로 안 되니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니까 그 시간을 견디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고민이었어요. 사실 뭐 학업에 대한 고민은 없었고.

0: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1: 어쩔 수 없어. 열심히 지금을 즐겨? 라고. 네.
0: 학생 때 꿈은 뭐였어요?
1: 저 성우였어요. 네, 중학교 때 성우 꿈꿨었어요.
0: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1: 사실 저는 성우를 이루기 위해서 학생 때 노력한 거는 없었어요. 정말 말 그대로 저도 그거를 이룰 거라고 생각을 못하고 나는 그냥 결국엔 적성에 맞는 그냥 내 성격에 맞는 뭔가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에 사실은 중간에 제가 다른 직업을 선택했었거든요.
0: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있었던 계기가 있나요?
1: 근데 이제 나중에 성인이 됐을 때 그래 내가 뭐 적성에 맞는 게 있고 또 좋아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있고 그중에서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건 뭐지? 내가 뭔가를 하면서 즐거웠던 게 뭐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성우가 다시 떠올랐던 거고 중간에 성우를 그만두고 싶었을 때 아 그냥 내 그 전공을 살려서 다른 직업을 알아봐야 되는 걸까? 사전책을 한번 생각해볼까? 근데 그 길을 간다고 해서 내가 그걸 쉽게 할 수 있어? 그것도 아닌데? 어차피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그럼 기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거니까 내가 더 열정을 가질 수 있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더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한번 여기로 한번 가보자. 정말 진짜 열심히 해서 그때도 안 되면 내가 후회가 진짜 이만큼도 안 남을 정도로 했다면 그런데도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도 일단은 해보자. 어차피 인생이 쉬운 거 없으니까.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0: 성우가 되기 위해 갖춰야 할 기본 덕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1: 기본 덕목은 아무래도 발음 발성 연기력.
0: 성우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발음 발성 연기력과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고 연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인생 경험 있잖아요. 그리고 평소에 좀 많은 것들을 좀 관찰하고 느끼고 노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0: 성우가 되고 나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뭔가요?
1: 딱 그 입사하자마자 했던 일들인 것 같아요. 바로 그냥 대본을 성우님 지금 이거를 녹음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게 이런 것 때문이구나. 왜냐면 계속 지망생으로 살다가 처음에 와서 스팟을 짧은 스팟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딱 집중해서 그걸 해내야 된다라는 게 저한테 익숙하지 않았던 일이었어서 아 그래 난 이제 프로지 하면서 그때 어떻게 막 그냥 정신없이 했었던 기억이 있어요.
0: 10년, 20년 후 성우라는 직업의 미래는 어떨까요?
1: 사실은 어떤 분들은 10년 향후 10년이 성우가 없어질 직업이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무리 기술이 좋아지고 뭐 변한다고 해도 분명히 이 AI가 할 수 없는 이 사람의 감정 이 오로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이거는 저는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는 계속 그걸 그리워하고 또 찾지 않을까 해서 저는 향후 10년, 20년 계속 이 성우라는 직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성우라는 직업을 한마디로 표현해주세요.
1: 성우는 다채로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무지개 같은 직업입니다. 너를 지금 힘들게 하는 그런 어려운 부분들은 너의 이 앞으로의 기나긴 인생 여정에 있어서 정말 사실은 진짜 이 모래 하늘 정도도 안 되는 정말 그런 일이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걸 크게 생각하지 말고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지금 너무나도 잘하고 있고 너 자신을 믿고 너가 하고 싶은 일을 꼭 했으면 좋겠다.

0: 동경하는 공간에 서는 순간 꿈이 구체적인 목표로 바뀌는 겁니다.
1: 어머! 여기 너무 괜찮네. 위치 좋고 내부도 널찍하고.
2: 저 좀 도와주세요, 선생님. 선생님이 부동산의 전문가시라는 얘기 들었어요.
1: 뭐, 팩트긴 하지.
2: 제가 땅을 거래하게 되면 같이 가서 진행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 혼자서는 실수할 것 같아서. 선생님께서 계약서랑 다 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전 그대로 따를게요.
1: 정말? 아유, 너무 잘 생각했어. 걱정만 일한 시. 내가 1부터 100까지 싹 다 살펴보고.
0: 못 도와드립니다.
1: 못 도와줘.
3: 부장님?
2: 아, 그쵸. 많이 바쁘실 텐데 제가 너무 생각 없이 죄송해요. 전 이만 가볼게요.
1: 아니, 미란 씨, 그게 아니고.
0: 맞아요. 계약은 무서운 겁니다. 미란 씨도 알잖아요. 글자는 영원히 남아 책임을 묻는다는 거.
4: 이따가 은행에서 확인 전화 한 통 올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내내 대답만 해.
2: 알았어요.
0: 그런 무서운 일을
1: 어째서 간단히 남의 손에 맡겨버리는 거예요?
2: 선생님,
0: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1: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테니까.
5: 아이고, 저녁 시간 딱 맞춰 왔구나. 우리 며느리 시장하지? 어서 와 앉아. 수선 애비가 너 몸이 허하대서 해신탕 좀 끓였다. 문어, 전복 다 좋은 걸로만 사다 끓였으니까 양껏 먹어. 자, 이거 받아.
2: 이게 뭐예요, 어머니?
5: 실은 말이다, 그동안 너 출장 미용이란 거 내가 좀 떼서 모아뒀어. 아, 애비 눈치 볼 거 없다. 일 좀 하면 어때? 너 착해 빠져서 또 누구 돈 빌려주고 그럴까 봐 내가 챙겨뒀지. 은행 이자까지 알뜰하게 쳐서 넣었으니까 세봐.
2: 어머니.
5: 이런 얼빠진 놈! 정신 나간 놈! 나사 빠진 놈! 이 건물이 어떤 건물인데? 네 아버지랑 나랑 인부값 아낀다고 무릎 꼬아가며 지하부터 벽돌 하나하나 올렸어.
4: 그래서 그런 거라고요? 엄마 엘리베이터 있는 큰 건물로 모시려고.
5: 시끄러워! 어쩔 거냐? 이걸 어쩔 거냐고!
4: 엄마가 그랬죠? 가람이, 넌 사주에 귀인이 있어서 위기마다 꼭 동아줄 내려주는 사람이 있다고.
5: 뭐라는 거야, 이놈이?
4: 그게요, 어머니. 수선애미가.
5: 세상에나, 행덕스님 말이 맞았어. 우리 수선애미가 귀인이라더니 그 말이 꼭 맞았다. 안 그러니 애미야? 그 자갈밭이 그렇게나 오르다니. 부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복을 주시려나 보다. 그렇지?
2: 우리?
5: 어떻게 결심이 섰어? 질질 끌거 없다, 애미야. 부동산은 타이밍이야. 내 이름 세 글자 박혀있는 거 아님? 아무것도 내 거 아닌 거야. 남편도 자식도.
2: 네, 결정했어요, 어머니.
5: 그래, 그래.
2: 그러니까 땅은...
5: 땅은?
2: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땅이니까요.
4: 내 땅? 이런 배은망덕한...
5: 그래, 그래. 맞다, 수선애미야. 우리 며느리 땅 맞지? 누가 아니래. 싸우지 마라. 여긴 우리가 정리할게. 들어가서 푹 쉬어.
3: 깊이 파지도 않았는데 주르르 나오네요. 나가람 씨, 부채가 상당합니다. 이건 모미라님 자택 건물 등기부 등본인데요.
0: 역시 다 써가고는 건물에 은행 몇 개가 들러붙어 있는 거야.
3: 그런데요, 부장님, 나가람 씨 상황을 어떻게 아신 거예요?
0: 그야 사고치는 아빠를 둔 장녀의 촉이랄까. 나가람 쪽은 계약 마무리하고 계속 팔로우하죠. 아무래도 뭔가 한 방에 남아있을 것 같군요.
4: 엄마는 그냥 들여보내면 어떡해요. 알아들을 때까지 붙잡고 설득을 해야지. 아휴, 쟤도 진짜 어이없어. 혼자 착한 척 다 하더니 내 땅이라고 딱 선긋는 것 좀 봐. 여태껏 잘해준 은혜도 모르겠지.
5: 신경 이놈아. 너 같은 놈 안 죽이고 살려둔 게 선녀님이다. 어? 내가 낳은 것만 아니면 너는...
4: 아유, 엄마.
5: 당분간 납작 엎드리고 있어. 도장진 건 수선애미니까 여차하면 튕겨나가는 수가 있어.
4: 수선엄마는 안 그래요. 아니, 못 그래. 겁이 얼마나 많은데.
5: 멍청한 소리. 여자한테 돈이 뭔지 알아? 쑥이랑 마늘이다. 먹고 사람이 돼버리면 동굴에 더는 못 가둔다는 것만 알아. 또 이 미련한 놈아.
4: 에이, 그럼 어떡해요.
5: 수선애미한테 미안하지만 우리도 살아야지.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분명히 분명히 뭔가.
6: 트롯 아이돌 오리진 단독 콘서트 7월 7일 도리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5: 방법이 있을 거야.
1: 웬일로 미란이 네가 우리를 다 불러 모았대?
5: 그게 양순언니 오면 얘기할게요.
1: 양순이?
7: 주문하신 음료 나왔습니다. 서프라이즈! 양순이는 아침부터 와 있었지.
5: 언니! 취직했다는 데가 도토리 카페였어요?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7: 아니 그게 일 느리다고 금방 잘릴까봐 말 안 했지.
0: 약해지면 안 돼, 모미란 씨.
7: 근데 미란이 너 언니들한테 말하고 싶다는 게 뭐야?
5: 아, 그게... 그러니까... 아, 그... 땅이 있는데요.
0: 여기서 또 마음 약해지면...
1: 뭐라고? 안 들려. 얘가 땀을 왜 이리 흘려? 너 석류즙 좀 더 마셔야겠다.
5: 손수건...
0: 이게 당신 운명인 거야.
7: 수선엠이 바로 안 들어오는 거 확실하지?
4: 네, 팬클럽 아줌마들 만나러 갔대요. 아주 그냥 이제 대놓고 나가. 점심 먹고 온댔으니까 실컷 뒤져봐요, 엄마.
7: 서류는 찾아놨는데 도장이 하늘을 채서도 안 보여. 가람이, 넌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있어?
4: 아, 그야 당연히 하고.
7: 내가 죽으면 죽었지. 이 건물은 절대 안 뺏겨.
6: 7월 7일 도리 체조경기장에서 만나요.
7: 저놈이지? 수선혜미가 쫓아다녔다는 게.
4: 눈썰미도 좋으셔. 바로 알아보세요.
7: 잘생겼으니까 수선혜미도 저기 놀러가냐?
4: 그때 나한테 들키고 싹싹 빌면서 이제 안 간다고 했어.
7: 가람아, 당장 콘서트 티켓 구해둬라.
4: 티켓이요?
7: 수선혜미 저기 보내버리고 그날 다 끝내버리자고. 서류랑 도장 찾아내서 우리가 계약을 하는 거야.
4: 민감을 훔치자고요?
7: 건물을 구하는 게 먼저야. 용서는 나중에 빌어도 돼. 그러니까 넌 참말 말고 표부터 구해놔. 알았지?
4: 아, 당연히 엄마 말대로 구해놨죠. 도장이나 얼른 찾아봐요, 엄마. 그거 없으면 말장 꽝이니까. 아, 손님 왔다. 끊어요.
7: 아휴, 여기도 없네.
8: 아우, 죄 쏟아졌네. 오늘 너답지 않게 왜 그리 덤벙대?
5: 아, 그 괜찮아요, 두리 씨. 내가 정리할게요.
0: 네, 그럼 전 이만 가볼게요. 회사에 들어가 봐야 해서.
1: 두리 씨, 오늘 저녁 오리진 생일 건 올 거지?
0: 아, 아니요, 회사 업무 때문에 안 될 것 같습니다.
8: 미란이도 못 오는데 두리 씨까지? 너무 아쉽다.
0: 네, 그럼 다음에 뵙죠. 더 이상은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모미란 씨.
7: 가람아, 찾았다. 아유, 찾았어.
4: 아유, 엄마, 손님 계세요.
1: 어머, 그래.
4: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1: 네, 감사해요.
4: 신기하다니까 정말. 아, 뭐든 엄마가 찾으면 나오잖아. 난 못 찾았는데.
7: 위임장 줘봐. 얼른 직구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아유, 오늘 다 끝내버려. 애비야, 이게 뭐냐?
4: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아, 이거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7: 굿즈? 그게 뭔데?
4: 아, 진짜.
1: 어? 넌 무슨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니? 인감도장 잘못 보관하면 큰일 나.
5: 저도 그래서 갖고 다니는 거예요, 불안해서.
0: 모쪼록 행운을 빌어드리죠, 미란 씨.
1: 아우, 야, 여기 핸드크림도 떨어졌다.
7: 아, 가람아, 너 혹시 수선애미 가방 속은 안 봤냐?
4: 에, 가방? 에이, 설마 인감을 들고 다닐라고?
7: 거기 말곤 다 찾아봤어. 수선애미가 가방에 넣고 다니는 빨간 주머니. 느낌이 와.
4: 아, 그거 뭔지 알아요? 화장품이랑 이거저거 들어있는 거? 아이, 근데 그건 수선 엄마가 화장실 갈 때도 들고 가는 건데 어떻게 빼내지?
7: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4: 응, 10만 원짜리 표를 50에 팔더라고, 이 사기꾼들이. 건강한 공연 문화를 위해 암표 거래는 근절되어야 해요.
7: 누구한테 말하는 거야, 헐빠진 놈이. 수선애미 지금 빨리 들어오라 그래. 티켓 주면 좋아, 날뛸게다.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예. 그 다음에.
1: 그러니까 이번 미션은 가람포토 잠입이라 이거죠?
9: 동네 주민으로 자연스레 접근하셔서 스케치만 살짝. 뭐 워낙 잘하시니까.
1: 좋아요. 나 사장은 꼴보기 싫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것도 탐정의 일이니까.
4: 아, 저기 손님, 벌써 이게 3,000장째인데.
1: 이 포즈 어때요? 기품 있죠? 배경엔 페루 사유 궁전을 합성해줘요.
7: 가람아, 찾았다, 찾았어.
4: 아이씨, 엄마, 손님 계세요. 버킹엄궁이요? 알겠습니다. 아, 촬영은 다 됐고요. 내일 아무 때나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
1: 네, 감사해요. 아니, 버킹엄궁이 아니라 베르사유 궁전.
7: 빨리 찍고 유니버스에 연락하자. 네. 오늘 안에 다 끝내버려.
4: 아니, 엄마, 이거 안방 침대 밑에서 찾았어요? 이거 그 오리발인가 뭔가 하는 놈 굿즈잖아. 게이.
1: 커튼이 두꺼워서 잘 안 들리네.
7: 너 콘서트 티켓 구했댔지? 그럼 네가 직접 공연장까지 차로 데려가. 그 다음에 틈을 봐서 사고를 내는 거다.
1: 사고를 내는 거다. 사고? 이놈들이 설마. 당신들 대체 미란 씨한테 무슨 짓을 하려는 거야? 뭐야, 다 어디 간 거야? 나 사장! 야, 나가라! 사람 여기 있다고!
10: 사장님께서 모미란 씨를 더 정확히 본 것 같습니다. 모미란 씨 마음이 약해서 사람들을 모른 척하지 못해요. 이대로 어영부영할 것 같습니다. 나가람 씨 쪽 플랜도 준비해둬서 다행입니다.
1: 어서온 탑장! 어서온! 야, 오소리! 안 들려!
3: 네, 남스... 아니, 에이전트 블랙홀.
1: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해요? 급한데! 둘이 탐정을요!
3: 옆에 계세요. 전화로 하겠습니다.
1: 둘이 씨! 미란 씨가 위험해!
10: 네? 위험하다뇨?
1: 오늘 밤에 미란 씨가 좋아하는 가수 콘서트 있지? 거기 데려다주면서 해코지를 하려는 것 같다.
10: 미란 씨는 오늘 콘서트 안 갑니다. 티켓도 처분했어요.
1: 아니! 그 인간들이 뭔가를 지잡듯이 찾고 있었다니까? 아무래도 그걸 미란 씨가 갖고 있는 것 같아.
11: 넌 무슨 인감도장을 들고 다니니?
10: 제가 확인해보죠.

0: 두리 씨, 잘못 가져간 물건이 뭐예요? 없어진 게 없는데.
1: 미라 씨, 지금 남편분과 콘서트장 가고 계시죠?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제 말을 들어주세요. 지금 당장 차에서 내리세요.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1: 미라 씨! 모미라 씨!
0: 두리 씨,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중이라 소리가 잘... 제가 나중에 다시...
2: 네? 미라 씨, 제 말 듣고 계세요? 지금 당장...
1: 미라 씨! 모미라 씨!
0: 무슨 일이에요, 여보? 왜 갑자기...
3: 아이고, 이걸 어째... 나 고양이를 친 것 같아.
0: 고양이를요? 안 보이는데...
3: 거기선 안 보이지. 당신이 나가서 좀 살펴봐주면 안 될까? 나 옛날부터 피 보면 어지럼증 오잖아. 돌아갈 때 운전 실수하면 어떡해? 어?
0: 무서운데...
3: 그 뒤쪽도 봐봐. 어? 대충 보지 말고 꼼꼼하게.
4: 안 봤습니다, 부장님. 단톡방도 확인 못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2: 내려서 찾아봅시다.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중이라고 했으니 주차장부터... 정말...
4: 모미라님 괜찮아 보이는데요? 분위기도 나쁘지 않고요.
2: 글쎄요, 저 미소가 난 어째 쎄한데요?
4: 네?
2: 아닙니다. 기왕 온 거 공연장 입장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가죠.
3: 공연이 3시간이랬지?
0: 아, 공식적으로는 그런데 내일이 오리진 생일이라 12시 땡 하면 다 같이 축하 노래 불러줘야 하거든요. 5시간 넘게 걸릴 수도 있어요.
5: 잠시 후 입장을 시작합니다. 관객분들은 로비로 그래, 모여주십시오.
3: 그 오히려 잘 됐네.
0: 네?
3: 자, 가방. 그럼 난 간다.
0: 저기, 고마워요, 여보. 티켓도 구해주고 데려다주고 가방까지 들어주고 꼭... 옛날 당신으로 돌아간 것 같아.
2: 네, 모미라 씨. 갑자기 전화 끊어서 놀랐어요. 무슨 일 있었나요?
1: 아니 별일 아니었어요. 근데 두리 씨, 아까 왜 갑자기 차에서 내리라고...
6: 불길한 꿈을 꿨다고 하세요.
2: 그게 실은 미란 씨가 교통사고 나는 꿈을 꿔서요. 하도
1: 생생한 꿈이라 걱정했는데 아니라니 다행입니다.
0: 제 걱정해 주신 거예요, 두리 씨? 근데 어쩌면 그 꿈 길몽일지도 몰라요.
2: 길몽이요?
1: 지난번에
0: 두리 씨한테 말했던 제 꿈 이루게 될 것 같아요. 제 미용실이요.

0: 제가 땅을 조금 가지고 있어서 운 좋게 그렇게 됐어요. 주말 지나면 도장 찍기로 결심했는데 너무 떨리는 거 있죠. 혼자서 이렇게 큰 계약을 한다는 게
1: 사실 저한테 혼자서 하신다고 한 거 맞죠?
0: 꿈은 반대라고 하니까 들이실 꿈이 길목 맞겠죠?
2: 네, 분명히 길목 맞을 겁니다. 미용실 오픈하면 꼭 머리하러 가겠습니다. 콘서트 재밌게 보시고요.
0: 네, 오늘 오리진 키 제대로 받아서 도장 찍으러 갈게요.
3: 입장 전에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부탁드려요.
0: 저 이제 들어가야 해요. 그럼 다음에 봬요, 두리 씨.
4: 드디어 끝났네요, 부장님. 미라님도 행복, 회사도 행복, 다 해피엔딩이네요.
2: 아직 끝난 거 아닙니다. 오늘은 별일 없이 끝났으니 다행이지만요. 사무실로 갈 건데 소은 씨는요?
5: 저는 가시다가 가까운 지하철역에... 잠깐만요, 부장님. 법무팀에서 왜 이 시간에... 네, 정 실장님.
4: 아, 비구역 계약이요? 수요일 내로 소유주 본인이 직접 계약하겠다고 연락이 올 겁니다.
5: 소유주 남편이요? 그쪽은 서류가 미비해서...
4: 네?
5: 나가람 씨가 두 시간 후에 계약하자고 했다고요? 서류가 모두 준비됐다고요?
2: 인감 도장을 위조했거나 훔쳤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아까 들었잖아요.
5: 모미란 씨, 폰도 꺼져 있는데 어쩌죠?
2: 아직 나가람 씨가 여길 빠져나가진 못했을 겁니다. 제가 찾아보죠. 소은 씨는 회사로 돌아가 돌발 상황에 대비해 주세요.
5: 그런데요, 부장님. 찾을 수 있을까요?
6: 미란아!
7: 언니들!
8: 어떻게 된 거야? 못 온다더니.
0: 수선 아빠가 티켓을 구해줬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8: 어머! 갑자기 머리가 어떻게 됐대?
7: 언니!
8: 아유, 우리도 이만 줄 서러 갈게. 끝나고 같이 가게 연락해.
0: 네, 언니. 잠시만요. 당 떨어지지 않게 사탕 하나.
8: 왜? 어? 사탕 없어? 없으면 됐어.
0: 도장이 없어졌어요, 언니. 없어.
8: 도장? 무슨? 네가 갖고 다니던 인감 도장 말하는 거야? 진정해. 도장 잃어버렸다고 당장 무슨 일 나는 거 아니니까 침착하게 찾으면.
0: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수선 아빠가 훔쳐간 거야.
9: 자, 여러분.
8: 가자, 미란아. 언니가 도장 찾아줄게.
10: 어디 잡히기만 해봐. 머리들을 다 뽑아버릴 테니까.
0: 그럼 언니들 콘서트는요?
8: 지금 콘서트가 문제야. 언니들한테 진작 말했어야지.
0: 미안해요, 언니들.
10: 뚝! 자, 보석 언니. 드디어 언니 재능을 펼칠 때가 왔어.
8: 나? 무슨 재능?
10: 언제 어디서나 남자를 찾아내는 재능. 걱정만 미라나. 난 보석 언니처럼 남자 잘 찾아내는 사람 못 봤어. 여기 거의 다 여자들이니까 일단 남자만 찾아내는.
8: 야! 날 뭘로 보고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돼. 아유, 알았어. 내가 해볼 테니까. 이 능력에는 치명적인 약점 하나가 있다는 것만 알아둬. 그건 바로 잘생긴 남자만 인식된다는 거.
2: 대체 어디로 간 거야? 주차장으로 가려면 분명히 이게...
11: 뭐야, 아저씨!
12: 아저 좀 비키라고. 아니, 바빠 죽겠어.
2: 거기 아저씨! 들어둬야 해.
11: 아저씨, 잠깐만요!
2: 뭔가 방법이 있을 텐데...
11: 헐! 님들! 저 아저씨가 방금 오리진 욕했대요! 그 안티바론 명예훼손 그런 거요!
12: 온통 미친 인간들 뿐이구만. 빨리 빠져나가야지.
8: 저 아저씨가 뭐라고 했는데요?
11: 네?
2: 그러니까 방금 오리진 안티춤 조사는 못했는데...
8: 오리진 라이브 더럽게 못한다고! 오디오춤 없으면 앨범 못 낸대요!
12: 뭐야?
11: 아니, 미쳤나! 저도 들었어요! 오리진 탈모 수술했대요! 정수리에만 3만 번씩 못다고 했어요!
13: 아저씨 지금 뭘 했어? 팬들이 순위 조작했다고?
12: 예? 아, 제가...
8: 아저씨 유비통 팬이지?
13: 맞네! 우리 오리진 분열시키러 온 스파이 맞네!
12: 아, 저 아니에요?
8: 어디 있어? 나도 유비통!
2: 교수님, 여긴 어떻게...
8: 내 초능력에 약점은 없다고만 해두죠.
2: 네? 미란님은요? 드릴 말씀이...
3: 5분 뒤 입장 마감입니다. 모두 서둘러주세요.
12: 여보, 아니야 여보. 여보가 생각하는 거 그거 다 오해야. 내가 다 설명할게. 그러니까 당신이 포장을 뚫었...
2: 장담하죠.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14: 유니버스 그룹 오서훈 씨 맞으시죠?
2: 세상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으실 테니까.
0: 네, 제가 비구역 소유주 모미란이에요.
15: 정말 어려운 걸음하셨습니다, 보사장님. 부군께서 오실 줄 알았는데 이렇게 직접...
0: 제 땅이니까 제가 와야죠.
15: 그럼요. 이 땅의 진가를 30년 전에 알아보신 분답습니다.
16: 아, 네. 이제부터는 저와 계약을 진행하시게 될 거고요. 그와 관련해서...
0: 잠깐만요. 그 전에 조건이 있어요.
15: 편히 말씀해 주세요, 모사장님.
0: 도토리 문화센터를 없애지 말아주세요.
16: 아, 그건 좀 무리한 요구입니다. 저희 더 유레카의 돈앤매너에는...
15: 그렇게 하시죠.
0: 정말요?

0: 사실 저희도 고민 중이었습니다. 도토리 문화센터, 지역 주민들의 사랑방 아닙니까? 그런 소중한 곳을 없앴다간 쇼핑몰 오픈부터 미움을 받게 될 테고. 아, 오히려 잘 됐습니다. 문화센터 건물이 노후화됐으니
1: 우리 무슨 꿍꿍이지. 투자해서...
2: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셨어요. 워낙 큰 금액이라 정산까지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중간중간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3: 감사해요, 소은 씨. 그럼 전 가볼게요. 참, 두리 씨한테도 고맙다고 꼭 전해주세요.
2: 네, 부장님께도 꼭 전달해드리겠습니다.
3: 네? 그럼 이만. 저기, 어? 혹시 제가 지갑을 분실했는데...
4: 아, 저기 유니버스 직원분이랑 같이 계시던 테이블 맞죠?
3: 네?
4: 단골이시라 기억하거든요, 고두리 부장님.
3: 아... 이렇게 늦게 연락드렸는데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5: 저희 부장님 덕분이죠, 뭐. 끝까지 미란님을 믿고 기다리셨거든요.
3: 혹시 그분도 오늘 계약 자리에 오시나요?
5: 아, 아니요. 저희 부장님은 급한 출장이 있으셔서.
3: 그 참 아쉽네요.
6: 이거 봐라, 이거. 말 못하는 식물들도 아 예쁘다 하면 줄기가 꼿꼿해져.
7: 나 좀 내버려 두라고!
8: 그만 갈게요.
7: 아, 벌써? 아, 자고 가지 왜?
8: 엄마가 식물을 그렇게 잘 키울 줄 몰랐어요. 나한텐 쓸데없는 짓이라고 그렇게 잔소리하더니.
7: 어?
8: 반찬은 하나한테만 갖다 줄게요. 난 어차피 가져가 봐요.
6: 좋아. 옛날엔 사는 게 바빠 몰랐지. 근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엄마가 너한테 그래.
8: 가요. 아, 오다 보니까 이 동네 문화센터 생겼던데 식물 기르기 강좌도 있더라고요.
7: 어? 아, 그래.
9: 관리실에 신고도 없이 새벽에 이사를 나가셨어요. 저희도 아주 곤란합니다.
8: 모두 다르게 산다. 삶은 대체로 특별할 것 없는 재료들을 나눠주지만 누군간 그걸 함부로 쓰다 잃어버리고 누군간 스스로를 파괴하는 데 쓰고 누군가는 잘 다듬어
10: 쌀며시 다가간 그대
8: 스스로를 구원한다.
2: 비 오는데 들어가 계세요, 부장님. 사다 드릴게요. 어차피 거기 가실 거잖아요. 맛없지만 포인트 두 배인 김밥집.
8: 아니요, 오늘은 전복 솥밥 먹으러 갈 겁니다. 조금 걸어야 하니까 도보 포인트 어플 켜세요.
2: 네, 부장님.
9: 사장님, 도토리 문화센터 말입니다. 정말로 그대로 드실 겁니까? 동네 주민들에게 개방하면 아무래도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가...
11: 멍청하긴. 문이 열려있다고.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건 아니잖아.
8: 그러니까 지금까지 찾아낸 타기3 송수지 회원의 정보는 1년 전까지 실쓰기 교실 회원이었다 그것뿐이군요.
2: 네, 세미 회원님도 모른다고 말하는 사람은 처음이에요. 이상할 정도로 흔적이 뚝 끊겨 있습니다. 마치 일부러 숨기라도 한 것처럼요.
8: 1년 전에 수업을 들었으니 기억하는 사람이 센터에 있을 겁니다. 여러 회원들과 접촉할 방법만 있다면...
12: 아, 마이크 테스트. 예예. 도토리 문화센터 자치위원장 지옥길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야트마켓도 군데군데 험하니까 1인 1조로 출발해 주세요. 눈여겨본 회원 있으면 이참에 친해지면 됩니다. 그러면은 1시간 후에 팔각정에서 볼시대.
13: 아, 저기 혼자 회원님 나랑 같이. 어머, 경수 회원님 짜봤으면 나랑.
14: 잘 안 들려.
8: 저랑 가시죠. 어?
13: 두리 회원님! 숲에 오면 참 재밌어요.
8: 세미 회원님도 송수지 씨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하셨죠?
13: 네, 워낙 조용한 사람이라 잘... 어머나, 저건! 두리 회원님 손!
8: 제가 개도 아니고 손은 왜요?
13: 손! 선물! 머리숱 많은 녀석이 상수리나무 도토리, 털모자 쓴 애는 신갈나무, 얼굴 홀쭉한 아이는 졸참나무 도토리예요. 다 다르게 생겼죠?
8: 아, 도토리는 다 같은 줄 알았습니다.
13: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요? 다람쥐들은 겨울을 나려고 도토리를 땅에 묻어두는데 문제는 건망증이 심해서 숨겨둔 곳을 잊어버린대요. 10개 묻으면 9개는 못 찾는다나.
8: 그거 참 안 됐네요.
13: 근데 그게 꼭 나쁜 일만은 아니랍니다. 잊혀진 도토리들이 쑥쑥 자라서 이렇게 참나무 숲을 만드는 거니까.
8: 재밌는데요?
15: 자, 오늘의 식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8: 옆에 왕잠자리 안경은 진정순. 오늘의 목표는 송수지에 대한 탐문조사, 그리고 저들의 호감에 사야만 한다.
13: 참 맛있네.
2: 부장님, 시니어 유머 모음집은 절대 안 돼요. 어른들의 마음을 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활짝 웃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싹싹한 인사. 그거면 충분합니다.
8: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13: 좋다. 결투 신청을 받아준다.
8: 네? 실패요?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심폐소생술 방법.
4: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5: 어쩌라고?
4: 일반 인이라도 심폐소생술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5: 우리가 심폐소생술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4: 야! 야!
3: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5: 덕분에 살았다, 야.
4: 밥 한 번 사.

0: 선크림 공주와
1: 선블록 왕자.
2: 비글글 쨍쨍 비글글 쨍쨍.
0: 누나 얼른 나가자. 나 준비됐어.
1: 벌써? 오늘도 엄청 더울 거래. 햇빛을 가려줄 모자
0: 썼지.
1: 오, 좋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긴팔 옷도
0: 챙겼지.
1: 오, 좋았어.
0: 그럼 이제 나가자.
1: 잠깐, 더우니까 물도
0: 챙겼지. 그러니까 이제 제발 좀 나가자.
1: 챙겼구나. 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외출할 준비 끝.
0: 가자.
1: 아, 잠깐.
0: 왜 또?
1: 아, 그게 뭔가 엄청 중요한 걸 깜빡한 것 같은데. 아, 그게 뭐지?
0: 도대체 뭐가 빠졌다는 거야?
1: 아, 그래 맞아.
3: 호빵아, 호빵아, 외출하기 전에 자외선 차단제 꼭 발라. 하나는 선블록이고 하나는 선크림이니까 원하는 걸로 골라 바르면 돼. 알았지?
1: 라고 엄마가 말씀하셨잖아. 호빵아, 우리 자외선 차단제 바르자.

0: 누나, 여기가 어디지?
1: 나도 모르겠어.
2: 이런, 이런. 아직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모르다니. 이곳은 바로

0: 블록 원장!
1: 썬블록은 아까 누나가 바른 거잖아!
2: 맞아, 맞아!
0: 자외선 반사! 튕겨, 튕겨, 튕겨!
3: 자외선을 차단하라! 나의 이름은 선크림 공주!
2: 어? 선크림은 아까 호떡이 네가 바른 거잖아!
1: 맞아, 맞아!
3: 자외선 녹여! 날려, 날려, 날려!

0: 그러니까 여기네.
1: 자외선을 막기 위해 훈련을 하는 곳이다.
2: 더 이상 자외선 왕자에게 피부 세포를 잃을 순 없어.
3: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2: 용납하지 않는다. 하! 하! 하!
4: 하! 쟤들 뭐냐?
5: 단 한 줄기의 자외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데요?
4: 이대로 당할 순 없지 않느냐, 자외선 왕자?
5: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바마마. 자외선 왕자, 저에게는 두 가지 작전이 있습니다. 하나는 쭈글쭈글 작전, 또 하나는 화끈화끈 작전.
4: 쭈글쭈글 화끈화끈? 어떤 작전이지?
5: 첫 번째 쭈글쭈글 작전은요,
6: 사과 같은 내 피부 매끈매끈하지요.
5: 사랑하는 나의 자외선 화살들이여, 피부 세포들을 쭈글쭈글 늙게 만들어 버려라.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4: 착착착착착착.
7: 내가 할머니가 됐어.
8: 난 할아버지가 됐어. 이게 어떻게 된 거지?
5: 어떻게 되긴, 이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 때문이지. 아예 없애주마. 쭈글쭈글 이글이글 쨍쨍.

0: 있겠구나.
1: 멜라인 세프님은 까맣게 변했어.
2: 죽은개가 되셨다.
3: 자외선 왕자의 자외선 화살로 피부 세포를 쭈글쭈글 늙게 만들 것이옵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왜? 자외선 왕자여, 두 번째 작전은 무엇이냐?
3: 두 번째 화끈화끈 작전은요, 자외선 화살아, 가서 화끈화끈 화상을 일으켜라. 화끈화끈 이그리그 쨍쨍.
4: 매끈매끈하다, 매끈매끈한.
5: 아니, 이거는 내 피부 같다. 매끈매끈한, 매끈매끈한.
0: 누구인가? 누가 나를 불렀는가? 통증의 신 프로스타글라딘이 왔도다.
5: 빨개졌어.
4: 나도 화끈화끈 너무 아파.
3: 이것이 바로 저의 화끈화끈 작전입니다.
0: 옳지 옳지 잘한다. 어? 그 작전 진행시켜.
3: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쏘겠습니다. 그리고 쨍쨍.

0: 아니,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어? 왜 자외선 화살이 튕긴 것이야? 어? 왜?
1: 저도 모르겠사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지?
2: 이글이글 쨍쨍! 아!
3: 자외선 화살이 날라오고 있다. 차! 차! 자외선 화살을 맞고 차! 차! 차! 날려버린다. 차! 아! 차!
4: 우와! 자외선 차단대왕님 감사합니다. 최고 최고.
3: 하, 뭐 이 정도 가지고. 하지만 자외선 왕자는 또 공격해올 것이다.
5: 자외선 차단왕이시여, 이번엔 제가 나서겠습니다.
6: 감히 내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
7: 아바마마, 아 지금 겁먹으신 겁니까?
0: 겁먹다니! 자외선 왕자, 참지 말고 속어라!
8: 네, 아바마마, 마구마구 속겠습니다.
2: 이글이글 쨍쨍! 이글이글 쨍쨍!
5: 자외선 차단 방패여, 썬블록 왕자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다 튕겨내라. 튕겨, 튕겨, 튕겨!
9: 우와,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고 있어!
0: 어? 어떻게 하신 거예요?
5: 썬블록을 바르면 피부에 방패 같은 막이 생긴다. 그럼 이렇게 튕겨, 튕겨, 튕겨낼 수 있다.
2: 이글이글 쨍쨍!
3: 자외선 화살이 쉴 새 없이 몰려들고 있다!
5: 내가 더 힘낼 수 있게 썬블록을 발라줘.
9: 네! 제가 가서 썬블록을 바를게요! 어? 아, 썬블록 왕자님! 힘내세요! 응!
2: 이글이글 쨍쨍!
5: 튕겨? 튕겨? 튕겨! 우와! 썬블록 충전!
0: 누나가 썬블록을 잘 발랐구나! 썬블록 왕자님이 자외선 화살을 싹 다 막아내고 있어!
1: 어떻게 된 거지? 자외선 화살을 다 튕겨내잖아!
6: 더 강한 자외선 화살로 공격해보지.
2: 이글이글 쨍쨍!
3: 더 강한 자외선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5: 자외선 왕자, 지치지도 않느냐?
10: 이번엔 선크림 공주가 나설 차례인가? 호떡아, 내가 힘쓸 수 있게 선크림을 발라줘. 내가 자외선을 막으려면 외출하기 30분 전엔 발라줘야 해. 그래야 막을 준비를 할 수 있거든.
0: 네, 제가 가서 선크림 잘 바를게요. 누나,
9: 어?
0: 선크림은 외출하기 30분 전에는 발라줘야 한대.
9: 그래, 얼른 선크림 발라.
0: 어?
9: 근데 선크림 공주님은 어떻게 자외선을 막아내지?
10: 선크림 충전! 호떡아, 고맙다! 자외선 왕자, 난 준비가 끝났다! 어디 쏴봐라! 피부 속으로 들어온 자외선 화살을 받아 휘휘 저어서 녹인 다음!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이 열기, 이게 뭐야? 뭐야?
10: 내가 자외선 화살을 녹이고 내보낸 열기다! 어떠냐, 자외선 왕자! 날려! 날려! 날려!
1: 뭐야? 썬블록 왕자는 자외선 화살을 튕겨내고 선크림 공주는 자외선 화살을 흡수해서 녹인 다음 다시 날려버리잖아! 아이, 그럼 내가 자외선 화살을 쏴도 소용없잖아.
0: 내 이럴 줄 알았다.
1: 아이, 칭찬할 땐 언제고요, 아빠마마. 썬블록 왕자, 선크림 공주 때문에 망했네, 망했어.
10: 호떡아, 선크림을 잘 발라줘서 고마워. 자외선 왕자는 낮 시간에 더 강해지니까 외출할 땐 적어도 30분 전에 선크림을 꼭 발라줘.
11: 아, 자외선 화살은 실내에도 있을 수 있으니까 선블록도 잘 발라줘. 내가 잘 막아줄게. 하!
3: 아무리 자외선이 강해봐라, 선크림, 선블록, 자외선 차단제만 잘 발라도 아무 문제 없도다.
10: 나요, 나요!
12: 챙겨,
10: 챙겨! 나요,
9: 나요! 네! 선블록도, 선크림도 잘 바르겠습니다! 오? 어, 선블록 최고 딱지다!
12: 오, 선크림 최고 딱지네!
9: 친구들도 뜨거운 여름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자! 자외선 차단! 예! Yeah!

0: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1: 꼭 갖고 말 거야.
2: 계단에서 장난을 치던 피터. 저런, 사고가 나고 말았어요.
3: 로보카 폴리 안전 스쿨. 계단에선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1번, 난간을 잡고 걸어간다. 2번, 급하면 뛰어간다. 정답은 1번. 앞쪽을 똑바로 보면서 난간을 잡고 한 칸씩 걸어가야 해요.
2: 급하다고 뛰지 말고 사람이 많을 때에는 앞사람과 간격을 두고 천천히 걸어가야 해요.
3: 로보카 플리랑 꼭꼭 약속!

0: 눈병 났네?
1: 눈병 났어.
0: 누나 눈 아파.
2: 누나
0: 아야야야야야야야.
1: 뭐? 아, 수영장에서 신나게 놀았잖아. 근데 집에 오니까 눈이 아프다고?
0: 아, 진짜 아프단 말이야.
1: 어, 그래? 어, 어디 봐봐. 많이 아파? 와! 아,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개!
0: 어, 내 눈이 토끼 눈처럼 빨갛다고?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야? 왜 토끼 눈처럼 빨간 거냐고? 왜?
1: 아이고, 오잉? 호또가 또 왜 울어? 아, 울지 마!
0: 나도 울고 싶지 않은데 자꾸 눈물이 나네. 왜 자꾸 눈물이 나는 걸까?
1: 눈은 빨갛고 눈물은 계속 나고 눈꽃까지. 호떡이 너 눈병 났네. 눈병 났어.
0: 와, 눈병?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야? 수영장에 누나랑 같이 갔잖아. 근데 왜 나만 눈병이 생긴 거냐고. 왜?
1: 아이고, 그건 나도 모르지. 수영장에서 호떡이 너한테만 무슨 일이 있었던 거 아니야?
3: 눈병.
1: 어? 눈병 딱지다. 호떡아, 누나가 가서 너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올게.
0: 응, 누나!

0: 여기는 눈마을이다. 어, 눈의 여왕님 이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빨개요?
1: 성공자 절대 용사

0: 지 않을 것이오. 절대로.
1: 윤세포야, 눈의 여왕님이 왜 이렇게 화나신 거야?
2: 나도 화나는데 너도 화났나? 저기 저 손마을에 손 공장님 때문에 눈의 여왕님도 우리도 이렇게 됐잖아.
1: 응? 손 공장님이라면 손을 말하는 건가?
2: 그래! 우리 눈의 여왕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1: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알려줘!
3: 총총총총 떡떡 계십니까?
2: 어머머머머머머
1: 네?
3: 손마을 손공장님이 보낸 손 집사입니다.
1: 어머나! 손 집사님이?
4: 눈마을에는 무슨 일로 오셨을까요?
3: 아, 저희 손공장님께서 눈의 여왕님께 이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2: 어머어머어머! 뭐라고 쓰셨을까?
5: 신뢰하는 눈의 여왕님께 손 공작입니다. 눈의 여왕님을 사모하는 마음에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부디 저의 마음을 받아주십시오. 사모하고 애정하고 사랑합니다.
4: 라고 하시는데요?
0: 뭐야? 손 공작님 나한테 사랑 고백하신 거야?
1: 그런 것 같습니다. 뭐라고 전할까요?
0: 조만간 만날 날을 정해서 전한다, 전해라.
2: 라고 하시는데요?
3: 네, 글이 전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총총총총.
2: 어머, 웬일이니 웬일이야?
1: 손 공장님한테 고백도 받고
2: 눈의 여왕님 부러워요.
0: 어우야, 부럽긴. 몰라.
2: 모르겠냐? 눈의 여왕님도 참. 아, 모르는 넌 누구야?
6: 아, 저 말입니까? 아, 저로 말할 것 같으면.
7: 나의 이름은 아데노.
0: 아, 아데노?
1: 처음 듣는 이름인데?
2: 여긴 어떻게 왔니?
7: 아, 손 따라왔습니다.
1: 여긴 왜 왔는데?
2: 어디에서 왔는데?
7: 아, 수영장에서 왔습니다.
0: 아, 수영장에서?
2: 뭐야? 수영장에서?
1: 그럼 수영장에 있다가
2: 손집사님을 따라서 눈마을까지 왔다고? 왜?
7: 왜긴요. 괴롭히러 왔습니다.
2: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6: 아, 내가 말 안 했나? 나 바이러스예요.

0: 피해사! 피해사! 눈마을에 침입자 발생! 침입자 발생!
1: 누구냐면!
2: 아! 너희들은 또 누구야? 아! 아! 아! 뭐야? 힘도 없잖아?
3: 굿! 혈장과 적혈구를 쓰러뜨리다니! 호떡이는 빨개지겠네! 아데노바이러스, 이 백혈구가 용서하지 않겠다! 파라파파파파파파!
2: 아아아아!
3: 아, 쎄다!
4: 어떡해, 어떡해! 백혈구님이 밀리고 있어!
5: 이거 안 되겠군. 바이러스가 들어왔다! 점액 세포들은 당장 나와! 백혈구를 도와라!
6: 누나 여왕님!
7: 점액 세포 출동했습니다!
8: 백혈구님, 우리가 돕겠습니다!
7: 점액 발사! 점액 발사!
2: 아, 시원해. 시원하고 시원해. 계속사!
6: 어? 얘 뭐야?
8: 점액을 쏘는데
6: 오히려 시원해 하잖아!
2: 여기 또. 이쪽.
6: 우리가 이렇게 계속 점액을

0: 소화가 되면 호떡이는 계속 눈물을 흘릴 텐데.
1: 점액 발사! 점액 발사!
2: 아, 시원하다.
3: 두뇌 형이 저 녀석 이상합니다.
4: 아무리 점액을 맞아도 끔찍을 안 해요.
2: 백혈구, 이제 끝내주마.
5: 성공자, 나에게 러브레터를 보낸 것이 아니라 바이러스를 보냈구나.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절대로!
0: 성공자님!
6: 오, 그래, 손집사. 내 사랑의 편지는 전했느냐?
7: 전했지요. 눈의 여왕님께서 곧 연락을 주신답니다.
6: 그래? 드디어 나의 짝사랑이 이루어지는 건가? 아, 그래. 눈의 여왕님은 안녕하시더냐?
7: 네.
6: 오, 여전히 초롱초롱 빛나시고 아름다우시고 고우시고 그러시지?
7: 아, 네네. 그러했사옵니다.
6: 아, 눈의 여왕님이 언제 연락 주시려나?
5: 성공자, 부셔버릴 거야.
1: 점액 발!
6: 어? 어? 점액 다 떨어졌다. 나도 다 떨어졌어.
2: 아, 그래? 오, 백혈구?
4: 점액 세포도 쓰러지고 백혈구도 쓰러졌으니 이제 호떡이 눈에 눈곱 생기겠네?
3: 네!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2: 넌 또 누구야?
3: 네가 그 아데노 바이러스야?
2: 그래! 감히 내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3: 네가 그 유명한 아데노바이러스야!
2: 유명한? 내가 그렇게 유명해? 여기 소문났나?
3: 소문났지! 근데 너 수영장에 있었어?
2: 응!
3: 근데 호떡이 눈에 어떻게 들어온 거야?
2: 그게... 내가 수영장에서 놀고 있었는데 호떡이가 내 옆으로 오는 거야. 잠방. 그래서 호떡이 손에서 잠시 쉬고 있었는데
8: 눈 가려워.
2: 호떡이가 손으로 눈을 비비는 거야.
0: 뭐라고?
7: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었다고요?
6: 난 그런 줄도 모르고 손집사한테 시켜서 눈의 여왕님한테 러브레터를 전해주라고 한 거야?
7: 네, 아데노바이러스가 눈의 여왕님을 공격한 거죠.
6: 나 이제 어떡해. 눈의 여왕님 얼굴 어떻게 보냐?
7: 못 보는 거죠.
6: 응? 그럼 내 사랑은 끝난 거죠? 아, 망했네, 망했어. 아데노바이러스!
2: 그래서 눈으로 쉽게 들어올 수 있었지. 내가 그랬잖아. 손집사 따라서 왔다고.
3: 호떡이가 손에 아데노바이러스가 있는 줄 모르고 눈이 비비는 바람에 눈병에 걸린 거야?
2: 나 호떡이한테 너무 고맙잖아. 백혈구도 처리했고, 아우! 점액 세포들도 별거 아니고, 아우! 눈의 여왕에게도 치명상을 입혔으니, 아우! 그럼 이제 목구멍으로 가볼까?
3: 잠깐! 목구멍은 왜?
2: 내가 말 안 했나? 난 눈병도 일으키지만 여름 감기도 일으키거든.
3: 뭐? 그건 안 돼!
2: 아우, 이미 늦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수영장에 갔다 왔으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했어야지.
3: 아우! 그래. 앞으로는 수영장에 다녀오면 손도 깨끗하게 씻고 샤워도 깨끗하게 할 거야. 그리고 호떡이 데리고 안과도 갈 거야.
2: 안과? 병원은 안 돼. 안 돼!
3: 오! 눈 최고 딱지다! 그래! 건강한 눈은 내가 지켜.

0: 비비면 안 돼?
1: 비비면 내가 들어온다. 뮴에서 키즈 스마트 오메가3 구미를 드립니다. 뿌띠엔에서 키즈 성장기 유산균 케어 세트를 드립니다.

0: 누구세요?
1: 저 멀리서부터 지켜봤습니다. 재능이 있으시네요.
0: 뭐야?
1: 아니 아니 아니. 저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저 이런 사람입니다.
2: 응? 수상한 방송국 캐스팅 디렉터 나스타.
0: 뭐야 나?
1: 아니 아니 아니 아니 그쪽 말고요.
0: 에?
1: 그쪽 말고요. 이쪽이요.
3: 저요? 아 저요? 어 사람 볼 줄 아시는 분이네. 어 그런데 저는 연예계에는 별 관심이 없어서요.
1: 아니 그러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여태 찾고 찾고 또 찾던 그런 분이십니다.
3: 어? 아 이런 일 익숙해요.
1: 아니, 만약에 생각이 있으시다면 이번 주 주말에 여기 명함에 적혀 있는 주소로 꼭 와주세요.
3: 아,
1: 아니, 뭐 간단한 테스트가 있긴 하지만 뭐 형식적인 거니까.
3: 알겠어요. 제가 생각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응.
1: 마음 편안하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다릴게요.
3: 아,
1: 꼭이요?
3: 예쁘면 피곤해.
1: 꼭이요?
3: 네. 아, 내가 이런 걸 다 봤네. 어, 벌써 몇 개째니?
0: 한 개잖아.
3: 물어본 거야. 몇 개째니? 이렇게 물어본 거야. 어떡해. 나 이러다 정말 데뷔하는 거 아니니? 보석은 어떻게 해도 알아보나 봐.
0: 호미야, 아무리 생각해도 그 사람 사기꾼인 것 같아. 위험하니까 가지 말자, 응?
3: 아니야. 이 명함에 있는 회사도 진짜 있는 데잖아.
0: 들어본 적도 없는 데잖아. 너 거기 소속사 연예인 아는 사람 있어?
3: 내가 거기 간판 스타가 되면 되지. 호빵이 혹시 너 질투 같은 거 아니?
0: 어머, 얘가 무슨 소리야? 내가 무슨 질투한다고 그래?
3: 오빠가 잘 들어봐. 내가 데뷔만 하면 톱스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야. 그럼 잘생긴 연예인 친구들도 많이 생기지 않겠니? 그럼 내 친구가 곧 네 친구 아니겠니?

0: 매니저 필요하지 않아. 기안 죽으려면 매니저는 데리고 다녀야지. 뭐든 필요한 거 말만 해.
1: 아무리 형식적인 테스트라도 뭘 좀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 뭘 보여주지? 연기? 춤? 노래? 모델 워킹? 뭘 보여주지?
0: 어머나, 뭐든 우리 홈이라면 금방 데뷔하지 않겠어? 내가 그 상대 배역이든 매니저든 뭐든 다 해줄게. 말만 해.

0: 지금 카메라를 쳐다보고 잡아먹어. 아니 그렇게 말고 표정으로, 표정으로 잡아먹어. 오예. 1 and 2 and 3 and 4. 오 좋았어. 자 마지막 호즈를 향해. 좋았어 몸이. 오 유연하다. 와 놀랍다. 유후. 연기 연습 시작해보자.
1: 잠깐! 어. 나 몰입 중이잖아. 됐어.
0: 자, 그럼 희노애락을 표현해보자. 기쁨!
1: 짜장면 두 개를 먹었는데.

0: 너무 슬프다.
1: 그럼 매니저, 나 다녀올게.

0: 연습실 구경시켜준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야 하지?
1: 숭구리 당당 숭당당 어? 수구수구 당당 숭당당 핫바이야 핫바이야 첫 보면 됩니다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와요 어째 나 저

0: 개그 전문? 선생님, 하늘에서 눈이 내려와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곰이 없다.
1: 모르는 사람이 명함을 건네면 어떤 곳인지 잘 알아보고 가기로 약속해요.

0: 도배 그만, 도배 그만. 안녕.
1: 간다.
0: 어, 아, 여보세요? 어, 나 라이브 방송 중이야. 어, 나중에 전화할게. 어.
1: 호미야, 너 휴대폰 거꾸로 들었어.
0: 눈치챘어, 맞아. 나 휴대폰 새로 바꿨잖아. 새로 나온 걸로.
1: 아, 그래, 자랑하고 싶었구나. 축하한다, 얘. 자랑 다 했니? 응. 이제 내려놓고 할 일 하자.
2: 아, 그래.
3: 오늘부로 자기들과의 친구 관계를 취소한다. 오늘부터 친구 관계에서 벗어나 자기들과 나는 한 몸으로 하나가 된다. 자기들에 대한 공격은 나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인다.
1: 호미, 들어와. 들어와.
0: 들어와.
1: 들어와. 채팅부터 읽어보자구.
4: 좋았어.
1: 어, 여기 보자.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스마트폰이 없는데 새 스마트폰을 가지고 싶어요. 부모님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제발요. 호미야, 이거 완전
4: 너를 위한 질문 아니니?
0: 좋아, 자기들. 스마트폰이 갖고 싶어. 그렇다면 부모님께 졸라 될 거야. 아, 정말 찡찡거림. 그건 5세까지야, 5세까지. 우린 다 컸잖아. 아,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해야지. 일명 협상.
1: 와우.
0: 이 호미가 협상의 방법을 알려주지.
1: 잠깐, 잠깐. 협상 전 신뢰감을 주는 말투와 옷차림은 필수잖아. 와, 호미, 너 정말 멋진걸?
0: 어, 너 너무 예쁘잖아.
1: 우리 친구들한테도 한번 보여주자.
0: 좋았어.
1: 와, 건장하다.
0: 오늘 잠깐, 오늘 잠깐 호딱초 장원영은 내려놓고
1: 어머.
0: 스티브 잡스 대신 스티브 잡스화로 활동하도록 하겠어.
1: 좋아요. 시작하시죠.
0: 아, 지금부터 스마트폰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외감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초등생 스마트폰 보유율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1: 몇 퍼센트입니까?
0: 아무튼 엄청 많습니다.
1: 에?
0: 요즘엔 단체 채팅방, 문자, SNS를 통해서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유행을 주고받고 그런데 스마트폰이 없다면 저는 친구들이 재밌는 영상도 막 주고받고 하는데 저는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고 전서구를 날리고
1: 전서구?
0: 그리고 불을 지펴서 봉화를 피우고
1: 봉화?
0: 제가 이미 소식을 들었을 땐 그 유행은 장례를 치른 지 오래란 말입니다.
1: 어이소! 어이소!
0: 두 번째,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때 부모님께 연락해야 합니다. 혼자 있을 때, 길을 잃었을 때 스마트폰이 있다면 어떨까요? 어? 길을 잃었군. 걱정 없지. 지도를 켠다. 여기는 북위 37도, 동경 126도, 서울역이군. 띠띠띠띠. 어머니, 저 서울역에서 길을 잃었어요. 여기서 꼼짝없이 기다리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미아가 될 확률 0%! 반대로 스마트폰이 없다면 엄마,
5: 응?
0: 아빠,
1: 어?
0: 어디 계세요? 난 너무 추워요. 배고파요.
1: 많이 먹은 것 같은데.
0: 배고파요?
1: 에?
0: 배고파요?
1: 안돼, 호미야! 안돼, 호미야!
0: 보셨죠? 스마트폰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아직도 필요성을 못 느끼시겠다고요?
5: 어?
1: 어?
6: 오, 귀가 약해다.
0: 나 귀여운데 스마트폰 안 사준다고? 나 지금 되게 귀여운데. 카리나가 할 때는 되게 이뻤는데.
6: 저리 가!
0: 스마트폰이 필요한 이유 마지막, 귀여운 제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입니다. 스마트폰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제 모습을 기록하고 공유할 수 있어요. 체크.
6: 그만 찍어, 용량 다 달겠다.
0: 아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커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중한 하루하루를 놓치실 건가요?
1: 아니요.
0: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0: 진짜 너희 어머니도 아닌데 너한테 스마트폰 사줄 뻔했잖니. 너 이 방법으로 휴대폰 바꾼 거야?
1: 후, 이제 다 컸는데 때만 쓸 순 없잖아. 사실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사줄 수밖에 없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0: 뭔데?
1: 그게 뭐냐면 너도 고민이 있다고?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라도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강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조선시대 도착!
1: 야, 네 말대로 타임머신을 타고 오긴 했는데 정말 갈 거야?
0: 당연하지. 얼른 단종한테 가서 목숨이 위험하다고 말해주자. 단종, 12살의 왕이 되었지만 삼촌의 협박을 받아 왕의 자리를 빼앗기고 결국 죽임을 당한다. 그래서 우린 단종에게 미래를 알려주려 한다. 그냥 죽는 건 너무 불쌍하잖아.
1: 전화, 전화, 단종 전화.
0: 전화, 단종 전화, 일어나세요.
2: 누구냐?
0: 쉿, 저희는 미래에서 왔어요. 전하인 삼촌이 전화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희 말을 믿으셔야 해요.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2: 설마 설마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3: 듣거라, 반역을 꾀한 수양대군을 숙청하라. 그대로 두지 마라.
4: 살아라.
3: 쫓아라, 쫓아.
0: 미래를 들은 단종은 무사히 살아남는다. 하지만 자신의 손으로 삼촌을 없앤 단종은 죄책감으로 폭군이 되었다.
3: 꼬리야!
0: 그리고 조선시대는 원래의 역사보다 더 빠르게 멸망한다.
1: 어떡해. 우린 그냥 단종에게 위험하다고 알려주고 싶었던 건데.
0: 맞아. 나쁜 의도가 아니었다고. 의도가 중요할까? 결과가 중요할까?
5: 결과.
6: 결과.
7: 의도.
6: 결과.
5: 결과?
7: F네. 결과지.
5: 결과가 없으면 의도가 없지.
7: 나름 좀만 생각해볼게.
5: 근데 저기서 지금 저 애니메이션에서 고증이 안 된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말이랑 그때 그 시절의 말이랑 매우 달라. 지금 이 말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
7: 네. 타임머신이 발견되지 안 발견되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네. 지금
5: 애니메이션이니까 그냥 쳐줘.
6: 애니메이션 좀 쳐줘.
7: 아니 애니메이션 말해봐. 긍정적으로 한번 해볼게.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근데 결과는 똑같아.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이걸로 다른 사람들 도와야지 했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이걸로 돈을 벌어야지 했어. 그래서 똑같은 연구를 했어. 그러면 사람들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이 뭔가 그 의도가 더 좋고 그러니까 그 의도가 더 중요한 거잖아.
5: 네, 그 옷을 사람이 돈을 원해서 만든 거랑 아니면 착하게 사람들이 편하게 입으라고 만든 거랑 네가 그걸 이걸 입고 그냥 어떻게 할 수 있어? 넌 모르잖아. 그냥 입는 거잖아. 아니, 그냥 시중에 파니까 입는 거잖아.
7: 맞아, 이게
5: 사람들은 그 의도를 몰라.
7: 뭐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약간 좀 자기만을 돈을 위해서 너무 욕심에 차서
8: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거지.
7: 근데 돈을 이기적인 원하는
5: 결과는 똑같잖아.
7: 결과는 똑같아. 근데 봐봐. 돈을 벌려는 의도는 아니었지만
5: 의도를 모른다니까.
7: 점점 하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할 만한
6: 착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돈을 더 많이 번다는 보장은 없어.
7: 아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미래의 결과는 다르지. 왜냐면
5: 미래의 결과는 어떻게
6: 미래의 결과가
5: 똑같아.
6: 결과가 똑같다며.
7: 아니 그러니까
5: 똑같은 매체물을 가지고 결과가 다를 수 있어?
8: 의도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면은 그냥 의도가 없으면 결과가 없잖아.
9: 의도가 있어야 결과가 있는 건 맞는데 난 결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수학시험을 100점을 맞을 거라는 의도로 엄청나게 열심히 풀었어. 그래서 시험에서 딱 문제를 풀었는데 선생님이 그 몇 점 맞았는지 그 다 시험지를 주잖아. 시험지를 안 줘. 그럼 누가 어떻게 알아?
7: 그래도 나는 너무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하는 그 의도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내가 잘했다 이런 스스로한테 생각이 나고 그것도 그 하나의 체험이 아닐까, 하나의 경험이 아닐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
6: 근데 아무리 열심히 공부한다 해도 결과가 좋지 않으면 그런 그 의도가 좋지 않게 돼. 그러니까 그럼 결과가 중요하지 않을까.
8: 근데 노력은 배신을 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은 내가 리코더 같은 것도 불 때도 뭐 낮은 도하면 애기들은 막 손가락 엄청 작고 막 안 나가지잖아. 근데 그것도 연습하면 다 돼. 그러니까 노력. 그러니까 노력을 해서 결과가 있잖아.
7: 나는 그냥 그 단종을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잖아. 그게 의도야? 절대로 그런 사고가 날 줄은 몰랐어. 그러니까 나는 의도가 더 중요해. 네.
5: 근데 그게 과거에 현재가 이렇게 얽혀있는 실이라고 생각해보자. 근데 과거를 딱 잘랐어. 그럼 다 끊기지. 그럼 우리도 지금 파괴가 되어 있을 수도 있지.
8: 맞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뭐 이제 과거에 가서 이미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말하지 마라. 그런 것도 뭐 법칙 같은 게 있잖아.
9: 그럼 역사 하나를 위해서 폭군이 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해요.
6: 그러면 단종이 우리 조상을 죽일 수도 있어.
5: 그러니까 봐봐, 단종이 어떻게 생각하면 단종이 죽었기에 그 후손들이 독립운동가가 되고 그 후손들이 우리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지.
6: 그러니까.
5: 근데 단종이 살아있으면은 그런 용맹한 독립운동가들도 없을 수 있고 우리도 없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운명이 싫다는 건들지 말자.
4: 근데 그건 가능성이잖아. 안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
5: 아니, 안 그럴 수가 없는
4: 그건
5: 게.
4: 그건 도박이지.
5: 근데 나는 솔직히 남 일에 간섭을 안 하면은 내가 결과를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럼 내 의도도 사라지는 거고.
4: 근데 간섭을 안 하면 너무 마음이 찜찜할 것 같은데.
6: 나는 일단 그 두 가지를 생각해봤는데 첫 번째는 단종이 잘못한 거야. 아이들은 좋은 의도로 그 단종을 살리려고 했지만 그 단종이 그 수양 대부분만 죽이거나 없애면 될 것을.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들이 잘못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굳이 역사를 간섭하지 않고 그 단종의 운명을 받아들여라 이렇게 생각했으면은 굳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까?
7: 근데 그게 아무리 몰랐어도 의도는 좋았어도 생명 같은 것에 걸고는 결과가 더 중요하다. 근데 그것 때문에 잘못 없는 많은 백성들이 죽었잖아.
4: 그렇게 해도 자기가 조심하지 않은 탓으로 그런 거니까 판사가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9: 그래도 일단 열심히 해봤자 뭐해. 이미 사람은 죽였는데.
7: 그래, 그러면 CPI라는 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잖아. 어차피 사람이 죽었어.
9: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 가능성은 있었는데 내가 가능성을 없앤 거잖아. 다른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었어.
7: 뭐, 맞네. 다른 더 잘하는 사람이 했으면 살 수도 있어.
9: 나 때문에 가능성이 아예 없어진 거야.
7: 나 때문이라고 할 순 없지. 다른 사람이 권유해서 했을 수도 있지.
9: 일단 결정은 내가 했겠지.
7: 하긴 그 말은 맞긴 맞아.
8: 나는 무죄라고 생각하거든. 내가 살릴 거야, 꼭 살릴 거야 하는 각오로 하고 열심히 심폐소생술을 했어. 그 사람이 살릴 수 있을 만큼 최대한의 노력이 했는데도 결과가 그러면은
7: 어쩔 수 없는 거지.
8: 맞아,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만약에 또 장애인이나 뭐 불구가

0: 되고 죽지 않았다 하면 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거야.
1: 아이들이 살고 나가지고 어떤 노력을 한 거잖아. 어쨌든 자기들이 나아가는 건데 둘의 차이가 뭘까?
0: 타인에게 하는 것과 지금 나를 위해 하는 것과 다르죠.
2: 나한테 어쨌든 결과가 안 좋아도 나한테 피해를 입으니까 내 책임이지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니까 타인한테 할 때는 좋은 의도라도 진짜 조심스럽고 신중하고 안전하게 해야 될 것 같아.
3: 그런 거는 그 철학이 아니라 상식 아닐까?
4: 상식이 철학이다. 상식이 철학이지. 철학이 생각을 하는 건데 생각의 상식, 과학, 수학
5: 철학이
4: 같은 게
5: 상식을 만드는 거지.
6: 내가 언니가 먼저
4: 은심의 손을 안고 하면서
7: 뒤에 봐봐.
5: 단종이 유배 왔다. 단종이 유배 왔다.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10: 어허, 네 이놈들. 감히 왕족을 능멸하느냐?
5: 저 한 명이가 아닌데.
2: 안녕히 가세요.
9: 안녕히 계세요.
3: 네, 안녕히 가세요.
2: 안녕히 계세요. 저 전화?
9: 뭐라?
2: 이거 되게 신기하게 생겼어.
9: 이거 뭐야? 이거 우주선 아니야?
3: 오, 이거 열리나?
9: 우리가 타임머신 있네. 이거 문 열리나?
5: 안 알려줄 건데. 안 갈 건데.
2: 안 갈 거야. 안 갈 거야.
9: 아마 그냥 얼굴만 보고
5: 나중에 영화 심수 친다고 말하고 그냥 오겠습니다.
9: 나는 그냥 거기에서 뭐 영상도 좀 찍고 구경도 좀 하고 집으로 돌아오겠어.
2: 동전 셀카스가
5: 대체
2: 와이파이 데이터 써. 데이터
5: 아니 데이터가
2: 없잖아.
5: 인공위성
9: 아니 나 카메라 있어. 카메라 있어.
5: 그러니까 데이터 그러니까 그게 죽는다. 핸드폰이 아니라 목통에 단다니까. 이거 인공위성이 없어서 단종이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핸드폰이 죽는다니까.

0: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다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그에 따른 대처법을 알아볼까요?
1: 근데 이게 무슨 냄새지? 어, 맞다! 싫어!

0: 전자레인지에 이런 금속 제품을 넣으면 안 돼. 불꽃이 튀어서 불이 날 수 있다고. 전자레인지에는 이런 표시가 있는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만 넣도록. 알겠나 어린이들?
1: 알겠어요 실수님.
2: 알겠어.
0: 여러분 보셨죠? 전자레인지를 안전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사고가 날 수 있어요. 그럼 금속 식기 외에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안 되는 것들을 정리해서 알아볼까요?
3: 자, 저분들 배가 많이 고픈가 봐요. 치킨을 발견하고는 상자 그대로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데요. 어디 보자.

0: 쿠키 오일에서 불꽃이 튑니다. 이러다 불 나겠어요. 자, 이렇게 쿠킹 호일이나 스텐 소자, 금속으로 된 식기들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불꽃이 튀면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절대 넣으면 안 됩니다. 이번엔 과자네요. 과자도 전자레인지에 넣고 데우는데요. 어? 과자 봉지에서 불꽃이 튀죠? 위험해요. 이런, 과자 봉지가 다 녹아버렸네요. 과자를 봉지째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절대 안 된다는 거 잘 아시겠죠? 이번엔 달걀입니다. 달걀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삶아 먹으려나 봐요. 과연 잘 될까요? 네, 달걀이 터져버렸네요. 달걀이나 밤처럼 딱딱한 껍데기나 껍질에 둘러싸인 음식은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압력으로 터질 수 있으니 절대 넣지 말아야 합니다.
1: 오늘 배운 거 기억하세요? 금속, 계란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펑! 안전하게 음식을 데우려면 전자레인지 전용 용기를 사용하는 거 잊지 마세요.

0: 잠깐만. X. FI. 나 뽀뽀.
1: 양양양.

0: 좋아 좋아.
1: 야, 이 친구 진짜 역대급이네요. 저도 이거 수의사 생활하면서 이 정도 되는 친구, 와, 저 처음 본 것 같아요.
0: Oh, great, great.
2: 같이!

0: 안녕하세요.
1: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던 고양이 보호자님 맞으시죠?
0: 네, 맞아요.
1: 근데 왜 안 보여요? 고양이들이 없네요.
0: 아, 벨소리 듣고 지금 다 도망갔어요.

0: 귀여워.
1: 안 나올까요?
0: 안 나와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지금은.
1: 이렇게 되면 우리 촬영할 수 있을까요?
0: 그러게요. 어려울 것 같은데요.

0: 이게 두 발로 서지를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봐서는?
1: 아, 지금은 아니고요. 하루에 한 번 딱 그 타이밍이 있어요.

시호는 2023년 7월 5일에 구조해서 이제 딱두살 되어가는 고양이고요. 큰언니가 회식 끝나고 밤 9시 경쯤에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주차장에서 흰색 아기 고양이가 다리를 다쳐서 울고 있는데 어떡하지? 데리고 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일단 병원을 데리고 갔죠. 다른 동물에 의해서 다쳤거나 아니면 뭐 철창 같은 데서 이렇게 쭉 찢어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3개월 정도라고 추정을 하셨었는데 300g이 안 됐어요, 몸무게가. 다리를 다쳤으니까 미어캣처럼 서서 싸더라고요. 다리가 다 치료된 이후에도 계속 서서 싸고 지금 2년 동안 계속 서서 싸고 있어요.

0: 문제는 없는데 육안으로 봐도 다리 길이가 달라요. 다친 쪽이 좀더 짧아요. 왜냐면 그쪽 뼈는 자라지 않아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뒷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혹시 싸다가 매번 넘어지는 건 아닌지 그게 좀 걱정이 되죠. 화내지 말고. 이렇게 화내요. 한번 들어볼까? 음악 들으면서 좀 자자. 이거 핫플에 어때? 마음이 진정돼?
1: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지금 고양이 스트레스 완화 음악 들어주고 있어요. 얘가 자꾸 배를 향했는데

그냥 많이 핥아. 왜 이렇게 핥아? 어? 화내지 말고. 자꾸 핥으면 대머리 된다. 어? 화내지 말고. 알았어, 알았어. 안 할게. 괜찮게 하면 이렇게 화내요. 그리고 배도 이렇게 지금 두 배거든요. 하도 핥아가지고. 얘가 이제 앞니빨로 여기 털 있는 부분에 잘근잘근 씹으면서 뽑고 이제 혀가 꺼끌꺼끌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배를 이렇게 계속 빨다 보면 털도 빠지고 피부에도 자극이 가서 피가 나는 거예요.

첫 번째 병원을 가서 곰팡이 검사를 했었죠. 바르는 연고랑 뭐 이것저것 받았는데 그것도 호전이 없었고 스트레스 때문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스트레스에 좋다는 그 고양이용 이렇게 코드 꽂으면 나오는 향이 있거든요. 그것도 써보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물리적으로 얘를 못 핥게 하는 거거든요. 배에 혀가 안 닿으니까. 이걸 하면 되게 싫어해가지고.

0: 나오는 게 싫어요. 가자.
1: 미호야. 미호. 미호야.
2: 미호야. 이번에 빼지 마. 알았지? 으르렁거리지 말고 야옹하고 대답하지 예쁘게. 스스로 빼요. 너무 기분이 안 좋으면 아빠 이렇게 탁탁 쳐서 빼내요.

리오는 배를 우버그루밍하고 시오는 자꾸 두 발로 서서 화장실 볼일을 보는데 그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거를 고칠 수 있는지 그것도 너무 궁금해요.

0: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죠?
1: 아유,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2: 물 찾을 수 없니?
3: 아이고.
0: 그러면 어떻게 지내셨나요?
1: 고양이들이랑 항상 시간 지내는 편이고요. 특히 뭐 저희 집 고양이 첫째, 사모님, 둘째, 애기씨 뭐 잘 모시고 있고 많은 보호자분들한테 고양이 이제 반려한 좋은 정보 알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시간 보내고 있었습니다. 편안해하는 느낌.
0: 오후에가 다시 부활하게 됐는데 소감은 어떠신지?
1: 대세는 멈추지 않는다. 결국 고양이가 지구를 정복한다. 다시금 또 이제 많은 분들한테 또 좋은 고양이 반려 정보들 드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다시 되살아나서 너무 반가운 마음입니다.
0: 일단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1: 아, 이 친구예요? 오, 여기까지는 괜찮... 어? 뭐야?
4: 좋아, 좋아. 좋아, 좋아.
1: 아, 이 친구는 진짜 역대급인데요? 이 친구처럼 거의 그냥 직립한 상태에서 볼일을 보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경우긴 합니다.
0: 근데 선생님, 얘 말고 별난 친구가 한 마리 더 있습니다.

0: 앉으세요. 아,
1: 오늘 여기군요. 네. 그 사연의 주인공들이 있는 곳이. 근데 두 네. 친구들은 지금 좀 어디 있을까요?
0: 아, 지금 미호는 여기 식탁 밑에 있고요.
1: 여기에?
0: 네, 지금 이쪽으로 오시면 계속 지켜보고 있었어요.
2: 안녕? 미호야? 안녕?
1: 평소에 겁이 되게 많은가 봐요.
0: 엄청 많아요. 지금 낯선 사람이 와서 완전히 숨어버렸어요.
1: 겁이 진짜 많다.

0: 기본적으로 근데 모래 기호성 자체는 엄청 좋은데요.
1: 아, 그래요? 맞아요.
0: 뒹굴거리는 모습 보면 모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으면 이렇게 들어와 있거나 하지는 않아요. 가장 크게 지금 좀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2: 뒷다리 근육도 약해지고 그게 좀 걱정이 되죠.
3: 사실 원래부터 고양이가 배변하는 자세와 일어서서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 뒷다리에 부하가 걸리는 부분이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시호 같은 경우에는 어렸을 때 다친 부분 불편감 때문에 뭔가 이걸 잘 딛지 않고 볼일 보는 습관이 들었던 것 같고, 근데 자꾸 눈 마주치려고 하고 지금도 약간 자세 잡으려고 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인위적으로 이 자세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어요.
4: 오, 그레이트.
0: 오. 지금 보호자분이 옆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0: 볼일 보는데 이렇게 열띤 응원을 받는 고양이 전 처음 보긴 했거든요. 볼일 볼 때 항상 이렇게 좀 옆에서 응원을 하는 편이세요?
2: 아, 항상 그런 건 아니고 이제 가족들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응원하고 간식 한번 주고 이렇게.
0: 아, 이게 이유가 있네요. 영상에서 보면 조금 더 열심히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 행동 자체가 단순히 이게 지금 내가 마냥 편안해서라기보다는 같이 계시는 보호자분들하고 관계성과 관심을 받고 싶은 마음이 크기 때문에 이 행동이 훨씬 더 처음보다 강화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다리가 다 나았는데도 이게 쭉 이어지고 있는 상태이긴 하거든요.
2: 자주 그러진 않거든요. 진짜 가끔인데도 그럴 수가 있나요?
0: 충분하죠. 보호자분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옆에서 엄청나게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고 한 친구한테
2: 네.
0: 심지어 그리고 이렇게 배변을 했을 때 마지막을 간식 보상까지 해준다? 이 친구는 이제 배변을 하면서 소리를 자기가 신호를 내겠죠?

0: 나중에 이 모습이 더 강화되면 보호자가 없으면 화장실을 가지 않고 참는 고양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나중에 이렇게 변비라던가 이런 모습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보호자들의 어떤 시효가 배변할 때 반응 패턴?
1: 네.
0: 파이팅은 안 됩니다.
1: 아, 네, 알겠습니다.
0: 이거 절대 안 돼요. 제가 처음 왔을 때부터 조금 아쉬웠던 부분,
1: 네.
0: 나머지 동생이 이런 게 너무 좋은데 아쉬웠던 부분은 화장실의 위치, 그리고 화장실의 개수. 고양이 몸 길이 1.5배 정도 돼야지 자기가 볼일을 보고 덮고 이런 행동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사이즈에 좀 중요하게 생각하신 다음에 세팅하면 될 것 같아요. 화장실이 이 정도에다가 좀 배치를 해주면 애들 일상생활 공간에서 훨씬 화장실 가까워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접근성도 좋아지고 특별히 관심을 끌지 않아도 혼자서 좀 시호가 볼일을 보는 데 있어서 많이 플러스가 되거든요.

0: 네, 시호보다도 미호가 저는 더 좀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요. 그쪽에 지금 계속해서 상처가 났었던 것 같거든요.
1: 네, 맞아요.
0: 병원에 가서 좀 치료를 받으신 경험이 있을까요?
1: 받았어요. 이제 첫 번째 병원에서는 곰팡이성 피부염 검사를 권하셔가지고 이제 검사를 했었는데 문제가 없었고요.
0: 지금 상태는 면역 과잉 반응에 의해서 생긴 식이 알레르기성 피부염이나 또는 아토피성 피부염 같은 피부 질환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려고 할 수 있으니까 네카라를 계속 유지하면서 피부 자극에 대해서는 최소화하시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보호자분이 네카라 씌울 때 보통 어느 정도 좀 거부감이 있는지 한번 보고 싶거든요. 뭐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1: 자꾸 도망가서 일단 잡고
0: 아 이렇게 네, 잡고. 뭔가 팔을 딱 잡고 아 이렇게 막 으르렁거리고 어 그래 아유 싫다 계속 으르렁거리면서 거부감을 표현을 하네요. 네카라에 대한 거부감을 낮춰주는 게 핵심이에요. 첫 번째 단계는 가장 심플한 거예요. 일상생활에서 그냥 미호가 다니는 공간에 쉬는 공간 이런 데다가 이걸 갖다가 그냥 이렇게 툭 놔두는 거. 자기 냄새가 듬뿍 묻어 있을 수 있도록 놔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 간식을 주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공짜 간식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아 그냥 뭐 나 간식 먹을 때 보니까 식탁보처럼 뭐가 자꾸 있는데 내 냄새도 많이 묻어 있네? 이런 느낌이 들 수 있는 거. 이렇게 들고 있을 테니까 요쪽 바깥쪽에서 이렇게 코에 한번 맞게 해주고 손을 쓱 그렇죠. 오 좋아요.
1: 네.
0: 이번에 시간을 조금 끌어볼게요. 오 안 보여요. 미호 네 눈높이에서. 아 좋아요.
1: 어머 천재야.
0: 자 이렇게 되죠. 네.

이런 적 처음이야.

0: 평소에 좀 미호가 사냥놀이에 반응이 좋은 편일까요?
1: 3, 4분 놀면은
2: 잠깐 놀면은
1: 네, 누워서 금방 자버리고.
0: 고양이들이 나이가 들게 되고 노령묘가 되면 놀이 반응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럴 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사냥 본능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잘 자극해줄까, 장난감 기호성 평가는 1차적으로 좀 해주는 게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좀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요거 자체는 거의 반응이 없고, 반응이 없습니다. 아, 확 통과하고 반응이 전혀 없네.

치우는 똥 싸고 있어요. 저도 이제 칭찬 안 하려고요. 너무 잘했어. 그래서 둘 다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술 인사드려. 미워 쉬워.

0: 대훈아, 아이고. 아이씨. 맞아, 이제 또. 아우. 쳤다.
1: 냄새도 너무 나. 진짜 하루 이틀도 아니고.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신봤다.
1: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키운 최고의 약초를 꼽으라면 단연 인삼. 금산은 인삼의 고향 같은 곳입니다.
2: 금산 인삼이 정말 제일 좋아요.
1: 전국 인삼이 모이는 유통 중심지. 외국인들 발길도 끊이질 않는다고요.
3: 안녕하세요. EBS 고향민국 팀에서 촬영 왔어요.
4: 오케이.
3: 오케이.
4: 잘했어요.
1: 금산에서 만날 수 있는 인삼의 무한 변신, 그리고 다양한 매력까지. 인삼 1번지 금산으로 지금 떠나보시죠.
5: 아, 이거 맛있다. 엄청 진하다.
2: 삼이 들어가니까 향긋하면서도 쌉싸라니 어디서도 못 먹을 맛인 것 같아요.
1: 전국 제1의 인삼 약초 시장이 자리하고 있는 곳. 오늘 이야기는 금산읍에서 시작합니다. 1500년 가까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 금산의 인삼 농업. 지난 2018년 세계 중요 농업 유산으로도 등재되며 그 가치를 인정받았는데요. 금산군에서 생산하는 인삼 양은 2024년 기준 약 2200톤에 달합니다. 전국에서 생산된 인삼이 모이는 금산 수삼센터. 지난 1973년 문을 연 이곳은 금산의 대형 수삼시장 중 하나인데요.
6: 여기는 이렇게 똑같이 커요. 그거 그냥 노재요.
7: 인삼이 몸에 전이가 선 거죠.
8: 옛날부터 인삼 농경은
7: 최고잖아요.
1: 산지에 가면 제대로 된 물건을 만날 수

0: 있다고 하죠. 눈이 번쩍 뜨일 만큼 통통하고 굵직한 인삼. 야, 보기만 해도 힘이 볼끈 솟는 것 같지 아니요? 기분 다신겨?
1: 최고야. 금산 인삼이 정말 제일 좋아요.
2: 전국에 있는 삼이 거의 다 금산으로 모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모였다가 다시 또 헤쳐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3: 경매 보내서 여기서 경매 나가요. 전국으로 다 나가요.
0: 전국 인삼의 약 80%가 금산에 집화되는데요.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인삼의 유통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금산인 셈이죠.
4: 이건 서울로 가요.
5: 얘는 서울. 네. 선생님 얘는?
4: 다 서울.
5: 아, 다 서울이에요?
4: 네.
5: 아, 이거는 부산, 그 다음에 이거는 군산. 부산까지 가요?
6: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요.
5: 해외도 나가요?
6: 응?
5: 해외도?
6: 해외 저기 나가지. 베트남 무지하게 많이 가요.
5: 베트남도? 금산 인삼이 유명해서?
6: 예.
0: 그러고 보니 인삼 시장을 찾은 외국인 발견. 아니, 근데 혹시 지금 인터넷 방송 중인 건가요?
7: 삼을 보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보내달라는지.
0: 아하, 실시간 채팅으로 인삼을 판매하고 있단 말씀. 베테랑 분들, 한국 인삼에 대해 관심이 정말 뜨겁네요.
8: 이렇게 계속 부르면 뭐 보는 사람이 많이 와요.
5: 아, 이렇게 하트를?
8: 네네네. 오. 사장님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5: EBS.
8: 어디 왔어요?
5: 안녕하세요. EBS 고향민국 팀에서 촬영 왔어요. 베트남 분들 안녕하세요.
8: 오케이.
5: 오케이?
8: 잘했어요.
0: 여전히 좋은 인삼을 사러 온 사람들로 북적이지만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인삼 수확철이면 골목 안에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인파가 몰려들었었다죠.
1: 38년 됐어요, 여기서. 그때는 택배가 발달되지 않아서 여기에 사람들이 어깨가 부딪힐 정도로 많이 오셨었어. 삼이 없어가지고 막 저쪽에 가서 사다가 이쪽에서 팔고 막 그래서 삼이 없어서 다 팔고.
0: 금산읍에 있는 대규모 인삼시장은 모두 세 곳.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 일대엔 차를 대기 어려울 정도로 전국에서 인파가 몰렸고 매년 다양한 축제도 열리곤 했답니다.
1: 금산을 알아주는 이유가 금산 인삼이 그렇게 더 단단하고 야물고 효능도 좋고 그래요. 내도도 좋고 이렇게 뿌리도 잔뿌리도 많고 몸이 기른 게 더 가치가 있는 거야. 그래도 잡술 사람들은 이렇게 못생긴 것도 약효는 똑같은데 이제 가격이 더 싸.
5: 얼마요?
1: 야는 4만 5천 원이면 얘는 5만 5천 원.
0: 품질 좋은 인삼은 식감이 단단하고 아삭하며 쌉싸름한 뒤에 오는 묵직한 단맛이 특징.
9: 인삼이 향 상큼하게 향긋한 냄새가 나죠. 마구 먹으면 더 맛있어요.
5: 다른 맛이 나네요, 한편으로.
9: 싹 나기 전에는 달아. 봄에 캔 거예요. 1년에 2번 저장을 하는데 봄에 캐서 싹 나기 전에 캐서 저장을 해서 지금 한 7월, 8월까지 팔고 11월, 12월쯤에 또 캐서 겨울에 1년에 2번 저장해요.
3: 밥에다도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반찬에다 넣어서 먹는 사람도 있고.
5: 우리 어머니는 주로 뭐 해야 되지?
3: 저는 잘 안 먹어요.
10: 언니.
3: 몰라. 팔아 먹어야지.
5: 팔아야 되니까.
0: 이렇게 인기 많은 금산 인삼은 다양한 형태로 가공돼 팔립니다. 시장 근처 인삼 튀김 골목을 따라 걷다 보면 좀 특이한 카페를 만날 수 있는데요.
11: 사장님, 저희 홍두 과자랑 스무디 주세요.
10: 네.
0: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특별한 호두 과자. 이 레시피로 지난 2024년 금산군이 개최한 전국 인삼 제품 품평회 공모전에서 혁신 대상을 받기도 했답니다.
12: 타당금하고 흑임자 앙금을 가지고 홍삼을 넣어서 만들었어요. 젊은 분들이 오셨을 때 인삼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있으시고 맛있는 거를 못 찾으세요. 그래서 디저트

0: 가볍게 드실 수 있는 인삼 제품을 만들고 싶어서 개발하게 됐습니다.
1: 생인삼이 아닌 홍삼을 쓴 이유. 디저트인 만큼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더 살리기 위해서였다는데요.
0: 스무디는 직접 청을 제조를 해서요. 설탕하고 꿀과 시럽을 배합을 해서 인삼을 넣고 담 숙성을 시켜놔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1: 여기에 궁합이 딱 맞는 인삼 스무디는 건강한 단맛이 매력적인 음료라죠. 금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힘이 솟는 디저트 한 상.
2: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네.
1: 몸에 좋은 건 입에 쓰다는 편견을 버리시죠. 그 맛이 저도 무척 궁금하네요.
3: 아, 인삼의 쌉쌀한 향은 나는데 그래도 그 거부감은 없어요.
4: 그리고 인삼이랑 흑임자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삼향이 많이 안 들어가서 괜찮아요.
3: 그냥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아요.
1: 금산읍에는 인삼튀김 가게가 즐비한 골목에 있는데요. 귀한 인삼을 통째 튀겨내는 것이 특징. 인삼 고유의 향을 가리지 않기 위해 얇은 반죽을 입히고 튀겨주면 금산의 명물 인삼튀김 완성입니다.
5: 인삼 막걸리도 있고 닭발도 있고 인삼 닭발 그리고 뭐 인삼 골뱅이도 있고 다 술안주에다 다 인삼 넣어서 같이 묻혀드릴게요.
1: 그 외에도 인삼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인삼 막걸리도 일품. 인삼 튀김과 찰떡 궁합이라는데요. 고소하고 쌉쌀한 인삼 튀김과 막걸리 한 잔. 금산 골목길에서 만나는 행복입니다. 인삼 시장을 구경하다 보면 이렇게 화려하게 모양을 낸 인삼주도 만날 수 있는데요. 예로부터 금산에선 좋은 날 인삼주를 올리는 전통이 있었답니다.
6: 전라도에서는 이제 홍어 이제 잔치 날 이제 홍어가 빠지면 안 되잖아요. 이제 금산에서는 인삼이 빠지면 안 돼요. 신부 신랑 측 이제 주고받는 거 있잖아요. 패백 그 이제 그 물건을 할 때 술이 꼭 들어가야 돼요.
1: 그런데 이렇게 화려한 인삼주는 난생 처음 보는데요. 병 속에 장미며 매화며 하하하 꽃이 피었습니다.
6: 인삼을 이제 잘라가지고 이제 저거를 만든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제 인삼으로 장미를 조각한 거예요.
1: 한눈에 보기에도 예사롭지 않은 솜씨. 그 주인공은 일대에서 인삼주 장인으로 정평이난 정순옥 씨입니다.
7: 요 꽃은 만드는 거 이거를 동가리라고 그래요. 인삼 동가리. 요거를 슬라이드를 해서 만드는 게 요렇게 나온 거고 하다 보면 이거를 만들어서 슬라이드 말려서 요렇게 하는 그런 거.
1: 어떻게 하면 더 예쁜 인삼주를 만들까 고민하다 꽃을 만들게 됐다는 순옥 씨. 일명 인삼꽃이라 부르는 모양을 만들어 병에 넣고 인삼주를 만드는 건데요.
7: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쁘죠? 내가 만들었어도 이쁜 것 같아요.
1: 전통을 지키고 거기에 가치를 더하는 섬세한 손끝에서 시간이 흘러도 시들지 않는 꽃 한 송이가 피었습니다. 금산읍에서 지락산 자락을 따라 가다 보면 인삼 밭이 눈에 띕니다.
8: 자, 우리 가족. 가족.
9: 우리 가족.
8: 예.
9: 파이팅.
8: 우리 가족 파이팅.
10: 우리 가족 파이팅.
8: 우리
10: 가족 파이팅. 술을 하도 많이 먹어서 미안해요.
11: 저희는 항상 같이 다녀요. 작업할 때도 인삼 파종할 때도 파종에서 시작해서 수확까지 항상 가족들이 같이 움직입니다.
1: 여긴 3대째 인삼 농부인 서문일 씨의 인삼밭. 오늘은 장마 대비 작업을 위해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0: 젊은 부부가 서문일 씨와 아내.
1: 내가 얘기하면 땡겨줘.
0: 여기 두 분은 문일 씨의 장인 어른과 장모님인데요.
2: 아니, 여기.
0: 거기에 문일 씨의 부모님까지. 어렵다는 사돈지간이 자식들 일에 합심해 팔 걷어붙인 겁니다.
2: 아, 끝이 안 보인다.
3: 아우, 깊이 들었다, 이거. 아우, 신봤다! 아이고, 좀, 많이 여물었네.
4: 와, 좋다. 그래도. 와.
3: 아이고, 좋네.
5: 좋네요. 아이고, 너무너무 좋아.
3: 우리 육년근 인삼, 한번 향 좀 한번 맡아보세요.
4: 아유, 그래요?
3: 아, 예, 그거 안 닦아도
5: 돼요. 아, 이 맛이 진짜 꿀맛이요.
3: 아, 너무 건강해지겠죠? 그만 맡아.
5: 아유, 그만. 그래. 한눈도 한번 맡아봐.
3: 아, 저요? 아, 저는 뭐, 수부시로 맡는데. 아, 진하기는 진하네요, 확실히. 진학산 밑에라서 토지질도 좋고, 또 기후상, 그 온도 차이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좀 많아서 그 인삼의 그 사포닌 함량을 축적시키는데 아주 적합한 지역이라고 여기 왔습니다.
0: 천혜 병풍 지형이 만든 큰 일교차와 서늘한 산바람 그리고 물이 고이지 않고 숨을 쉬는 모래 진흙은 인삼이 자라기 가장 좋은 조건이죠.
3: 물 빠짐도 좋고 또 물 지임도 좋고 이래갖고. 가장 적당한 토양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런 토양에서 삶을 재배해야지만이 그 아까 같이 잘 들어가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이라고.
0: 천혜의 자연 환경에 사람의 정성이 더해져 양질의 인삼이 자라는 곳. 평생을 인삼 농부로 산 아버지의 뒤를 이어 농부가 된 문일 씨는 인삼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6: 아주 어릴 때부터 이 농사, 농업에 좀 익숙해져 있었어요. 학교가 끝나면은 저는 학원이나 이런 데보다는 부모님 일하시는 밭으로 항상 왔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도 모르게 대학 졸업하고 군 제대하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버지 뒤를 이어서 이렇게 농업에 발을 들게 됐죠. 네.
3: 그 농사도 잘 해야 되지만 또 기본 또 이런 지식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 다 결합돼 가지고 이래야지만이 마이트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서 정말 기쁘더라고요. 너무 기뻤습니다.
0: 문일 씨는 지난 2015년 금산군 최초이자 전국 최연소 인삼 마이스터로 지정됐는데요. 이를 위해 10년 넘게 공부하며 노력했고 인삼 장인의 칭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 마이스터가 되기까지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도 필요하지만 국가에서 지정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시험을 또 거쳐야 되거든요. 3차 시험까지 통과해야지만이 마이스터 자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0: 인삼 최고 권위자라는 꿈을 이뤄낸 아들. 앞으로 세계적인 인삼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는 꿈을 키워나가는 중입니다. 문일 씨 가족은 얼마 전 의기투합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7: 이거는 지금 인삼 전용 고압 세척기고요. 순수하게 물로만 세척을 해요.
0: 인삼을 가공해 다양한 제품을 만들기 시작한 건데요.
7: 여기서 세척 과정을 거친 다음에 증산기에 넣고 한번 증숙을 해요. 그래서 홍삼이 만들어지면 그걸 홍삼 삼계탕 재료용 홍삼으로 만들어집니다.
0: 여기에 각종 재료를 더한 삼계탕용 약재를 포장해 판매하기 시작한 건데요. 온 가족이 땀 흘린 오늘 모처럼 다 같이 손을 보태 특식 요리 대결을 해볼 참입니다.
8: 이거 다 만들어서 누구께 제일 맛있는 거 우리 한번 평가 좀 해보자고요.
9: 좋아 좋아.
10: 평가 제일 맛있는 사람 뭐 이거?
11: 얘기해서 1등 했잖아.
12: 화이팅!

0: 과연 오늘의 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문일 씨 부모님은 전통의 강호 삼계탕을 맡았습니다.
1: 금산분들은 삼계탕 재료들을 흔히 같이 재배를 많이 하세요. 여름이 되면은 밭에서 인삼, 뭐 황기, 그다음에 대추 이런 수확한 것들 모아놨다가 같이 삼계탕 끓여서 먹죠.

0: 저는 이거 여름이나 항상 좀 원기가 부족하다 싶고 식은땀 나면요 이거를 해주면 식은땀도 안 나고 원기도 회복되고 여름을 거뜬히 잘 넘겨요.
1: 문인 씨 아내 한나 씨는 젊은 감성을 살린 요리를 준비하는데요.
2: 건강 생각해서 인삼 이렇게 채 썰어가지고 같이 아침에 한번 먹고 가면 하루가 든든하니까 저희는 이렇게 먹어요 아침에.
1: 모였다 하면 인삼으로 잔치를 여는 문인 씨 가족.
3: 아 소스는 뿌려요.
2: 소스도 뿌려서 해야지 새콤하니 맛있지.
1: 그 귀한 인삼이 이 집에선 흔하다 보니 예전부터 요리 여기저기 인삼을 곁들여 먹었다는데요. 그렇게 탄생한 요리가 바로 인삼 샐러드와 인삼 김치입니다.
4: 금산 오면은 이렇게 인삼에 김치하고 이렇게 먹을 수가 있다는 게 다들 좋아하고 하잖아요.
1: 누가 인삼 마이스터지만 아니랄까봐 그야말로 인삼 가득한 한 상이 완성됐습니다.
2: 아우 이거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빨리 앉아서 드세요.
0: 이 향 좋은 거 봐요. 한약재 향, 은어 하나님 향이.
5: 오늘 날도 더운데 제대로 내오네.
1: 사실 말이 대결이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을 가득 담아 차린 한 상.
6: 아, 이거 엄청 진하다. 그 여러 가지 약재가 들어가서 닭 냄새는 하나도 안 나요.
7: 이렇게 삼계탕을 잘 끓였는데 우리가 1등이지.
8: 아유, 우리가 1등이요. 이거 봐요. 이 김치에 삼이야, 이게. 어디서?
7: 아니, 국물 좀 한번 드셔봐요, 국물이. 얼마나 시원한가.
8: 아, 우리 딸 고생했어. 아이고.
2: 아. 삼이 들어가니까 향긋하면서도 쌉싸라니 어디서도 못 먹을 맛인 것 같아.
1: 마무리는 문희 씨 부부가 준비한 인삼 요거트와 스무디인데요. 향긋한 인삼 향이 입안 가득.
6: 아, 맛있다.
9: 아, 맛있다. 인삼 내가
0: 향이 너무 좋아요.
9: 디저트까지 전부 인삼이네.
2: 맛있으니까.
0: 세 사람이 한 중에서 거의 다 맛있어요. 네. 다 똑같아요.
6: 세 집이 다 1등이야. 똑같아요.
2: 손님을 알려.
1: 모처럼 온 가족이 모인 날, 오늘은 특별한 장소로 산책을 나왔습니다. 인삼 가족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곳, 바로 금산의 인삼이 시작된 곳인데요.
10: 아, 여기는 계삼터입니다. 계삼터라고 하는 곳은 약 1500년 전에 인삼이 처음으로 재배된 곳을 일컫는데요.
1: 병든 어머니를 모시던 효자 강처사의 꿈속에 산신령이 나타나 빨간 열매가 달린 신비한 약초를 일러주었다는 전설. 이것이 금산 인삼에 대한 설화인데요. 이를 기리기 위해 조성된 계삼터는 금산의 대표적인 역사 문화 공간이 되었죠.
8: 여기 저 앞에 보이는 게 저기예요.
1: 지난 2012년 5월 테마 공원으로 조성돼 관광객을 맡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계삼각이 있습니다. 이곳에선 해마다 금산 세계 인삼 축제 시작을 알리는 계삼제가 열립니다.
11: 소나무 밑에서 호랭이가 이래 얇게져 갖고 거기서 씨앗을 갖다가 심어서 키워 갖고 부모님한테 뭐지 갖고 한 게 그 위례가 이 자리에서부터 위례가 돼 있는 제 각이에요.
10: 여기 계삼터라는 곳은 금산에게는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왜냐면은 이곳에서 처음 재배된 인삼이 금산을 거쳐서 우리나라 전국에 퍼지는 그런 계기가 된 인삼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에 금산의 역사와 함께하는 뭐 그런 의미 있는 장소라고 봐야죠.
12: 금산은 어떤 곳이에요?
5: 금산이란 건강하고 아름다운 곳.
13: 아, 인심 좋고 공기도 좋고 아, 참 살기 좋아요.
2: 나고 자란 그냥 고향집 같은 것 나 이렇게.
14: 금산 인삼 파이팅!
1: 인삼향 가득한 넉넉한 고장 금산. 지친 일상에 건강한 에너지가 필요한 당신. 이 여름 금산으로 한번 떠나보시는 건 어떻겠습니까?

0: 모두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대련. 비가 과하게 내리는 밤에 비반 DJ 펭수예요. 갑자기 줄기차게 내리는 큰 비를 호우라고 하는데요. 예측하기 어려워서 더 큰 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호우. 이 나쁜 자연들. 호호 아줌마님께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1: 아까 외출하려다가 TV에서 호우 예보 듣고 그냥 집에서 풍만 듣고 있어요. 참 잘하셨어요.
0: TV, 라디오, 스마트폰으로 호우 예보를 수시로 확인하고 대피할 때 위험한 하천가, 산길, 전신주, 변압기 주변은 피해주세요. 세이 호호호님께서 폭우 때문에 도로에 물웅덩이가 너무 많아서 무서워요. 집에 어떻게 가죠? 라고 질문 보내주셨네요. 운전 중 폭우를 만나 불가피하게 물웅덩이를 지나야 할 때는 멈추지 않고 저속으로 한 번에 가로지르면 되는데요. 물의 수위가 승용차 바퀴의 3분의 1, 화물차 바퀴의 절반 이하일 때는 통과해도 괜찮지만 그 이상 물에 잠겼을 때는 이동하지 않습니다. 침수된 도로나 다리는 순식간에 불어난 물에 휩쓸릴 수 있으니 절대 함부로 건너지 마세요. 우리 비밤 청취자분들은 팽디가 알려준 대로 호우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로 약속!

0: 나는 피아예요. 피아는 뭐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고.
1: 피아 is our oldest daughter. She's very very energetic kid. Power bunny rabbit, never stop, always moving, always talking. She speaks three languages fluently, four languages combined. She's very intelligent.
0: 뭘 의미하는 B야? 엄마, 엄마, 아빠, 우리 레브리 파밀리야. I'm a little mother and his name is Noah. 누워는 한 살이야. 누워는 엄청 귀여워.

0: Our son is almost 1.5 years old now. He is maybe even more like loving and caring, always hugging everybody.
1: Noah is on top of Pia.
2: Annie.
1: Huh?
2: We have a schedule to keep. We cannot continue with this snail pace now.
1: Yeah.
2: The whole day. She gets 3 minutes. Tua ja toi, molemmat.
1: Let's go.
2: I like to stick with the timetable, try to keep the timetable. I don't like unnecessary waste of time.
0: I work as a corporate credit analyst.
3: 그러면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4: 제가 한 영어학원 운영을 10년 정도 했습니다.
5: Hello.
4: Oh, my daughter lives here.
6: Ah, you look really cool.
4: 이미지로 이제 내 일생을 남긴다. 내 그 유튜브 계정이 있죠. 예. 새로운 것에 대한 것은 관심도 많고 좀 늘 깨어 있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건 해봐야 되는데 살면서도 늘 그랬고 자유롭게 살아왔고. 아이고. 우리 좀 차긴차네. 그러니까 좀 도전적이랄까.
3: 보자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7: 안아봐.
3: 안아주세요. 뭐 아팠어. 아팠어.
1: 할아버지 아마니 아프네. 또.
3: 소리가 들려?
1: 할머니랑 할아버지 최고.
2: I thought that I didn't understand.

0: 잠은 일어나나.
1: 아니, 할아버지도 깨워야지.
2: 그냥 놀러 가야지, 그치?
1: 응. 저쪽 가서.
0: 루비.
1: 그렇게 깨우니? 응, 하네.
0: 루비.
2: 깨워.
0: 일어나, 루비. 빨리 안녕하세요. 오.
2: 도와줄게 우리 피아를.
0: 고자는 꾸러기.
2: 고자는 꾸러기.
3: 노아는 아직 안 일났나?
0: 고자 일어난 시간인데 깨우러 가고 싶어.
2: 응?
0: 엄마 아빠 깨우라.
4: 엄마 멘다.
0: 일어난 시간.
2: 잘했어.
5: 피아 먼저 가. 알았어. 금방 갈게.
0: 일어나네. 깨웠네.
2: 노아야.
6: 일어났어.
2: 아빠 나
7: Morning. How did you sleep?
8: Yeah. 잘 잤어.
7: We have prepared a small trip. We have to leave soon, so let's start packing.
3: 네, 그래 일어나자 이제.
2: 아유, 옷 좀 입고.
8: 와, 날씨가 좋아서 신나네, 그죠?
3: 이거 차가 이거야?
8: 응.
3: 왜 이렇게 작은 차를 타고 가는 거야? 이게 7인승이야?
8: 네.
9: 왜 이렇게 작아?
8: 이게 우리가 빌릴 수 있는 최대 사이즈였어요.
7: Have we agreed who sits where? Now is about the time to do it.

0: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어떻게 올라가냐, 야.
1: Max out.
2: 여기서 중간으로 해서 타면 안 돼?
0: 중간 또 열어야 되니까.
2: 야, 이게 높아서 못
0: 잠깐만.
2: 뭐 잡을 데가 없다. 아, 좋아. 여기 가시고.
1: You can step there.
2: 가방을 들고 타야지.
0: 엄마 앉아 있으세요.
2: 안 되는 짐으로 둘러싸였다. 오, 피아 탔다. 피아 여기. 피아, 피아. 아우, 어디 가는 거야?

0: 걱정되나 보네.
1: 그냥 할머니 챙기네. 응. 어?
2: 할머니 챙겨줬어.
0: 여기 겨울이네. 희아야, 겨울 왕국 왔다.
1: 좋아, 안 좋아? 눈이 지금 많이 있는 시즌이고요. 6월까지도 눈이 있는 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3: 가자.
0: 놀자.
4: This is Norwegian hytte.
1: 노르웨이에서 별장을 휘떼라고 불러요.
0: 노르웨이 말이야?
1: 어, 노르웨이 말이에요. 아. 경치 좀 보세요. 경치 엄청 좋은데?
0: 우와, 좋다. 아, 우리나라에 이런 하늘색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또 다른 풍경이어서 정말 예뻤어.
1: 가자. 어? 어. 가자. 어. 우와, 우리 왔네.
4: This, you take a break from the, your normal life because you live in this a bit more. The travel from Korea, from a very different culture to the Nordics, how we sort of like spend our leisure time.
5: 어휴, TV 봐. Big house. 어? 어휴, 방이 엄청나게 많네. 어?
0: 어. 열려? 열린다. 어, 흰집 많이 들어앉아 있어.
5: 어휴, 물도 잘 나오네.
0: 가자. 강명우.
5: 이 집 사는 어떠고, 이 집. What you mean that is? How can I read? What?
4: Hytte, which is the summer house. So that is not, it's not so important how you look. The main point of a hytte, the summer house, is to strengthen the family because father and the mother get a well-needed break from the busy life.
5: Okay. Mm. Thank you for explanation.
6: Let's go to the
5: grandma's house. 할아버지하고 놀러 갈까 이제?

0: 여기 할아버지 여기 있을게. 맞아, 여기 있어야 돼.
1: 오케이. 그래, 꼬박, 그래, 꼬박 기인이 있어, 오케이? 렛츠고!
0: 가지고 가, 또 저기 올라가.
1: Let's do once more.
2: 다 하는 말이니?
1: 하는 말, 렛츠. 오케이. Good. 페푸된 loppuasti. Noi, vielä kovakin reunas tuolta. I think now she will fall on your side, okay?
0: Okay.
1: Catch. Catch. Oh.
3: Mitä sitä leikitään?
1: Okay. Anna mun hypätä ensin.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If there's rocks under, then you have to call ambulance, okay? Kokeile hypätä näin kauas. Sun vuoro, hyppä kauas. Hyvä!
2: Tosi! Hauska se oli. Okei, okei, okei. Olagako, jokiso, olagako, vamen, jokiso, olagako, jokiso, vamen.
1: Ola!
4: Pia야! Pia야! 아빠, 아빠. 아빠, 아빠. 안녕 해야지, 안녕, 안녕.
1: Baby is hungry now. Honey.
4: My, my.
1: Is the food ready?
0: 우리 눈사람 한번 만들어 볼까?
2: 아, 눈사람?
0: 어이구, 눈이 눈사람이 자꾸 커지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2: 비아.
0: 비아의, 비아 눈사람? 오! 비아도 좋아하고. 또 나도 좀 즐겁고 동심으로 돌아가가지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4: 지금 8시 몇 분인데 아직도 해가 안 진다는 게 신기하다, 신기해.
5: 밤 10시쯤 돼야 이제 해가 지려고 하지. 반대로 겨울에는 밤이 그냥 계속되는 거. 저 위에는 그냥 계속 밤. 그러니까 우리랑 굉장히 다르죠, 한국이랑.
4: 페카랑은 어때? 잘 지내?
5: 잘 지내요. 부모님들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니까 진짜 우리 둘이 의기투합해서 페카가 없으면 혼자 어떻게 육아를 하겠어. 엄마는 어떻게 지내요?
4: 우리? 응. 우리는 뭐 그냥... 남편이 30대에 내출을 해서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럴 때부터 저희는 관리를 했어요. 내가 몸이 아픈데 이러면서 말하면 걔도 안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좀 그 서로 이제 건강 관리를 잘해라. 그게 제가 걱정이에요. 하나밖에 없는데. 이래저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6: 아빠가 내수술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좀 깜빡깜빡 하는 거 자주 하더라고. 더 어디다 뭘 뒀더라 막 이러면서 그런 거. 그리고 뭘 하라는데 안 하고 막 이런 거 좀 자주 있어.

0: 딸이 크면 또 친구처럼 지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저는 별로 없었거든요. 20대 그냥 초반에 갔으니까 미국을 가면서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서 계속 떨어져 사는 거니까 이제 워낙 떨어져 있는 기간이 길어서 시집을 간다니까 참 되게 서운한 거 많았었어요.
1: 좀 엄마는 대화도 많이 하고 그런 걸 바라셨던 것 같은데 제가 막 이렇게 엄마한테 엄마 이러쿵 저러쿵 하면서 막 이렇게 살갑게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0: 우리는 정말 너밖에 없는데 또 외국에 가버리니까 이게 정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냥 모든 걸 다 잃은 것 같았어. 그냥 네가 없는 것처럼 이게 사는 그게 참 그 세월이 참 힘들더라.
1: 아무래도 내가 멀리 있고 당장 뭐 도움이 필요해도 달려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0: 지금 이 순간은 언제 다시 올지 모르는 순간이고 소중한 순간이라 생각하거든. 더 지혜롭게 잘 살면 좋겠다.

0: Morning. How did you sleep? Thank you for helping last night.
1: 아유, 피아 보니까 좋네. 뭐야? 할머니네. 할머니네.
2: 푹 못 자서 지금 기분이 별로 안 좋은 상태.
1: 아니. 엄마 껌딱지네.
3: 아이고, 애 둘 데리고 키워놔 했습니다. 아이고.
1: 피아야, 오늘 아빠 엄마 빼고 피아랑만 놀까?
4: 피아랑 같이 놀아야지.
1: 피아랑 같이 놀까? 그럼 니네 둘이 어떻게 시간 잘 보내?
5: 일단은 우리가 여기 와서 언제 또 아이들을 보겠나 싶은 마음도 들고, 육아를 둘이서 막 뒤지고 볶고 정말 난리를 치니까 쟤네도 조금 쉬게 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3: 몇 시까지 와야 돼?
4: 곧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너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랑 유치원 잘 갔다 와.
1: 네, 해야지.
4: 네. 가자.
5: 오늘 우리가 얘 볼 테니까는 잘 쉬고 있어.
4: 감사해요.
0: Okay, have a nice day.
5: Have a nice day.
4: 재밌게 갔다 와. 조심하고.
5: 가자. 가자. 이쪽으로 올라가자.
4: 유치원.
3: 가자. 아이고, 참 잘하네, 이제는. 자, 예전?
4: 집에서 길 건너면 거기 정류장이 있어요. 트램 탈 거야, 아빠. 정류장 3개 갈 거야. 그랩센바에 내려서 여기서 이제 걸어가는 게 내비게이션 해주니까 이거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유치원이거든요.
5: 왔다.
3: 이게 18번이지?
5: 응.
3: 18번 가는 건 맞아. 맞아.
5: 똑바로 좀, 똑바로.
3: 여기 또 유치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기대가 되네. 한국하고 어떻게 다른지.
5: 그러게.
4: 언제 내려가는 거야?

0: 2분이면 가. 응? 내리자.
1: 다 왔다.
0: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2: 맞는 것 같아.
0: 빨리 이제 앞장서서 가요. 가는 애들이 없네. 왜 늦었는지. 몇 시에요?
2: 9시 54분.
0: 지각인 것 같은데. 나와.
2: 여기서 좌회전 해야 돼요. 쭉 올라가, 쭉 올라가.
0: 직진.
2: 좌회전? 90m에서 우회전. 80m 앞에 있네. 여기가 여기인가 본데.
0: 다 온 것 같네. 문이 어디, 저기 있다.
2: 여기 있네. 응?
0: 오케이. 하이, 노아. 그랜마, 그랜마야.
3: 그랜마, 그랜마야. Nice to meet you.
2: Thank you. I am grandpa, grandma.
0: Grandma. Nice to meet you. Nice to meet you. Hi, Pia. Hi, Pia. 옳지. 맞네, Pia.
2: 나중에 봐. Okay, thank you.
0: Okay. 가자. 오, 기적적으로 잘 찾았네. 가자. 이쪽, 이쪽, 이쪽. 야, 아, 애들이 놀고 있네. 그지? 애들은. 희한하지?
2: 사실은, 지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좀 궁금도 했었고.
0: 조금 보고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나 하고 좀 궁금하기도 했어요. 귀천 풍경이 되게 신기해. 날씨도 좋고.
1: Hello, hello. Hello. I'm Linda. Yeah. So, who are you?
2: I am from Korea.
1: From Korea?
2: My grandson, Doro, is here.
1: Your granddaughter, Pia.
0: Pia.
1: Yeah. I know Pia.
2: Oh.
1: Yeah. I'm Linda, the manager. And this is my kindergarten. Do you want me to show you around?
2: Yeah, Pia.
0: Pia, we do.
1: You want to know where Pia is? I will show you. She is here at the Sulaya. Sulaya is a flower.
4: Gratulerer med dagen, Pia! Da begynner vi samlingen. Pia, er du klar?
5: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4: En bok. Og den heter Vi er her.
6: Lesebok.
4: Lesebok.
6: Soli.
4: Og der er jorden. Der er vi.
5: Du klarer kanskje heller ikke å snakke ennå.
0: 피아가 한국 사람이 와있으니까 좋아하는 건데, 그치?
4: Hei, hei! Velkommen til denne planeten. Det er den store kloden som svever rundt i rommet som vi bor på.
6: Her er tomme natten.
4: Her er det natten.
6: Og morgenen.
4: Ja.
0: Det er ikke meg, henne, kanskje?
5: Sulaya, nå trenger jeg deres hjelp.
4: Havet, når du har lært å svømme.
7: Ja, ja.
4: Oi, er det sant? Er det sant? Wow.
0: Gratulerer med dagen. 들어놓았어. 일상적인
2: 수업을 하는 게 아니고요. 생각해보면 한국은 좀 굉장히 획일적이고 본의적이고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말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게 되죠.

0: 아이들한테 굉장히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오.
1: 피야? 너 ska jag visa dig runt. Kan du säga det på koreansk?
2: Nå ska jag säga på koreansk.
0: 그러면 설명해 줘야지.
2: 몰라지는 뭔지.
1: I will show you around. It's a private kindergarten in Oslo. That's very important in Norway. It's the outdoor playground. I think the uniqueness is the focus on playing. It's in their body. It's something they need to develop. To be outside, to get the fresh air. And also the strollers are their own. It's the family stroller. And it's something familiar. Oi! Drapia! Yay!
2: 노아 어디 있어?
0: 노아는 자고 있어.
3: 어디?
0: 저쪽에 자고 있더라. 저 어디? 앞에, 저 밑에. 노아가 잘 있나? 가보자. 여보. 여보. 노아가 여기 있어, 여보. 여보. 여기서. 여기 봐. 어, 여기 봐.
4: 알았어.
0: 애들이 어떻게 여기서 여기서 너무 잘 잤네.
4: 신기하다, 아버지.
0: 응.
4: 애들이 어떻게. 근데 그러니까 애들 하나같이 여기 다 자지.
0: 여기서. 우리는 보통 방에서 재우잖아. 여기는 다 있어.
5: 어, 노아를 먼저 데려다 주고.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노아 유모차도 같이 드리면 돼요.
1: They start as soon as they start in the kindergarten, and most children here in Norway start when they're around 1 year old. It's very normal in Norway to start around your 1 year birthday. So, and you know, fresh air and sun, it's good for the health. If it's colder than 10 degrees Celsius, they sleep inside.
0: 참 신기하네. 우리랑 문화가 달라.

0: 깨운 건데?
1: 아, 어, 잠깐만요. 콩.
2: 뭐 할 거야? 뭐 할 거야?
1: 오늘 뭐 할 거냐고? 피아 만두 알아?
2: 만두?
1: 응. 만두 알아, 몰라?
2: 몰라.
1: 몰라?
3: 피아가 예전에 아빠랑 빵 만드는 거, 빵 막 이렇게 밀고 뭐 하는 그런 영상을 하나 보내왔더라고요.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면 재밌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피아야, 오늘 만두피 녹여놔야 돼. 여기다 놔주자.
4: 비행기 타고 멀리서 온 건데, 그치?
2: 피아 칼 잡고 싶어.
1: 피아 칼? 어, 피아 칼 있어. 오, 그래.
2: 피아 칼.
1: 또.
2: 어, 또. 피아 칼.
1: 아, 그것도 피아 칼. 어, 그래, 피아 칼.
2: 피아 뾰족한 칼도 있고, 피아 안 뾰족한 칼도 있어.
1: 어, 피아가 썰어볼 거야?
4: 어.
1: 보자.
4: 칼, 뭐 하는 거야?
1: 칼. 이렇게, 요거 썰 수 있을까? 요 손을 요거 잡고.
4: 딱 잡고.
1: 어. 어. 잡고.
4: 딱 잡고. 어.
1: 어. 손 조심, 손 조심.
2: 안 해도 괜찮아. 안 해도 괜찮아. 이거 손에 맞으면 괜찮아.
1: 알았어.
2: 이거 안 깜짝해서. 이거 손 맞으면 안 괜찮아.
1: 에이, 조금만 너무 잘게 안 썰어도 저기다 갈면 되니까.
4: 잘 써나 보자, 우리 피아. 너무 잘하네.
2: 조금 꺼질러.
1: 아우, 피아 잘한다. 피아 너무 도움되네요, 할머니한테. 옳지.
4: 오늘 너무 잘 자르네.
1: 아우, 잘 잘라서. 어우, 너무 잘한다. 옳지.
4: 천천히.
1: 옳지.
2: 따서 해야 돼.
1: 아우, 이 소쿠리가 없어가지고.
4: 참 잘하고 있어요, 우리 피아가. 아이고, 짜서 넣는 거야. 웃기는 아가씨야. 간장 넣고 이제, 간장 넣고 이제 만들면 먹을 수 있겠다, 이제.
1: 피아가 도와주는 바람에 맛있게 될 것 같네.
2: 진짜 너무 먹고 싶어, 배고파.
4: 할머니 어떻게 만드는지 봐.
1: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잡아가지고, 응?
2: 응, 날쇼? 응, 날쇼?
1: 그래서 계란이 있으면 좋은데, 계란이 없으니까 그냥 물로 이렇게 붙여야 돼.
2: 그럼 맛있어?
1: 응.
4: 그래, 그냥 어떻게 하는지.
1: 그냥 할 수 있겠어? 이렇게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냐. 요걸 이렇게 만들면 돼, 이렇게. 짠!
2: 알았어.
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해보자, 해보자.
4: 같이 해보자.
1: 해보자, 이제 해보자. 조금씩만 넣어야 돼.
4: 할아버지도 주고.
2: 예쁘게? 두도 넣고.
1: 안 붙으니까 여기 물을 약간만 묻혀. 응? 아이고.
2: 뭐야. 이건 예쁜 거. 물 넣고.
4: 만두 여기 넣고.
1: 아이고. 완전 장난감이네. 장난감 됐다. 여기 만두 피에다 이렇게 바르는 거야, 물을.
2: 비보.
1: 아까는 좀 도움 됐는데 지금은 좀 그냥 장난만 하네.
2: 이거 뭐 좀. 완성.
1: 완성?
4: 완성.
2: 웃기는 팬케이크 봉.
4: 팬케이크.
1: 어, 그래, 팬케이크. 아빠 봤으면 뭐라 하냐? 베리 더디.
4: 그치.
2: 베리 더디. 이제 아실까?
1: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2: 이제 아실까?
1: 어? 생굴 그냥 먹으면 안 되는데.
4: 쪄 먹는 거야, 먹는 거 아니야. 웃기는 피아네.
1: 그냥 먹으면 배야지.
2: 맛이 없었어.
1: 그렇지. 이게 안 익어서 맛이 없지. 아우.
4: 몇 개만 더 만들어야지.
1: 더 만들어야지, 이거. 더 만들어야지. 좋다.
4: 우리 배고프니까 빨리 짜 먹어보자 이제.
1: 이거 올릴까 이렇게?
2: 응.
1: 응. 됐다 이제 만지면 안 돼.

0: 맛있네. 이거 육수 같아.
1: 아우.
2: 맛있네.
3: 생각보다 맛있네.
2: 국수 같잖아. 쫄깃쫄깃하니 맛있네. 그치?
3: 너무 잘 먹네.
2: 피아가 만들었지, 이거, 그치?
3: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잘 먹네.
2: 피아 이렇게 맛있는 거 맛있게 먹는 거요. 형님, 그냥 오랜만에 보네.
3: 피아 엄마 저기 있네.
2: 그새 할아버지가 가져가려고 그러네.
1: 팬케이크라고 하면서 자기가 만든 건 자기가 꼭 먹어야 된다 하는데 그걸 너무 잘 먹고 재밌어 하니까 너무 재밌었어요.
0: 그 앞에 속에 있는 우습게는 만든. 맛있어요. 할아버지, 여기 예쁜 만두 있어. 진짜 그 만두 좀
2: 봐. 저기 있대. 근데 그대로 따라한다, 그대로 따라해.
1: 아우, 놓았겠다.
2: 예쁘네. 오, 분위기 아주 좋았어. 울지마. 톡. 데리고 나오자. 할머니 데리고 나올게.
0: 아, 제발.
2: 이제 얘 재울 거야. 자, 할머니 잡아. 이따 꺼.
0: 내가 엄마 언제까지 이걸 입고 싶어.
2: 엄마, 시간 많이 걸려. 빨리 자야지.
0: 내가 안 자고 싶어. 안 피곤해.
2: 이 안 닦아? 빨리 닦아야 되는데.
3: 오늘 또 올 거야.
0: 응?
3: 오늘 또 올 거다.
2: 너 물 줄까? 물? 자, 목마르지? 아유, 우리 너아 목마르다. 옳지, 옳지. 아유, 목말라. 너아야, 물 먹자. 응?
3: 해, 빨리 칫솔.
0: 응?
3: 치과, 치과 해. 이따 끌어가자.
2: 배 아플 거고 이제 잘 준비하자. 혼자 자.
3: 피곤하다. 얼른. 할아버지 안 앉아줘도 돼? 그래, 올라가, 올라가.
0: 아니, 그치.
3: 오!

자, 자, 너, 너, 너, 어. 아유, 착하다. 왜 울어? 할아버지 있는데, 엄마 올 거야. 오늘 할아버지하고 가서 재밌었지? 내일도 그래 하자. 가장, 가장, 가장.

0: 가자.
1: 가자. 피아야, 가자. 아유. 피아하고 있으니까 너무 좋았는데, 우리도.
2: 그동안 할머니, 할아버지와 계셨어? 좋았어? 어? 재밌었어? 서운하지.
1: 야, 비행기 타고 한국에 와.
0: 아버지가 맛있는 거 사주고, 또 놀이터도 자주 데려가고 할게.
1: 좋겠다.
0: 매일 가죠, 매일. 매일, 매일, everyday.
2: 우리 저기 가보자, 다리에.
1: 저 다리에.
2: 한국에 남산 타워 가면은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 것처럼 슬로에도 사랑의 다리가 있어요.
1: 그렇구나.
0: 남산에 가면 어마어마하지.
1: 남산.

0: 잘했다.
1: 사랑합니다. 태야, 우리 언제 또 만날까?
2: 내일.
1: 내일?
0: 아,
1: 그치.

0: 뜨겁게
1: 안아주던 내 자주 보지를 못하니까 아유 네 마음 고생하는 거 보니까 엄마 그래도 꿋꿋하게 잘 살아요 항상 밥을 너 혼자 먹으라 그래야지 애기들 잘 키울 수 있고 그런 거야 애기들만 챙기지 말고 네가 밥을 많이 잘 먹어야 먼저 먹어야 돼
2: 알겠어 아빠 감사해요
3: 우리 웨이 시간은 이제 뭐 그야말로 특별한 시간이었고 또 다시 올 수도 없는 시간이고
4: 아우 피아 왔네
1: 보자 보자 우리 피아 한번 안아보자
5: 안아봐
1: 안아봐
6: 안아주세요
1: 아팠어 아팠어 아유
7: You had a good trip?
3: Yeah,
7: get better
2: 플러스 비운네 맨 라스키바 그라툴리에르 메 다겐 아이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저희도 너무 즐거웠고 이제 부모님도 그 시간을 너무 재밌게 보내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7: Thanks for visiting.
3: Oh, my birthday.
1: 언제 또 올지 모르겠다, 그치?
4: 할머니, 할아버지 고마워요. 또 만나요. 내 이름은 태어야. 쪼까맣게 냠냠냠 냠냠냠
8: 빨리 가서 많이 안아줄게. 보고 싶어.
4: 할머니가 최고 엄마! 할머니가 최고 엄마!
8: 아우 당황하네. 쉽지가 않네.
4: 할머니 봐요!
9: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3: 귀야 할아버지 할머니입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하이.
3: 귀야 생일을 맞이해서 준비한 거예요.
10: All things have already been ordained. Oh God, have mercy on them.

0: 시뻘건 화염이 아파트를 집어삼켰습니다.
1: 공동주택 화재가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이런 화재 시 피난계단을 이용하면 인명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피난계단 어떻게 관리하고 계실까요? 화재나 지진 등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된 피난계단.
2: 아, 뭐야 이거?
1: 소방시설법은 피난시설과 방화구액, 방화시설에 물건을 쌓거나 장애를 주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데요. 화재 시 피난을 방해해 다칠 위험이 있고 불길이 옮겨붙을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유 공간처럼 활용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나와 내 가족,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안전한 피난 계단을 만들어야겠습니다.
3: 중학생 때 나의 좌우명은?
4: 실패는 있어도 후회는 하지 말자.
3: 나에게 가장 소중했던 물건은?
4: 자전거.
3: 나는 중2병이 왔다 안 왔다?
4: 중2병이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2병이 나쁜 것 같진 않아요.
3: 내가 했던 가장 큰 일탈은?
4: 은색 반짝이는 바지를 입고 춤을 췄던 거?
3: 과거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
4: 책 읽어. 그리고 좀 더 놀아라. 네, 안녕하세요. 수의사이자 동물행동 트레이너 설채연입니다.
3: 중학생 때 했던 고민이 있나요?
4: 중학교 때는 연애 고민을 좀 했죠. 좋아하는 여자친구가 저를 안 좋아해줘서. 네. 그거 이외에 뭐 저는 학습에 대한 고민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이 있다면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나요?
4: 지금은 그 연애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내 생의 전부인 것 같지만 진짜 아무 일도 아니다라는 걸 꼭 얘기하고 해주고 싶어요. 네, 저도 그랬거든요.
3: 학창시절 꿈은 뭐였어요?
4: 처음에는 치과의사도 꿈이었고요. 그러다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꿈이 수의사가 됐었어요.
3: 수의사라는 꿈을 갖게 된 계기가 있나요?
4: 그냥 부모님이 치과의사 좋다 막 이래서 치과의사라는 꿈을 가졌다가 어? 근데 나는 왜 치과의사를 하려고 하지? 라고 생각했는데 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근데 동물은 워낙 좋아하니까 어? 동물을 좋아하고 그러면 이 친구들을 치료하는 일이 상당히 재밌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그런 생각으로 되게 단순하게 수의사라는 직업을 꿈으로 가졌었어요.
3: 진로를 선택하는데 부모님의 반대는 없었나요?
4: 요즘 친구들한테 그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이라고. 지금과는 또 많이 달랐어요. 수의대의 위상이나 느낌이. 저 때는 막 그런 얘기도 많이 했거든요. 소똥구멍에 손 집어넣는 사람, 뭐 그냥 뭐 개 파는 사람, 막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수의사의 위상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을 때고, 나중에 행동학 공부를 할 때도 수의사가 무슨 행동학을 하냐 이러면서 되게 반대하셨는데, 뭐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으니까 했죠. 부모님 말 안 들어서 성공한 사람. 네.
3: 현재 하고 있는 일의 장점과 단점은 뭘까요?
4: 말을 못하는 동물을 치료한다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왜냐면 얘네는 자기를 낫게

0: 해주는 대상이란 걸 몰라요. 그래서 많이 물리기도 하고 가슴 아프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 못하는 동물을 고쳤을 때 우리가 치료해줬을 때 동물이 이제 행복해지고 그걸 보는 보호자가 같이 행복해질 때 또 훨씬 더 큰 보람을 느껴서 네, 장점이자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1: 수의사란 한마디로 어떤 직업일까요?
0: 되게 어려운 직업입니다. 하지만 아주 보람 있고 흥미로운 직업.
1: 수의사가 되고 이룬 성취는 무엇이 있나요?
0: 뭐 아직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뭔가 올바른 반려견 문화를 만들기 위한 첫 발은 내딘 것 같아요.
1: 10년, 20년 후 수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0: 처음에 수의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어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수의대 간다고 하면 별로 안 좋아했었고 수의사 선생님이 아니라 아저씨라고 부르는 사람도 진짜 많았고 근데 지금은 제가 너무 기분이 좋은 게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데리고 얘 꿈이 수의사예요. 선생님 꼭 만나보고 싶대요. 라고 해서 왔을 때 좀 기분이 너무 좋거든요. 그만큼 지금 한 20년 사이에 수의사라는 직업의 지위나 그런 것들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고 10년, 20년 후에 전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수의사가 되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요?
0: 되게 아쉬워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능력이 필요하고 공부보다도 더 중요한 요소들이 있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 교육과정 안에선 특히 뭐 수의사나 이런 면허가 있는 직업을 하려면 지금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밖에는 지금은 그거 이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얘기밖에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 되게 힘들고 저보다 더 치열한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겠지만 저는 그냥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지금 있는 게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도 그랬잖아요. 좀 더 놀아봤었으면 좋겠다고. 좀 더 행복한 방법을 많이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 젖!
0: 성교육! 아, 텐션 너무 좋아요. 텐션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도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웃음과 가정을 책임지는 두아이 엄마죠.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 김경아 씨 모셨습니다.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2: 네. 이제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5학년, 아들, 딸을 기르고 있는 네, 김포대 김경아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네. 아니, 애들은 벌써 그렇게 컸어요?
2: 그러니까요. 예, 벌써 결혼한 지 이제 16년. 네 마리. 네 마리. 서른에 결혼했는데, 요즘은 서른에 결혼을 아무도 안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0: 시간이 네, 왜 해버렸는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2: 너무 좋아요. 네. 선배님들께서 이제 다 이렇게 모범적으로 사시는 바람에 1호가 아직 안 되고 잘 살고 있습니다.
0: 네. 아, 네. 진짜 너무 행복해 보여요.
3: 진짜. 네. 아니, 여기서 지금 가장 결혼 선배님이 그러니까. 또 오셔가지고.
0: 어, 그래요?
3: 네. 근데 저희 부부도 회사에서 만났거든요.
2: 맞아요.
3: 근데 직장에서 만나신 거잖아요.
2: 그쵸? 사내 보니까 그 데뷔를 하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3: 데뷔까지
2: 동기거든.
3: 아, 동기.
2: 그 해에 데뷔한 게 어떤 악의 원인이 아니었나.
3: 그게
2: 아, 정말 행복합니다.
0: 네. 네. 오늘 진짜 잘 나오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오늘 주제가 우리 모두에게 너무 필요한 거거든요. 오. 요즘에 이제 어디 가서 실수를 안 하려면 이걸 꼭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요. 성인지 감수성 당신의 점수는? 입니다.
3: 우리 남편인데?
0: 우리 남편이죠.
4: 혼자 앉았을 때 이렇게 앉겠죠?
0: 저도 편하려면 이렇게
1: 할 수 있어요.
0: 나도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1: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0: 굉장히 다리에 오므리신 거 보이세요?
1: 굉장히 어려워요.
5: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
1: 여기 분위기 좀 띄워줘야지. 자, 노래. 자, 어떤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2: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험한 말 나갔네.
0: 아, 그래?
6: 와, 오늘 급식 되게 야르한데?
7: 이런 거 샤가이 원인데.
6: 여러분 저 망해서 샤가이. 이거 이런 거?
0: 이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2: 그럼요.
0: 어떤 무슨 뜻이에요? 김경아 고정 야리!
8: 특별한 욕이 아니라 일상화가 되고 장난으로 포장이 된다는 게 문제예요.
1: 발로! 전지자!
0: 네,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성교육 MC지만 제가 이 성인지 감수성 솔직히 이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거든요. 혹시 아세요? 쌤 씨는 아세요?
1: 솔직히? 아니 일단 단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요?
0: 그렇죠.
2: 말이 어렵죠.
0: 쉽지가 않아.
1: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감도 잘 안 오고.
0: 우리 때 배우지도 않았어요 이 단어를.
1: 그렇죠.
0: 호주 들어본 적 있어요? 호주에서?
1: 저 호주에서 살면서 한국어 들어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0: 한국어를 인지도 어려운데. 한 사람이야. 호주 사람이야.
2: 근데 전 많이 들어봤거든요.
0: 아 진짜?
2: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제 알림이 와요. 이번 주는 성인지 감수성 교육 기간이다. 그래서 몇 월 며칠에 교육을 하겠다. 그래서 저는 많이 들어봤어요.
0: 근데 이게 뜻을 뭔지는 알고 계신 거라는 거죠?
2: 그럼요.
0: 어떤 무슨 뜻이에요?
2: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인 거예요.
0: 그건
2: 모르시는 거예요.
0: 성을 인지하는 감수성.
1: 그건 나도 알 수 있어요.
2: 뭐예요?
9: 아니, 언니, 또 이제 또 잘 모르시겠지만 또 제가 10년 동안 직장에 또 생활했잖아요.
0: 네?
9: 또 직장을 다니면 직장 내에는 법정 의무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0: 네.
9: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배워요. 성인지 감수성이라 함은 남녀 상관없이 좀 이런 성적으로 민감도를 높여서 말도 조심하고 좀 행동도 조심해라 하는 그런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0: 아, 그래요?
9: 맞나요?
0: 그럼 이거는 확인을 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5: 네, 은지 씨가 법정 의무 교육을 아주 성실하게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성인지 감수성은 입장 바꿔보기 그리고 그 성별이 처한 어떤 맥락을 좀 이해하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역지사지의 성별 버전이라고 말할
0: 역지사지
5: 수 있어요.
0: 역지사지의 성별 버전.
5: 그렇죠. 그래서 성고정관념은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이런 격이라면 그러면 성인지 감수성은 그거를 좀 그 성고정관념 때문에 누군가 억울하고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을 깨부시고 좀 더 나은 사회를 만들려는 어떤 망치를 찾는 그런 노력 같은 거죠.
0: 네.
8: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이것을 일상 속 성차별적 요소로 감지하는 민감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다른 성별한테 불편할 수도 있구나라는 그런 알아차리는 능력이거든요. 아까 이제 쌤 씨께서 이 단어 예전에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진짜 그게 맞는 말이고 실제로 이 단어가 많이 쓰인 게 2018년에 대법원에서 성희롱 사건에 대해서 이제 판결문을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해서 봐야 된다, 상황을 봐야 된다. 그 말을 쓴 이후로 대부분의 요즘 성희롱, 성폭행 사건에 이 기준이 적용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젠더 감수성이라는 말이었는데 이제 법적인 용어로 저 성인지 감수성이 확 이렇게 이제 대중화가 되고 퍼지게 됐죠.
2: 아, 근데 진짜 우리가 어른이 되었지만 계속 배우고 컴퓨터처럼 계속 업데이트해야 되는 것 같아요.
3: 맞아요.
2: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도 저희가 한번 난데없이 있는 그대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3: 지금요?
2: 네, 한번 테스트해요. 테스트 어느 정도인가 우리가. 자, 우리 은지 씨부터. 은지 씨도 한번 일어나 보세요.
3: 어머나. 네. 내가 또 1등이야, 미치겠다.
2: 네, 먼저.
3: 저 뭐 벌 받는 건 아니죠?
2: 아니. 자, 문장을 듣고 몸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겁니다. 자, 먼저 은지 씨가 달립니다.
3: 저 먼저 달릴까요?
2: 둘, 셋, 달려! 은지 달려!
3: 오, 자. 멋있다, 멋있다, 멋있다.
2: 오케이. 자, 이번엔 남편 종태 씨가 달립니다.
1: 뭐야? 잠깐만요. 평범한 남자 찐때 보여주세요. 정태는 말고.
3: 정태 말고 평범한 남자? 아, 내가 정태 말고 다른 남자 만나본 적이 없거든요.
2: 그러니까 정태밖에 없어서.
3: 좋아요, 정태 약간.
1: 정태 이렇게.
3: 아, 엄마, 아빠가 도와줄게 이러면서. 아, 진짜. 아, 영상통화 좀 걸게요. 핸드폰 좀 주세요. 영상통화
2: 좀 찍어요. 의심의 여지가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3: 아, 너무 웃긴다.
2: 진짜 알겠어요.
3: 맞아요, 맞아요.
2: 그냥 이번에 이제 경아 씨가 한번 들어야 되면 어떨까 싶어요. 경아 씨는 딸 지율이가 달리는 겁니다.
3: 지율이요?
2: 그러니까 지율이가 달리는 거.
3: 걔는
2: 하나, 둘, 셋.
3: 뭐 이러고 달리던데?
2: 예! 자, 그럼 이번에 아들, 선율이가 달려.
3: 아, 우리 아들이요?
2: 네.
10: 앞머리 날릴까 봐 이러고.
3: 아, 이거 자꾸. 아, 중학생이니까.
2: 아, 이거 받아요.
3: 남학생도 앞머리 사소하더라고.
2: 아, 그래요? 아,
3: 가고. 아, 걔는 안 떠요. 우리 다 왜 이래?
2: 지금 이게 현실이니까.
3: 이게 현실이에요, 현실이에요. 현실.
2: 자, 그렇다면 이제 쌤 씨는 일어서지 마시고 앉아서 운전대 잡는 걸로 변경을 할 거예요.
3: 오, 운전대.
2: 쌤이 운전대를
3: 벌써 뻔하네. 아,
2: 멋있어, 멋있어. 왼쪽 손으로.
3: 괜히 뒤에 한 번 봐.
1: 자, 불과!
2: 자, 이번에는 아내가 운전을 한다. 오, 얌전하게 이렇게 두 손으로.
1: 불과!
2: 아내도 하네요.
1: 아니, 좋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고.
2: 쌤한테. 예. 우리가 뭐 어떤 가정사를 알게 되는
3: 네,
2: 상황이
3: 그러네요.
2: 우리가 뭐 의도하진 않았지만 네. 그런 상황을 알게 됐고 자 이번 키워드는요 힘자랑하기입니다. 있는 힘껏 힘자랑을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나요?

0: 둘, 셋! 야, 이거 전체적으로, 아니야, 친했어요. 친했다.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아니, 나도 될 수 있어. 아니, 이런 나도 할 수 있잖아, 이게.
1: 아니, 잠깐만, 안
2: 보이는데, 왜.
0: 플라스틱이에요. 네.
3: 깜짝 놀랐네. 네. 천하장사인 줄 알았네. 네,
0: 세라믹이 아니에요. 네. 자, 이렇게 해봤습니다. 우리 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셨는지 좀 들어볼게요.
4: 네. 아니,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하고 너무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셨잖아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성인지 감수성을 얘기할 때 아주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는 이렇고 남자는 이렇게 뛸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오히려 우리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여주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5: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저희가 질문을 여자, 남자라고 안 하고 남편이라고 생각하거나 이제 뭐 아내라고 생각하거나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카테고리화 시켜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네. 우리가 보통은 남자라면 이래야지, 여자라면 이래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고정관념들이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누구를 특정해서 생각하면 개별적으로 사람마다 다 다르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데 그걸 그런 식으로 대화를 하면 좀 저는 좋을 것 같아요.
0: 네. 아, 자 저희가 이제 이걸 해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볼 영상이 이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실험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6: 그죠.
0: 네, 남자들 야익해요. 욱해요.
7: 여자들을 좀 바짝
0: 진짜 웃겨요. 저도 두 손으로 하더라고요. 네, 의자가 좀 약간 핸들이랑 가까워.
5: 10도로. 팔을 하나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고.
0: 아하. 많이 어색하시네요.
8: 지금 있네.
4: 입을 가리고.
0: 날씬을 잘 쓰시네.
8: 너무 멋있게 오시는 거 아니에요?
0: 연기 좀 하신다.
9: 잘 하신다. 아니에요?
0: 여자 잘 보여라? 여자는 약간 오열하는 느낌이 있긴 있어요. 울 때.
9: 정말 남자가 울 때는 세 번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좀 표현을 좀 자제를 해야 되니까.
0: 맞아. 남자가 눈물을 뚝뚝 흘린 거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궁금하네요. 다른 남편들 어떻게 뛰나. 아, 여기 뛰시는군요.
8: 부럽다. 네. 남자는 막 이렇게 뛰죠. 막 이렇게. 와. 우리 남편도
3: 그거 와니 오빠인데?
0: 맞아,
3: 오빠 춤인데?
0: 오빠는 춤 아니야?
3: 이렇게
8: 아이들 궁금하다.
5: 요즘 아이들은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10: 남자처럼 울어보기 할까?
0: 하나, 둘, 셋. 남자는 이렇게 울어. 똑같네요. 여자랑 남자는 똑같아요.
10: 남자가 야구하는
8: 야,
9: 멋있다.
10: 이번에는 여자가 야구한다고 생각하고
8: 우리 팀의 여자.
5: 똑같아요.
0: 어른도 하고 달라요. 아이들 때는 다 똑같아요.
8: 오히려 더 멋있어.
3: 디비디비디
8: 그래.
11: 진짜 똑같은 것 같은데요. 사람마다 성격이 다른 거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을 거고 성별에 상관없이 내향적인 사람도 있을 거니까.
0: 맞아, 언제부터 구분하기 시작했을지 궁금합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던 그런 편견들이 대부분이 다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사실 편견이 바뀌기가 어렵잖아요.
8: 맞아요. 네. 저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싹 둘러봤거든요.

0: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맞아, 맞아.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이 맞아. 무신하게 이렇게 앉아야 되는 거. 네. 여러분도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1: 안 괜찮아요.
0: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의미 있는 의식을 한번 실어보고자 합니다. 네, 보신 것처럼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이 편견을 깨부셔야 돼요.
2: 자, 제가 먼저 깨부시겠습니다.
3: 성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깨지지 않았어.
0: 더 세게.
3: 여성스러운 척 하지 마.
0: 안 되면 발로. 오케이. 고정관념 부시세요. 야호, 야호.
4: 네. 저도 모르게 신랑한테 좀 남성다움 많이 강요했던 것 같아요. 오. 네. 그래서, 종태야, 미안하다. 내가 남성다움 부실게. 갑니다. 뿅!
0: 저는 사실은 제가 여성다움을 저는 좋아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런지 우리 딸들에게도 강요하진 않았나 순간적으로. 아, 예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딸들한테도. 아, 그게 또 우리 아이들을 힘들게 할 수 있겠구나. 여성스러운 척 하지 않고 강하게. 그러다.
4: 언니, 이게 아무나 아니에요.
0: 혹시 너 따라하다가. 여성다움! 예! 네, 했습니다.
2: 예. 시원하다.
5: 저는 외모 피하. 외모 피하 없어지자!
0: 아플 것 같아. 아프겠다. 괜찮아요.
4: 우리가 깨야 될 게 되게 많다. 오히려 우리가 아까 어린이들한테 배워야 될 게 되게 많다. 그 백지처럼 깨끗하더라고요.
6: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게 완전히 타고나는 거라기보단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이 크거든요. 이게 유전이라기보단 부모에게 학습되거나 전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말로 남자랑 여자랑 평등해 이렇게 100번 말해봐야 아빠가 설거지하고 엄마가 전자기기 고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4: 아, 저 오늘 바로 집에 가서 TV 분해하려고요.
0: TV로 왜
4: 그러지? 아, 그냥
0: 갑자기요?
4: 아, 그냥
0: EBS 어떻게 보려고?
4: EBS 봐야 되네?
0: 냉장고 같은 거.
4: 이게 성인지 감수성이 제 스스로 저한테 좀 이렇게 구속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저희는 이제 맞벌이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아무리 새벽 늦게 퇴근을 해도 아침에 알람을 맞춰놓고 7시에 일어나서 아이들 아침 준비를 무조건 해요. 남편은 늦게 퇴근하면 다음날 애들 학교 갈 때쯤 5분 전에 일어나서 잘 다녀와. 생색은 다 오늘도 내고. 화이팅. 그럼 좋은 아빠는 혼자 다 하고 일어나 양치 이거는 제가 다 하고
0: 악역.
4: 그게 좀 스스로 이렇게 만들지 않았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0: 뭔가 네. 안에 좀 쌓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4: 그래서 네, 지금 네. 네, 교육방송만 아니면 벌써 험한 말 나갔는데
0: 사퇴하는 거예요.
4: 나이도 소리 없나 밥이 없냐 까만 부모냐.
0: 너무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게 이제 아이들 애 아빠가 등원을 쭉 시켜주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만 한다는 거. 문재현 너도 보고 있냐? 미안합니다. 나도 모르. 어떻게 쌤 씨는 좀 설거지는 자주 하시나요? 어때요?
5: 예?
0: 해야 될 것 같은데.
5: 저는 이게 약간 세대 차이인 것 같아요. 남자 아이들 추리 키우다 보니까 솔직히 뭐 저도 남자다운 운동도 좋아하고 그거 중요하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이번 회차가 쉽지 않네요.
0: 어렵죠.
5: 예, 네, 되게.
4: 갑자기 다리 오므리신 거 보이세요?
5: 굉장히 어려워요.
7: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거는 사실은 남성성, 여성성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하고 싶은 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사회의 그런 어떤 억압 같은 것 때문에 차별되는 거를 막아보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세상이 변하니까 내가 변한다가 아니고 이게 좋은 방향이니까 같이 변하자는 거예요. 요즘은 이제 회사에서 뭐 부장이 직원한테 말 잘못해갖고 잘렸다, 징계받았다, 말 조심해라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듣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그런 얘기들이 아이 뭐 친해서 한 농담이야, 뭐 분위기 좀 높여보려고 한 거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냥 이렇게 얼렁뚱땅 넘어갔던 적도 있고 듣고 기분 나쁜데도 그냥 참아야 했던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명백한 권력 남용이자 인권 침해라는 걸 이제 사회가 알게 됐다는 거죠.
0: 저희가 이제 회식 자리 상황극을 할 텐데 쌤 씨, 딱 봐도 이제 부장님 사니까 그렇죠, 쌤 씨가 그렇죠. 부장님을 하시고 경아 씨가 신입사원. 예. 미스김.
8: 네,
0: 미스김이에요. 미스김 하고 이제 자.
7: 요새 미스김이라고 그러면 싫어하는데.
0: 옛날에도 미스라고 하면 좋아요. 옛날에 그랬어요. 미스는 아니고 미세스 아니니까.
4: 미스김이 어디야.

0: 부장님 들어야지.
1: 자, 미스킴, 미스킴.
2: 미스킴이래요. 아,
1: 자, 신입사원이 뭐해. 야, 야, 야. 여기 분위기 좀 띄워줘야지.
0: 아, 분위기 띄우란 말 맞아. 아, 분위기.
1: 자, 노래.
3: 아, 제가 노래를 못해가지고.
1: 자, 그럼.
3: 네, 노래 부르자.
0: 사랑, 사랑. 사랑, 사랑. 마셔라, 마셔라. 부장님, 완샷, 완샷.
1: 자, 자, 자, 자.
3: 휴휴.
1: 와, 완샷. 아, 좋아, 좋아.
2: 아, 불편해. 아,
1: 불편해. 자, 우리 장팀장.
3: 어, 네네.
1: 자, 야, 요즘 연애한다는 얘기 들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게 입고 나왔어?
3: 아, 부장님.
1: 어,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3: 아, 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장님, 뭐, 털도 안 무시고 오늘 뭐 푸바오랑 데이트라세요?
2: 오, 가벼워지네.
4: 근데 실제로 회식 자리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냥 그 농담처럼 뭐 네. 이렇게 뭐 아이 뭐 경아가 따라주면 정말 맛있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2: 맞아 맞아 맞아.
4: 어. 순간 생각났어. 네. 어 지혜 씨가 따라주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있어요.
3: 예쁜 사람이 줘야 어, 맛있지.
4: 예쁜 사람이 좀 맛있다고. 네. 술 다르다고.
3: 그래서 우리 김사원이 막 애쓰는 그 모습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앉혀놓고 싶었어.
2: 애 많이 쓰지.
4: 그러니까.
2: 아 지금 뭐 민원이 엄청나게 난리 났어 지금.
4: 근데 실제로 그만큼 우리가 많이 불편했던 겁니다. 자, 참았어요. 자, 이걸 보시면서 어떠셨나요?
5: 오늘 화장이 뭐 진하네? 데이트 있나 봐? 뭐 이런 얘기도 굉장히 흔하게 하고 또 남자는 허리가 생명인데 허리가 이렇게 가늘어서 되겠어? 이 얘기는 사실 직장 관리직 여자들도 꽤 많이 하는 얘기들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착하게 살자라는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잘 살아남자. 그리고 그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유지하자라는 어떤 생존 조건 필수적인 그런 것과 같다고.
6: 뭐 회사에서도 아 자기는 뭐 애엄마니까 출장이나 뭐 야근을 빼줄게 이런 말이 되게 좋은 것 같이 들리면서도 어, 어떻게 보면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빠지게 되거나 중요한 어떤 역할을 맡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잖아요. 이런 게 배제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반대로 뭐 요즘은 또 남자가 육아휴가도 많이 쓰지만 너 육아휴직 쓴다고? 뭐 이렇게 해서 1년이나 비고 오면 너 승진할 수 있을 것 같아? 중요한 자리 가야지. 이런 말을 하는 분위기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성인지 감수성을 갖는 거 그리고 남녀가 조금 평등하게 지내는 게 여자만 보호하자라는 건 아니고 사실은 남성이나 가족 자체를 보호하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4: 자 이번에는 명절 상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어, 싫어, 싫어.
4: 네. 어떤 말을 많이 들어보셨어요?
3: 뭐 그만 먹으라느니.
4: 아 그만 먹으라.
3: 전 네가 다 먹겠다. 조상님 뭐 드시니 뭐 이런 거.
4: 많이 드셨나 보다. 자 이제 쌤 씨가 명절에 친척 집에 놀러 왔어요. 네, 이제 우리 셋은 어르신이에요.
3: 아이고 이제 우리가 또 어르신이야.
2: 이모 큰 엄마.
3: 우리 쌤이가 왔구나.
2: 이모랑.
1: 근데 벌써 집에 그 집에 가기 싫어졌어.
2: 아 그래 아니야. 와야지.
3: 와야 돼.
2: 와야 돼.
3: 어디로 하나.
2: 와야지. 와야지.
4: 쌤이.
2: 벌써 우리 됐어.
3: 와야지 쌤이.
1: 예, 안녕하세요.
3: 아이고,
1: 부모님, 부모님.
3: 아, 그래,
1: 부모님, 그래. 안녕하세요.
4: 글쎄, 참 좋아졌는데, 아니, 이게 왜 이렇게 살이 쪘어?
2: 우리야, 운동해.
3: 아, 운동해. 어. 죽어, 죽어. 자다 죽는 거야.
4: 아니, 운동 안 하면 애도 안 생겨.
2: 너 턱수염 이렇게 되면 거기 이 생긴다.
3: 세미야, 동물인 줄 알아야 돼.
4: 아니, 근데 애를 낳았어?
3: 아줌만 둘 낳았잖아.
4: 아줌만 둘 낳았어? 딸
3: 있어. 딸 있어야 돼.
1: 저는 집에 갈래요. 오늘 그 집에 가고 싶어요.
3: 아니야, 아니야. 먹어야 돼. 먹어야 돼.
5: 진짜 너덜너덜해졌다.
6: 쌤님은 이제 안녕하세요 한마디 했는데 한 100마디가 쏟아져 나와요.
4: 그러니까 목소리 못 들었네.
6: 제가 봤을 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전에는 저런 말 해도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왜 문제가 될까요?
4: 그러게.
6: 어떤 분들은 세상이 너무 까다로워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맞아요. 그동안 누군가는 그냥 불편했던 걸 위계 때문에 참아왔던 겁니다.
4: 그랬구나.
6: 사회의 맞아요. 기준점이 윗사람 중심이라는 거에서 이제는 서로가 좀 대등한 존중하는 관계로 옮겨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4: 그렇군요. 성인지 감수성. 근데 저희 어머니 세대나 뭐 저 같은 부모도 이거는 꼭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아이들은 뭐 이제 지금이 아주 골든타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언어 생활을 점검해 봤습니다.
7: 대화 좀 많이 하는 편이야?
8: 네. 잔소리만 많이 왜 집에 빨리 안 오냐? 그만 가라. 하지 마라.
9: 엄마? 배고파? 언니는? 야? 짜증나?
10: 아빠는 할 수 있잖아. 아빠는 잘해왔잖아. 라는 그 말들을 들을 때 더 힘을 내게 되는 것 같아.
9: 양념치킨 야르.
2: 양념치킨 야르.
9: 오늘 급식 되게 야르한데?
11: 니 똥꼬 무슨 색이야?

0: 니또 그 무슨 색이야?
1: 아까 뭐 하면 아 싫다 막 이렇게
2: 애들이 막 샤갈거리는 색.
3: 여러분 저 망했어요 샤갈.
4: 샤갈 요즘에 많이 써요.
5: 야로 샤갈
4: 뭐. 망했어요.
6: 많이 하죠 샤갈.
7: 아, 저 최근에 그 이제 샤갈이라는 말을 동네 엄마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들과 같이 대화가 되는 급이야 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완전 이건 샤갈 막 이런 단어를 썼어요. 그랬더니 유빈이가 난리가 났었어요. 엄마 그거 나쁜 말이야.
8: 엄마, 이거 오히려.
7: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0: 나쁜 말이야? 싫어. 맘대로 얘기할 수 없어.
9: 얘 말해도 되는 거예요?
10: 아기 강아지를 다른 말로 쓰면 안 된대요. 손가락용 말로.
9: 그거나 그리고
0: 이런 거.
4: 야, 근데 이런 욕은 정말 뭐 세대를 넘나들면서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욕들이네요.
6: 생각보다 세다 싶을 정도로 어린 친구들이 욕하는 걸
4: 좀 했거든요.
6: 부모님 욕하는 거? 저도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쓰지를 않으면 대화가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으로 많이 썼던 것 같은데.
4: 근데 뭐 우리도 사실은 그랬잖아요.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생각해보세요. 강력한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진짜 많이 썼지.
11: 대화하는 처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요즘.
4: 맞아요.
12: 뭐 지금도 욕을 뭐 친구들끼리 친한 사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친근감의 표시로 이제는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하잖아요.
13: 뭐야, 이라는 거야.
14: 여기 먼저 한번 쳐다보자.
4: 어떡해.
8: 알려줘야
4: 된다.
8: 다들 지금.
12: 지금.
15: 글쎄요. 뭐 분노가 차오르는 상태에서 하는 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깊게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11: 근데 우리 EBS 표준은 너무 좋아하지 않아요?
4: 그렇죠. 그러니까
11: 오늘 삐삐 처리 많이 될 것 같은데
4: 저도
11: 이거 방송 나갈 수 있어요?
4: 그러니까 화면에 못 나오는 것 같은데 다.
8: 맞아. 네.
4: 그런데 이제 애들이 커갈수록 집에서 안 쓰는 말들을 밖에서 맞아. 배우는 경우가 굉장히 맞아요. 많더라고요.
11: 네. 그럼 역은 뭐 기본이죠.
4: 맞아요.
11: 뭐 네. 유치원 때부터 놀이터에서 놀다가 집에 들어와서 아빠 이거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하고 저는 입장에서 차라리 집에서 조금 안전한 것이기 때문에 집에서 조금 쓰되 절대 밖에 나가서 입에다가 그런 얘기 절대 나오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4: 할 거면 집에서 해라. 근데
11: 차라리 할 거면 집에서 해.
4: 집에서도 하지 말아라. 하는데 보법이 역시 다르세요.
8: 그러니까요. 네, 할 거면
11: 그거 대신 엄마, 아빠, 동생 아니면 형한테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면 안 되고.
4: 혼잣말로 하는 거예요?
11: 그 얘기는 조금 혼자 나올 수 있는데 하지 말라고 하면 차라리 밖에서도 많이 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16: 지금 사실 여기에 나온 단어들은 상당히 순화된 것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아시겠지만 실제 아이들이 사용하는 단어는 이렇게 왜 좀 욕하는 마음으로 쓰는 단어는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냥 쓰고 그것을 쓰는 게 굉장히 좀 쿨해 보이고 좀 또래 사이에 같이 끼고 싶고 또 뭐 게임하면서 좀 재밌어 보이고 그러니까 장난처럼 쓰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4: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두 분께서 아주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내가 꼽은 최악의 말 어떤 걸 꼽으셨나요?
17: 네, 저는 이제 성인지 감수성하고 관련해서는 이 말을 좀 안 썼으면 좋겠다. 네. 너 혜지냐?
4: 응? 네? 네? 은진데요?
17: 너 혜지냐?
4: 나 지혜. 지혜.
8: 네.
4: 은지?
8: 지혜.
11: 사람 이름?
17: 사람 이름 맞아요. 이게 게임을 하는 여성 유저들을 뜻하는
4: 왜요?
17: 그런 말이에요. 왜? 근데 잘하는 유저, 남성 유저에 붙어서 덕보는 게임을 잘하지도 못하면서 엎혀가는 캐릭터의 느낌. 느낌으로 얘기를 이렇게 하게. 사실 해지라는 사람이 한 행동도 아니에요.
5: 그냥 여자 이름.
17: 그냥 누군가가 무심코 해지다라고 쓰기 시작하면서 해지냐가 된 거예요. 네. 여기에는 여자는 게임을 못할 거라는 편견, 혹은 무임승차할 거라는 비난 이런 것들이 들어있죠. 예전에 비슷한 저희 세대 버전으론 김여사.
5: 김여사.
17: 운전할 때
5: 김여사. 여자 운전하면.
17: 아 왠지 운전 못하는 사람 다 남자도 있을 텐데. 다 여자. 예, 여자인 것처럼 이렇게 부르잖아요. 은연중에 이런 게 여자는 게임, 기계, 차 다루는 거 잘 못한다는 인식이 있는 게 바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말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에 상대를 비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다.
5: 아니 해지 충격인데 저 왠지 배정원 교수님 더 센 거 가져오셨을 거예요.
7: 맞아.
16: 그 수위가 좀 높은 말인데 이거 이제 삐처리가 마구 될 것 같지만 그럼에도 이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X라는 말 써요. 애들이 사실 이 말을 쓰면서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 말은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과 나온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발기된다. 그러니까 왜 남자가 발기될 정도로 흥분된다. 너무 좋다. 이런 뜻으로 어른들도 50대 넘은 남자 어른들도 이런 얘기를 막 쓰고 아주 꽤 뭐 매우 뭐 무척 이런 뜻이라고 부사처럼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이렇게 뜻을 알고 있으면 다음에 자기가 무심코 썼을 때 아 참 이 뜻이 그 뜻이지라고 생각하면서 좀 제어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떤 뜻인지 좀 알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X만은 정말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4: 오늘 경아 씨가 굉장히 맹활약 중이신데 남편 재관 씨랑 딸 지유리까지 오늘 세 분이 함께 특별히 퀴즈를 풀어봤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14: 안녕하세요. 저는 김경아 씨의 남편 그리고 권선율, 권지율의 아빠입니다. 개그맨 권재관입니다.
18: 권지율입니다.
5: 아, 그 신중을 하는 게
14: 몰라요.
5: 어저께 배운 단어 오늘 써먹으면 그거 언제적인데 라고 핀잔을 들어요. 그래서 뭐 신중인 건 모르겠어요.
14: 그게 뭐지? 그 못생긴 얼굴 뭐라고?
5: 밤티.
14: 그게 뭐야?
5: 맞아.
16: 밤티가 왜 못생김이야?
5: 촌스럽다라고.
18: 맞아요.
14: 그게 뭐야? 밤티가 뭐, 나 먹는 건 줄 알고. 이게 뭔가 알고 새로 나온 음식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나 진짜 자신 없다.
4: 첫 번째 문제 시작.
14: 패스.
4: 짜잔. 이거 알죠?
18: 아 이거 내가 우유 마실 때 하는 거잖아.
14: 아, 야르!
18: 사람이 좀 난리를 피울 때.
5: 난리
14: 피울 때? 난리 없어.
18: 사람 이름 뒤에 부분이 붙는다고 해야 되나? 외국 이름이야.
5: 난리 브루스?
14: 무슨, 아, 난리? 뭐
5: 그런 느낌이야.
14: 응. 아, 그래?
18: 비슷해. 브루스만 바꾸면.
14: 브루스는 근데 뭘로 바꿔 세잔데, 그거를, 어?
18: 그냥 패스할까?
7: 좀 설명해 봐.
18: 부정적인 표현이 있고 망했다 이런 거 있죠.
5: 헐피
18: 외국에 있는 화가 이름이기도 한데
5: 샤갈?
18: 맞아. 남성 호르몬이 많은 여자.
5: 아, 테토니어.
18: 이거는 사람의 외모를 평가하는 거.
5: 얼평.
18: 친구가 좀 찔리는 말을 했어. 근데 걔가 찔리는 기색을 좀 보이면은 딱 이 말을 하는 거지.
5: 아, 그? 중간에 모르는 거 진짜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14: 이해를, 말을 하는 거는 그 상대방이 이해를 해야 되는 건데 그 이해를 하는 과정이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안 했으면 좋겠고요.
4: 근데 저도 저 중에서 뭐 밤티, 뭐 야르 이런 건 너무 많이 들어봤어요. 뭐 샤갈도 마찬가지고.
5: 맞아.
19: 근데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저희 애랑 애 친구를 태워서 이제 가니까 자기들이 얘기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본인들 쓰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른이 앞에 있다고 생각 못하고 하더니 야 개오바 하면서 뭐 어쩔 저쩔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운전하고 집에 와서 이제 딸한테 개오바라는 말도 너네 하는구나. 아 내가 그런 말 했어? 괜히 좀 당황하니까. 그치.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냥 상당히 뭐 대단히
4: 우아하게 가셨구나.
19: 어마어마하게 과하네 뭐 이렇게 하면 그게 뭐야 하는데 그래도 그런 걸 서버로 태야 돼.
5: 그렇지.
4: 우아한 어머님이야. 개도 안 되는 거예요?
19: 개도 표정 있죠. 그래도
4: 근데 이제 언니 이제 쇼핑하실 때 이제 1+1 붙으면 개이득이다 이거 하지 않아요?
19: 개이득이지. 그건 개이득이지.
5: 그건 똑같잖아요.
19: 그건 개이득이지.
4: 개이득.
5: 개이득이잖아요.
4: 개이득. 애기는 개오바 안 되고.
19: 개오바 안 돼. 애들은 안 돼.
4: 어렵네. 근데 좀 개를 붙이면 확실히 어감이 살아요.
5: 맞아. 마시는 것 같아요.
20: 쫙 이렇게 살아있어요.
5: 단어도 더 짜증날 때도 막 짜증, 너무 짜증.
20: 개 짜증나면 진짜 짜증나. 정말 짜증나.
5: EBS 나갈 수 있나요? 아니, 언니 진짜 테리랑 너무 귀여워. 엘리 귀여울 때 어떻게 하세요?
20: 되게 귀여워!
5: 되게 귀여워!
20: 정말 귀엽다.
5: 기억나죠? 네. 그렇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 때 저는 기억나는 게 뭐, 울트라 캡숑 짱 이런 거 있잖아요.
20: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닭다리
5: 짱.
20: 그러면 경망스럽게 뭐냐. 아싸라비아, 닭다리 잡아야지 제맛이잖아요.
5: 맞아. 죄송해요.
20: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5: 우리는 알아.
20: 난 알아.
5: 이게 세대가 다를 수 있어.
20: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5: 저는 아싸라비아, 콜롬비아.
20: 짱.
5: 쩐다.
20: 아, 쩐다.
5: 쩐다 너무 좀 그렇다.
20: 쩐다 있었어요.
5: 쩐다 있었잖아요.
20: 닭다리가 낫지.
5: 약간 쩐다 딱
20: 지역차가 있네요.
5: 아니, 그리고 세대에 따라서 뭐 그때 쓰고 또 잠깐 안 쓰고 이제 아까도 맞아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게 있습니다.
16: 또 아이들이 많이 쓰는 억가나 억바 같은 얘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을 막 줄여서 하는 거죠. 그래서 억지로 깐다. 뭐 억지로 좋아한다. 엄마가 이렇게 정당하게 잔소리 하는 건데도 아 엄마 나한테 왜 이렇게 억가해? 그러니까 왜 억지로 비난해? 나 잘못한 것도 아닌데 날 야단치려고 마음 먹었어 이런 뜻인 것 같아요. 또 그거를 그렇게 못 알아들으니까 던지는 그런 어떤 방어 기제로도 쓰는 것 같아요.
17: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부모들도 그거 배워가지고 아이들이랑 소통 하자고 그걸 배워서 또 쓸 수는 없는 노릇인 것 같고 아이들도 오히려 거부감 느끼고 이런 표현들이 너무나 많이 쓰게 됐을 때 문제는 이게 왜 문제인지를 알아차리는 인식, 자기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아이들하고 대화하실 때 한 번씩은 통념이나 고정관념 혹은 아이들이 이거 장난이었어라고 할 때 그 생각이 정말 맞는 것 같니?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라는 식으로 질문을 좀 많이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질문 던지는 부모의 말습관은 아이의 메타인지를 키우는 데도 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5: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의 성인지 감수성을 알아보는 자녀와의 실전 대화 함께 보시죠.
21: 그렇지, 용이.
20: 야, 삼형제 아니에요? 여기 아빠.
21: 삼형하다.
22: 응? 자, 일단 오늘 윌리엄 아침에 일어나서 다 하고 싶은 레고 일어나자마자 계속 열심히 하는 게 너무 멋있었어.
23: I like to move and move it.
5: 귀여워라.
23: I like to move it.
22: 벤틀리, 아침 일어나자마자 게임 안 하는 게 너무 좋았어. 책 안 읽었잖아. 책 안 읽었으니까 그 칭찬 못 하는 거야. 바로 게임 안 했잖아. 자기 옷은 빨래 바구니 안에 넣는 게 너무 멋있어. 정말 잘하고 있어. 밥 먹고 난 후에 자기 그릇 다 치우는 게 이제 다 컸어. 이제 다 컸어. 얘도 해. 너도 하잖아.
20: 귀여워.
22: 너도 치웠고 그리고
16: 형만 칭찬해주는 줄 알았냐고.
20: 네. 우리 딸이네.
5: 귀여워라.
24: 엄마 너 밥 표정 진짜 잘 먹는다.
20: 표정 어렸을
24: 때 얼굴 봐라. 응? 오 채소도 밥 진짜 스스로 잘 먹는다. 뭐 먹을 거야?
20: 우선 따라 잘 먹네요. 언니가 따라 먹어.
24: 그럼 그럼.
20: 그러니까.
24: 맛있어? 골고루 먹으니까 쑥쑥 큰다. 채소가 쑥쑥
20: 어머머머.
24: 큰다.
21: 그렇지, 용이. 잘하고.
20: 채소가 따라
21: 먹어. 채소도 퍼. 너무 잘한다.
25: 셋이 어색 똑같아요.
20: 네.
24: 그래? 맞아. 나비. 잘 골랐어.
26: 나 어려운 거 잘한다고 그랬지?
24: 그러네. 우미가 이제 정말 글자를 안 해. 나비. 맞아. 잘했어.
5: 아! 어유 궁금합니다.
20: 우리 지율이는 주변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천성에 있는 것 같아.
27: 긍정적인 마인드가 굉장히 많아서 집을 좀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에너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28: 나는 내 외모에 만족하고 있어.
27: 아주 놀랍게 글을 정말 잘 씁니다.
20: 진짜요. 잘 써요.
28: 엄마는 꾸미는 걸 좋아해서 예뻐.
20: 예쁘대, 어머.
29: 저는 상냥한 것 같습니다.
27: 걱정 분에게.
16: 동의를 안 하는 것 같아요.
5: 제가 지금 너무 그런 걸 찍게 해. 그냥 넘어가지.
4: 자, 은지 씨 같은 경우 이제 칭찬할 때 어떤 말 가장 많이 쓰는지 궁금합니다.
0: 근사하다.
5: 저는 이 말 연기가 아니고 진짜로 CCTV 영상 제출할게요.
4: 이게 아니 여기 오디션장도 아니고 뭐 근사하다 뭐 이런 아니, 정말로 연기 저는, 아니야 연기 아니야.
5: 아니 정말로 저는 예쁘다 막 이런 말보다도 와 근사하다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

0: 근사하다.
1: 네네네. 엄마 노을 지는 것 좀 봐. 되게 근사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2: 그러네. 다른 이거 배워야겠다.
3: 멋지다 보다 다채로워.
2: 다채롭네요. 자, 이번에 그럼 경아 씨 한번 갈게요.
3: 아이가 너무 예뻐요.
2: 자, 그럴 때 하는 말.
4: 지우라 말하고 나와야지 눈부셔서 쳐다볼 수가 없다.
3: 말도 안 돼. 아이 거짓말이야.
5: 지우 씨가 그렇게 말해요?
2: 집안에서는 사실 이렇게 외모 칭찬 바깥에서 많이 하면 안 된다고 개몽이 많이 됐지만 내 새끼 너무 예쁜데 어떡해요.
3: 맞아요.
2: 너는 진짜 이마가 톡 튀어나와가지고 모자를 써도 예쁘고 머리를 묶어도 예쁘고 코는 막 도토리 얹은 것처럼 이렇게 뽀뽀뽀하고 귀엽구나. 막 입술은 이렇게 앵두도 아닌 것이 체리도 아닌 것이어서 점프점프를 해도 될 정도로 하는데 이게 애들이 다 아빠를 닮았거든요.
3: 예, 제가 봐도 재관 씨가.
2: 네.
3: 우리 딸들도 완이가 있어요. 여기도 재관 씨가 있어요.
2: 근데 이게 초음파 때부터 너무 아빠니까 너무 두려운 마음이 컸던 거지.
3: 맞아요.
2: 근데 애들이 태어났는데 개 좀 잘 떨어졌다.
5: 저는 사실 칭찬을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 이유 없이 칭찬하는 게 저는 반대예요.
6: 맞아요. 네. 네.
5: 이것저것도 너무 그 평가받는 느낌이 더 들까 봐요.
3: 아니 저도 그렇잖아도 쌤 씨 거 보면서 대사를 약간 외우던 듯한 칭찬을
2: 아니 많이 고민했어요.
5: 솔직히 고민 많이 때렸어요.
2: 많이 고민했어.
5: 지금 칭찬할 얘기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러니까
3: 되고 있는 것처럼
5: 어떻게든
3: 쥐어짰구나 쥐어짰구나.
2: 너무 바쁘다.
5: 아주
1: 저는 매 순간 리액션이 좀 좋은 편.
2: 그런 것 같아.
1: 아침에 일어나기만 해도 어떻게 벌써 아침이 돼버렸어. 일어나 버렸어. 막 이러면서
3: 저는 사실은 칭찬을 너무 좀 수시로요. 좀 똥만 잘 싸도 다 칭찬을 하고 맨날 예쁘다고 하는데
1: 발냄새 나도 칭찬해요.
3: 네네네. 발냄새도 너무 좋다고 칭찬하고
2: 똥이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어렸을 때 제 귀를 만지면서 하나 줄까? 엄마 하나 줄까? 아 내가 좀 과했나?
3: 그렇지 그렇지.
7: 저는 그래서 쌤님의 입장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던 게 칭찬이 굉장히 어려워요.
6: 맞아요.
7: 제 아이에게 이제 하는 칭찬은 뭐냐면 시도했다라는 거에 대한 칭찬 자체를 좀 해요. 뭐 그게 성공이든 아니든 간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걸 새로이 하게 됐을 때 아 용감해 멋있어 이런 정도의 칭찬. 그리고 외모 같은 경우도 아주 이렇게 디테일하게 칭찬을 해주셨는데 결국에 우리가 하고 싶은 말은 아이에게 애정 표현인 거잖아요. 너 사랑해. 아빠가 너 많이 사랑해. 이런 정도로 감정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네. 한 가지 좀 더 보태면 경아 씨가 왜 아까 딸하고 얘기할 때 굉장히 남을 잘 돌보고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거는 남자든 여자든 남을 잘 돌보는 그 미덕은 그건 정말 미덕이죠. 근데 이제 우리들이 얘기할 때 여자아이들한테는 유난히 좀 그런 그 덕목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요. 동생 잘 돌봐줘서 예쁘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건 그냥 치우치지 않고 남자도 여자도 약자를 보호하고 돌봐주는 거는 좋은 일이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2: 그러네요.
6: 네.
2: 진짜 맞는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3: 그럼 반대로 이번에 이제 혼낼 때 아이에게 가장 많이 쓰는 말을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5: 여기 할 얘기 많겠다. 이거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3: 욕은 쓰시면 안 돼요. 자, 하나, 둘, 셋, 오픈합니다. 짜잔. 네, 너 왜 그래? 너 그렇다면 다른 사람 불편해. 오, 경화 씨는 엄마 진짜 언짢아, 이거.
1: 대사 같은데요?
3: 진짜예요? 너무 튀는데?
2: 엄마 진짜 언짢아.
3: 진짜요? 진짜 이렇게 해요?
2: 아니, 이제.
3: 하나도?
2: 우리 어렸을 때 다 제법 무식하게 혼났잖아요. 그냥 집히는 게 그냥.
1: 말보단 손이 먼저
2: 나왔어. 그냥 뭐 효자 손이며 팔이 채면.
3: 그 죽방도 맞아봤어요.
2: 네, 저는 진짜. 저는 그때 맞으면서도 나는 엄마 되면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지. 그랬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스파게티를 엎었는데 엄마 조심하라 했지. 엄마 진짜 언짢아. 그랬더니 옆에 개그맨 동료들이 드라마 찍냐? 그 말을 막 애들 혼날 때 너 그거 어부의 성설이야.
3: 어부의 성설이야.
2: 진짜 드라마니설에 속지 마.
3: 막 근데 아이들이 알아들었어요 그때.
2: 아니요 안 알아들어요.
1: 또 궁금한 게 그러면 아기들이랑 자녀들이랑 대화할 때 그런 좀 꿀팁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6: 가정에서 이제 자녀하고 대화할 때는 주어를 바꿔도 이게 이상하지 않은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아들한테 남자가 왜 이렇게 겁이 많아? 여자 방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이럴 때 남자 여자를 바꿨을 때 또 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하나? 요걸 조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3: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오늘 나눠봤습니다. 자, 어른한테도 너무 필요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6: 제가 수업할 때도 아이들한테 이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새벽 2시에 나 혼자 사는데 차 빼달라고 전화가 와요.

0: 그럼 남자하고 여자는 어떤 생각들을 할까요? 남자들은 귀찮게 무슨 새벽에 전화를 해갖고 차를 빼달라고 해? 이럴 텐데 여자들은 이거 나가도 돼?
1: 맞아요.
0: 나갔다가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니야? 혹은 나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이 성인지 감수성을 좀 높이는 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내 엄마나 혹은 아내나 내 애인이나 여동생이 이런 상황이면 내 기분이 어떨까? 이걸 좀 생각해 보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하고 가까운 사람으로 대체를 하면 성인지 감수성이 쑥 올라가죠.
2: 네, 맞아요. 이게 성인지 감수성 떨어지는 행동하면 바로 내일 기사나.
3: 맞아요. 기사나죠.
4: 진짜 요즘에 돼요.
5: 단독 샘 해밍턴 이지의 운전하는 모습 보고 김여사라고 발언해. 성교육 하차해. 발언하죠.
4: 바로 위험하죠.
2: 일장이죠.
3: 샘 해밍턴 기사나. 이베스 사장님 언짢아. 그 자리 김경아 고정 야르. 거제야호.
4: 오늘 바로 배웠네. 자, 오늘 김경아 고정까지 노리셨는데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3: 아 정말 네. 너무 많이 배웠어요. 배우려고 생각하고 오긴 했지만 기대 이상으로 너무 많이 배웠고 조금 더 나은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 네. 감사합니다. 네,
4: 배워도 배워도 정말 배울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도 기대해 주세요.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7: "잼민이라는 말이야."
5: 어머머머. 그게 무슨 뜻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4: 저도 몰라서 저희 딸한테 썼는데 나쁜 뜻이면 어떡하지? 어머! 근데 안경이
3: 제니. 은지야, 이게 요새 유행하는 제니 선글라스인데 나 진짜 줄 서서 간신히 샀어.
2: 아, 영포디 패션도 젊어지려고 하는데.
5: 왜요, 쟤? 괜히. 20대인 줄 알잖아. 저 스냅백 어쩌죠? 완전 전형적인 쩌시잖아.
2: 일단 나로 신명수모인데 이거 한정판이야.
8: 저는 쭉 이렇게 살고 왔는데 기분 좀 나쁜 거예요.
3: 집에서 나왔을 때는 누가 애엄마래? 엄마 이러니까 막 움츠러들게 돼요.
0: 혐오하고 공감은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다고 그래요. 혐오 표현의 대항은 좀 제대로 된 공감이 뭔지를 알려주는 거죠.
9: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1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오늘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북 안동에 왔습니다.
1: 네.
0: 지금 근처에 화훼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뭐 한옥들이 많이 보여요.
1: 네.
0: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1: 규모가
0: 엄청
1: 큽니다. 엄청나요. 네. 이것만 봐도 백만장사 맞는 것 같은데요.
0: 네. 저기 누가
1: 너무 뒤를 돌아서
0: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반갑습니다.
0: 네.
3: 강호 씨, 여원 씨. 키가 크셔서.
0: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의 백만장자.
3: 예, 저는 돈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마음만 백만장자고.
0: 네.
3: 예, 한옥 호텔 주인인 안영환입니다.
1: 아.
4: 그전엔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명동에 건물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팔았죠.

0: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대한민국 간혹 체험업으로 안영환입니다. 야, 이 기가 막히다.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외국 애들한테도.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노력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는 가장 고가의 가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1: 저는 여기가 그냥 한옥 마을인 줄 알았는데 한옥 호텔이군요, 여기 전체가.
2: 네.
1: 그럼 이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2: 그렇죠.
1: 아.
2: 대략 한 5,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을 호텔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2: 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예. 그 서울에서 한옥 체험업 1호로 등록이 되고
1: 아.
3: 네,
2: 숙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4: 요즘 한옥 게스트하우스 참 인기인데 최초라고 하시니까 네. 놀라운데요?
0: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그전에는 한옥 여인숙이죠, 여인숙. 그런 거는 있었죠. 원래 한옥 호텔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와서 생겼고 이제 한옥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면서 아예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을 만든 거죠.
1: 땅을 사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한옥을 다 사신 건가요?
2: 땅이죠. 한옥은 저희가 만든 거.

0: 그러면은 총 몇 채 정도 있을까요?
1: 22채 정도 됩니다.
0: 22채.
2: 보니까 여기 뭐 연못도 있고.
0: 뷰가 너무 좋아요. 예.
2: 소나무도 아주 멋집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네모도 아니고 약간 부채꼴이에요.
1: 이 창덕궁에 있는 그 정자를 저희가 실측해서 복원을 했는데
0: 여기 약간 포토 스팟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1: 그래서 뭐 전망도 좋고 그래서요. 흡연실로 만들었습니다.
2: 흡연실?
0: 네? 어디?
2: 여기가 네. 여기가 흡연실이에요.
1: 예.
0: 아니 진짜로요?
2: 아 저기 재떨이가 있네요. 아.
0: 빨리 그 호텔 안도 한번 쭉 한번 같이 돌아볼까요?
1: 네, 그러시죠. 여기가 저희 로비 건물이고요.
2: 아, 여기가 로비군요. 오. 아주 옛날 그 고풍스러운 느낌의 예전과 현대의 만남.
0: 맞아요.
2: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0: 가구들도 다 옛스럽고.
2: 아, 여기도 뭐.
0: 우와, 여기는.
2: 이거는 목판?
1: 네, 목판이죠.
2: 이 밑에는 뭐 고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소학도 있고.
1: 예.
2: 뭐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외국 분들한테
2: 예.
1: 이런 목판을 활용해서 이런
2: 책을 만들었다는
1: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2: 예. 예.
0: 오시는 분들도 막 펼쳐보고 하시겠어요.
1: 예, 이런 거 보여드리면 특히 외국 분들 굉장히 신기하세요.
0: 그러니까요. 근데 정교하게 그쵸. 대표님은. 해석이 다 가능하신가요?
1: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장원 씨가 뭐
2: 여기 뭐 너무 어려운
0: 합니다. 네.
2: 어려운 글자들이 너무 많아서
0: 박물관 같아요.
1: 그런 박물관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기 있는 네. 그림이 금강산도거든요. 옛날에 병풍이었는데
2: 네.
1: 이제 펼쳐서.
0: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라인이 네, 보이네요, 병풍에.
1: 여기 보면은 공우리마다 글씨를 다 써놨어요. 무슨 아~ 번, 무슨 번. 다 써놨는데.
2: 이게 금강산도.
1: 예.
2: 원래는 병풍이었는데 이걸 펼쳐가지고 이렇게. 예.
0: 이렇게.
1: 예.
2: 근데 이런 원래 고미술품을 모으시는데 또 취미가 있으신.
1: 그렇죠. 한 25년, 30년 정도.
2: 저 글이
1: 유계 정사
2: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진품 본인 진짜 송시열 선생님의 글씨인가요?
1: 네.
2: 오. 야.
0: 여기 진짜 박물관 맞네요.
2: 어디 진짜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1: 저희는 호텔을 박물관에 있는 숙박하는 것 같은 개념을 원했기 때문에 유물들이 많이 있죠.
0: 객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남다를 것 같아요.
1: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0: 그렇죠. 대표님, 한옥 22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호텔 먼저 볼까요?
1: 아, 오늘 지금 가시는 곳은 며칠 전에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요.
2: 아, 네네네.
1: 네, 만찬을 여기 로비에서 하시고
2: 예.
1: 또 공연을 보셨어요?
0: 네.
1: 네. 공연 보시던 집.
2: 아...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0: 네.
1: 가시죠. 먼저 문을 열어보시죠.
0: 아.
2: 아이고, 아이고.
0: 와. 너무 예쁜데요?
2: 아, 우와. 너무 예쁘네요. 이야, 여기가 그야말로 진짜 조선시대의 어디 무슨 대감댁이 들어온 것 같은.
0: 정말 너무 분위기가 네. 딱 그 시대로 간 것 같아요.
2: 아주 너무 멋집니다. 정말 어디.

0: 그림이나
1: 네.
0: 이런 뭐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던 그런 아주 한옥의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된 그런 느낌입니다.
2: 이 집은 그 창덕궁에 있는 낙선제라고 그 실직 공원한 거고요.
0: 똑같이. 네.
2: 여기는 창덕궁의 연경당이라고 예. 그 네. 건물을 실직 복원한 거고.
0: 아. 근데 막 지금 지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을 텐데 네. 굉장히 고택 느낌이 납니다. 이유가 있나요?
2: 그 하회마을에 있다 보니까 네. 하회마을 자체가 오래된 고택이 많고
0: 예.
2: 거기하고 같이 조화가 되려면 고택스럽게 만들어야 된다고 예.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치를 했습니다.
0: 아.
2: 안팎으로 다.
0: 근데 여기가 지금 객실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프레지던셜 스윗이나 그런 개념입니다.
0: 아, 여기서? 그 제일 비싼 방이네요?
2: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제일 크니까.
1: 와, 안에도 한번 들어가볼까요?
0: 네, 저로 한번 가보시죠.
2: 들어가시죠.
0: 아,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보통 해 호텔로 치면 프레지덴셜 스위트 네, 그런 방이에요.
2: 예. 네.
0: 이 곳에 가장 좋은
1: 네. 이렇게 고무신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네.
2: 손님들이 오시면 편하게 신으실 신발이 필요한데
0: 네. 네.
2: 원칙상으로는 짚신을 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그런 문제점 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고무신으로 했습니다.
1: 조선시대 백만장자의 집인가요?
2: 뭐
0: 그러네요.
2: 그렇다고 보나요?
0: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2: 네, 들어가시죠.
1: 이거 잡고 이렇게 신발 네, 받는 이거. 거죠?
0: 아, 요게 아, 예전에.
1: 우와, 처음 봐요.
2: 자, 들어오시죠.
0: 아.
1: 우와, 오, 안에, 우와, 여기.
0: 내부는 우와.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전통과 어떤 모던함이
1: 너무
0: 좀 함께 있는 것 같은. 한지 속에 있는 등이 이 고택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서.
2: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기가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0: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뭐 아, 우리는 한옥에 방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는 자체의 개념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부셔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일련의 과정을 걷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1: 천장 모양도 특이한데요?
2: 우물마루 천장이라고 그러는데요.
0: 네.
2: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0: 예, 예, 예.
2: 그런 걸 감추려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아...
1: 와.
0: 그래서 선을 감추려고 한 곳에만 요 우물마루 천장이 이렇게 있고 아닌 곳은 다 석가래를 그대로
2: 그렇죠.
0: 노출을 하셨고
2: 이것도 네.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0: 예.
2: 그런데 주로 이제 궁궐이나 사찰 같은 데서 많이 했고
0: 아.
2: 민가에서는 잘 안 했거든요.
0: 예, 예. 야, 굉장히 멋집니다. 아주
1: 곳곳에 막
0: 예.
1: 작품이며 불독대로 또 쓰레기통을 예. 센스 있게
2: 화장실 쓰레기통은 왕이에요, 오각.
0: 네.
2: 옛날 오각.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니까.
0: 네. 네. 정말 몇백 년 전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하루 좀 묵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1: 진짜. 근데 여기 뭐 백자도 있고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막 손님들이 막 만지거나 이렇게 해도 다 괜찮은 걸까요?
2: 그러니까 저희가 체크인 하실 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눈으로 잘 즐기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뭐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치워드려요.
1: 아
0: 이런 상은 괜찮습니까?
2: 아 괜찮습니다. 이거.
0: 네?
2: 이게 앉지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0: 이런 상.
2: 앉지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0: 이런 상도.
1: 괜찮아요.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2: 이게 손가락만 안 되면.
1: 앉으. 아, 이거 귀엽다.
2: 왼쪽이 다카이시 총리.
1: 네.
2: 오른쪽이 대통령님이 앉으셨으니까
1: 아.

0: 근데 이거 되게 좋다.
1: 여기 양국 그 정상들께서 네. 여기에 앉으셔서 이제 공연을 보셨다는 얘기.
2: 네.
1: 아, 야, 우리 영광입니다. 우리도 양국 정상에 앉아.

0: 어떤
1: 아까 이
0: 자리에?
1: 자리에 이렇게
2: 4년
0: 아, 아,
2: 드신 거
0: 차요?
1: 네, 차 이거
0: 이게 무슨 차인가요?
1: 우미자
0: 우미자차.
1: 차죠?
0: 우미자차.
3: 한잔 목을 축이시고.
0: 네네네.
1: 아주 맛있군.
0: 그냥 왠지 평소에 먹었으면 이거보다 맛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1: 입맛이 잘 맞으시나 봐요.
0: 아, 저는 원래 좋아해요. 근데 이게
1: 일어나니
0: 아니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혹시 부러질까 살짝 겁이 난.
2: 튼튼하게 만들었어.
0: 아 예.
1: 나도 무섭다잉.
4: 확인하셨을까요?
2: 아니 아니.
1: 확인하셨다 지금. 확인하셨어.
0: 살짝.
2: 아 이거.
0: 살짝 아니.
1: 튼튼하게 왜냐하면... 만드셨다고 하면서 한번 확인하시길.
0: 나무도 엄청 많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 이 소나무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 아주 비스듬히 좀. 누워 있는데 이런 소나무는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3: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전부터 이제 모았죠.
0: 아 모아서?
3: 네 모아서 산에서 캐와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한 거죠.
5: 단옥에 가장 어울리는 나무는 소나무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모은 것도 한옥 호텔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나무 조경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모아야겠다 해서 모으고. 고미술도 모으고 소나무도 모으고 그러니까 3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3: 제가 네. 좋은 소나무를 나중에 고를 수 있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껍질이에요. 껍질.
0: 껍질.
3: 그다음에 모양이나 크기를 보는 거지 다른 게 좋아도 껍질이 시원찮으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0: 오히려 저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네. 저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좋은 건가요?
3: 그렇죠.
0: 자, 우리 대표님이 가장 아끼시는 방으로 한번 그럼
3: 자,
0: 가보죠.
3: 가실까요? 네.
1: 들어가 볼까요?
3: 들어가시죠. 오!
0: 아, 이렇게 아주
1: 아담하고
0: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방입니다.
3: 네.
1: 딱 봐서는 보통의 객실 같은데
3: 그렇죠?
1: 뭔가 다른 점이 있나요?
3: 잠깐만 기다리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아, 뷰가.
1: 아, 우와. 저 끝까지 다 보이는데요?
3: 향수의 미는 그냥 자연이 내 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차자가 빌려오는 차자거든요. 경치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낮춰버리면
1: 네.
3: 그 밖에 있는 게 다 내게 되는 거죠.
0: 아.
3: 굉장히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설명을 외국 분들한테 해주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깜짝 놀라세요.
1: 진짜 그림 같아요.
0: 너무 좋은데, 그림 같은 네. 진짜 그야말로 다른 그림이 필요 없을 뭐 아주 멋진 그런 뷰입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밖에만 바라봐도
3: 마음이
0: 뻥 뚫리고
3: 마음이 편안해.
0: 예.
3: 여기 TV도 없습니다.
0: 예.
1: 오, 그렇네요.
0: 아, 그러네요.
1: TV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3: 네.
0: 기와가 좀 보통 검은색들이 많은
3: 그렇죠.
0: 예. 완전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
3: 옛날 기와가 좀 이렇게 색깔이 새까맣지가 않고
0: 네.
3: 조금 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0: 네, 네.
3: 옛날 기화를 쓸 수는 없고
0: 네.
3: 이제 요새 기화를 써야 되는데
1: 네.
3: 다 새까맣게 나오니까 기화 공장을 몇 군데를 가서 네. 불량품을
0: 만들었다가.
3: 양산해 주시오.
0: 아.
3: 어렵게 설득해서 이제 불량품을 만들었죠. 그 색깔이 이제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 회색도 있고 뭐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섞어서 쓴 거죠.
1: 다양하게 섞여 네. 있으니까.
5: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노력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철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이 문화가 대단하구나. 에? 말로만 대단하다고 하면 뭐예요?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왜 대단한지를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에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 명품은 그런 말 많이 있죠? 명품은 디테일했다고.
0: 오, 여기 근데 끝에

0: 금액을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공인수를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가 좀 미안해. 그 공인수를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조상한테 미안하고, 되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가격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1: 이 집이 네. 가장 힘들었던 집이거든요.
2: 지으실 때 가장 힘들었던 네.
1: 제가 그때 한 두 달 자리를 빈 적이 있었는데 네. 와서 보니까 지금 높이보다 한 2m가 높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m가 높으니까
3: 너무 웅장해 보여요.
1: 네, 웅장하고 막 나 잘났어요 하는 집 같아서
2: 대궐처럼
1: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낮추자.
3: 아니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0: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반대하죠. 아 괜찮은데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내 눈에는 안 맞아. 내 눈에 안 들었거든. 내가 원하는 한옥은 단아하고 우아하고 소박하고 그런 맛이지 교만하고 나 잘났다고 높이 애행거리고 이런 한옥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크레인으로 들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3: 한옥에 말 그대로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어쩌다가 한옥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네.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 호텔을 여신 안영환 대표님. 한옥 호텔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1: 제가 80년대 10년 동안 그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3: 컴퓨터 엔지니어?
1: 네.
2: 한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셨죠?
1: 그렇죠?
3: 그 당시에 미국에서 취직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연봉도 좀 높으셨을 것 같은데.
1: 그때는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죠.
3: 예. 네,
1: 그리고 뭐 나름 적성에도 맞고 열심히 예. 해서 뭐 연봉도 한 2년 만에 두 배로 되고 그러니까 예. 괜찮은 삶이었어요.
3: 근데 왜 자리 잘 잡고 잘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1: 직장 선배들을 보니까 네. 그분들의 삶이 안정된 삶이죠. 근데 이제 집 사서 페이먼 끝나고 뭐 정년퇴직하면 집 남고
3: 네.
1: 펜션 그 뭐 이런 노후자금 나오고 네. 뭐 근데 저는 뭐 3, 40년 후에 내 모습이 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서 네.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죠.
2: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실 때 한옥 호텔을 생각하고 돌아오신 건 아니었네요.
1: 아유,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일을 막 시작하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드리다가 지인분 한 분이 그 마포에 그 황부자집이라고 아주 큰 한옥인데
3: 네.
1: 그거를 허물고 이제 뭐 빌라를 짓고 싶다.
3: 네.
1: 좀 봐달라고 하셔서 갔더니 그거를 부시기에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부시지 말고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라
3: 네.
1: 제가 조언을 했다가 제가 떠안게 됐죠.
0: 야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저는 그렇게 큰 한옥을 서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런 한옥이 아직 서울에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쇼킹됐어요 그 당시.
3: 근데 부동산 하시는 입장에선 사실 허물고 네. 빌라를 지어야 돈을 버는 상황인데.
1: 그렇죠. 네.
3: 근데 또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그 너무 보시기에 아름다웠나요? 그 한옥.
1: 참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꼈고 네. 그게 그래도 한 150년 된 한옥이었는데
3: 네.
1: 돈을 위해서 그 역사를 없앤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 건 아니었지만
3: 네.
1: 그 주인분한테 설득을 했죠.
3: 그 전부터 뭐 한옥을 원래 좀 좋아하셨었나요?
1: 특별히 제가 뭐 한옥을 선호하고 좋아했던 건 아닌데
3: 네.
1: DNA 속에 뭐 그런 조상 때부터의 그런 게 있어서 좀 묻어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마포에 한옥을 보는 순간 이제 폭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3: 갑자기 꽂히신 것 같아요.
1: 그렇게 된 것 네. 같아요.
0: 그러니까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그러면 그런 거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막 피가 땡겨. 그거를 DNA에 있다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인 이유는 모르겠고.
2: 그러면 그때 제안하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1: 식당 해보시라고. 한정식 해보시라고.
2: 한정식 식당을?
1: 네. 그러니까 자기는 못한다고.

0: 보고 해보라고 오히려 카운터 여고파를 주셔가지고 네. 막 식당을 하게 됐죠.
1: 아 그럼 직접 식당을 네. 하시게 된 거예요? 네.
2: 근데 식당 안 해보셨잖아요.
0: 거의 처음이었죠. 네.
1: 음식에 뭐 조예가 좀 있으셨나요?
0: 아니요.
1: 그럼 어떻게 갑자기?
0: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처음에. 아,
1: 그럼 일단 일은 버리셨고 이제 내부를 수리를 해야 또 식당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집이었는데 그게 수리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입히지 말고 벗기자. 그래서 그 거기 붙어있는 콘크리트라든가 이걸 다 제거를 했어요. 네.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밤에도 막 하고 있는데 모든 목구조에 못이 너무나 많이 박혀있더라고요. 그게 그걸 다 뺐어요. 다 빼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직접 다 빼면서 가슴이 짠한 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3: 눈물이 진짜 핑 돌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아팠을까. 100년 동안 이게 얼마나 못이 온몸에 못을 이렇게 받고 아팠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뭔가 교감이 된 거예요. 한우가 오자고는.
0: 제가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의 어떤 변곡점 같아요.
1: 타임포인트가. 그 빼도 괜찮나요?
0: 그럼요. 다 빼야죠.
1: 아니 뭐 기둥이 무너진다거나 뭐
0: 아 그거는 관계없어요. 그 기둥 자체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니까. 네.
1: 한정식 집을 이제 여시게 됐는데 네. 장사는 잘 됐나요?
0: 처음에는 안 됐죠 당연히. 네.
1: 몇 년 만에 그러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0: 그게 한 2, 3년 걸렸죠?
1: 2, 3년 만에. 네.
3: 아는 분이 자기 지인이 그 식당에서 주방장 할머니 아주머니를 하시는데 줄을 서서 먹는데요, 거기가. 근데 그런 분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 찾아갔죠, 몰래.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죠.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게 됐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는 그 당시 하루에 한 2, 30만원? 하루 2, 30만원 하다가 나중에는 1억, 한 달에 1억과 그쪽만 돼서 1억 몇천 했어요.
1: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한옥 호텔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이제 한옥 식당을 통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택을 많이 다녔어요, 지방에. 네.
3: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찾아다녔어요. 팔도 유람을 한 거죠. 또 가다가 한옥 좋은 거 있으면 서서 문두둑에 얹어주고 옛날처럼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런 세월이 몇 년 돼요.
0: 다니면서 아, 이거를 명품화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지인들, 외국 지인들이 오시면 숙박을 하시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죠.
1: 그러니까 한옥의 어떤 경험을 네. 이제 숙박업으로 좀 내가 한번 연결시켜봐야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
0: 제가 그 애국자는 아닌데 네. 지금이야 케이팝이니 뭐 케이컬처 때문에 많이 떴지만 80년대 이때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냥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 정도.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한옥에서 체험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3: 좀 불편하죠. 화장실도 밖에 있고 뭐가 입자리도 시원찮고 뭐 그러나 너는 골동품 안에 자는 300년 된 골동품 안에서는 자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 감동이죠 이 친구들은 그 자체로. 그래서 야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느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돈이 개입된 걸 시작하게 된 거죠.

0: 손님들 반응이 좀 어땠나요?
1: 반응은 정말 정말.
2: 그 손님의 반응이 돈으로 상상할 수 없는 반응이에요. 제가 예상했던 그 반응에 120%에서 130%가 올라오는 반응이 나와요.
0: 고택 체험으로 수익을 좀 내셨나요?
1: 아니요, 수익은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한 회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적자? 저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적자 보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2: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통 체험업 호텔 1호로 오픈하게 된 거죠.
0: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이곳에서 하신 건가요?
1: 아니, 그 전에

0: 네. 에, 90년대 말에 이제 지금의 북촌, 네. 그러니까 가해동 그때 네. 거기를 후보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네. 마침 거기 집이 한 채가 나왔어요.
1: 90년대 후반 정도는 한옥 때문에 개발 못했던 사람들이 가 너도 나도 다 부시고 막 연립 짓고 막 그럴 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역행한 거죠. 한옥을 남들이 개발해서 난 거꾸로 한옥을 사러 들어갔으니까.
2: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0: 주변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상한 사람이죠.
1: 제가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 그, 저, 혼자서 개발한 상가가 조그만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 또 집은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전 정신 나간 사람도 한옥 산다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와이프,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난리가 났죠.

0: 여기는 형태는 이랬지만 낡은 아주 쇠락한 안옥이었죠. 아이고, 여기도 벌써 20년이 넘었나? 20년이 넘었네. 아, 이 장소야말로 내가 찾던 장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건물이 진단학회라고 옛날에 그 1930년도에 만든 역사학회인데 그 건물이에요. 아. 부시고 새로 짓기가 좀 가슴 아파서 그거를 해체 복원을 했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 네. 역사성을 보존하고 싶었고 그 집도 한 130년, 그 당시에 13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네. 수리하려고 보면 썩었고 네. 그걸 수리하려고 보면 또 썩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이제 해체 복원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0: 밑에가 썩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기둥을 다 바꾸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진단학회 목재를 보존하고 싶어서 중간에 이었죠.

0: 손님의 70%가 외국 분들이라고요?
1: 네. 아... 이분들이 그 왜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이제 그때 설명을 해드리죠. 한국 문화 중에서 그 결국은 자연과의 조화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좀 특이해요.
1: 여기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에요.
2: 네, 여기는 창덕궁의 부용정이라는 정자인데 네.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가지는 의미는 한국에서 가장 화려한 정자예요.
0: 네. 그래서
2: 왕의 정자.
1: 이게 보통 많이 가봐야 팔각인데 이건 팔각이 아니네.
2: 네, 각이 굉장히 많죠.
1: 각이 굉장히 많고 네,
2: 굉장히 정교해요. 네. 정교하고
1: 여기도 지금 객실로 쓰고 있는데.
2: 네, 여기는 정자 유일하게 객실 정자입니다.

0: 아, 이렇게 허접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이 방이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어느 방에 들어가시든 착용으로 인한 그런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방향이나 위치나 그런 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1: 아니, 안동에 그 지금 이렇게 크게 22채나 되는 호텔을 이제 지으셨는데 이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2: 식당에서 열심히 벌어서.
1: 그 식당 8개에서
2: 열심히 벌어서. 예. 그걸로 모자라죠.
3: 그러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꾸셨어요?
2: 명동에 제가 옛날에 그 조그만 건물 하나 사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팔았죠.
1: 명동 빌딩을. 네.
4: 가족들은 반대 안 했어요?
5: 반대해도 소용이 없죠.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안달복달 하는 거지만 결정을 바꿀 순 없죠.
4: 그 후회하시진 않으세요?
5: 저 그거 안 팔았으면 완성 못했어요. 지금도 완성 못하고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0: 사람들이 있으면 진짜 비슷하겠구나.
1: 100년에서 150년 정도? 150년?
0: 편해요.
1: 편해요. 그리고 이런 거 자꾸 전시만 해놓을 게 아니고 저는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훼손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 차나 한잔할까? 오늘은 어떤 잔에다 마실까? 귀할 잔에 마실까? 덤벙 잔에 마실까? 귀할에다 마시자.
0: 예.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도 다 고미술품들이에요?
1: 네. 토기, 뭐 다.
0: 집에 뒤에 보면 박물관 같아요, 집 전체가. 아니, 조금 고미술품이 집에 한 몇 점 정도 있어요?
1: 글쎄, 세보진 않았는데 한 몇백 점 있겠죠? 나중에 문화재단에다 기증하려고요.

0: 500년 전 잔으로 먹으면 5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1: 자, 우리 한옥에 누구보다 진심이신 우리 안영환 대표님이 저희한테 아직 백지수표를 안 주셨는데요.
2: 네.
1: 네. 1100점.
2: 네.
3: 1100점?
1: 1100점이라고 쓰셨어요. 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2: 작년 3월에 여기 산불을 크게 났거든요.
1: 네, 네.
3: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2: 수장고라 그래요. 네. 거기에 이제 한 1200점, 1100점 수장을 해놨었는데 그때 전소됐어요.
1: 아.

0: 참, 그때 뭐 공장도 타고 다 탔지만 그런 건축물이나 뭐 장비 이런 거는 다시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고미술은 그거는 영원히 되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선조분들한테 죄진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1: 고 미술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150년 동안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만지고 옆에 두고 생활한 역사인데 그럴 때 빨리 없어졌다는 게 차라리 그냥 돈이 타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2: 그 상실감 누구한테 글쎄 뭐 말도 못하겠고 누가 말한다고 그걸 이해해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내가 왜 집이든 뭐 재화 일반적인 재화가 탔으면 또 노력을 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미술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고미술론 창고 탄 거는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 그쪽은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빨리 가자 보고 그냥 어떻게 하지 다 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가자.
3: 간혹 학교는 계속 운영을 하신 건가요?
0: 해왔었죠. 아. 호텔을 짓기 전부터. 네.

0: 이제 다 전소된 다음에 이재민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장소 구하는 데좀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그럼 우리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해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주택 임시주택 지으시라고 그래서 45채인가 지어서 그리고 입주를 하셨죠. 이재민 분들께서.
1: 지금도 다 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드리는데 법적으로 또 이걸 임대료를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천만 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기부했죠, 뭐.
2: 야, 몇달 만이고요, 이거. 오기가 싫은데 왔네. 한 5개월 만에 온것 같은데요. 자주 안 옵니다, 여기는.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러면 저 집들 있는데가 저희가 회사 작업장. 그 밑에가 이제 창고, 큰 창고. 300평짜리 창고 있었고. 왼쪽으로 학생들 작업장.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변했다는 게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왜?
3: 불타버린 고 미술품 1100점을 여기다가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왜 인생 수업료라고 쓰신 거예요?
0: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워했던 게 외국의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 한국관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한옥을 기증을 하자. 가능하다면 내가 유물도 기증을 하겠다. 이제 그런 목표를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더 확고해진 거죠.
3: 한옥을 지어서 기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거를 대표님이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0: 제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이 더 능력 있고 돈도 많으시고 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하시면 저는 도와드리죠. 박수치고.
1: 그러면은 그 몇 개나 지으실 생각이세요?
0: 힘났는 때까지 모르죠, 그건.
3: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네.
1: 그러니까요. 무상으로
0: 돈 많이 번 분들이 그거를 뜻을 이루시면 더 좋고, 저는 길만 닦는 거니까 꽃은 단번에 꽃 피워도 되는 거고.
4: 대표님 한옥이란?
2: 한옥이란? 글쎄, 한옥 어려운 질문인데 한옥이란. 아니, everything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부요라고 말하는 게 좀 진부할 것 같아서, 뭔가 좀, 명품스러운, 좀, 탁, 뻥 때리는 말을 찾고 싶은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지 않아서.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제 만으로 28살.
0: 28살.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3: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4: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0: 아니. 그때 내가 그때 아니.
3: 내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 여기에 방이 있어요?
0: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 아버지, 오빠지 속에서 사실 거 아니에요?
4: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5: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3: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4: 맞아요. 해결해줘.
6: 노년층 기도막힘 사고 예방법. 5년간 떡, 음식 등으로 인한 기도막힘 사고 1373건. 고령자일수록 씹는 힘과 넘기는 힘이 약해 기도막힘 사고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게다가 음식물이 기도로 들어가면 생명을 위협하는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턱을 아래로 당긴 바른 자세로 조금씩 천천히 식사하세요. 기도로 음식물이 넘어갈 위험이 있으니 입안에 음식물을 넣고 웃거나 말하지 말아주세요. 음식물을 작게 썰어 천천히 오래 씹어 식사하세요. 틀니가 빠져 기도로 넘어갈 수 있으므로 수시로 의치가 잘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떡, 엿, 젤리 등 치아에 달라붙는 음식은 가급적 섭취를 피하세요. 식탁 위의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킵니다.

0: 오늘부터 이어지는 13강은 조금 긴장하며 봐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양 철학에서도 어렵기로 악명 높은 해겔 시리즈가 시작되거든요. 가장 깊고 가장 넓은 스펙트럼으로 해겔을 연구해온 클라우스 피베크 교수가 해겔 철학의 핵심을 풀어냅니다. 지금처럼 어려울 때일수록 해겔을 공부해야 한다고 외치죠.
1: Philosophieren heißt frei denken und frei leben zu lernen. Zurück zu Hegel und lesen Sie Hegel.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1: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 격차 없는 교육 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 융합 교육 채널 EBS ETV는 방송 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ETV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ETV는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과 사고력을 키울 수 있는 교육 콘텐츠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ETV는 교육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 현장을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시청자와 소통하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EBS ETV는 국내 최초의 다채널 방송으로서 국민들의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교육격차 없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창의융합 교육채널 EBS ETV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1: 어? 이거 실화야?
2: 에이,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선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급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의 주제는 뭐죠?
1: Competition.
0: 네, competition. 이번 주에는 competition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Competition이라고 하면 두 가지 뜻이 주로 있는데요.
1: Of course.
0: 그냥 경쟁이라는 그 경쟁이라는 개념을 가리킬 수도 있겠고 경연 대회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1: Mm-hmm. 네, for sure.
0: 네, contest처럼.
1: Yeah, like a contest or like some kind of game. Or,
0: 그래서
1: you know, anything.
0: 네. 이번 주에 이야기를 다양하게 들어보겠지만 mm-hmm.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경쟁이라는 것 자체, mm-hmm. 경쟁심 이런 거, 경쟁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어떤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하나의 이야기 속에서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을 때도 있을 겁니다.
1: Alright.
0: 자,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만나볼까요?
1: Okay, so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There's a funny competition show.
0: 웃기는, 재미있는 경연 프로그램이 있다는 뜻입니다.
1: Okay.
0: 네, 어떤 재미있는 프로그램인지 궁금한데요.
1: That's right.
0: 오늘 이야기해 주실 분은
1: We have Serena.
0: 사리나 씨고요. 사리나 씨의 요약 문장을 들어볼까요?
1: 사리나 씨,
0: 나와주세요.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어떤 특정 종류의 경연 대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묘사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1: So, Serena said,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0: Non-stop, 계속해서라는 뜻이고 여기서 네,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without stopping.
1: Without stopping, yeah.
0: 그리고 rivalry 하면 경쟁 구도를 말해요. We don't have any kind of rivalry between us.
1: Well, we do.
0: We do.
1: No, we are not rivals. We do not have any rivalry against 네. or between us.
0: 네, rival 하면 라이벌이잖아요. 우리도 그냥 라이벌, 경쟁 상대라고 말하는데 rival 뒤에 L로 끝나지만 RY를 붙여서 발음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1: Rivalry. Rivalry. 네,
0: 경쟁 구도인데요. 라이벌 관계. So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Mm-hmm. 경쟁 구도가 가볍게 여겨지고 mm-hmm. People, 그러니까 심각하지 않은 거죠. People laugh non-stop. 사람들이 계속해서 웃는 그런 경연 대회보다 더 좋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들어볼까요?
1: Okay.
2: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What could be better than a competition where rivalry is taken lightly and people laugh non-stop?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soon became a worldwide
1: phenomenon.
0: 네. 현상이에요. 그래서 worldwide phenomenon, 전 세계적인 현상이 되었다라고 하기에는 좀 딱딱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게 되었다.
1: Yeah, it became popular worldwide,
0: 네.
1: basically.
0: phenomenon 같은 경우에는 현상 뭐 그대로 번역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은데요. phenomenon 말고 phenomenal.
1: Phenomenal.
0: phenomenal이라는 단어도
1: This is a
0: 있어요.
1: phenomenal show.
0: 네. 그러니까 phenomenon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대단하다. Her performance was
1: Was phenomenal.
0: phenomenal. 그녀가 했던 연기나 공연 같은 게 대단했다, 엄청났다라고 할때 phenomenal 형용사로 쓰기도 하고 여기서는 명사 phenomenon이었습니다.
1: Phenomenon.
0: 네, 그리고 다음 줄을 볼까요?
1: It all started in private in universities where students would compete against each other.
0: It all started in private. 일단 worldwide phenomenon 한 거는 private한 건 아니에요.
1: Oh,
0: 정반대죠.
1: no. No, it's definitely the opposite.
0: 네, 그러면 in private이라고 하면은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 그냥 친구들끼리.
1: Yeah, just amongst friends. It wasn't on TV yet either, because that's
0: Yeah.
1: also not private.
0: It was not an official event or anything.
1: No,
0: 네.
1: literally just friends doing it.
0: 그냥 개인적으로 하는 거였어요. It all started in private. 그런 의미로 쓰인 단어 또는 표현이고요. In universities, 대학교에서 where students would compete against each other. 대학생들이 서로 그냥 경쟁하는 것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in private인 것 같아요.
1: In private.
0: In private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 말고도 그냥 Can we talk in private? 이렇게도 할수 있어요.
1: No, whatever you have to say to me, you can say in front of everyone
0: On
1: else.
0: camera?
1: On camera.
0: Okay, I will wait until the cameras are off then.
1: And I won't listen. No private conversations for you.
0: I know. 그래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가 한 10명이서 이야기를 하는 자리에서 Let's talk in private 하면은 잠깐 네,
1: I need to
0: 나와라.
1: talk to you in private.
0: 그런 뜻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사적인 자리에서 우리 둘이만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이 경쟁 경연대회의 목적은
1: It is to determine who had the greatest sense of humor.
0: 네, 누가 who had the greatest sense of humor 가장 뛰어난 유머 감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determine 결정하고 가리기 위해서예요. 누가 제일 재밌나? So
1: Basically,
0: it is a comedy
1: kind
0: kind
1: of
0: of
1: like a comedy
0: competition.
1: kind of competition, right?
0: Okay, yeah.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Soon, captains, elite leagues, groups with funny names emerged from the masse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1: Soon, captains, elite leagues, group with funny names emerged from the masses.
0: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실제로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몇 가지 용어들이 사실 100% 정확하진 않을 수 있어요.
1: Yes,
0: 네.
1: for sure.
0: 사리나 씨도 그 프로그램을 보여주지 않은 상태에서 묘사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살짝 애매할 수는 있는데요. 한번 보면 마지막 부분부터 볼게요. 나타나다.
1: Emerge.
0: Emerge. 그래서 emerge 한, 나타난, 갑작스럽게 나타난 상황이 바로 emergency.
1: Yeah, it's an emergency. Something emerged, but
0: emerge.
1: an emergency situation emerged.
0: 그렇죠. 응급이죠. 응급이죠. 그래서 emergency room, ER, 응급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뭐 준비, 마음의 준비할 생각, 시간 없이. 그래서 그거를 이제 emerge라고 하는데 나타난 거죠. emerged from the masses.
1: The masses.
0: 네.
1: The masses.
0: 일단 the masses는 대중, the public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것과 관련된 표현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것들이 있어요. mass media.
1: Oh, yeah.
0: 네.
1: Mass media,
0: 대중
1: right?
0: 매체.
1: It gets out to the masses.
0: 네. mass communication.
1: Yeah.
0: mass com.
1: Communication amongst the masses.
0: 네. 그래서 이제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거고 그 대중 자체를 가리킬 때는 the mass라고 하지 않고 the
1: Masses.
0: masses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면 the mass라고 하면은 그냥
1: It's like one
0: 질량,
1: connected together or
0: or
1: something.
0: just amount.
1: Yeah, the amount,
0: 예,
1: right?
0: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대중으로부터 어떤 것들이 이제 생겨났어, 나타났어요. 보이기 시작했는데 뭐가 생겼냐면 captains.
1: Captains?
0: captain은 뭐 주장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스포츠팀의 주장도 될수 있고
1: Or it could be like a real captain in like the
0: 선장.
1: military or something?

0: 네, 선장 아니면 대위 이런 사람이 될
1: Yeah.
0: 수 있어요. 근데
1: 그렇지.
0: 일단 여기서는 이건 경연대회니까 캡틴 좀 대표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이라고 일단
1: It
0: 이해를
1: could be,
0: 해볼게요.
1: yeah.
0: 네, 대표적인 사람, 대표하는 사람, elite league, 그다음에 groups with funny names, 재미있는 이름을 가진 그룹들, 단체들이. 그러니까 좀더 이게 커진 거죠.
1: Yeah, it got bigger and bigger, right?
0: 그리고
1: So because it got bigger, she says, and this competition became a national-wide show.
0: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해 주셨는데요. 더 많이 쓰이는 형태는 이제
1: Nationwide.
0: nationwide입니다.
1: That's why I stumbled a little bit when I said national.
0: 그래서 의미 파악은 되셨을 거예요. A national show 하던가 nationwide
1: Nationwide.
0: show. 아니면 미국 같은 경우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 주 전체에서 하는 거 statewide.
1: Statewide.
0: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경연대회가 전국적인 프로그램이 되었어요. nationwide show가 되었어요.
1: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and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show to this day.
1: The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shaped and led this show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0: 여기 중간쯤에 보면은 competitors 나오죠. Competitor, 경쟁하는 사람들인데 여기 대회에 나온 사람들이니까 참가자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 Yeah.
0: 어떤 참가자들인지가 지금 묘사가 되어 있어요.
1: Yes.
0: The smartest, 가장 똑똑하고 The
1: wittiest,
0: 네, 가장 재치 있고 The
1: most eloquent,
0: 네, 언변이 좋은 The를 반복하는 대신에 한 번만 썼고요. 그리고 재치 있는 거 witty, 언변 좋은 거 eloquent 설명드렸는데 발음 하나만 보자면 witty 같은 경우에는 witty로 원래는 끝났잖아요. 근데 뒤에 이제 est를 보시면 wittiest가 아니고
1: wittiest.
0: 어가 살짝 들어가요.
1: Yeah.
0: 네. 마찬가지로 busy 바쁜 건데 가장 바쁜
1: busiest.
0: busy 어가 들어갑니다. busiest.
1: busiest.
0: 그다음에 쉬운 easy.
1: easiest.
0: easiest가 아니고 easiest가 됩니다. 네. 그래서 smartest, wittiest, most eloquent competitors 이 사람들이 shaped 모양을 형성했고 led 이끌었어요. lead의 과거형입니다. This show 이 프로그램을 to the top in the Soviet Union. 소련에서 최고의 프로그램으로 만들어 갔대요. 이 똑똑한 사람들이.
1: All right. And is it still popular to this day? Next she says and it is regarded to be the best show to this day.
0: 그리고 그것은 to be the best show 최고의 프로그램이라고 regarded 간주됩니다. 언제?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1: Okay, I really need to watch it now, but let's look at the next part.
2: Teams from all kinds of Russian-speaking countrie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front of a jury and audience. Slapstick, making jokes, singing, acting, dancing—you name it, they perform it. And the show even caught 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1: Teams from all kinds of Russian-speaking countries compete against each other in front of a jury and audience.
0: Teams from many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all kinds of라고 했고요. 다양한 Russian-speaking countries, 러시아어를 하는 여러 국가들에서 온 팀들이 compete against each other, 서로 경쟁을 합니다. In front of a jury, an audience. 여기서 이제 심사위원단이 jury고,
1: jury.
0: 네, an audience는 관객들이죠.
1: Just the people who came to watch, right?
0: Yeah. 그래서 심사위원단들과 그러니까 a jury and an audience라는 의미로 쓴 겁니다.
1: Yeah, they're both there, right?
0: Yeah,
1: not
0: yeah.
1: either or. She says, "What do they do? Slapstick, making jokes, singing, acting, dancing—you name it, they perform it."
0: 네, slapstick. Making jokes, 농담, slapstick은 잘 아시는 이제 좀 몸으로 웃기는 그런 거죠.
1: Falling on a banana peel.
0: 네, 네, 네. 그리고 singing, 노래, acting, 연기, 그 다음에 dancing, 춤, you name it. 생각할 수 있는 뭐든지 그냥 생각해 보시면은 they perform it. 그 공연이 있습니다.
1: Ooh. And is it only popular in the Soviet Union? She says, and the show even caught on in many European countries.
0: Catch on 하면
1: catch
0: 인기를
1: on.
0: 얻다.
1: It caught on. 네. It got popular.
0: 네, became popular.
1: Yeah.
0: 그래서 the show even caught on in many

0: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어떤 경연 프로그램인데 사람들이 경쟁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Okay, let's take a look. There's a TV show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he best gamers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and have big competitions in it. It's really quirky and funny. This is a super funny show.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and are on teams and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0: 둘 다 TV에서 볼 수 있는 경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 That's right. The first one is from Max, though. 네,
0: there's a TV show,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where gaming is the top sport. Top sport라는 것은 가장 이제 인기 있는 스포츠예요. 그래서 게임 자체가 게임하는 것이 인기 있는 스포츠인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고 the best gamers, 가장 게임 실력이 좋은 사람들이 get into video game high school, 비디오 게임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have big competitions in it. 거기에서 큰 경연 대회를 한대요. 큰 이제 경쟁을 하죠. 그리고 it's really quirky and funny. quirky라는 것은 특이한 거.
1: Yeah, 네, the unique. Kind of special, interesting,
0: 네,
1: unique.
0: 네, 특이하고 재밌다고 합니다.
1: Alright, and Reza says,
0: this is a super funny show. 이거 정말 재미있는 프로그램입니다. Like 10 to 20 people share a huge house. 10명에서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큰 한 집에서 살면서 are on teams, 팀을 나눠서 하고 have to compete in activities and games. 활동과 게임들을 하면서 경쟁을 해야 돼요. It's a good amount of entertainment and drama. 오락도 꽤 있고 드라마, 극적인 그런 갈등도 좀 있대요.
1: They're fighting.
0: A lot of the games are hilarious. 거기서 하는 게임들이 웃긴 게 많다고 합니다.
1: That sounds like a fun show too. Well, all right, great. Those were some great posts that we had for today. Thank you guys so much for watching our show today.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서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도 재미있는 주제를 골랐죠.
1: That's right, this week we are talking about competition.
0: Competition, 경쟁. 또는 어떤 경연 대회를 가리킵니다.
1: That's right.
0: 시합이 될 수도 있겠고요.
1: Oh, of course.
0: 네, 오늘의 핵심 내용부터 소개할까요?
1: Okay.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0: 저는 경쟁적인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1: I inherited it.
0: Yeah, from my parents.
1: Of course, from your parents.
0: That's what it means.
1: Uh-huh.
0: 자, 그러면 저는 경쟁적인 성품을 물려받았어요 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분은요?
1: 조든 씨입니다.
0: 네, 조든 씨고요. 미국 분이죠. 조든 씨의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조든 씨, 나와주세요.
2: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0: 경쟁을 좋아하는 그런 성향,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볼까요?
1: That's right. And she says this.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0: 아빠한테서 friendly competition, my love for 또는 my love of 하면 뒤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friendly competition, 친선의 경기, 경쟁처럼 우호적인 경쟁을 좋아하는 마음을, 그런 성향을 아빠에게 물려받았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이 문장을 다시 들어볼까요?
1: Alright, sounds good.
2: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I inherited my love of friendly competition from my dad.
1: 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on the go.

0: 야단을 피우다. Go overboard. Go overboard라고 합니다. 왜 overboard라고 하는지는 잠시 후에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몰아붙이다, 추진시키다, drive, 운전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런 뜻도 있습니다. 먼저 발음 연습해 보죠.
1: Repeat after me, starting with inherit, inherit, inherit. Next we have go overboard, go overboard, go overboard. Drive, drive, drive. Great, let's look at some more words.
0: 그 다음으로는 자랑하다, 뽐내다, brag,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감을 주다, 고무하다, inspire 나왔습니다. 발음 연습해보죠.
1: Brag, brag, brag, inspire, inspire, inspire. Perfect. Let's take a look at Jordan's clip once again, but with English subtitles.
2: I honestly think that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from my dad. Now, don't get me wrong,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and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1: I'm actually kind of like that too when there's like a game or a new skill. Like I like to be the best one like in the room.
0: I mean, it's a good feeling.
1: Yeah.
0: You want to say, oh, I won, you know, I'm the best.
1: Yeah.
0: It's enjoyable to be able to say that.
1: And I think it's a nice and it's a good way to always keep you focusing on trying to do better.
0: 네.
1: Yeah.
0: 그렇죠.
1: If you didn't have it, you wouldn't want to do better anything.
0: 네. 그래서 좀 요약해 보자면은 물론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실력이 향상이 되니까 그런데 뭐 다 이길 수는 없고
1: Not to that degree.
0: 누구나 내가 제일 잘해라고 말하는 건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1: Yeah.
0: 자, 그러면 조던 씨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한 줄 한 줄 분석해 보겠습니다.
1: Let's start.
2: I honestly think that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from my dad. Now, don't get me wrong,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and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1: I honestly think that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from my dad.
0: I honestly, 솔직히, think, 이렇게 생각합니다, that I
1: inherited, to inherit.
0: 네, inherit. Inherit이라는 거는 물려받는 건데 이런 어떤 성품이나 성향, 성격을 물려받는 것도 inherit 쓸 수 있고요.
1: Right.
0: 물건을 물려받는 것도 inherit 쓸 수 있어요.
1: You can inherit like a house from, you know, a grandparent or something.
0: You can also inherit money.
1: Money, yeah.
0: 네, 물려받은 유산 inheritance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1: yeah, it's your inheritance.
0: 네, 그래서 inherit는 아무튼 물려받는 모든 것을 가리킬 수 있고요.
1: Mm-hmm.
0: 여기서 말하는 것은 my competitive nature. Nature도 꼭 자연이란 뜻만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품.
1: Yeah, your behaviors.
0: Yeah.
1: How you act.
0: Your characteristics.
1: Your characteristics.
0: 네.
1: 자신의, Why couldn't I think of that?
0: 자신의 성격상의 특징이죠.
1: Yeah.
0: From my dad.
1: Uh-huh.
0: 그래서 경쟁적인, 경쟁을 좋아하는 성품을 아빠에게서 물려받은 것 같아요.
1: Mm-hmm. Next she says, Now don't get me wrong. You always have to say it like that. Now don't get me wrong.
0: Don't get me wrong. 어떤 말을 한 다음에 상대방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싶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인데요.
1: Don't get me wrong.
0: Now도 정말 같이 쓰이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Don't get me wrong이라고도 그냥 말하지만
1: yeah.
0: Now.
1: Yes.
0: Don't get me wrong.
1: Now don't get me wrong.
0: 여기,
1: I like it.
0: 음?
1: But not that.
0: 네. Just... 여기서 말하는 now는 물론, of course.
1: Of course.
0: Don't
1: yeah.
0: get me wrong 이란 뜻이고요. 물론 오해하지는 마세요라는 뜻이고요.
1: Mm-hmm.
0: 다음 문장 바로 보죠.
1: Mm-hmm. So what should we not misunderstand? That is,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and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0: 네, 여기에 흥분하다, 야단을 피우다.
1: Go overboard. Go overboard.
0: Go overboard. Overboard 했을 때 그 board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은
1: It's the boat, isn't it?
0: Yeah.
1: Jump over the boat?
0: Yeah, we're talking about a boat.
1: Okay, I was 그래서, like, is it me? 네,
0: 그 배에 보면은 yeah. 이제 갑판을 board라고 하고 mm-hmm. 그래서 welcome aboard.
1: Yeah, welcome aboard.
0: 누군가가 차에 탔거나 비행기에 탔을 때 원래는 이제 배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리고 뭐 아무튼 어떤 탈 것
1: Yeah,
0: vehicles.
1: You can be aboard a plane.
0: 네, 그래서 비행기 탔을 때 welcome aboard 뭐뭐뭐 이렇게 무슨 무슨 mm-hmm. flight number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mm-hmm. aboard A B R O A D가 이제 탑승한이라는 뜻인데 mm-hmm. overboard 하면은 이제 갑판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넘어가 버린 거예요. Mm-hmm. 넘어가면 물속이잖아요. 위험하잖아요. Yeah. 그래서 go
1: you
0: overboard.
1: You went too high, too so far. You fell into the water.
0: Yeah, you went too far.
1: Too far.
0: 지나친 거예요.
1: That's a good one.
0: 굳어진 관용 표현입니다. Mm-hmm. 그래서 I'm not the kind of person. 그러니까 아빠한테서 경쟁적인 성품 물려받았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Oh, don't get me wrong.
1: No, no, no.
0: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mm-hmm. 지금 해명하고 있고요. 예문을 하나 볼게요.
1: Okay. So, for example, you could say we might have gone overboard with the decorations.
0: 네. 여기서 물론 decorations 둘 다 가능합니다.
1: That's right.
0: 네, 장식 전체는 decoration 여러 가지가 있다면
1: each decorations. one decorations.
0: 네, 그래서 Sorry about 우리가 that. 장식을 지나치게 했는지도 몰라요. 너무 많이 했나?
1: Yeah.
0: 살짝만 리본만 달려고 하다가 너무 심하게 막 했을 때 집안 uh-huh. 전체 벽지 다 바꾸고 막 그랬을 때. 그래서 그런 예문 가능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overboard, go overboard 하면서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Mm-hmm. In times of competition이라는 것은 when I compete.
1: Yeah, when I compete or when there is a competition.
0: 네.
1: Right?
0: 경쟁할 때 흥분해서 아주 화내고 공격적이고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1: Yeah. So she doesn't go overboard, but what does she do?
2: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1: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0: 그런데, 그러니까 aggressive하고 막 이런 사람은 mm-hmm. 아니지만 But I will say, 이렇게는 말하겠습니다. 이렇게는 mm-hmm. 인정하겠습니다. I will admit, mm-hmm. I feel the pressure, mm-hmm. 압박을 느끼기는 해요. Mm-hmm.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Mm-hmm. Room이라는 것이 항상 방일 필요는 없어요.
1: No.
0: 그 공간.
1: Just whoever all the people are who are around, who are doing it.
0: 그래서,
1: you could even be outside.
0: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Yeah.
0: 네, 네. 일반적으로는 어떤 실내에서 공간을 딱 느끼면서 room이라고 하지만 밖에서 in the
1: yeah.
0: group.
1: It's our group.
0: 그 그룹에서. 그래서 그 자리라고 번역하면 맞을 때가 많아요.
1: Mm-hmm.
0: 그 자리에 있는 사람 mm-hmm. 중에서 제일 잘해야 한다는 압박은 느끼기는 해요.
1: And she says,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0: Which is not a bad thing. 이렇게 말해도 의미는 거의 똑같은데요. Which yeah. is not a bad thing. 그게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1: yeah.
0: which is not necessarily a bad thing.
1: Yeah.
0: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에다가 하나 yeah. 더 붙여서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꼭 그게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1: Yeah, and she tells us why. She says, you know,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0: 네,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better myself 하고 improve myself 하고는 mm-hmm. 같은 거예요.
1: Yeah.
0: 네,
1: yeah.
0: better가 원래 더 나은, this is better, mm-hmm. I will do better. 그러니까 더 나은 아니면 더 잘이라는 형용사 부사처럼 쓰일 때도 있지만 동사로도 Better yourself.
1: If you're going to better yourself, obviously you're improving yourself. So in this case, they're the same.
0: Yeah. So yeah. 아니면 better. What else can you use better with as a verb? Better your English.
1: Oh, 네. yes. Better your English.
0: 네.
1: Better your time management skills.
0: 물론, better를 동사로 쓰는 것보다는 improve를 동사로 쓰는 improve를 쓰는 게 훨씬 더 흔하긴 해요.
1: And it's a little bit more comfortable as
0: 네,
1: well.
0: 네, 네. 그렇지만 그냥 better myself 뒤에 이제 oneself는 정말 많이 쓰이죠.
1: Yeah, with myself, like better myself is the It's a situation where we use it most, I think.
0: 자기 개발, 자기 개선의 문맥에서 better.

0: 를 정말 많이 쓰고요. 가장 많이 쓰는 형태인 것 같고,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여기서는 같은데, I mean, for me, 그러니까 좀더 설명을 하자면 저로서는 competition
1: Drives me, right? It drives me to
0: 네.
1: drive.
0: drive 하면 운전하는 건데요. 어떤 운전을 한다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 나아가잖아요. 앞으로 진행이 있잖아요. 그래서 몰아붙이다도 되고 추진시키다도 됩니다. 그래서 원동력이 되어주는 거죠. becomes the
1: Just think of
0: driving
1: the
0: force.
1: car can't drive by itself. It needs something to push the pedal, right? So if you're the car, something drives you, it moves you forward.
0: Yeah, the
1: Very
0: engine, the
1: simple.
0: fuel, those things make the car move forward or backward. 그래서 향상시킬 수 있게 해준다. 이 뭐뭐 할수 있게 해준다가 드라이브의 의미입니다.
1: All right. Let's look at the last part of our clip.
2: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1: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0: 뽐내다, 자랑하다.
1: Brag,
0: brag.
1: brag.
0: brag. 그래서 stop bragging 하면 그만 좀
1: My
0: 자랑해.
1: nails are so pretty.
0: stop
1: Like, I
0: bragging.
1: have the best taste.
0: 네. 이럴 때 이제 brag. 아니면 brag about your new boyfriend, new
1: Yes.
0: girlfriend, new something.
1: New husband.
0: 네.
1: 네.
0: 등등. 그래서 이제 그거를 뽐내는 건데요. 여기서 그게 이제 bragging rights라고 하는 재미있는 표현으로 쓰였어요.
1: Yeah.
0: 물론 뽐낼 권리가 직역하면 그런 번역인데요. 권리라기보다는 have bragging rights 하면은 뽐낼 수 있다.
1: Yeah, like when you have a right to do something, it means you can do it. You've
0: 네.
1: earned it. So you
0: 왜냐면
1: have bragging rights. You have to actually have like talent. Like you have to have 실력, right? In order
0: 실력.
1: to have bragging rights. You can't do it. You
0: 네.
1: don't have bragging rights.
0: 방금 이제 문맥에서 보면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잘했다면
1: Yeah.
0: bragging rights
1: You
0: 있죠.
1: do.
0: 뽐낼 권리가
1: Because
0: 있어요.
1: you're good.
0: 그래서 지금 이제 열심히 더 향상시킬 수 있게 그런 competitive nature가 향상시킬 수 있게 해주는 드라이브가 된다고 말을 하면서 그런데 목적이 not so that I can 이런 목적은 아니에요라고 먼저 말을 해요.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내가 뽐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러다가 이제 인정을 하죠.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어느 정도는 뽐내고 싶은 마음도 있죠.
1: You know you want to be the best one.
0: 그리고 마지막 문장입니다.
1: Lastly, she say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0: 그랬다가 다시 한번 말을 바꿔서 뭐 뽐낸다기보다는 but so that I 이게 더 멋진 말인 것 같긴 해요.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영감을 주다, 고무하다.
1: Inspire, inspire.
0: 네, 그래서 제가 리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do better, 더 잘하도록 inspire them, 영감을 줄수 있도록 저는 compete, 경쟁을 해가지고 제일 잘하고 싶어요.
1: You want to be the best so other people can want to be like you. We got
0: Yeah, and so that you can brag too.
1: Yeah.
0: 네.
1: Hey, I'm glad. I think everyone to a degree is kind of like that if there's something you do
0: I think so,
1: well.
0: yeah.
1: Perfect. All righ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our clip once again?
2: I honestly think that I inherited my competitive nature from my dad. Now, don't get me wrong, I'm not the kind of person who goes overboard and gets very angry and aggressive in times of competition. But I will say I feel the pressure to be the very best in the room, which I don't think is necessarily a bad thing. I mean, for me, competition drives me to better myself and improve myself, not so that I have bragging rights above everyone, but I guess kind of so I have bragging rights? Well, maybe not bragging rights, but so that I can be the leader and inspire other people to do better.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in times of, 뭐뭐 할 때, 뭐뭐일 때. 아까 조던 씨의 이야기 속에서는 in times of competition이 나왔고요. 두 번째 패턴, I will say I 하면은 제가 뭐뭐라고, 뭐뭐 하는 건 또는 뭐뭐라는 건 인정할게요.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라는 의미입니다. 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만들어 볼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여드리겠습니다.

0: 이번에는 소셜미디어 포스팅 중에서 경쟁심이 좀 강하다라는 것과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Our baby does not seem to have inherited my competitive streak.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0: 네, 첫 번째 포스팅 다시 볼게요.
1: Joe says, Our baby does not seem to have inherited my competitive streak.
0: 네, my competitive streak라는 것은 나의 경쟁적인, 경쟁심 강한 측면이라는 뜻이고요. Mm-hmm. Our baby, 우리의 아기는 does not 하면은 여기 does not seem 하면은 뭐뭐이지 않아 보인다, 뭐뭐인 mm-hmm.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인데 뒤에 to have inherited 그러니까 물려받은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Mm-hmm. 과거에 있었던 일을 seem과 함께 쓰고 싶을 때 seem 다음에 inherited 바로 쓸 수 없어서 have inherited 이렇게 써줘야
1: yes.
0: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는 보니까 우리 아이는 내 경쟁심 강한 측면을 물려받지 않은 것 같다라고 했고요.
1: And Esther says,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0: Watching my parents play a game, 우리 부모님이 게임을 하는 걸 보니까 I see where I inherited my competitive gene. Mm-hmm. 내가 이 경쟁심 강한 유전자를 누구한테 물려받았는지 알겠네. 부모님이 mm-hmm. 게임을 굉장히 격하게 하시나 봐요.
1: Yeah, they're really into it, right?
0: 네, 정말 열심히 하시나 봐요.
1: Okay, well, those were definitely some very interesting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I just want to thank you guys so much for studying here with us today. And you should visit us online and let us know how competitive you are
0: yes.
1: or if you inherited any traits related to competitiveness from your parents.
0: Are you a competitive person? Mm-hmm. When you compete with other people, do you have to win? Or is it okay if you lose from time to time? 가끔 저도 괜찮은지 아니면 꼭 이겨야만 하는지 여러분은 어떤 성향인지 영어로 한번 연습해 보세요.
1: Okay. And like always, you know, we'll see you next time,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Bye.
0: 감사합니다.
1: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Monday. 한 주의 시작입니다.
1: 네네.
0: 자, 오늘은요. 가정 영어로 또 출발을 해봐야 되는데요.
1: 그쵸?
0: 자,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목이 중학생 아들을 위한 저축 팁 part 1인데요.
1: 네. 요즘에 진짜 난리예요.
0: 맞아요. 이 뭐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원래 좀 어린 나이부터 그거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많이 해요.
1: 경제 관념에 대해서.
0: 공부라기보다는 투자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돈을 만약에 너가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노력을 해서 받아야 되고 이거를 대신에 불리려고 하면은 너가 뭘 해야겠니 생각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어렸을 때부터 하는 좀 교육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그런 좀
1: 붐이에요.
0: 붐이 불고요.
1: 네, 저도 지금 아직 아이가 어리긴 하지만 진짜 그 경제 관념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그 정보가 무수히 쏟아져 나오니까.
0: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엔 특히나 또 AI 시대이다 보니까 투자 관련해가지고 좀 그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1: 그 돈이 돈을 벌게 하는
0: 그
1: 방법에 대해서.
0: So, 그런 것에 대한 굉장히 베이직하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라는 질문입니다. 오,
1: 오.
0: 그러니까 용돈을 주기는 주는데, 그거를
1: 네.
0: 그냥 쓰고 있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아요.
1: 저희 애도 맨날 엄마 그때 할머니가 줬던 돈 어디 갔어? 이러면서 엄마한테 맡겨 이제 이러니까는
0: 저기, 어디 갔죠?
1: 기억을 너무 잘하는 때가 왔어요,
0: 아,
1: 이제.
0: 그렇군요. 이제는
1: 이제는 조금 제가 저도 이제는
0: 맡기세요.
1: 예,
0: 에이,
1: 그렇게
0: 그렇습니다.
1: 하겠습니다. 예.
0: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라는 교훈을 딱 주죠.
1: 야.
0: 요거 영어로 할수 있어야 되고요.
1: 네.
0: 하게 될 겁니다.
1: 좋습니다.
0: Alright.
1: 아들의 용돈 저축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러 가보겠습니다.
0: 오케이.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2: Hi, mom.
1: 아우, 예. 그래요. My son?
2: Yeah.
1: Did you save money?
2: Money,
1: Money, yeah, money.
2: my
1: Save,
2: allowance
1: no, no. 그 save money. Give,
2: from my pocket money.
1: yeah. I gave money. You save.
2: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뭐?
2: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아휴, 정말 게임을. 아,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2: Huh?
1: Oh my gosh. 스몰 and 빅, right?
2: Small,
1: small,
2: small,
1: small
2: small, big, big.
1: and in the future big.
2: Big.
1: Small save, small save, small save and big.
2: Ah, save.
1: Yeah.
2: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해야 돼요.
2: Give me
1: Save.
2: more money.
1: 노!
0: 아유, 근데 모르는 겁니다. 아이가 더
1: 예.
0: 잘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1: 아, 그러게요.
0: Alright. 자, 아무튼 오늘 뭔가 뭐 투자가 될 수도 있고 저축이 될 수도 있고 관련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빈칸 잘 들어보시고요.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뭔가 점검을 해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1: 그쵸.
0: Right.
1: 그러니까 뭐 매주 용돈을 받긴 하나 봐요, 그쵸? 근데 받자마자 뭔가
0: 네.
1: 이렇게 쓸 때도 많은 것 같고 쓰기도
0: 그렇죠.
1: 많이 쓰는
0: 사실
1: 것 같으니까.
0: 대부분 그렇죠.
1: "네, son, are you saving your every week?" 매주 너의 용돈을 saving 하니, 저금하니, 뭐 이런 건가 봐요. 용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또 어렵게 가면 우리 한두 끝도 없어요. 용돈이니까 누가 부모님으로 받으니까 뭐 giving parents 뭐 이렇게 가면 한두 끝도 없어요.
0: 네.
1: 그냥 money로 가면 됩니다.
0: 아, 그냥
1: 네, 그냥
0: 머니요. 오.
1: money예요. 칸도 딱 떨어지잖아요.
0: 그나마 드래곤 머니 뭐 이런 거 아니어서 참 다행입니다.
1: 아유, 네, 진짜.
0: 뭐 용돈 이럴까 봐 걱정했거든요.
1: 우리 지금 왕초보 영어 지금 제가 또 며칠 차인데, 거의 1년 넘고 2년 다 돼가는데, 이제 그런 거안 하죠,
0: 아, 그런데
1: 제가. 네.
0: 그렇게 됐는데 머니를 쓰다니. 자, are you, son? Are you saving your money every week? 자, 나쁘지 않아요.
1: 네.
0: 이거 충분히 통합니다. 자, 그렇지만 용돈이란
1: 아!
0: 단어가 따로 있습니다.
1: 이거 배웠었어요.
0: Allowance, right?
1: 네.
0: 네,
1: 아.
0: 뭔가 허용해준다라는 느낌? 그렇죠? 왜냐면 allow 한다는 게 허용하다, 허락하다 이런 뜻이 있기
1: 네.
0: 때문에요.
1: Allowance.
0: 당신이 쓸수 있을 만큼의 뭔가를 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So allowance라고 하는 게 용돈이고요. 자,
1: 네.
0: 참고로 아마 보시는 분들 중에 이상하다, 나는 이런 거 아니라 다른 단어 알고 있는데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혹시 무슨 머니라고 해서 들어본 적 있나요? 용돈 중에?
1: 왁스의 머니 알아요.
0: 어허?
1: 머니, 머니,
0: 노래 말고요.
1: 돈.
0: 노래 말고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해서
1: 아, 포켓몬이에요?
0: 주머니 한번 써보실래요?
1: 어, 포켓.
0: 양심적으로 스펠링은
1: 예, 그럼요. 아유, 걱정 마세요. 아껴만 주시고.
0: 오케이. 자, pocket money.
1: Yes.
0: 맞습니다. 자, 이것도 용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1: 오.
0: 개는 쓰는 지역이 조금 다르고
1: 약간 사투리처럼.
0: 사투리까지는 아닌데 나라가 좀 다른 스타일이에요. 어떤
1: 아.
0: 나라에선 이걸 더 선호하고 아니고인데
1: 네.
0: 사실은 얘가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기는 해요.
1: 높아요.
0: 특히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거의 allowance라고 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그리고 읽을 때도 allow가 아니라 allowance예요. 그래서 주의하셔야
1: Allowance.
0: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 예.
0: Allowance, allowance.
1: Allowance. Allowance.
0: 네. 자, 그리고요, 보세요. Are you saving 하고 있어? 너 저축하고 있어? Your allowance를. 근데 뒤에 뭐라고 나왔죠?
1: Every week.
0: Every week. 이게
1: 네.
0: 무슨 말이에요? Every week.
1: 매주.
0: 맞아요. 매주. Right? So, 주마다 혹은 매주 이렇게 되는 거죠.
1: 네네.
0: 자, 그래서 every week을 그렇게 알아두셔도 되는데, every 뒤에 명사를 바꿔주면은 매 뭐뭐마다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Alright? 여기서 주의하셔야 돼요.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런
1: 예.
0: 뜻일 때도 있지만, 오늘 나온 every는 그런 뜻이 아니라,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
1: 네.
0: 뭐뭐마다라는 뜻이에요.
1: 네.
0: Okay.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매주마다 다시 한번 주세요.
1: Every week.
0: Every week. 그러면 매월 그럼 어떻게 해요?
1: Every month.
0: Every month.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1: 네.
0: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나 짐에 가. 나 헬스장에 간다.
1: 오.
0: 매주 혹은 주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1: 오.
0: 헬스장에 간다. 헬스장이 뭐예요? 그냥
1: Gym.
0: gym. The gym, right? 그럼 어떻게 해요?
1: I go gym.
0: I go to the
1: To,
0: gym.
1: I go to the gym
0: 매주마다.
1: every week.
0: Every week. That's it. I go to the gym every week. How about
1: Yes.
0: this? 그녀는 검진을 받는다.
1: 오.
0: Okay? 매달 혹은 달마다. 자, 여기서 검진을 받는다는 표현을 아예 드릴게요.
1: 네.
0: Alright? Checkup이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1: 아,
0: Checkup?
1: 들어봤죠.
0: Checkup을 get 한다라고 해요.
1: 네.
0: 그녀는 Checkup을 받는다. 그러면은
1: She gets checkup.
0: She gets a checkup이라고 하셔야
1: She gets
0: 됩니다.
1: a checkup
0: 매달.
1: every month.
0: 그렇죠.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자, 이거는 이 응용하는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 표현을 좀 알았으면 해서 가져와 봤어요.
1: 네.
0: So, get a checkup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것은 정말 검진을 받는다. 오케이. 몸 검진 받는 걸 얘기를 하죠. 오케이, you guys.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 네.
0: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0: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1: She gets a checkup every month.
0: 네, 이거 어려운 패턴이 아니고요. Every 뭐가 정말 쉽습니다.

0: 뭐냐면 매일이 뭐예요? 매일.
1: Every day.
0: That's it. Every day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1: 아, 그러네요.
0: Every day에 day가 나온 거죠. 그렇죠?
1: 그것도 띄어쓰기 하나요? Every day고
0: 그렇죠?
1: 되는가요?
0: 매일 매일이라는 아. 부사로 쓸 때는 그렇게 써야 맞죠.
1: 그럼 every 붙여서 쓸 때는 뭐였죠?
0: 그건 형용사였죠.
1: 예.
0: 일이 더 복잡해져요. 잠깐. 그렇습니다. 거기까지 가면 안 되고요. 네. Every day 띄어야 됩니다. 네. 얘처럼. Alright? 자, 그럼 요거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Alright. 자, 두 번째. 그랬더니, 그럼요. 이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요. 용돈 대부분은 게임에 써요.
1: 저런.
0: 맙소사.
1: No, I earn most of it. 여기서 끊어볼까요?
0: 오!
1: 오, 괜찮았죠?
0: I like that.
1: 이거는 allowance고. 그죠? 이시 allowance고. allowance의 대부분을.
0: 쓴대요.
1: 어디에? 게임으로 씁니다.
0: 오케이?
1: 쓰다.
0: 돈을 쓰다.
1: 쓰다. 돈을 쓰다. 돈을 쓰다.
0: 시간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시간을 보내거나
1: 돈을 쓰고. 스펜드. 예, 스펜드.
0: 굉장히 글씨가 커졌네요.
1: 신나가지고 제가 원래 유즈 쓰려고 그랬거든요. 사용하는 거니까요.
0: Alright, 뭐 유즈도 나쁜 건 아닌데 예, 예. 자 보겠습니다. Now I spend it 쓸 수도 있었지만 예. I spend most of it. On games. 예. 자, 정답 맞습니다. Spending again. 뭐 돈을 쓰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시간을 보낸다라고 할 때도 쓸 수 있는 동사가 되겠고요.
1: 네.
0: 자, 오늘은 사실 이거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왕초보 영어에서 처음 소개하는 표현이에요. 바로 most of something입니다. Alright. So 난 그걸 다 쓴다가 아니라 most of something이라고 하게 되면 이것의 대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좀 남겨놓거나 저축을 하고 있다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1: 아, 그래요?
0: Right. 그래서 그것의 대부분, 용돈의 대부분. 자, 예를 들어서 그 돈의 대부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1: 그 돈의 대부분이요? Most of the money.
0: 그렇죠.
1: 아.
0: Most of the money. Most of the money. How about this? 그들의 대부분.
1: Most of them.
0: 그렇죠. Most of them. 이렇게 쓰는 거예요.
1: 네.
0: 자, 그래서 걔로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돈의 대부분은 내 것이다. 이렇게 하면 most of the money is 내 것?
1: Mine.
0: Mine. 이렇게 문장을 또 만들 수가 있겠고요.
1: 네.
0: 자, 그들의 대부분은 학생들이다. 그러면 most of them are
1: students.
0: 학생, students.
1: Yes.
0: 이렇게 또 문장화 시킬 수도 있다는 거예요.
1: 얘를 주어로 보내는 거군요.
0: 주어로도 쓸 수 있죠. 그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이거는 사실 알아두면 저는 좀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1: 네.
0: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most of the money 쓰잖아요. 근데 얘 are 아니라 is 썼죠.
1: 네.
0: 이거 왜 그런 줄 알아요?
1: Most of the money.
0: 얘 때문이에요.
1: money 때문에요?
0: 단수.
1: 아.
0: Right. Most of, 그러니까 셀 수 없는 명사. Right? 자, most of them. 얘 여기 what
1: are일까요?
0: 왜일까요?
1: them.
0: them. 얘 복수라서 그래요. You know what I mean?
1: 예.
0: So 이 뒤에 동사는 이 바로 앞에 것에 맞춰주면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0: 네. 요거까지 제가 좀 욕심을 낸다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Okay.
1: So 알아는 두겠습니다.
0: 야, 알기만 한다고요? 알겠습니다.
1: 열심히 예, 기억할게요.
0: 읽어볼게요. You guys. 네. Most of the money is mine.
1: Most of the money is mine.
0: Most of them are students.
1: Most of them are students.
0: 자, 근데 여기는요. Most of it, 이 most of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장은
1: 네.
0: 패턴이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들어가 있어요. 돈을 쓴다고 하죠.
1: 예.
0: 근데 저 게임에다가 써요 이러잖아요. 어디에 쓴다 할 때 전치사 뭐 있어요?
1: On.
0: Yes. 이걸 쓸 줄 알면 진짜 딱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은 그냥 원래 영어 할 줄 아는구나.
1: 오.
0: 이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1: 예.
0: So, spend A on B 하면 A를 쓰는데 도대체 어디에 쓰는지 이제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1: 네.
0: 여기는 뭐 a lot of money, 뭐 $500, 기타 등등 다 나올 수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자, 예를 들어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나 $50 썼어. 너 어디 썼냐면 양말에 썼다.
1: 아.
0: 많이 샀어요. 자, 나는 $50를 썼습니다. 과거형으로 어떻게 해요?
1: I spent $50.
0: 자, 여기서 양말들에 그러면은
1: on socks.
0: That's it. I spent $50 on socks. 자, how about this?
1: Yes.
0: 이런 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너 그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뭐 거기 그렇게 돈을 들여.
1: 오.
0: 이거 가능해요.
1: 오.
0: 자, 보세요. 너무 많은 돈이 뭐예요?
1: Too
0: 너무 많은
1: too much
0: 돈.
1: money.
0: Too much money, right?
1: Too much money.
0: 그러면 너무 많은 돈을 쓰지 마. 그럼 어떻게 해요?
1: Don't spend too much money.
0: 그것에 그러면 그것에.
1: Of it. On it.
0: On it. Alright? 네. 그럼 어떻게 돼요?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아.
0: 이러면 야, 거기에 돈 너무 많이 쓰지 마. 너무 많이 쓰. 우리 정말 많이 쓰는 표현
1: 죄송합니다.
0: 아닌가요?
1: 죄송합니다. 예. 아. 혼이 많이 나네요, 오늘.
0: 네. 오케이. 자, 요 정도가 되겠습니다. So, 요렇게 그리고 저기에 끊어 주세요.
1: 여기 맞나요?
0: 그렇죠.
1: Yes.
0: 자,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I spent $50 on socks.
1: I spent $50 on socks.
0: Hey,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1: Don't spend too much money on it.
0: 네. 본문 읽어 볼게요.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그래서 비디오 게임즈를 얘기를 하겠죠. Mm-hmm.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0: Alright, 자, 다음 보겠습니다.
1: 네.
0: 아이고, 이런, 이러면서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혹은 엄마가 얘기하는
1: 예.
0: 거죠.
1: Oh dear.
0: Oh dear.
1: A penny saved is a earned.
0: 자, 얘도 뭐야 이거 구조가 왜 이래? 이럴 수 있죠.
1: 그렇죠.
0: 얘도 속담입니다.
1: 오!
0: 이 구조가 정해져 있어요.
1: 자,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얘가 동사네요. 예. 네. 그러니까 쬐끄만 돈 모은 쬐끄만 돈이 그거를 태산. 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페니가 그 완전 쬐끄만 돈이잖아요. 센트 같은 거.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뭔가 집을 살 수 있다 이런 느낌? House earned.
0: 오케이. 자, 아 근데 그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네. 특급을 모아 뭔가 태산이다. 그러니까 네. 작은 거 모아서 뭐 큰 거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게 나와야 될 것 같다라고 그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 네. 이거는 다릅니다. 보여드릴게요.
1: 네. 어?
0: 똑같이 펜입니다.
1: 아 그래요?
0: A penny saved 된 거는 결국에는 penny earned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단은 hold on. 펜이부터 알아야겠죠. 이 펜이는 저기 써 있죠? 1센트 동전. 어떻게 보면 이 돈의 단위 중에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 가장 낮은 작은 단위죠.
1: 우리나라로 치면 10원.
0: 뭐 10원, 뭐 1원이 있다면 1원?
1: 1원은
0: 뭐,
1: 없어요.
0: 아, 없나요?
1: 예, 예.
0: 오케이. 그래서 뭐 10원 정도 예.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10원. 돼요. 오케이. So 이 일단은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라고 할 수 있는데요.
1: 네.
0: 이거예요. 세이브하는 게 뭐죠?
1: 세이브는 저금하고 저축하는 거죠.
0: 맞아요. 그냥 이거를 그냥 툭 버리거나 이렇게 안 하고 갖고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 그렇죠.
0: So a penny 사실은 이거는 a penny that is saved. That is가 생략이 된 건데 아. 그렇게 되면 문법으로 제가 따지면 너무 고급으로 올라가요.
1: 예.
0: 그래서 penny 근데 안 버리고 그냥 갖고 있던 그 penny가 결국에 내가 얻어낸 페니가 되어버린다.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뜻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무 잠깐만 이거 조금 모으면은 하우스가 된다. 말은 돼요. 생각해보면 제가 생각해도 말이 되는데 그냥 그렇게 쓰질 않습니다. 오케이?
1: 속담이니까요.
0: 네, saved를 earned 얻어진 것으로 네. 단어를 바꿈으로써 오히려 거기에 가치를 넣은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들 뭔가를 earn 하는 건 단순하게 이렇게 get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1: 그쵸.
0: 뭔가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그냥 penny saved 한 거는 그냥 갖고 있다라는 정도가 아니다. 이거는 거의 가치를 지니게 되는 penny가 되는
1: 오.
0: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1: 그래서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뜻이
0: 가장 가깝게. 예, 그러니까 결론은 저축해.
1: 그제라는
0: 뜻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됩니다.
1: 작은 돈이라도 허투루 보지 않고 조금씩 모으는 거.
0: 오케이 그래서 아예 이 표현을 알아두시는 거. 좋습니다. 이거는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앞에 요거 나왔죠.
1: Oh dear.
0: Oh dear. 아마 영화에서 말하는 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Oh dear.
1: 맞아요.
0: 이런 느낌. 자, 이거가 이런. 아이고 이런. 이 정도. 근데 사실 이런 감탄사는 많죠. Oh my.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요. 근데 이거는 어린 친구들은 잘 안 써요. 어린 친구들이 갑자기 oh dear 이러면은
3: 그게
0: 너무 갑자기 약간 나이가 애어른. 맞아요. 네. 애어른이 된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성인들 그리고 특히나 나이가 많을수록 이거 많이 쓰는 편이긴
3: 저는
0: 한데
3: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런 말 하는 거 너무 많이 봤어요.
0: Oh dear 영화 네. 같은 데서 네. That's right 희한하죠 그렇죠?
3: Oh dear
0: Oh dear
3: 그래서 이러면서
0: 자 한번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그건 좋지 않네. 한마디로 좋게 들리지가 않는다. 이건데요. 요거 어떻게 보여드리고 연기를 한번 해보실래요?
3: 오케이.
0: Okay. How about that? Right?
3: Challenge.
0: You guys too. Check this out. 자,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이런 어떻게 좋은 그 소식이 아니네.
1: Oh dear, that's not good.
0: Alright, 저기 너무 oh,
3: 너무 갔어요?
0: 자, 두 번째는 아이고 이런 밖에 비가 오고 있네.
3: 이거는 좀 할머니 쪽으로 갈게요.
0: 오케이. Okay.
3: 네, 빨래 널어야 되는데 비가 오는 상황으로.
1: Oh dear, it's raining outside.
3: 이런 느낌으로.
0: 아주 좋습니다. 예. 역시 연기가 중요해요. 아이고 이런 감탄사 정도의 느낌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아는데 돈 모으는 게 쉽지 않아요.
3: 그게 맞는 말이지, 진짜.
0: 그렇죠. 예.
3: 근데 이거를 지금 중학생 아들이 깨우쳤다는 건 대단한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그래도 예. 안다는 거.
3: 그렇죠.
1: I know, but it's not easy. 쉽지 않아요.
0: 뭐 하는 게요?
1: To money. 돈을 save 하는 거.
0: 오케이.
1: 예, save 하겠습니다.
0: 정답. 그렇죠. So save는 아까 전에서도 나왔었지만 모으다, 저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네. It's not easy to save money라고 했어요. 자, 얘를 그대로 제가 빈칸만 만들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이거는 문법책에 무조건 나와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3: 네.
0: 자, it's 형용사다. To 동사원형. 이렇게만 보면 굉장히 공식 같잖아요.
3: 어려워
0: 지루해 보이는 거 저도 네. 이해합니다. 그런데 이거 보세요. 이거는 어떤 행동하는 게 도대체 어떤 느낌인 건지 형용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게 쉽다라고 얘기한다든가 공부하는 게 어렵다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3: 네.
0: 아니면은 뭐 축구 뭐 게임을 할 때 그게 뭐 지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든가 어떤 행동을 형용사로 표현하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it's 형용사 근데 도대체 뭐 하는 거가 이 행동하는 게
3: yes.
0: alright so it은 해석을 하지는 않아요.
3: 아하.
0: okay 자 그래서 자 이거 한번 해보세요. 돈을 모으는 거 저축하는 것은 쉽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 슬기 씨는 원래 그런 걸 잘 모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3: 그쵸.
0: 그래서 돈 모으는 거 쉬운데
3: 그게 뭐
0: 이렇게
3: 어렵니?
0: 하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쉽다.
1: It's easy.
0: 돈 모으는 거
1: to save money.
0: That's it.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How about this? 이해하기에 어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렵지 않다. 어떻게 해요?
1: It's not difficult.
0: Difficult. Okay. 이해하는 게?
1: To understand.
0: 그렇죠. That's it.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이렇게 부정문도 쓸 수 있는 겁니다.
3: 이렇게 긴 문장을 간단히 해결하다니.
0: Of course. 네. So 이 save 하는 거, 이 understand 하는 게 도대체 어떤지 이걸 형용사로 표현하는 겁니다.
3: 네.
0: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읽어볼게요. It's easy to save money.
1: It's easy to save money.
2: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1: It's not difficult to understand.
0: 네. 자, 그리고 요거 참고로 질문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3: Yes.
0: 질문형은 it하고 비동사 위치만 바꾸면 됩니다.
3: Mm-hmm.
0: 자, 예를 들어서 it's easy to learn English. 누가 그래요? 그렇죠?
3: Yes.
0: 그럼 영어를 배우는 거는 easy하다 아니에요?
3: 맞아요.
0: 근데 질문을 하려면 이렇게 스위치를 해서 쉽나요? Is it easy? 뭐 하는 게?
3: 영어
0: to
3: 배우는 게
0: learn English 하는 게
3: yes
0: 그렇죠? 자, 읽어 볼게요.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There you go.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3: 네.
0: 아들,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1: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오,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All right, 아주 좋습니다.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4: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1: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2: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1: 네, 첫 번째는요. Every 명사. 네. 대신에 모든이 아니라 매 명사 이런 뜻입니다. 오케이, 뭐뭐마다.
2: 네.
1: 자, 나 매주 헬스장 가. 헬스장은 the gym입니다. 나는 헬스장에 간다, 매주.
2: I go to the gym every week.
1: I go to the gym every week.
2: Yes.
1: 걔는, 그녀는 매년 검진을 받아. 자, 검진 받는 거는 체크업을 get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2: 네.
1: 자, 매년 검진을 받는다. 그녀는?
2: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1: 자, 하나 더요. 너 매주 용돈 저축하고 있니? 너는 너의 용돈을 모으고 있니? 매주?
2: Are you saving money?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1: 그죠, every week?
2: Yes.
1: Alright, 읽어볼게요. I go to the gym every week. She gets a checkup every year.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Alright, 다음은요? Oh dear. Right? 자, 보고 연기하셔도 됩니다.
2: Yeah.
1: Oh, 이런, 그거 좋지 않네.
2: Oh dear. That's not good.
1: That's not good.
2: Yeah.
1: Oh, 이런, 밖에 비가 오네.
2: Oh dear. It's raining outside.
1: There you go. 하나 더요. 어 이런 티끌 모아 태산이란다. 자 이거는 틀려도 괜찮습니다. 어 이런 일단.
2: Oh dear.
1: 자 save than penny는 earn than penny야.
2: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1: Very nice. 읽어볼게요. Oh dear, that's not good. Oh dear, it's raining outside.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어,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4: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3: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4: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1: 미션 해결할게요.
2: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Son, are you saving your allowance every week?
0: No, I spend most of it on games.
2: Oh dear. A penny saved is a penny earned.
0: I know, but it's not easy to save money.
2: Oh, stop playing game.
0: Give me some more allowance.
2: No. Save money.
1: Oh, great job, you
2: 와,
1: guys.
2: 정말 대단하십니다.
1: 월요일부터 깔끔합니다.
2: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2: 네. 마유는 금요일에 돌아와!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1: 그렇습니다.
2: 예,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1: 그렇죠. 이거는 확정된 미래 사실입니다. 그래서 비동사 ing를 썼죠. Mayu is coming back on Friday.
2: Yes.
1: Alright.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입영작 패턴이죠.
2: 네.
1: Every 명사. 대신에 이 every는 모든이라는 뜻이 아니라 매번, 뭐뭐마다 라는 네. 뜻으로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2: 오호.
1: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2: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기대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2: See you every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일상 영어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서비스 직은 TV 중요해.
1: 아.
0: 라고 해서 자, 오늘 내용은 사실은 네일숍 관련해서 네. 준비를 해봤는데요.
1: 네.
0: 제가 이거는 진짜 실화입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미국에 살 때 중간에 대학생 때였나요?
1: 네.
0: 친구가 그 친구의 집에서 작은 네일 가게를 운영을 하셨어요.
1: 아.
0: 근데 거기서 손이 모자란다고 제가 뭐 이렇게 뭘 치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1: 예.
0: 손님들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런 거를 좀 해볼 생각 없냐.
1: 아, 팔타임 잡으로.
0: 네네. 그래서 저는 아무도 모르니까 가서 이렇게 있다가 기다리시는 분들 이렇게.
1: 마사지 해드리고.
0: 예,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1: 아~
0: 연세 있으신 분들이.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이렇게 해드렸는데 너무 좋아하시면서.
1: 엄청 좋아하시죠.
0: 팁을 너무 많이 주시는 거예요.
1: 진짜로.
0: 네, 그래서 그때 생각이 좀 나면서
1: 네.
0: 오늘은 좀 네일샵 아르바이트를 구한 시츄에이션 준비해봤습니다.
1: 오, 기대되는데. 이거 진짜 생활 꿀팁에서 묻어나는 대화가 뭔가.
0: 진짜 온 겁니다.
1: 묻어나 있을 것 같아요.
0: That's right.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1: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은요.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와, 어떤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이거 영어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1: 오,
0: 하겠습니다.
1: 그러게요.
0: 두 번째 미션은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와, 이게 어떤 내용일지 상상이 좀안 가죠, 지금.
1: 왜냐면
0: 네.
1: 우리나라 문화에는 사실 팁 문화가 그렇게 자리하지 않아서 그 미국에서는 식사를 하고 나서 무조건 팁을 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예, 뭐 퍼센트는 내가 정할 수도 있었던
0: Of course.
1: 것 같은데. 어쨌든 그팁 문화를 우리가 좀 이해하는 데에 조금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 예,
0: 그렇습니다.
1: 그래도 궁금한데요.
0: Alright. 자, 오케이. 이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1: 좋습니다.
0: 하겠습니다.
1: 그러면 네일샵 아르바이트 구하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0: Why are we happy?
1: I got a job.
0: Oh,
1: Part-time job in
0: where?
1: the nail
0: In
1: salon.
0: the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Free?
0: Yeah, that's awesome.
1: Ah.
0: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벼룩 간을 내 먹지.
0: Huh?
1: 아니고, 네일살롱 프리 그래?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0: Not free?
1: No, free, but you have to pay tip.
0: What?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What?
0: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잠깐 얘기 좀 하자. 잠깐 얘기 좀 해.
0: Sorry?
1: 너 알아듣는 것 같은데? 알아들었지, 지금 친구야.
0: Sorry,
1: 잠깐 얘기 좀 하자. 에, talk about. 아, 저는 피터쌤이랑 같이
0: 네.
1: 이렇게 여자 대 여자로 같이 상황극을 할 때는 저보다 예쁘셔가지고 제가 조금 약간 어떻게 해야 될까?
0: 저래도 스튜디오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그냥 여자분이 지나가는 줄알 때가 몇번 있어요.
1: 나타샤 느낌으로.
0: 저도 깜짝
1: 예,
0: 놀랍니다.
1: 맞습니다.
0: Alright, 자, 오늘도 굉장히 재밌고 유용한 표현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전체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대화 주세요.
1: 주세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와, 네일샵에서 뭔가 일을 구했나 봐요. 그래서
1: 에.
0: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다.
1: I got a at a nail salon. 네일 살롱 지난번에 좀
0: 네.
1: 배웠던

0: 기억나요.
1: 맞아요.
0: 네, 네일샵을 이렇게 말을 하고,
1: 아하.
0: 네일샵에서 I got 한 건데,
1: 뭘 깨끗이.
0: 아르바이트를.
1: 아하.
0: 근데 아르바이트는 저는 이제 예전에 배우기를
1: 네.
0: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쭉 일하는 거는 풀타임 잡이고,
1: That's correct.
0: 아르바이트는 이제 부분 부분 하는 거라서
1: 맞아요.
0: 파트타임 잡이라고 제가
1: 어,
0: 배웠던 기억이 나요.
1: 그래?
0: 예.
1: 팔잡이요?
0: 파트 잡이 아니고 파트 타임이요.
1: 어, 지금
0: 예.
1: 손하고 머리하고 좀 따로, 어,
0: 이게
1: 알겠습니다.
0: 뭐냐면은 할게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래요.
1: 맞아요. 뭔가 한번 해야 되니까.
0: 말도 많이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1: 오케이.
0: 안
1: 자,
0: 따라와요.
1: 보겠습니다.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정답은 맞습니다.
0: 오.
1: 그런데 part-time은 사실 사이에 이제 이렇게 하이픈 그어주는 거 추천을
0: 아,
1: 드릴게요.
0: 네.
1: So part-time job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요즘에는 그래도 외래어로 part-time 일 많이 쓰죠, 그렇죠?
0: 맞아요.
1: 그래서
0: 예.
1: 흔히 뭐 아르바이트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아침에 뭐 9 to I don't know 1 o'clock 뭐 or 3 to 7뭐 이런 식으로 일을 할 수가 있겠죠. 자,
0: 네.
1: 그리고 이거와 함께 어떻게 보면은 좀 정기적으로 쫙 해가지고 뭐 9시부터 5시, 6시까지 일하는 일을 어떻게 쓰죠?
0: 그거는 또
1: 네, full,
0: full
1: okay.
0: time 하이픈을 한번
1: I
0: 넣어봤습니다.
1: like it.
0: 예.
1: 네. 자, 그래서 요거 같이 교재에다가 옆에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1: Full-time job.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중간에 part-time이라는 게 들어가긴 했지만, 여기서 일자리를 구하는 거, 취직하는 거를 덩어리 표현으로 만드시오.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0: get a job. 오,
1: Perfect.
0: 예스. 오,
1: 스스로.
0: 진짜 똑같네.
1: Get a job.
0: 예.
1: Get a job. 오케이, 일자리를 구하다, 취직하다, 무슨 뭐 receive 받다 이런 거 쓰지 않아요.
0: 네.
1: 무조건 get a job. 근데 여기가 어떤 job인지는 뭐 여러분들이 part-time, you know, full-time
0: 예스.
1: 넣으면 되겠죠. 자,
0: 네.
1: 그러면 get a job으로 한번 해볼까요?
0: 오케이,
1: 네.
0: try.
1: 자, Mayu Cosmetics라고 하는 아주 화장품가 회사
0: 안
1: 있어요.
0: 사고 싶어요.
1: 어, 그러니까요. 저도 별로더라고요. 뭐가 난데요, 이렇게.
0: 예.
1: 자, 그러면은 Mayu Cosmetics에서 나 일자리 얻었다. 자, 나는 일단은 일자리를 구했어. 취직했어. 일단 어떻게 해요? 과거로?
0: I got a job.
1: I got a job. 근데 어디에서 그러면?
0: At,
1: yes.
0: yeah.
1: Mayu Cosmetics에서. 그러면?
0: At my cosmetics.
1: 그렇죠.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네.
1: 자, how about this? Amy란 친구가 있나 봐요. Amy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대요. 아르바이트를 구했대요.
0: 네.
1: 그냥 어떤 슈퍼마켓에서. Alright. 자, 그러면 이거
0: 오.
1: 한번 해볼게요. 틀려도 돼요. 에이미는 파트타임 직업을 얻었다.
0: Amy got a part-time job
1: 좋아요. 자, 슈퍼마켓에서.
0: at
1: at
0: supermarket.
1: all?
0: at a supermarket.
1: 그렇죠. Very, very nice. 오케이. 뭐,
0: Yes.
1: 관사나 전치사 조금 실수나는 거. It's okay. 자,
0: Mm.
1: 보겠습니다. Hey, I
0: Yes.
1: got a job. 여기까지만 해도 잘한 거죠. 그렇죠?
0: 네.
1: 근데 어디에서 하면 아 회사나 이런
0: 아하.
1: 거 앞에다가 at을 넣어주시면 돼요.
0: Yes.
1: 그리고 에이미는 job을 get 한거 똑같아요. 대신에 어떤 job?
0: Part-time
1: Part-time job.
0: job.
1: 그리고 뭐 supermarket에서 그랬던 아니면 뭐 post office에서 했던
0: Yes.
1: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낭독해 볼게요. Hey, I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I got a job at my cosmetics.
1: 네,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Amy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1: 아주 좋아요. 자, 그리고 네일샵이라고 하는 것을 보통은 어떻게 쓴다?
0: Nail
1: Nail
0: salon.
1: salon. Alright. salon. 뒤에를 좀 늘리는 감으로 해주면 더 좋아요.
0: 네.
1: 자, 여러분 가볼게요.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1: Alright.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딱 듣고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대박. 나
0: 오.
1: 그럼 매니큐어 무료로 받는 거야? 너가
0: 아.
1: 하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0: 그쵸, 그쵸.
1: Right.
0: Awesome. Will I get a for free?
1: 자, 천천히 가볼게요.
0: 그쵸.
1: Awesome이
0: 이게
1: 뭐야? Awesome.
0: awesome. 완전 좋아.
1: 아,
0: 최고. 뭐 이런
1: 오케이.
0: 느낌. 내가 받게 될까?
1: 뭐를요?
0: 매니큐어를 for free로 하는 거.
1: 오케이.
0: 근데 이거를 원래 우리나라는
1: 네.
0: 네일 케어 받다.
1: 아, 그래요?
0: 네일 받다. 이렇게 사실 얘기를 서로 하거든요. 근데
1: 오케이.
0: 어쨌든 매니큐어가 또 힌트가 됐네요. 예, 그러면은 매니큐어를 써볼게요. 매니

0: 큐월.
1: 오!
0: 예스.
1: 좀 받으시나 봐요, 손톱을.
0: 아니, 저는 가끔 했는데 요즘은 잘 못하는데 이게 왜냐면 여자분들은 특히나 이렇게 케어를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1: 아, 그래요?
0: 내 손을 보면은 너무 예쁘잖아요, 막.
1: 저는 제 친구 미국에서 그 아까 거기서
0: 예. 네.
1: 있던 친구가 그 투명한 뭐 이렇게 손톱 뭐라고 그러죠? 그뭐 이게
0: 매니큐어.
1: 색이 있는 거가 아니라 그냥
0: 투명 매니큐어.
1: 클컷 같은 거
0: 아.
1: 깨끗하게 한다고 그걸 한번 발라준 적이 있는데
0: 예.
1: 저는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저는
0: 그래요?
1: 개인적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답답한 기분이 있었어요.
0: 오, 약간
1: I don't
0: 영양제
1: know
0: 같은 거
1: why.
0: 발라주셨었나
1: 네. 근데
0: 보다.
1: 또제 친구들 중에 그 남성 친구들인데도 그
0: 예.
1: 친구들은 오히려 뭐 정리된 기분 들어서 좋았다. 뭐 다양한 것
0: 맞아요.
1: 같아요. Alright, so manicure for free. 정답. Perfect.
0: 우와!
1: 맞습니다. 매니큐어라고 하고요.
0: 예.
1: 자, 참고로 아마 받아보신
0: 페디큐어.
1: 분들은 알 겁니다. 그래서 원래 PED 이런 식으로 시작되면 뭔가 발과 관련된 단어들이 꽤 나오게 돼요. So,
0: 오.
1: pedicure. 이거는 어디예요?
0: 발이요.
1: 발톱 관리하는
0: 네.
1: 것을 pedicure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당연히 모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손톱 관련된 케어를 받으시는 분들은 이왕이면 이 단어만 아는 게 아니라
0: 네.
1: 아, 매니큐어를 받거나 페디큐어를 받거나 그런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할 때 get 요거 혹은 요거 이렇게
0: 베리큐어.
1: 알아두면 동사를 아니까 이제 문장으로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0: 그러네요.
1: 그리고 이렇게 덩어리로 가면 희한하겠지만 어가 얘는 붙어요. 이 매니큐어 서비스 1회, 페디큐어 서비스 1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네.
1: Alright? So I got a manicure. I got a pedicure.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자, 근데 will I get a manicure? 뒤에 뭐라고요?
0: For
1: For
0: free.
1: free? 오케이. 자, for free가 뭐예요?
0: 공짜.
1: 아, 공짜.
0: 예.
1: 맞습니다. 무료로라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죠.
0: 네.
1: 얘는 보통 문장 맨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get in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0: 네.
1: 그럼 들어갔다. 과거로 쓰면 뭐예요? get in 아니라
0: 가린.
1: got in. 그러면 야,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우리 무료로 들어갔어.
0: We got in for free.
1: 그죠? Hey, we got in for
0: 와,
1: free. 이렇게.
0: 자랑해야죠, 또.
1: 오케이.
0: 예.
1: 자, how about this? 난 영어를 배우고 있어. 진행형으로. 나 영어 배우고 있다.
0: I'm
1: 무료로.
0: learning English for
1: For
0: free.
1: free. There you go.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죠.
0: 사실 저도 그렇고 우리 왕초보 영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1: 네.
0: 지금 우리 마유쌤께 진짜 We are learning English for
1: For
0: free.
1: free. 제가 뭔가 더 드리고 싶은데,
0: 와, 항상 감사드리는 마음입니다.
1: 최대한 많이 제가 드리려고 해보도록
0: 네.
1: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got in for free.
0: We got in for free.
1: I am learning English for free.
0: I'm learning English for free.
1: Or, 본문도 한번 해볼게요. Awesome! 이런 느낌 살려서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네,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0: 네.
1: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우리 왕초보
0: 아오.
1: 영어는 리얼함을 또 지향합니다.
0: 그렇죠, 그렇죠.
1: 친구고 뭐고 팁을
0: 예.
1: 줘라.
0: 그쵸. 뭐, 체면치레 할 필요 있나요? 예.
1: 맞습니다.
0: Sure. But only if you tip. 아. 물론이지. Only if가 뭐뭐 하기만 하면 약간 이런 느낌인가 봐요.
1: 오케이.
0: 예. 네가 팁을 주게. 후하게.
1: 후하게.
0: 후하게가 들어가야 되네요.
1: 이거는 못 맞출 확률이 거의 한80% 정도 된다.
0: 후하게, 넉넉하게, 풍족하게, 완벽하게.
1: 후하게 뭔가 그 굉장히 관대한 사람에게 쓰는 말이긴 해요.
0: 아,
1: 관대하다.
0: 그래요.
1: 관대하게.
0: 예, 그러면 generously.
1: 와,
0: 와, 또
1: 슬기 씨가
0: 감동하는.
1: 단어 정말 많이 알아요.
0: 와,
1: 이거는 그냥 제가 아는 말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중고등학교 때
0: 예.
1: 단어집을 시커멓게
0: 진짜
1: 하면서
0: 공부를 제가 좀 열심히 했습니다. 전교 부회장 출신이에요, 제가.
1: 그러나 안 나오면 끝이다. 네, 정답
0: 맞아요.
1: 맞습니다.
0: 우와!
1: 네, 자,

0: generous라고 하는 형용사는 이건 어려운 단어가 원래는 아니에요. 왜냐면 생활 단어기는 해요.
1: 네.
0: 그래서 a generous person 이러면 굉장히 관대한 사람을 얘기를 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지금 보면 근데 부사로 썼죠?
1: 네.
0: generously라고 하면 후하게, 관대하게, 아낌없이라는 느낌. 이런 풍족한 느낌이
1: 오.
0: 들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Oh, sure. 또 와서 무료로 받을 수는 있는데 중요한 건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right? 후하게 팁을 주기만 하면 이렇게 썼습니다. 사실 그런 서비스 직업 중에 많은 부분이요. 실제 받는 그 hourly pay라고 하죠. 그 시급
1: 예.
0: 자체는 많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 그런 경우는 팁으로 이렇게 충당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좀 이런 얘기가 나왔죠. So, tip이라고 하는 게 많은 분들 명사로 tip도 되지만
1: 네.
0: tip을 주다도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뭘로 썼을까요? 명사 or 동사.
1: 동사.
0: 그렇습니다.
1: 네.
0: So, only if you tip 한다면 얼만큼? generously.
1: generously.
0: 이렇게 썼어요. 자, 그리고 참고로요. 혹시 이 단어 들어봤나요?
1: gravity는 아는데요. gratuity?
0: gratuity.
1: gratuity.
0: gratuity. 자,
1: 오,
0: 이거는요.
1: 진짜 모르겠어요.
0: 얘도 팁이란 뜻이에요.
1: 아,
0: 근데
1: 그래요?
0: 이거 이렇게 어려운 단어 쓰나요? 이제 회화에서는 많이는 안쓸 수는 있는데 이 의미는 같은데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서 빌이 나오잖아요.
1: 예.
0: 그럼 그 아래 이런 게써 있을 수
1: 아,
0: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1: 그래요?
0: gratuity is included.
1: 아, 포함되어 있다고요?
0: 네. 팁이 이미 포함돼 있음. 이런
1: 오.
0: 경우가 써 있을 때가 있는데 도대체 뭐가 포함돼 있지? 이러면 안 되는 거죠.
1: 그니까,
0: 네.
1: 왜냐면 팁으로 안써 있고 이렇게 써 있으면 전혀 모를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물론 이제 찾아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딱
1: 예.
0: 봤는데 한 번에 알아준다.
1: 아,
0: 기분
1: 그럼 시열이 난리
0: 좋잖아요.
1: 나죠.
0: 그럼요. 오케이.
1: 예.
0: 자, 오늘 주인공입니다. 바로
1: Only if.
0: only if. Alright. 자, only if 평소문 only if 뒤에다가 문장을 넣어주면요.
1: 네.
0: 뭐뭐일 경우에만 말이야. 이렇게 해서 조건을 강하게 걸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여기서 뭐냐면 너는 매니큐어를 공짜로, 그러니까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 네.
0: 근데 조건이 있어요.
1: 뭐요?
0: Only if you tip generously. 이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Right?
1: 네네.
0: 그래서 그런 게꼭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조건 강하게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이에게 너 나가서 놀아도 돼. 그런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1: 예?
0: 내가 너의 숙제를 하는 경우에만 말이야. 그럴 때만 나가서 놀수
1: 아.
0: 있어. 그러면은 only if 부분만 한번 해주세요. 네가 너의 숙제를 할 때만.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그러죠.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느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그쵸. 엄마나 아빠가 아이에게 장난감을 사준다. or 뭐, I don't know, 비디오 게임 같은 거를 사준다.
1: 네.
0: 대신에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1: Only if you study hard.
0: Study hard.
1: Yes.
0: There you go. 자, 이거는 사실은요, 솔직히는 문장 훨씬 더 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있잖아요. 뭐, 앞에 뭐뭐 할수 있어. 아니면 엄마가 뭐뭐 해줄 거야.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식으로 뭐뭐 할 거야. 라는 걸 앞에 더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1: 네.
0: 오케이. 뭐, 예를 들어서, you can go out and play with your friends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이런
1: 그렇죠.
0: 식으로 엄청 길어질 수는 있습니다. Alright? 자, 읽어볼게요.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Alright. Only if you study hard.
1: Only if you study hard.
0: Alright. 그래서 이거는 complete sentence들은 아니에요.
1: 네.
0: Alright. 읽어볼게요.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1: Sure. Only if you tip,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Alright. 자, 이랬을 때,
1: 네.
0: 왕초보 영어는 굉장히 리얼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1: 그쵸.
0: 이런 응답 나옵니다.
1: 뭐라고
0: 그럼
1: 할까?
0: 너일안할때 갈래?
1: 와.
0: 강력하네요.
1: 정말, 정말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인
0: 알겠습니다.
1: 느낌이에요. 예.
0: Yes.
1: Then I'll go. 나는 갈 거야. When you are not 일.
0: 이래,
1: 예.
0: right.
1: 일이 없을 때. 네가 일안할 때. You are not. 왠지 얘도 좀 의역이 된것 같아요. 직역 느낌이 아니에요. 왜냐면 너는 아니잖아요. 일안할 때면은 you didn't, you don't work 이렇게 돼야 돼요. 아닌가? You are not working 할게요. 미안해요.
0: 분석 다 맞추고 나서 자, 원점으로 돌리기. 오케이. 자, 의역이고 뭐고 사실 그대로 해도 되는
1: 네,
0: 부분이네요.
1: 맞아요.
0: 오케이. 자, 지금,
1: 예.
0: 왜냐면 지금 비동사가 나와서 좀 헷갈렸던 것
1: 지금
0: 같기도 하고요.
1: 약간 좀, 예.
0: 오케이. So, I'll go. 나 갈래. 갈 거야. 순간적 의지를 얘기를 했어요. I'll go. 언제요? When you're not working. 오,
1: 오.
0: very, very
1: 아,
0: nice.
1: 여러 가지 헤맸는데, 맞긴
0: 결국에는
1: 맞았네요.
0: 처음입니다.
1: 예.
0: 자, work는 단순하게 일하다라는 동사죠.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비동사 ing. So, 네가 일하고 있지 않을 때나 거기 갈래? 내가 왜 너한테 이렇게 많이 줘야 되니? 뭐 이런 정도가 되겠죠.
1: 아.
0: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I'll go. 문장 끝날 수 있죠. I'll
1: 네.
0: go. 근데 언제 가는지를 표현하려고 뭘 썼어요?
1: When?
0: when을 썼어요. 얘도 확장형 패턴입니다. So, when 평서문 이렇게 해서 when 뒤에 문장을 써주면 뭐뭐뭐일 때라는 식으로 엄청 문장 길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Okay? So,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When you're not working이 그러니까 you're not working이 아예 평서문 어순이잖아요.
1: 그쵸.
0: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나한테 전화해. 근데 내가 자유로울 때, 자유롭다는 건 뭐냐면 시간이 될 때란 뜻이에요. 나에게 전화해. 일단 어떻게 해요?
1: Call me.
0: Call me. 자, 당신이 자유로울 때, 한마디로 시간이 있을 때.
1: When you have a time.
0: Free라는 단어를 저기
1: 시간이 있을
0: 쓰기로,
1: 때.
0: 근데 free, 자유로울 때를 쓰기로 했는데요.
1: When you free.
0: 근데 방금 when you have time이라 그랬어요?
1: When you have time.
0: Time.
1: When you have a time이라
0: 그냥
1: 그랬나?
0: have
1: Have
0: time입니다.
1: time.
0: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1: When you
0: 틀린
1: have
0: 거
1: time.
0: 아니라 free라는 게 그런 뜻이 돼요. So
1: Oh.
0: when you are free.
1: When you are free.
0: So hey, call me when you're free or 슬기 씨한 것처럼 call me when you have time. 걔도 괜찮은데
1: 네.
0: 대신에 have time 쓸 때는 그렇게 쓰지 않기.
1: 아,
0: 네.
1: 알겠습니다.
0: 자, how about this? 내가 떠날게.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왜 이런 거 있잖아. 너 연락 주면 그때 내가 떠날게. 맞춰서 갈게. 이런 느낌 알죠?
1: 네.
0: 자, 나는 떠날게. will 써서.
1: I will leave
0: Okay, I'll leave. 내가 나한테 전화할 때.
1: when you call
0: When you
1: me.
0: call me. I'll leave when you call me. 이렇게. 자, 지금 보면은요. 심지어 두배 이상으로 늘어났어요. 문장이.
1: 오, 그러네요.
0: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1: Yes.
0: 뭐뭐 일 때. 뭐뭐 일 때. 물론 뒤에 나오는 거 시제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원한다면. 자, 읽어볼게요. Call me when you're free.
1: Call me when you're free.
0: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1: I will leave when you call me.
0: Alright, 자, 본문 읽어볼게요.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Alright,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네, 미션 정리하겠습니다.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1: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0: 자, 두 번째는요.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1: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2: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0: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2: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네, 입으로 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네, 자, 첫 번째는요. Get a job. Get a
1: 어허.
0: job. 과거는
1: Got a
0: got a
1: job.
0: job.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에이미는 마유 화장품에 마유 코스메틱스에 취직했어.
1: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0: 오,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나 네일샵에서 아르바이트 구했어. 자, 나는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다.
1: I got a part-time job.
0: 아하. 자, 네일 가게에서 그러면은
1: at a nail salon.
0: At a nail salon, right? So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Right? Mm-hmm. 세 번째는요. 나는 슈퍼마켓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구했다. 어떻게 할까요?
1: I got a job.
0: 어, 그냥 잡이 아니라
1: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0: 그렇죠. There you go. 읽어보겠습니다. Amy got a job at Mayu Cosmetics.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I got a part-time job at a supermarket. Alright, 잘하셨습니다. 두 번째는요. Only if 뭐뭐뭐. 자, 이거는 진짜 이런 느낌 주세요. 그거 할 경우에만 말이야. 조건을 이렇게 심어주는 느낌.
1: 네.
0: 자, 갑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할 경우에만 말이야.
1: Only if you study hard.
0: 오, 좋아요. Only if you study hard. 내가 숙제를 할 경우에만.
1: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0: 오, 뭔가 엄마의 포스가 나왔어요.
1: Yes.
0: 자, 세 번째. 어, 물론이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일단은 sure 하면서
1: sure.
0: 하지만
1: but
0: okay. 내가 팁을 후하게 주기만 하면
1: only if you tip generously.
0: 오, 좋아요. Very nice. 읽어보겠습니다. Only if you study hard. Only if you do your homework.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Oh,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예이! I got a part-time job at a nail salon.
2: Awesome! Will I get a manicure for free?
1: Sure, but only if you tip generously.
2: Then I'll go when you're not working.
1: What?
2: I'll go when you're not there.
0: Oh, great job, 와. you guys. 수고하셨습니다.
1: 네.
0: 자, 그러면 지난 시간 영자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난 내 용돈을 매주 받아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I get my allowance every week.
0: There you go. Allowance도 이제부터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1: 네.
0: every week도 알아주세요. Every week. 자,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Only if 평소문. Only if 뭐뭐뭐. 예. 이거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그러니까 뭔가 위에서 조건을 걸었나 봐요.
1: 그렇죠.
0: 그 뭐라 그럴까 승진시켜 줄 건데 말이야. 그러면서 내가 열심히 일할 경우에만 이거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열심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여러분, 안녕하세요. 토픽합격을 위한 최고의 선택, 강소영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조금 더 길고 복잡한 지문과 또 문제를 3개가 연달아 있는 문제

문제를 풀게 될 텐데요. 자, 먼저 좀 이렇게 준비 운동을 하시면서 이 듣기, 읽기 질문에 좀 집중하면서 따라오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3, 유형 13에 대한 두 번째 시간, 필자의 태도, 글을 쓴 목적을 파악하는 문제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이 유형에 대해서 설명했지만, 이번 시간에는 자, 46번과 48번에 해당되는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 그리고 윗글을 쓴 목적으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를 연습하려고 합니다. 자, 이 46번은 여러분, 1집은 이 문항의 유형이지만, 48번은 말씀드렸지만, 48, 49, 50에 해당되는 1집은 3문항의 유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효과적으로 문제를 푸시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읽기에서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에 나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다 풀지 못하고 그냥 찍고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읽기는 초반에도 선생님이 이야기했지만 시간 배분을 좀 하면서 문제 연습들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읽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유형을 파악하면 그 유형을 풀기 위한 전략들을 사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에 이 50문제들을 다풀수 있다라고 하는 점, 그 점을 잘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연습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기출 유형 학습부터 풀어볼 텐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두 문제를 풀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자, 논설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보는 아주 짧은 글과는 좀 차이가 있고요. 6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단어의 수준들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수준이 이 3급이나 4급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어려울 수 있는 문제지만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천천히 풀면서 이 유형에 대해서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 일단 필자의 태도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필자라고 하는 것은 이 글을 쓴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글을 쓴 사람이 글을 쓰게 된 이유가 있겠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적은 보통 우리가 어떤 문제점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혹은 어떤 이 원인과 뭐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 뭐 다양하게 글을 쓰게 될 텐데, 논설문 같은 경우에는 이글쓴 사람이 주장하는 바가 보통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의 구조를 잘 살펴가면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 싶은 어떤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 그 태도를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까요? 경제 범죄는 흔히 타인에게 직접 신체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여겨지지만 그 사회적 손해는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니까 경제와 관련된 범죄들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특히라고 해서 그 경제 범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무엇이 있는지 주가를 조작하거나 회사에 자금을 횡령, 내 돈처럼 쓰거나 이러한 것들이 이 경제 시스템 전체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약간의 그 경제 범죄가 사실은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악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겠고요. 자, 이러한 경제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떤가? 약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경우, 여러분, 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벌을 강하게 해야 되는데, 약하게 할 경우에는
한탕 크게 하고, 그러니까 돈을 막그큰 범죄를 저지르고 몸으로 때우자라고 하는 한탕주의가 사회에 만연하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잘못은 크게 했는데 처벌이 약하다면 사람들이 아, 그럼 뭐또 몸으로 때우지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로 그 예들이 나오죠.

몇몇 사건에서는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고 다시 사회에 복귀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따라서 이러한 경제 범죄는 초기부터 아주 엄중한 처벌을 통해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한다. 그러니까 처벌을 좀 강화해서 이런 잘못이 더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뭐뭐 아어야 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통 그글쓴 사람이 자기신의 주장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좀더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탕주의가 사라지고 경제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처벌과 함께 지금까지 미흡했던 여러분, 지금까지는 조금 부족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부당 이익 환수도 함께 이루어져야 이러한 경제 범죄가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경제 범죄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흉악한, 아주 무섭고 아주 잔인한 그런 범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자기의 이야기를, 자기의 주장하는 말을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필자가 어떠한 태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듣기 시험에서도 보통 이런 태도를 고르는 문제들이 나왔었는데요. 그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 뒤에 있는 단어들을 먼저 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첫 번째 선택지에서는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촉구하다라는 재촉하여 요구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요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분석하고 있다, 우려하고 있다. 우려하다는 근심하거나 걱정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서술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글을 썼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이 필자의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까 처벌이 약할 경우에 생기는 일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면서 이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처벌과 함께 또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필자의 태도는 정답은 이 경제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에 촉구하고 있다라는 1번이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2번, 6번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자, 이 지문을 읽고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식의 가치를 조작하는 범죄는 경제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답이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이 주식의 가치를 조작한다, 주가 조작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제범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주식의 가치를 조작하는 범죄, 주가 조작은 경제 범죄에 포함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의 답은 1번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 너무 쉽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에 있는 선택지들 왜 답이 아닌지 여러분 좀더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우리가 1지문 3문항, 그러니까 3개의 문제를 푸는 문제 유형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지문이 길게 나타나 있지요. 그리고 빈칸도 좀 있지요. 앞에서 우리가 이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유형들이 모두 이 마지막 문제에 혼합되어 있다. 같이 풀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윗글을 쓴 목적을 찾는 문제라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첫 번째 문장 읽어보면서 내용을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술인은 창의성과 예술적 가치를 창조하는 동시에 생계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생계 유지라는 건 생활을 해야 이어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

안에 있다, 놓여 있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2년에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자, 이 법은 예술인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생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죠. 자, 이 법에 따라 일부의 예술인들은 창작 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여러분 어떤가요? 이 예술인들의 어떤 생계 유지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술인 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이 되었고, 그런 것들을 실제 지원을 했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한 구조입니다. 자, 특히라고 해서 어느 점에서 예술 활동의 특성상 일정한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불규칙한 수입 구조와 증빙 자료 부족 등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자, 이에 따라 최근에는 땡땡땡 여러분 빈칸이 들려 있습니다. 자, 다양한 활동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복지법이 일부 개정되었다. 자, 이러한 어떤 그 일부만 지원을 받고 일부는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라는 것인데 어떤 증빙을 하기도 어렵고 또 불규칙한 수입을 갖고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개정했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러나 제도 개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어서 창작 환경 전반을 개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 앞으로는 예술인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활동 기반을 마련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러한 논술문을 통해서 이야기할 때 문제가 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개인적으로 노력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사회적으로 노력할 것이냐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는 정부가 노력해야 하느냐, 아니면 개인이 노력해야 하느냐, 아니면 다 같이 노력해야 하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이 배경 지식으로 좀 넣어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이 텍스트가 아무리 길더라도 그러한 구조를 통해서 내용의 의미 파악을 좀더 쉽게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을 쓴 목적, 글쓴이가 왜이 글을 썼을까라는 부분인데요. 자, 예술 작품의 창작 과정을 설명하려고 했나요? 자, 설명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어려움을 토로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분석하기 위해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단어들을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설명은 아니었죠. 자, 그리고 예술 활동의 경제적 어려움을 토로하려고, 물론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예술인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것에 대한 어떤 토로라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자, 일부만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예술인이 갖춰야 하는 조건에 대해 분석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 예술인 복지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여러분, 이 개정되고 또 개선하는 추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번,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인데요. 사실 앞에 있는 내용들, 앞뒤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 내용에 적합한 것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에 따라, 그러니까 앞에서는 어떤 그, 정책에 대해서 조금 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최근에는 어떤 방향으로 일부 개정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창작 비용을 줄이고,

라는 것은 흐름에 맞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 정답이 잘 흐름이 어울리죠. 왜냐하면 앞에서 약간 그 수익 구조나 증빙 자료로 부족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활동 형태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지원 요건을 완화, 그러니까 조금 더 넓게 해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할 수 있게끔 만들어줬다라고 하는 것을 넣었을 때 가장 흐름이 자연스럽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문제가 같이 연달아서 마지막 문제 50번 문항으로 나옵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술인 복지법이 마련된 후에 내용이 바뀌지 않고 유지되었다? 아니죠. 일부 개선되었다라고 하는 내용들 우리가 살펴봤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예술인의 고용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이 고용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복지법이 제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윗글의 내용과 같다라고 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자, 그렇다면 3번. 예술인은 직업의 특성상 불규칙한 소득으로 인해 안정적인 생활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이 일정한 수입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증빙이 어려운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 생활이 어려워서 이 복지법이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정답 3번으로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기출 유형 학습을 통해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지,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살펴봤는데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연습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윗글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를 좀 살펴보는 문제입니다. 자,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해서 화석 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신재생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여러분, 신재생 에너지는 뭔가 연료, 기존에 이런 화석 연료라는 것을 사용했는데, 뭔가 에너지를 계속해서 쓰기 위해서 이러한 태양광, 그다음에 뭐 바람을 이용한 풍력, 수소, 에너지는 대표적인 신재생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에너지. 라고 이야기를 해보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런 태양광, 풍력, 뭐 수소, 에너지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자, 이러한 에너지 개발을 위해 많은 정부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비용적인 문제도 있고 기술적인 한계도 있고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 안정성 등의 과제를 동반한다.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뭐요? 여러분 덧붙여서 기존 화석 연료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과 노동자들의 반발, 그러니까 이건 반대하는 그런 의견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로 인해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사회적인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아어야 하다라는 문법을 사용해서, 이런 표현을 사용해서, 글쓴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더욱이라고 하면서 좀더 보태어서 설명하고 있죠.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과도한 예산 부담이 다른 정책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7번 문제에 나타난 필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는 사실, 신재생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각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기업 종사자 노동자들의 반발도 있고 또 이런 사회적 갈등이 있으니 여러 가지 다양한 접근에서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것.

것인데요. 여러분,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확대는 사회적 갈등이나 예산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런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되고 또 이런 예산, 과도한 예산 부담이 다른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1번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은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빠르게 정답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이 나머지 정답들 왜 오답인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이세 개의 문제를 푸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해서 최근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 형태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노동 형태라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배달이라든지 운송이라든지 프리랜서 작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 온라인 플랫폼의 노동자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자, 있으며 이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배달도 하고 어떤 이 운반도 하고 운송도 하고 또 프리랜서 직업들을 좀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형태들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라고 해서 플랫폼 노동은 전통적인 고용 관계에 기반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노동자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여러 문제를 동반한다. 그러니까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으로 고용의 안정성,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어떤 일을 계속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 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 안정성이 땡땡땡입니다. 자, 또한 자, 덧붙여서 일의 특성상 수입이 불규칙하고 업무상 사고에 대한 보호 장치도 미흡하다. 이에 따라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기업에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마련하거나 그다음에 시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의 어떤 현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플랫폼 노동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유연성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최소한의 노동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이 이 필자가 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글을 쓴 목적이 무엇일까? 라는 부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빠르게 보기 위해서 자,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보호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이런 문제들도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노동자의 권익보호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우리가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찾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자, 플랫폼 노동자는 사회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고용 안정성이 견고한 경향이 있다. 극히 취약한 경우가 많다. 여러분, 벌써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빠르게 보기 위해서 극히 취약한 경우가 많다를 넣고 읽어보면 아마 흐름이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거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인데요. 마지막 문제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플랫폼 노동은 시장 경직성을 높이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지문에서 보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오답이고요. 고용 안정성과 복지 혜택이 플랫폼 노동의 가장 큰 장점이다라고 했는데, 보통 장점보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2번 정답이 아니고요. 3번. 모든 노동자는 고용계약서 작성 의무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고 했지만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점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아닙니다. 자, 4번. 일부 국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 법안을 마련 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 사실은 여기에 나와 있죠.
일부 국가에서는 플랫폼 기업의 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을 마련하거나 시행하고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4번 일부 국가는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보호 법안을 마련 중이다. 정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다음 볼까요? 자, 우리 이 유형 13번의 그 내용을 보시면 앞서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일지문 이문항, 일지문 삼문항에 해당하는 내용 봤습니다. 자, 여러분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논설문이라는 자체도 어렵지만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소재 자체들이 너무 여러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겠지만 자, 우리가 이 문제들을 푸는 유형들을 파악해 보면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어느 부분에 중점적으로 주의를 해서 읽어야 하는지를 살펴봤는데요. 자, 만점 전략을 제시를 하면 일단 복합 유형의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같이 해봤지만 이런 심정 고르기라는 문제는 세부 내용을 추론하는 것과 같이 묶여서 나오고요. 그리고 필자의 태도를 고르는 것은 세부 내용을 일치하는 것을 찾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도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마지막 48번, 49번, 50번에 해당하는 내용도 글을 쓴 목적을 고르고 빈 칸을 채우고 세부 내용을 일치하는 문제들로 엮여 있었습니다. 자, 좀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이 부분은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좀 4급과 6급에 해당하는 문제들로 나누어져 있지만, 밑줄 친 상황을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감정 변화를 중심으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해보는 것이 정답을 찾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학습한 내용 중에서, 필자의 태도를 고르고 세부 내용에 대한 일치 문제는 6급 수준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글 전체 흐름의 바탕으로 필자의 태도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서술어에 초점을 두시고 그 부분과 일치하는 것들을 찾아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세 문항을 푸는 것에서는 6급 수준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게 느껴질 텐데요. 그래도 이세 개의 문제가 이런 글을 쓴 목적과 빈칸 채우기 세부 내용을 일치하는 것을 찾는 문제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글을 쓴 목적과 전체 주장을 생각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정독하는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형을 파악해 보시면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당황하지 마시고 앞에서 시간 관리를 해볼 수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체크해 보시면서 빠르게 답을 찾아가는 연습과 함께 이 뒤에 나오는 문제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풀어보시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가 그 읽기 시험에서 나오는 유형들 마지막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좀 복합적인 유형들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서 읽기 시험에서 고득점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0: 기다리는 우리 동료 개미들을 생각한다. 최강 개미 전진 앞으로
1: 앞으로 영차
2: 비행기 언젠간 꼭 타고 말 거야.

0: 이거 봐라. 나 색종이로 배 잡았다.
1: 우와! 종이배 너무 귀엽다.
2: 뽀뽀! 종이배 나갑니다. 비켜주세요. 여기 왜 왔지?
3: 그러니까 나 막 이렇게 개미가 집에서 돌아다니고 이런 거 별론데.
1: 나도 별론데.
2: 커져라. 오잉 오잉. 개미야 안녕. 여긴 어떻게 온 거야?
0: 길을 헤매다 보니까 그만 여기까지 오게 됐어.
1: 아, 너 길을 잃었구나. 어쩌다가?
0: 친구들이랑 커다란 과자를 옮기고 있었는데 내가 딴 데 정신이 팔린 사이에 다른 개미들이 가버렸지 뭐야.
3: 아이고, 그러니까 여럿이 같이 다닐 때는 딴 데 막 정신 팔고 그러면 안 돼. 길 잃어버리기 딱 좋다니까.
0: 나도 알아. 근데 난 그것만 나타나면 나도 모르게 하염없이 보게 돼.
1: 응?
0: 그게 뭔데?

0: 나는 원래 일밖에 모르던 개미였어.
1: 집에서 기다리는 우리 동료들을 생각하며 오늘도 힘차게
2: 아자 아자 아자.
0: 오오오 깜짝이야. 이게 무슨 소리야?
3: 아, 비행기 사람 태우고 슝 날아가는 거.
0: 비행기? 그때 난 꿈이 생겼어. 나도 언젠간 비행기 타고 날아갈 거야.
3: 뭐?
1: 개콩이! 개미로 태어난 이상 우리는 평생 부지런히 일만 하다가 가는 게 바로 우리의 운명입니다. 쓸데없는 생각은 집어치운다. 우리가 누구?
2: 천하 문자 최강 개미입니다.
0: 하지만 내 꿈은 더 커져만 갔지. 두고 봐, 난 꼭 비행기

0: 슈. 자,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1: 꼭 풀고 말 거야. 아자!
0: 개콩이가 좋아하는 비행기. 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라이트 형제, 2번 라디오 형제, 3번 라면 형제.
2: 정답! 정답은 3번 라면 형제! 는 확실히 아니지만 그래도 라면 너무 먹고 싶다.
3: 우와, 나도 같이 먹자. 우리는
1: 라면 형제.
4: 정답. 나 이거 책에서 봤어. 비행기를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은 1번 라이트 형제.
0: 오, 딩동댕 정답.
3: 우와. 라이트 형제? 꼭 한 번만 만나봤으면.
5: 친구들!
6: 안녕!
5: 우리는 비행기를 처음 만든
1: 라이트 형제!
6: 우와! 우와!
3: 라이트 형제를 만나다니, 아 몰라 몰라, 아 부끄러워.
0: 왜 이래?
6: 아유, 개콩이 왜 숨어? 우리 네가 만나고 싶다고 해서 온 건데.
5: 맞아, 우리도 개콩이 너처럼 파란 하늘을 활활 날고 싶었어. 그래서 오랜 연구 끝에 비행기를 만든 거야.
1: 우와, 우와.

0: 나처럼 개콩해! 너도 비행기 타는 꿈 꼭 이루길 바래.
1: 그럴 수 있겠죠?
2: 당연하지!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
3: 예? 문제? 문제 저거 내 건데?
4: 딩딩아, 오늘은 라이트 형제한테 양보하자.
3: 알았어, 알았어.
2: 자, 그럼 문제 낸다. 개콩이가 비행기를 타려면
0: 어디로 가야 할까요? 1번 공항, 2번 공장, 3번 공원.
2: 이 중 비행기를 타려면 가야 하는 곳은?
5: 정답! 비행기를 타려면 공항으로 가야 해요.
2: 딩동댕! 정답! 우와!
1: 좋았어! 그럼 나 지금 당장 공항으로 가볼게! 고마워, 라이트 형제!
0: 천만에!
2: 개콩이의 첫 비행을 응원해!
3: 후하! 우와! 그럼 우리는 개콩이가 무사히 비행기를 타길 응원하면서
1: 재미있는 퀴즈 풀어보자고! 동동이!
6: 댕댕이가 함께하는
7: 떴다 떴다 비행기 퀴즈!
1: 잘 보고

0: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가는지 세어보는 거야. 준비 시작!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모두 세 대!
1: 이번에도 비행기가 몇 대? 비행기가 모두 몇 대 날아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모두 다섯 대!
0: 이번에는 비행기가 몇 대? 와! 순식간에 날아갔어! 모두 몇 대였지? 하나, 둘, 셋, 넷! 모두 네 대!
2: 우와! 개콩이는 지금쯤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훨훨 날고 있겠지?
3: 아니... 나 여기 있어.
4: 개콩이 너? 왜? 왜 비행기 못 탄 거야?
3: 그게... 내가 공항을 갔는데 공항에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게다가 비행기를 타려면 여권이랑 비행기 티켓이 필요하다는데 난 저런 거 없는데. 못 탔어.
4: 에이, 개미는 너무 작아서 눈에도 잘 안 보이는데 그냥 슬쩍 비행기 타지 그랬어.
0: 그래도 그럼 안 되지. 개콩이가 탈 수 있는 그런 비행기 어디 없나?
5: 그러게. 그런 비행기가
0: 있다.
4: 어디 있어?
5: 아이 지금은 없지만 이제 만들어줄 거야. 바로 우리 지아가.
6: 내가?
5: 응. 슝슝슝슝 짜자잔. 이렇게 색종이로 멋지게 배 만들었잖아. 비행기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0: 아하.
4: 그래. 종이 비행기!
2: 우와! 그래! 종이 비행기면 내가 얼마든지 탈 수 있겠어!
6: 지아야, 부탁해. 알겠어. 그럼 잠깐만 기다려. 얼른 만들어줄게. 예!

0: 이야기 완성.
1: 와, 멋져.
2: 승객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노란 종이 비행기 탑승이 시작됩니다. 승객 여러분께서는 탑승을 시작해 주십시오.
1: 네, 저 노란 비행기 탑니다.
3: 자자, 그럼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탑승장에 위험한 물건은 없는지 확인할게요.
1: 네.
3: 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오, 됐습니다. 안전히 탑승하세요.
1: 네.
4: 티켓 확인하겠습니다.
1: 네, 나뭇잎 티켓이요.
4: 네,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
1: 네. 이제 비행기 타볼까? 자. 야호.
5: 승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비행기 목적지까지 약 1시간 10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현재 날씨 매우 화창하여 편안한 비행이 예상됩니다.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1: 그럼 비행기
6: 출발!

0: 개콩이 타고 여행 재밌게.
1: 개콩이
2: 파이팅! 친구들 너무 고마워.
1: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띵!

0: 지하가라 사 응급이야. 자자자 빨리빨리빨리 조금만 참으세요.
1: 괜찮으세요? 상태가 어때?
0: 아, 너무 기운이 없으셔서 쓰러지신 것 같아.
2: 너무 어지러워요. 이상한 소리가 또 들려.
0: 소리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어떤 소리요?
2: 아기 소리 같은.
3: 아기 소리?
4: 등에 모르는 애벌레가 붙어 있어요.
2: 어지러워.
5: 꼬마 거미 꼬미님, 이 애벌레는 꼬미님 애벌레인가요?
2: 처음 보는 애벌레예요.
0: 네? 예? 아니 그럼 누구 애벌레지? 그 친구 거미 애벌레인가?
5: 대부분의 거미는 애벌레 과정 없이 아기 거미에서 어른 거미가 되니까 저 애벌레는 거미 애벌레는 아닐 거야.
2: 이 애벌레 때문인지 요즘 아무리 먹어도 살이 계속 빠지고 기운이 없어요.
0: 저런. 몸무게를 쟀는데 너무 적게 나가. 거의 뼈밖에 안 남은 것 같아.
2: 자꾸 이상한 아기 소리가 들렸을 때 의심해봤어야 했는데.
5: 언제부터 아기 소리가 났나요?
2: 한 일주일 된 것 같아요.
0: 그리고 목이며 다리랑 상처가 나 있는데 그것도 저 애벌레가 만든 상처겠죠?
2: 그런 것 같아요. 가끔 뭔가 쪽쪽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게 나를 빨아먹는 소리였을 줄이야.
5: 힘드시겠지만 애벌레의 정체를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혹시 수상한 일은 없었나요?
2: 수상한 일이요? 하나 있기는 있었어요.
5: 수상한 일
0: 하나? 하나?
2: 얼마 전에 거미줄에 벌이 하나 걸렸는데 무서워서 그런 건지 도망가려고 그런 건지 엄청 버둥대며 몸을 바르르 떨더라고요.
6: 와! 요란한 놈이 걸렸군.
2: 어머! 어떻게 거미줄에 걸렸네! 어떻게 걸렸네! 걸렸어! 이걸 어쩌나!
6: 너무 무서워하지 마. 거미줄로 돌돌 말아주지.
2: 거미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6: 금방 끝날 거야.
7: 내가 진짜 걸린 줄 알았냐? 예!
2: 마치 기다렸다는 듯 벌은 나를 찔렀어요. 날카로운 벌침에 맞고 전 정신을 잃고 말았는데 살아있다! 살아있어! 벌은 도망간 건가? 죽는 줄 알았는데 살았다 살았어! 거미줄에 붙어서 엄청 버둥거렸는데 갑자기 절 공격한 것도 이상하고 끈끈한 거미줄에서 어떻게 도망갔는지 그것도 정말 이상했어요.
0: 그렇다면 그 벌이 낳고 간

0: 말이 잘한 거겠네.
1: 아무래도 그렇지.
2: 펄 에버랜지, 나비 에버랜지, 빨리 처리 좀 해주세요.
1: 알겠습니다.
3: 안 됩니다. 꼬미 씨, 꼬미 환자 괜찮으세요? 응? 어디 봐요.
1: 누구?
3: 아, 저는 맵시 병원의 꼬미 씨 담당 의사입니다.
0: 네?
1: 맵시 병원?
3: 저희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요한 환자인데 병원에서 나갔다가 이곳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2: 네? 제가요? 맵시 병원?
3: 아마 기절하셔서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0: 근데 그 꼬미 씨 등에 붙어 있는 그건?
3: 아, 이건 애벌레입니다. 이 정체불명의 애벌레 때문에 꼬미 씨가 큰 병이 난 거죠.
1: 그럼 빨리 제거해야겠네요. 댕댕, 빨리 가서 수술 준비하고.
3: 안 됩니다. 제가 과학적으로 검사한 결과 함부로 건드렸다간 꼬미 씨에게 더 위험합니다.
1: 네?
3: 이런 일반 병원에선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제가 맵시 병원으로 이송해 안전하게 치료하도록 하죠. 가시죠.
2: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1: 꼬미 씨, 조심히.
0: 조심히 하세요.
1: 조심히 받으세요.
0: 안전하게 떼세요.
1: 맵시 병원?
2: 너무 어지러워요, 선생님.
0: 저기 저희 꼬미 환자분 잘 좀 부탁드릴게요.
3: 예, 그럼.
1: 조심히 가세요.
0: 힘내세요, 꼬미님. 화이팅.
1: 맵시 병원이다.
4: 딩딩, 동물병원 협회에 전화해봤는데 맵시 병원이랑 병원은 없대.
1: 꼬미님!
3: 용케도 알고 왔군. 하지만 이미 늦었어.
1: 근데 어서 산소 호흡기.
0: 산소 호흡기. 자, 숨 쉬세요.
1: 어떡해? 당신 정체가 뭐야?
3: 나? 난 이 꼬미 등에 붙어 있는 애벌레 엄마. 얼룩꼬마거미 맵시벌이다.
1: 맵시벌?
3: 우린 다른 벌들에 비해 몸매가 날씬하고 맵시가 좋아 맵시벌이지. 난 꼬미를 속이기 위해
5: 일부러 거미줄에 걸린 척 연기를 했지.
3: 어머, 어떻게 거미줄에 걸렸네.

0: 도마거미가 알아채고 빨리 오도록 혼신의 연기를 하며 거미줄을 흔들었지.
1: 에? 거미줄을 잡고 흔들었다고?
2: 흥! 끈끈한 거미줄에 안 붙나?
1: 대주세요! 대주세요!
0: 우린 발끝에 가시 같은 미세한 털이 있어서 거미줄에 붙지 않지. 그렇게 연기하다 꼬마 거미가 다가오자 걸려들었어. 난 배에 난 침으로 꼬마 거미를 찔러서 잠시 마비시켰지.

0: 마취가 아주 잘 됐군.
1: 그리고 난 기절한 꼬마 거미에게 알을 낳았는데,
0: 나의 소중한 알.